인을 지원하거나 뇌병 변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 인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은 7월 24일 금요일까지 경기복지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증 중복장애인 곁에는 건강부터 응급상황 대처, 의사소통까지 세심하게 살펴줄 든든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죠.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사회 돌봄 전문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도 더 단단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화장실 문턱 제거, 보조 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한 맞춤형 공사가 지원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로 자가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을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민참여형 사회적 연결의 날 기념일 지정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공모 접수는 7월 22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사회적 연결의 날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날짜와 그 의미를 함께 제안하면 됩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우수작 5점이 선정이 되고요. 이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온국민 소통 누리집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된 날짜는 사회적 연결의 날 기념일 지정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이 2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아트위켄 피아노 콘서트 스페셜 멜로디를 개최합니다. 아트위켄은 지난 2014년부터 발달장애 피아니스트들의 무대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매년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클래식뿐 아니라 국악과 팝밴드 등 다양한 장르로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앙상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16명이 무대에 올라서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0: 장애계 휴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16일에 권리기반의 의미 있는 간담회가 있었다고요?
1: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 장애 당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고민이 하루 종일 실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과 건강권을 주제로 한 두 건의 간담회가 잇따라 열린 것인데요. 오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금융 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금융 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가 열렸고요. 오후에는 지난해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이어진 장애인 건강권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두 행사 모두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접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0: 예. 먼저 오전 시간에 개최된 금융감독원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1: 네, 이 간담회 자체가 제가 전에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앱 접근성이 낮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소식을 제도 개선하면서 건의하면서 생긴 간담회였습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의 증권사 모바일 앱을 화면 낭독기로 이용하기 어려워 독립적인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앱 접근성이 부족해 창구나 전화거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과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음성자막 상담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0: 예, 보험과 금융서비스 개선 요구도 있었다고요?
1: 네, 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사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 같이 전달했습니다. 특히 2020년 한 보험사에서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장애 당사자에게만 좀 과도한 현장 재현을 요구하는 등 이 안전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필요한 편의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한번 등록을 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공유하는 그 통합 등록 체계를 도입할 것도 제안을 드렸고요. 증권사별 금융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 낭독기를 그 지원하는 증권사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수 사례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0: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1: 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습니다.

0: 금융감독원의 존재의 이유는 시민이 차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장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정례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듣겠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또 앞으로 운영 기조를 시민 중심으로 바꿔 현장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안된 내용은 또 반드시 검토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라고도 했고요. 이 금융업계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검토 결과들도 좀 함께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1: 예. 자,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0: 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김혜지 의원실과 장애인단체 등이 협력해서 8번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 건강권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건강통계와 건강검진, 건강주치, 재활운동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이 다뤄졌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해 그동안 현장의 제안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설명하고 또 하반기 추진 계획도 함께 소개하며 어떤 1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통계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0: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가 한층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애계는 여러 국가 승인 통계에서 분리 통계가 산출이 되기를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드리면 올해부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처음 포함됩니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드디어 생산되는 것입니다. 또 국가 최초의 장애인 구강 실태 조사가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조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조사에서도 장애 분리 통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릴레이 간담회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어떤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성과였습니다.
1: 예, 장애인 주치 제도는 어떤 변화가 추진이 되나요?
0: 네, 장애인 주치 제도도 참 릴레이 간담회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주제인데요. 올 하반기에는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참여하는 그 방문 재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오랫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온 그 다학제 팀 접근 방식의 주치 제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행정부담 또 시스템의 불편을 개선해서 의료기관이 새로운 제도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해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가 비로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1: 예, 복지부 장애인 건강과의 입장은 어떤가요?
0: 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는 이 릴레이 간담회 모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장애인 건강권 릴레이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이 실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 예.
0: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장애친화산부인과와 건강검진기관 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을 확대해서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또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건강주치 제도의 통합돌봄 연계도 좀 함께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무엇보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이번 두 간담회가 남긴 의미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금융과 건강이라는 분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이 두 간담회가 보여준 방향은 같았다고 봅니다. 이 장애인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이 필요한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갔다는 내용인데요. 금융에서는 접근성이 또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권이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됐고 정부와 관계기관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일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의 권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 금융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부의 후속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러브올릭의 놀러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아,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한병덕입니다.
1: 예, 요즘은 정말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 힘들 정도의 더위인데요. 그러다 보니 냉방병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냉방병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실제 있는 병명인가요?
2: 아, 네. 냉방병은요, 의학적으로 원인과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뭐 하나의 질병명은 아닙니다. 여름철에 지나치게 차갑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 오래 머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두통, 피로감, 콧물, 소화불량, 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거나 뭐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거나 건조한 공기나 뭐 실내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다만 냉방 중에 증상 생겼다 그래서 모두 냉방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끔 이제 감염병이나 온열 질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여름만 되면 유독 머리가 아프다, 몸이 무겁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두통도 냉방병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2: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더운 야외와 차가운 실내를 자주 이제 오가다 보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계 부담이 생기면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고 어지럽거나 뭐 쉽게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 가동되는 실내가 이제 공기가 좀 건조한데요. 뭐 우리가 그때 물도 잘 마시지 않으면 가벼운 탈수로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생기는 목이나 어깨의 긴장, 두통 이런 것들도 피로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렇다면 두통이나 피로감 말고 냉방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전신 피로감, 무기력감, 어지럼증입니다. 코막힘이나 콧물, 인후통, 마르킨증 같은 그런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제 몸이 으슬으슬하고 근육이나 관절이 뻐근할 수도 있고 손발이 차거나 뭐 어깨나 허리가 걸리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뭐 더부룩하거나 복통, 설사 같은 그런 위장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열이나 심한 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냉방병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어떤 질병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1: 에어컨을 켜둔 실내는 시원함을 넘어서 추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막상 밖으로 나가면 정말 너무너무 더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2: 네, 우리 몸은요. 외부 온도가 변해도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과 땀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운 곳에서는 피부혈관이 넓어져서 땀이 나고요. 차가운 데 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1: 예.
2: 그런데 이제 이 매우 더운 곳과 지나치게 차가운 곳을 반복해서 이제 왔다 갔다 오가다 보면 이 조절 과정이 결국은 반복되면서 몸에 부담을 주고요. 이런 게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 손발이 차갑게 되는 어떤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실내의 온도차를 한 5도 안팎으로 유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게 또 절대적인 의학 기준은 아니거든요. 지난주처럼 뭐 폭염이 있을 때는 실내 온도를 억지로 높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리하지 않게 온도차를 줄이고 옷을 이용해서 뭐 담요나 옷 같은 걸 이용해서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트는 사무실에 있거나 지하철 안에 오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낮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또 근육도 긴장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공기를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가 대부분 건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조한 공기가 코나 목, 눈, 점막을 또 자극하고요.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겹쳐지면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두 시간마다는 일어나셔서 몸을 움직이고 물도 조금씩 마셔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예, 콧물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면 여름 감기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 감기와 냉방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병이 이제 검사로 진단하는 질환은 아니라서 그 증상만으로도 완벽하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 냉방된 공간에서 오래 지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충분히 쉬었을 때는 또 증상이 쉽게 좋아진다. 그러면 냉방 환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인후통이나 기침,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그리고 또 며칠간 지속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같은 심해지는 경우는 독감이나 폐렴,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걱정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상만으로 좀 애매할 때는 냉방병이라고 이제 자가 진단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예, 바깥은 찜통 더위인데도 뼈가 시리거나 몸이 춥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오한도 냉방병의 증상 중 하나로 볼수 있을까요?
1: 네, 그 차가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피부혈관이 수축하고 근육도 긴장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시리고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관절염 근육통이 원래 있던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오한, 특히 몸이 떨릴 정도로 춥고 체온까지 올라가는 이런 증상들은 혹시나 감염 증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혹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다거나 심한 호흡기 증상들이 동반되면 냉방병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이제 관리가 잘안된 에어컨을 쓸 때에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어떤 폐렴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발열, 오한, 기침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냉방병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0: 예.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더안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찬 바람을 피부로 직접 맞으면 건강에 안 좋은가요?
1: 이 찬바람을 이제 직접 맞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잘 감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부위에 오랫동안 직접 찬 공기를 맞으면 피부나 근육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부위에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들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 공기들이 만약에 이제 얼굴 쪽으로 맞으시면 뭐 눈, 코에 이런 점막들을 자극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증상들, 콧물, 코막힘, 기침 이런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혹시 천식이나 알레르기병 있는 분들은 그 증상을 다시 유발하기도 합니다.
0: 예.
1: 그래서 바람을 조금 직접 맞지 않고 벽 쪽이나 천장 쪽으로 올려서 막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1: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열인 것 같습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거나, 그리고 이제 심한 어떤 오한이 들 때, 그리고 호흡기 증상들로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가래가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두통이나 구토, 뭐 어지럼증도 증상이 심하다 그럴 땐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온도 환경들을 잘 조절하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증상이 2, 3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다른 질환이 없는지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령자분들, 영유아,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은 이런 감염이나 온열 질환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의심될 때는 조금 더 빨리 진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예. 자, 청취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냉방병 예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첫 번째로는요, 에어컨 온도를 너무 지나치게 낮추지 말고요,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바람을 몸에 직접 맞지 않게 얇은 겉옷이나 무릎 담요를 준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한두 시간마다 몸을 움직여주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뭐 두통이나 근육통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으셔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그런 과도한 카페인이나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두세 시간마다 이렇게 공기를 이제 순환할 수 있게 환기시켜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영양 섭취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열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단순한 냉방병으로 넘기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여름철 냉방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송골매의 빗물.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sports.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새벽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죠.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의 대결이 큰 관심을 모았죠.
1: 네, 메시를 앞세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완벽한 조직력과 수비로 결승까지 온 스페인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누르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페란토레스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90분간 슈팅 14개를 날리는 등 경기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도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연장 후반 20번째 슈팅만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고 사상 첫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스페인의 우승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막이 내렸는데요. 그런데 본선 참가국이 64개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피파의 수장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을 64개국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본선 참가국 확대가 대회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르센 벵거 피파 글로벌 축구 발전 책임자는 이번 월드컵에서 도입한 물 보충 휴식, 즉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좀 인기가 없었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피파가 대회 이후 그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월드컵까지 피파는 또 많은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자, 한국 축구는 여전히 32강 탈락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32강 탈락의 충격을 뒤로하고 소속팀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첫 골을 기록했죠?
1: 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LA 갤럭시와의 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요. 2대0으로 앞선 후반 12분 델가도의 패스를 논슈도 오른발 슛으로 연결하면서 세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올 시즌 리그에서 도움만 9개를 기록 중이던 손흥민 선수의 리그 첫 득점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75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고요. 팀은 라이벌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고 MLS 서브 컨퍼런스 3위에 올랐습니다.
0: 예. 자, 프로야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도 치열한 가을 야구 경쟁이 이어지겠군요.
1: 맞습니다. 4연전으로 후반기 시작을 알렸는데 역대 최소 443경기 만에 800만 관중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추세면 역대 최다인 1301만 5440명까지 관중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경기에서는 한화의 베테랑 에이스 유현진 선수가 어제 키움과의 경기에서 한국 투수 최초로 통산 2500 탈삼진 고지를 정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화는 키움과의 3경기를 내주고 어제는 비기면서 후반기 좀 아쉬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LG가 5연패에 빠졌습니다. KT와의 안방 잠시 4연전을 모두 패하고 2위도 빼앗기게 됐는데 사실 1위를 질주하다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지만 LG가 이렇게 후반기 출발이 어두울지는 몰랐습니다. 이 전반기에 한 경기 내주고 또 후반기에 4경기 연속으로 내주면서 지금 5연패 3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선두 삼성은 어제 롯데 8대11로 지면서 4연승 이어가지 못했고 기아는 어제 SSG를 9대5로 이기면서 후반기 원정 4연전을 위닝 시리즈 달성과 함께 3연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4위를 지켰습니다. 두산도 NC의 10대3 대승을 거두고 3연승 질주와 함께 동시에 후반기 첫 4연전을 3승 1패로 마무리했는데요. 4연전 결과 순위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삼성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KT고요. LG가 3위로 떨어졌고 4위는 기아, 5위는 두산, 6위는 한화입니다. 그 뒤로 NC, 롯데, SSG, 키움 순입니다.
0: 예, 후반기는 아시안게임 차출이 큰 변수가 될 텐데요. 특히 후반기 출발이 불안한 한화는 대만 출신 아시아 쿼터죠. 왕옌청 선수까지 빠지게 됐다고요?
1: 네, 대만이 24명의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화의 핵심 선발투수죠. 왕인청 선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한화는 이렇게 되면 노시환과 문현민에 이어서 이 왕인청 선수까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됐고 따라서 전력의 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대만이 아시안게임에서 홍콩, 태국과 함께 우리와 조별리그 B조에 묶여 있습니다. 오는 9월 21일 대회 첫 경기에서 대만과 맞설 예정이 이 왕인천 선수의 대표팀 선발은 여러모로 눈길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육상에서는 단거리 기대주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한국 남자 100m 역대 2위 타이 기록을 세웠다고요?
1: 네,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제80회 니가타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남자 100m 오픈 레이스에서 10초 13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기존 최고 기록 10초 16을 깨면서 지난 6월 비에사가 세운 한국 남자 100m 역대 2위 기록과도 같은 기록을 썼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나마디 조엘진 선수는 지난해 실업 육상 무대에 데뷔한 뒤에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일본 이즈모 대회 남자 100m에서 10초 23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이달 초 나카타 기록회에서 10초 16, 이번 대회 10초 13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한국 기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0: 예.
1: 남자 100m 한국 기록은 김구경 전 선수가 세운 2017년에 세운 기록입니다. 10초 07입니다.
0: 예. 자, 탄탄대로를 달리던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죠.
1: 안세영 선수가 일본 오픈 16강전을 앞두고 부상으로 기권을 했는데요. 이 일본 오픈에 이어서 중국 오픈도 결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부상 부위는 안세영 선수가 과거 훈련이나 경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올해 가장 큰 대회인 8월에 있는 인도 뉴델리 세계선수권 대회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두 대회를 뛰기 위해서 재활에 매진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안세영 선수는 일본 오픈을 일찍 잠시 좀 마무리한 셈이 됐지만 우리 대표팀은 여자 복식 김혜정 공이용조가 정상에 올랐고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는 준우승을 차지하고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0: 예. 대한 장애인 체육회가 22일부터 2026년 꿈나무 선수 학예 스포츠 캠프를 개최한다고요?
1: 네, 22일부터 28일까지 이천 선수촌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캠프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꿈나무 선수 발굴 프로젝트라는 부제 아래 지체장애 22명, 뇌병변장애 7명, 시각장애 6명 등 총 35명의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가 참가를 합니다. 핵심은 패럴림피언 이 선배들과의 연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26 밀라노 코리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이 5개의 메달을 휩쓴 노르득스키 국가대표 김윤지 선수 그리고 같은 대회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이재혁 선수가 멘토로 나서고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유수영 선수 그리고 2022 황저우 아시안 파라게임 배드민턴 동메달리스트 정겨울 선수도 멘토로 합류를 해서 유망주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뚜렷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0: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내용은 2026년 근로지원인 및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입니다. 첫째로 근로지원인 우수사례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둘째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는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근속유지 지원, 부정수급 예방 적발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신청서류는 공모 분야별 우수사례 작성 서식이고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8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소속기관의 우편 등 접수입니다. 심사 절차는 우수사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시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근로지원부 031-728-729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사업 소식도 전해 주시죠.
2: 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조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수용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안내드리면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상위 계층인 고용보험에 취득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수용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입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으신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고용보험 탈락, 수급 자격 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 조건 상실 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병가, 재택 등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hub.kead.or.kr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탈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클릭, 두 번째로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기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첫 번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세 번째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네 번째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2: 네. 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2026년 공무원 준비반을 모집하고 있으니 공무원 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개요를 안내드리면 모집 과정은 9급 공무원 준비반이고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선발 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분으로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 합숙 또는 통합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다음 훈련 제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훈련 제외 대상은 첫 번째로 다른 법령에 의해 훈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분, 두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훈련기간 제약 및 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분, 세 번째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분, 네 번째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분, 다섯 번째로 훈련 시작일 기준 다른 사업체에 근무 중인 분, 휴직 포함입니다.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교육 내용은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과목, 온라인 강의 및 기본서 일부 제공되며 영어 행정법 직강 주 1회 실시됩니다. 교육 시간은 1일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외 공휴일 및 주말 독서실 제공합니다. 교육 장소는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에 위치한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정형 절차 및 일정을 안내드리면 서류 접수는 8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마감되고 교육훈련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1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선발평가 일자 및 장소는 8월 18일 화요일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고 선발평가 내용은 직업훈련 입학생 선발평가 모의고사 실시입니다. 모의고사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기출문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됩니다. 응시 인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 한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정동의서 한부, 복지카드 및 증명사진 4번,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이고 지원 방법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지원서류 송부입니다. 교육생 지원을 안내해드리면 훈련비용 전액 무료 및 교재 기본서 일부 제공되고 훈련 수당 지급은 훈련 참여 수당은 월 최대 28만 4천 원, 통학 시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숙사 및 식비 무료이고 교육 중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하시고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956-8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방송에는 끝이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KBS 인간극장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은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들려줬고 시각장애인 수학교사인 안승준 씨 역시 방송 출연 이후 눈부시지 않아도 빛나는 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책을 펴냈습니다. 지난해 겨울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가 인생 2막을 담은 책 일단 시작하고 봄을 출간했는데요. 10대 후반에 유전성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유현진 씨는 새 아들의 엄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밥을 먹이거나 칫솔에 치약을 짜는 것 같은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도 쉽지 않았지만 육아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함부로 대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아이를 보듬듯 자신도 보듬기로 결심한 뒤 비로소 자신의 봄이 시작됐다고 고백하는데요. 절망의 시간을 지나 희망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의 일단 시작하고 봄. 올여름 독서와 함께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우리 한가족 첫 곡은요. 더 폴리스가 부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공연장 중에 장애인 관객을 위한 접근성 공연을 가장 많이 시도한 곳을 꼽는다면 국립극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썸머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자,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지난 봄이죠.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연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말 국립극장에서 본 연극 당신 좋을 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장애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음성 해설이 제공되더라도 이제 작품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0: 정작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감상하긴 어려웠다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1: 네.
0: 먼저 그 전에 공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공연은요. 네. 셰익스피어 희곡 조실대로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에요.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숲으로 떠난 인물들이 자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배우가 20명의 인물을 나누어 연기하면서 이제 극을 이끌어간 공연이었습니다.
0: 야. 배우 7명이서 네. 캐릭터 20개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아. 어떤 배우는 한 명이 7 역할까지 맡았어요.
0: 한 명이?
1: 네.
0: 아니 이게 뭐 공평하게 뭐 3명씩 맡자 이런 것도 아니고?
1: 네.
0: 이야. 근데 그러면은 근영 씨는 네. 그 각 배역의 배우가 누군지 어떻게 보면 가늠을 하셨어요? 어땠어요?
1: 아, 이제 그게 이제 중요했는데요. 이 공연이 이제 이어폰으로 듣는 폐쇄형 음성 해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됐어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하는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0: 누가 말하는지?
1: 네. 아. 한 배우가 이제 여러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 목소리나 내용으로 그 변화를 따라가야 했는데 극의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목소리 변화를 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배우는 그 차이를 제가 잘 느끼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0: 네네.
1: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청각적인 차이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소품, 의상, 표정 같은 시각적인 차이로 인물의 변화를 드러내는 게 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0: 근데 보고 있을 때 왜 그 네. 관객들, 옆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이 좀 느껴지잖아요.
1: 네.
0: 어떻게 옆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은 구별을 하는 것 같았나요? 어땠나요? 느낌적으로.
1: 눈으로 보는 관객들은 구분하는 것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야, 그러면은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기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
1: 저,
0: 네,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아, 이거는 저의 그냥 네, 굉장히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이다.
1: 네, 네. 네.
0: 근데 음성에서 그러면, 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지금 배역을 맡고 말하고 네. 연기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해주지 않나요?
1: 그게 이제 그럴 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음성 해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어떤 한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원래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연극에서 셰익스피어의 내용을 좀 바꾼 걸까요?
1: 좀 새롭게 각색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저 왜 안 그러면 셰익스피어 욕하려고 그랬거든요.
1: 셰익스피어 잘못은 아닌 것
0: 아, 예,
1: 같아요.
0: 예, 예. 그럼 어쨌든 그러면 시각적인 변화로 네.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였으면
1: 네.
0: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감상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 머릿속에 완전 뒤죽박죽 될 것 같은 느낌인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물 간 어떤 변화 못지않게 또 전체적으로도 배우들이 어떤 춤을 춘다든가 어떤 표정, 몸짓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 극을 이끌어가는 비중이 상당히 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는 관객들은 아주 재밌고 즐겁게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야, 지금 잠깐 생각해도 춤을 추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1: 아, 그러니까요.
0: 음성 해설로.
1: 맞아요. 사실은 이 공연에 네. 저신장 장애가 있으신 배우분이 출연을 하시는데
0: 네.
1: 그분이

0: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분의 춤이 매력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1: 아, 이건 좀 그렇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0: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 이 공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어 통역사분들의 역할이 좀 컸어요.
1: 배역이 있는 거예요?
0: 배역이 있다기보단 수어 통역사이시면서도 배우들과 함께 뭐 춤도 추시고 연기도 하셨거든요.
2: 네.
0: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1: 근데 수어 통역사는 이제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장치로
0: 네.
1: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시각장애인의 이해 거기에 영향을 끼칠까요?
0: 그게 대부분은 이제 무대 옆에서 또는 배우 옆에서 이제 통역을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이 공연에서는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연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극 중에 이제 로잘린드와 올랜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로잘린드가 남장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좀 숨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랜도를 마주쳤는데 구어로 말을 하면 이제 목소리가 들킬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랜도는 수어를 모르니까 다른 배우가 그 수어를 좀 어설프게 구어로 통역을 해주는 대사가 나와요.
1: 네.
0: 근데 하다하다 수어로 통역을 하다 안 되니까 진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분을 데리고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 바깥에 있는 캐릭터를 연극 안으로 끌고 오는 그런
0: 네.
1: 거라는 거네요.
0: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수어 통역사분이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는 이렇게 다양하게 연기에 참여하셨어요.
1: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농인 네. 관객분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 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1: 그러겠네요.
0: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장면에서 이제 로잘린드가 수어로 말을 하면 이어폰의 음성 해설에서 이제 해설사가 진짜 수어의 의미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바로 무대에서 또 그 다른 배우가 어설픈 통역하는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두 경로로 나오니까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1: 와, 저 지금 듣고 있는데 혼란스러워.
0: 그리고 이게 또 그 음성 해설과 대사 사이에 간격이 좀 없어서 겹치기도 하고 또 이 수어라는 게 사실 그냥 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몸짓이 또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 매력까지 해설할 틈도 없었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1: 너무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도예요.
0: 네.
1: 사실은 네,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어떤 좋은 시도기도 하고
0: 네.
1: 비장애인을 위해서도 뭔가 좀 새로운 접근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것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1: 그런데 시각장애인 관객한테는 이거는 그냥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떤 연기나 표현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럴수록 그 장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 언어를 중심으로 즐기는 관객, 그리고 청각적 언어를 중심으로 즐기는 관객이 다른 감각이잖아요.
1: 완전 다른 거죠.
0: 네, 네. 근데 같은 공연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1: 야, 진짜 얘기 듣는데 뭔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0: 네.
1: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공연을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0: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했으나 이제 장면의 세부적인 재미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성에서는 되게 단조로운데 객석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1: 뭐가 있는데.
0: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웃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음성 해설이 아쉬운 것은 그게 되게 밝거든요.
1: 네.
0: 그거에 비해서 해설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단조로우셔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긴 했던 것 같아요.
1: 혹시 그 해설사님이 그날만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닐까요?
0: 힘드셨나?
1: 그런 느낌이 아니라 톤 자체가 좀 낮았어요.
0: 네. 그리고 되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그게 다 만들어진다면 아주 끝에 작업이 투입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들을 세세하게 전해주지 못했다. 약간 이렇게
0: 그게,
1: 받아들여도 될까요?
0: 네, 그게 꼭 그 작가, 음성해설 작가님이나 해설사님의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1: 그쵸,

0: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1: 예. 있었겠구나 하는 목소리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딪힌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접근성 장치가 부딪힌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사실 근데 이 공연은 농인 관객, 청각장애인 관객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관객을 만족시키는 공연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0: 그렇겠죠.
1: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연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기획 단계부터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극장의 이 무장애 기획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되게 영향력 있는 무대예요. 그래서 좀 더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시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네. 무장애 공연 기획이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아, 예. 특정 장애 유형의 관객뿐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공연이들 이게 말 허상인 뭔가 말뿐인 그런 거 말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1: 네, 예. 맞습니다.
0: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용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가 부릅니다. 신청곡.

모두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태우는 family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못 쫓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게

0: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진주입니다. 저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장애인 등록을 한 20년 전에 했거든요. 운전도 할 수 있는 시력이긴 한데 그래도 시각장애인 위해서 저도 장애인이니까 뭔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조금 입장을 생각하면서 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비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여기에서 많은 뭐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팜플렛, 홍보물 만드는 디자인도 했었고 다른 필요한 그런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블로그 운영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불편한 것들을 먼저 도와드리고 네, 지혜의 회원분들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활동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른 직원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지회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윤진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에게도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시각장애인이 즐겁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겐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기관 이용자에겐 시각장애를 잘 아는 근로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을 운영하니까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시각장애인을 채용하는 관련 기관이 좀 더 많아져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 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번에 화면 해설을 쓸 때 네. 시나리오나 대본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으면 네. 해설 쓰기 어렵다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1: 누가 뭘 한다를 일단 할 수가 없으니까.
0: 그런데 네. 어렵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1: 네, 그게 이제 뭐 없는 경우에는 진짜 특징적으로 뭐 파마머리 뭐 남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특정을 해야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남자, 여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흘리듯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쨌든 그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막 영상을 막 뒤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막 싹 스쳐가는 장면에서 나온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찾는데요. 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가운을 입었는데 명찰이 달렸다던가 아니면 뭐 교복에 명찰이 있다던가.
0: 근데 그런 거 되게 대충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1: 근데 그래도 거의 그거는 신경 써서 맞춰.
0: 그래요? 네. 일관성
1: 틀린
0: 가져가요?
1: 건 못 봤어요. 이름을 다르게 쓴 건.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서류 같은데 이렇게 있을 때 이름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거를 찾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름이 없었는데 배우들끼리 친하거나 그러면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네네네. 대사에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싸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에. 문제는 이게 발음이 약간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뭐 영인지 명인지 알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하면은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또 그럴 땐 조금
0: 그냥 쓰면 안 돼요?
1: 네, 안 되죠. 영인지 명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죠.
0: 이게 성격 차이도 있네.

0: 제가 했잖아요.
1: 네.
0: 그냥 씁니다.
1: 애매하게 발음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할 그리고 그럴 저는 수도 있겠네요.
0: 제가 우길 거예요.
1: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약간 나이대를 또 알려줘야 될 때도 있는데 나이대에 따라 뭔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네. 나이대가 요즘은 배우들도 다 젊어 보이고 일반 사람들도 젊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0: 그리고 요즘 CG를 그렇게 많이 쓴대요.
1: 네 맞아요. 또 그렇게도 하고 네. 하니까 이게 나이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쓰는 거 중에서 이렇게 그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배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여자 배우보다 오히려 어려 보이는데 대사에서 나는 나이도 많고 당신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대본을 일단 다 뒤졌어요. 1회부터 12회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39세라는 걸 봤거든요.
0: 세상에.
1: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살짝 바뀔 수도 있으니까 39세 이건 너무 애매하니까 그냥 30대 후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설명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찾고 있습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그 모 배우님을 실제로 이제 봤는데. 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화면으로 볼 때는 피부가 너무 좋았거든요.
1: 네.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0: 아닌
1: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나 보죠.
0: 많이 현실적이시더라고요.
1: 아, 네.
0: 그래서 제가 그 담당 PD가 제가 아는 PD였어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계약 조건에 있었대요.
1: 아, CG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자세하게 계약이 되는군요.
0: 그래서 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 배우를 쓰려면.
1: 그걸 다 그 비용을 감당해야
0: 네,
1: 되니까.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1: 네.
0: 자, 어쨌든 예. 지난주에.
1: 재밌네요. 네. 네.
0: 은혜하는 도정님과 감상 끝났습니다.
1: 네, 네.
0: 예.
1: 맞습니다.
0: 굉장히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1: 네. 너무 좋았는데. 네. 이번 드라마도 기대해 주시고요.
0: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1: 네. 작년 네.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KBS ETV 토요일 드라마로 방영이 됐는데요. 제목이 마지막 썸머.
0: 마지막 썸머입니다.
1: 네. 이 겨울에 방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제목은 또 여름이었고요. 그 이 내용을 보면 어릴 적부터 친구인 이제 남녀 주인공이 그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그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0: 리모델링 로맨스.
1: 네, 뭔가 리모델링을 하는 리모델링 이런 약간 건축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0: 네.
1: 건축이 나옵니다. 네, 주요 그 소재입니다.
0: 네,
1: 남녀 주인공의 그 관계 속에 또 여름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0: 계절 여름.
1: 네, 여름도 중요하고요. 백도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요. 백도화 역의 이재욱. 송하경 역의 최성은, 서수혁 역의 김건우, 윤소희 역의 권아름, 오승택 역의 이슬이 출연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어떤 그 마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지방의 마을인데 중견 연기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0: 일단 주요 배역은 백도화,
1: 네.
0: 송하경,
1: 네네.
0: 서수혁, 윤소희,
1: 네.
0: 오승택.
1: 네,
0: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제목에
1: 네.
0: 지금 제목이 마지막 썸머. 썸머 여름이
1: 네.
0: 들어가니까 중요한 소재겠네요. 그렇죠?
1: 네, 여름 그 남녀 주인공의 그 이야기 속에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땅콩집이라는 게 나와요.
0: 땅콩집.
1: 예, 땅콩이 보면은 그 껍질 안에 이렇게 껍데기 안에 두 개가 이렇게 같이
0: 그쵸.
1: 들어있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집이 어떤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이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집 한 채를 절반으로 딱 자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땅콩집은 똑같은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0: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공용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이제 양쪽 집에서 다 쓸 수 있게끔
0: 아하.
1: 그렇게 주택을 지었는데 얘가 이제 그 주인공인 그 송하경이 이제 파탄면이라는 곳에 면사무소의 7급 주무관이에요. 공무원이고요.
0: 공무원.
1: 네, 아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송주무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송박사 또 이렇게 불러요.
0: 굉장히 리스펙을 받고 있네요.
1: 네. 네. 근데 이 하경이 이제 그 땅콩집에 살고 있는데 현재는 절반에만 집이 살고 있습니다.
0: 절반 비워져 있고?
1: 네. 절반은 비워져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아버지들끼리 이제 친구끼리 집을 지은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근데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경만 그 집에 살고 있고
0: 아버지는 안 살고.
1: 네, 다 가족들은 없고 이제 혼자 살고 있고
0: 네.
1: 나머지는 비어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하경이 이제 그 파탄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거기 살았는데 거기를 저주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0: 어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1: 그러면서 이 땅콩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제발 이 파타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재판장한테 지금 막 탄원서까지 넣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땅콩 집을 구매할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이제 집을 팔려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아, 잠깐만 와봐. 그 백 소장이랑 얘기 잘 된 거 아니야?
3: 네, 맞아요. 아저씨가 저한테 모든 매매해야 된 걸 이리 마셨는데 왜요?
2: 그 백 소장 인감도장 가지고 왔어?
3: 그럼요. 위임장이랑 인감도장이랑 인감도장 증명서까지 다 챙겨 왔어요.
2: 줘봐.
3: 네, 위임장, 인감증명서.
4: 중개인이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2: 백규요? 아이고, 백 소장님 성함이 백규 맞지?
3: 네, 맞아요, 백규.
4: 중개인이 눈을 질끈 감으며 등기부등본을 건넨다.
3: 어?
4: 공유자에 백도아라고 쓰여 있다.
3: 어? 백도아.
4: 하경이 통화를 한다.
3: 지금 무슨 날이에요? 지금 백도아 서울에 와 있다고요? 어, 언제부터요?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아저씨가 분명히 나한테 매매 다 맡긴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왜 갑자기 명의가 백도아로 바뀐 건데요?
4: 아이, 도아 아빠 키우.
5: 아이, 생일 선물 달라고 직접 찾아와서 명의 달라는 또 어째.
3: 생일 선물요?
5: 그놈이 나한테 뭐 사달라고 조는 건 그 물풀의 나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놈이 뭐 조르는 놈이야. 운전가에 원하는 거 없는 놈이 달라는데 어째.
3: 아저씨!
4: 기호가 건설 현장을 살핀다.
5: 아저씨 아저씨 안전모 써야지. 어어어 하경아 아저씨 바쁘니까 너 도아한테 전화해봐. 어? 어 나중에 통화하자.
3: 여보세요 아저씨?
4: 하경이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쳐다보다 한숨을 쉰다.
3: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다.
4: 하경이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길을 걷는다.
3: 잠깐 잊고 있었다. 내 여름은 원래 운이 드럽게도 없다.
4: 하경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도아의 이름을 보다가 입술을 깨문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도아의 연락처를 찾아본다.
5: 도아 녀석 전화번호 안 바꾸고 그대로야. 그게 네 말이라면 꿈뻑 죽잖아. 연락해봐.
4: 하경이 망설이는데 하경의 눈에 프로필 사진 속 도아가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경이 황급히 고개를 젓는다.
3: 요즘 너무 무탈하여 깜빡 잊고 있었던 것뿐. 징글징글하고 개 같은 이 여름에 대해.
4: 17년 전 병원.
3: 그래, 그날부터 시작이었다. 별한 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6월.
6: 알아냈어?
7: 땅콩 알러지 같대.
3: 식중독인 줄 알고 간 곳에서 난 땅콩 알러지란 진단을 받았고.
7: 그보다 다 나으면 아빠랑 갈 데가 있어.
3: 6월 초입부터 37도를 때리는 짜잔. 이 기막힌 곳에서 살게 된 것도 12살 여름이었다.
6: 땅콩집?
7: 응.
6: 아빠, 딸내미 땅콩 알러지 있다는 말 못 들었어?
7: 야, 둘이 하나 되는 집, 땅콩집 얼마나 귀엽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살게 될 거냐면.
4: 어린 도아가 마당에서 축구공을 든다.
3: 그 후로 내내 지금까지 이어진 나의 부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 4년 전 하경의 방.
3: 제발 나 좀 살려주라.
4: 하경이 에어컨을 때린다.
8: 분말로 할 때 말 안 나?
3: 야!
4: 3년 전 하경이 서류를 안고 계단을 내려간다. 하경이 발을 삐끗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3: 아!
8: 괜찮으세요?
3: 아!
4: 2년 전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주저앉는다. 하경이 남자를 뿌리친다. 1년 전 하경이 짐이 가득한 상자를 안고 시청을 떠나는데 예은이 메주를 상자에 버리듯 넣고 얄밉게 손을 턴다.
0: 오, 땅콩집에 살게 되면서
1: 네.
0: 하경은 다치고 상을 당하고 네네. 직장에선 또 좌천을 당해요.
1: 네. 그 이제 매해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게 여름이었어요. 항상. 아. 그래서 이제 하경은 내 여름에는 운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이제 그런 땅콩집을 팔고 싶었던 건데 이게 매매 권리를 이름했던 백소장,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네. 그 옆집이죠. 그 옆집의 아들한테 백도화라는 아들한테 명의 변경을 이제 아버지가 해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0: 아들의 허락이 있어요. 이야기네요.
1: 네, 그렇죠. 네. 도아는 이제 건축 사무소 소장인데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소장이고요.
0: 어머.
1: 건축 대상을 받은 능력자입니다. 이 하경이 지금 그 하경은 한국에 있지만 도아는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거주 중이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도아가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경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요. 집을 팔아야 되니까. 그 직후 도아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오는데요. 딱 뭐라고 써 있었냐면 뭐 날짜, 시간, 어느 카페. 딱 이렇게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뭐 가겠다, 오겠다 이런 말도 없고.
0: 이런 걸 속된 말로 뭐가 없다라고.
1: 그렇죠. 뭔가 지금 상황이 그렇죠.
0: 네. 그러면 그래서, 만나겠네요.
1: 네. 둘이. 그래서 이제 하경이 나갔어요. 거기로. 근데 도화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장소에 나온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서수혁이라는 이제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하경이.
0: 그러니까 예의 없음에 분노한 거예요.
1: 네. 그 어쨌든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으니까.
0: 아니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면 되잖아요.
1: 근데 이제 조건을 안 받아주겠다는 거였죠.
0: 아, 네.
1: 그래서
0: 어쩐지.
1: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아에게 전해달라고 네가 엄청 아끼는 해머 드릴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사용할 예정이고 벤치프레스랑 하키채도 중고 마켓에 팔아버릴 거고 그리고 양육비도 좀 더 보내라 이런 에?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0: 뭐 둘이 결혼했었어요?
1: 그 이제
0: 양육비?
1: 네, 변호사인 그 수혁도 혹시 아이가 아이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니고 수박이라는 이름의 대형 견이에요. 갈색 레트리버 같이 네. 생긴 그런 대형 견이었는데 그 양육비를 이제 받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둘 사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 사연이 지금부터 공개된 건 아니고.
1: 네, 이제 차차 나올 건데.
0: 예, 예.
1: 네. 그 수혁에게 얘기를 전해드린 도안은 걔는 한다면 하는 애라 내가 오늘 가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아, 이미 알고 있는 사연이네.
1: 네. 그래서 얼마 후 이제 하경이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그 수박이라는 개를 아끼거든요. 근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없고 동네를 싹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박이가 누구랑 있었냐? 그 리드주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0: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다음 내용입니다.
2: 나 전화네.
3: 울봐.
4: 하경이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회피한다. 도아의 눈길은 하경에게 계속 고정되어 있다.
2: 송하경. 오랜만이네, 우리. 2년 만이지?
4: 하경이 눈빛이 살짝 나리선다.
3: 그만해. 우리 이렇게 티키타카 할 사이 아닌 걸로 아는데.
4: 도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3: 앉아. 할 말 있어 온 거잖아.
4: 잠시 뒤 두 사람이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소파에 앉아있다.
3: 변호사를 선임했더라?
2: 2년 만에 누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3: 아저씨가 나한테 위임장 넘긴 거 몰라?
2: 그걸 나한테 다시 넘긴 거 몰라?
4: 하경이 차갑게 곁눈질을 한다.
3: 너가 여유롭게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 파탄면도 그렇고.
4: 도아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인다.
3: 지금 이분들 놓치면 또 언제 팔릴지 몰라. 어쩌면 계속 안 팔릴 수도 있고. 3대가 같이 살 거래. 좋은 사람들 같아. 난 팔고 싶어.
4: 도아가 조금 놀란다.
2: 그래서?
4: 하경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3: 너 바쁠 테니까 네 인감도장이랑 동의서만 넘기면 복잡하고 힘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2: 너 왜 그렇게 이 집이 팔고 싶은 건데?
3: 그 이유는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4: 도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3: 너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안 팔면 또 5년 어쩌면 10년 계속 못 팔고 짱박혀 있어야 돼. 넌 여기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2: 응.
3: 근데 한 번을 안 오냐?
4: 도아는 어이없다는 듯 눈만 껌뻑이고 하경은 울컥한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본다.
2: 네가 오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앞에 얼씬거리면 죽여버리겠다며.
4: 하경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3: 근데 왜 쳐왔는데?
2: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네가 안 나타나면 드릴로 내 벽 뚫겠다며. 저거 내 하키채 저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저거 중고로 팔겠다며. 내가 사람이 이렇게 좋아요. 네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꺼지라 그러면 꺼지고 또 이렇게 소환하니까 또 소환 당해요. 우리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치?
4: 도아가 슬쩍 웃는다.
3: 신나는가 보다.
2: 얼마 전에 내 집 마련을 했거든. 그래 송하경이 이렇게 2년 만에 나랑 말도 섞어주고 좋네.
4: 하경이 기막혀 한다.
2: 근데 나 먼저 좀 씻어야겠다. 나 현장에서 바로 와서.
9: 뭐?
4: 도아가 자신의 집 거실로 향하자 하경이 따라간다.
9: 야, 네가 뭔데 여길 쳐들어서 목욕까지 하겠다는 건데?
2: 왜? 내 집에서 내가 씻겠다는데.
9: 좋은 말로 할 때 서울로 가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어?
4: 도아가 벽에 걸린 하경과의 사진들을 쳐다본다.
2: 네가 계속 날 졸졸 쫓아온다고는 생각 안 하냐?
9: 야, 백도아!
2: 근데 송하경.
4: 도아가 우뚝 멈춰서자 하경이 따라오다 그의 등에 부딪힌다.
2: 너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렸더라?
9: 뭐?
2: 너 지금 면에서 담장 화물기 사업하고 있다며. 그게 건축학적으로 말이 잘 거라고 생각해?
9: 그녀? 어떻게 알았냐? 내 스토커야?
2: 야, 그냥 파타면 걸어만 다녀서 다 너 얘기야. 뭐 민원 처리한 송박사, 상사한테 개기구수 좌천당한 강큰 또라이. 역시 송하경이야.
9: 야,
4: 하경이 도아를 쫓아간다.
9: 죽고 싶지? 진짜 네가 쳐맞고 싶은 거지? 어?
2: 좀 달라진 줄 알았는데 역신 역시야.
9: 그 역시라는 말 나 지금 꽤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더 해라.
2: 하면 어쩔 건데?
9: 너 진짜 기어이 나랑 피를 보겠다 이거지?
2: 한두 번이야 우리 사이에 피를 본 게?
9: 너 안 무지 많이 늘었다 이 티키타카가.
2: 그것만 늘었겠어?
9: 또 뭐가 늘었을까?
2: 네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게 다.
4: 하경이 살짝 당황한다.
2: 다행이다. 하나도 안 변해서. 이 동네도, 이 집도, 여기 살고 있던 송하경도.
4: 하경이 미간을 찌푸린다.
2: 난 좀 변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송하경.
0: 아, 뭔가 흐름이 약간 앙수, 알콩달콩.
1: 네.
0: 왠지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은 네. 느낌. 여기까지는 그래요. 네.
1: 그리고 도아는 되게 여유로운데 하경은 좀 날도 서 있고 그렇죠. 되게 조급한 느낌도
0: 약간 피해자
1: 나잖아요.
0: 느낌.
1: 네, 맞아요. 네, 이제 하경과 도아가 그 집이 땅콩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주 얇은 나무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0: 어머 최악이다.
1: 마주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 그 어렸을 때 뚫어놓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방이 보여요.
0: 어머.
1: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코르크 마개를 막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경이 화가 나면 거기다 연필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필이 막 날아가고 예, 네, 약간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이 도아는 보면 집을 전혀 팔 생각이 없어요. 그 아버지에게 명의를 바꿔달라고 한 것도 하경이,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어요. 하경이 아예. 그래서 내가 이런 이렇게 하면 하경이 나한테 연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 명의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한편 하경은 이제 요즘 그 마을에서 그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건축 담당 네. 공무원인데 그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마을에 담장 허물기를 해요. 뭐 주차장도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미관도 좋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도아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도아는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 하류 이 마을이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범람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홍수 때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네. 근데 그 말만 들어서는 네. 무엇보다 안전 제일
1: 그쵸,
0: 아닌가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아가 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경은 내가 허물고 싶은 거는 그 안쪽에 내벽이 아니라 집에 바깥에 있는 외벽들이다. 그거는 허물어도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거다.
0: 아,
1: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땅콩 집에 이제 외벽을 허물게 돼요. 스포클레인을 불러가지고 네? 그 불삭기로 허무는데 그 불삭기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내벽까지 약간 손상이
0: 어머나.
1: 돼요. 그 내벽에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이랬거든요.
0: 추억이 있는데.
1: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와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아가 그걸 이제 수리하는 거를 같이 도와주는 상황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도아가 네가 안쓰러워 죽겠다면서 난 이 집을 절대 못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다음 내용입니다.
9: 내 여름은 대체 어디서부터 꾸여버린 걸까? 사실 난 그 정답을 알고 있다. 빌어먹을 백도아 때문이다.
4: 밤, 하경이 공원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린다. 이때 누군가 다가오자 하경이 슬쩍 눈을 뗀다. 도아다. 도아가 하경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하경을 바라본다.
2: 언제나 여기지, 송하경. 조금만 화라도 이렇게 대롱대롱.
4: 하경은 도화를 가만히 바라본다.
9: 어쩌면 예상했었다.

0: 저 자식이 내 삶에 나타나는 순간 언제나 엉망이 된다는 거.
1: 과거 땅콩집 마당. 도아와 하경이 종만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조그만 나무에 물을 준다.
2: 물풀이 나무를 크게 키워서 그 위에 나무집을 올릴 거야.
3: 야, 나무 크려면 10년도 더 걸리겠다. 누가 올라가냐?
2: 너랑 나.
3: 뭐래?
1: 물장난을 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지개가 핀다.
0: 2007년 장마철도 아닌데 무지개가 피었던 여름.
1: 고등학생 하경과 도아가 땅콩집 지하실에서 보드게임을 한다.
4: 왔어! 내가 이겼다.
0: 2011년 다른 소린 안 들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여름.
1: 비 오는 날 도아가 새끼 수박이를 안고 있다.
5: 일단 집으로 가자.
0: 2012년 맨몸으로 장맛비를 견뎌낸 여름.
6: 하나 둘 셋.
1: 사진을 찍는 순간 도아가 하경의 손을 잡는다.
0: 2013년 밤하늘의 별빛마저 따가웠던 여름.
1: 밤 도아와 하경이 땅콩집 외담장에서 발그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본다.
0: 2014년 마침내 열사병으로 미쳤었던 여름.
1: 다른 날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도아의 가슴을 친다.
4: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연필이라도 하라고.
1: 도아는 먹먹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0: 더 커져.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2022년 비도 안 내렸는데 몸도 마음도 푹 젖었던 여름.
1: 하경이 주저앉아 서럽게 운다.
0: 그래, 다 생각이 나버렸다. 냉장고에 꽝꽝 얼려놨었는데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다 녹아버렸다. 여름이 너무 싫어서 여름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내 모든 여름엔 백도와 투성이고 그 여름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1: 현재 도아와 철봉의 거꾸름에 달린 하경이 서로를 바라본다.
5: 송하경, 넌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
1: 하경이 철봉을 잡고 빙그르 돌아 내려온다. 하경은 머리에 쓰고 있던 후드를 벗고 도아에게 다가선다.
0: 여름엔 항상 운이 없었다. 왜냐면 여름엔 반드시 백도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나의 여름은 지독히도 운이 없을 것 같다.
7: 하경이 도아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네요.
8: 네. 이제 이 둘이 12살 때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둘이 밥을 먹다가 그 케첩, 한 사람은 케첩을 뿌리고 한 사람은 마요네즈를 뿌리면서 굉장히 크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뭐 둘이 갇혀가지고 막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1차 대전 이후에 얘네들은 계속 티격태격 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 수박이 그 대형견을 키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그 수박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과거의 상황들이 나오고 거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7: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 그게 뭐냐, 촌스럽게.
9: 야, 얘 처음 봤을 때 기억 안 나냐? 아직 털이 빨갛게 될 정도로 수박 껍데기 갉아먹고 있었잖아.
5: 네가 그렇게 단순하니까 맨날 전교 1등 놓치는 거 아니야.
1: 하경이 공을 던진다.
9: 아, 뭐라 그랬어?
5: 아, 맨날 던져, 던지기를 아주.
9: 야, 해보자는 거지? 야.
5: 그 후 15년 동안
1: 다른 날 공용 공간.
5: 총 99번의 전쟁과 99번의 평화협정을 반복했다.
1: 도아가 잠든 가운데 하경이 수박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든다.
0: 야, 넌 오늘부터 빼박 수박이다.
5: 송하경은 알고 있었을까? 마지막엔 항상 언제나 결국은 너에게 져줬다는 걸.
1: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도아의 가슴을 친다.
5: 그리고
4: 스몰이라도 해봐, 백번.
5: 2022년 여름
4: 연필이라도 하라고!
5: 우리의 100번째 전쟁에 발발했다.
0: 더 커져.
5: 그대는 몰랐다.
0: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5: 우리의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될 줄은.

0: 현재 공원.
1: 송하경, 넌 내 아직도 그렇게 밉냐?
2: 그래서 네가 나를 그토록 미워하게 될 줄은.
0: 도화를 보는 하경의 눈빛은 차갑기만 하다.
2: 애석하게도 송하경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0: 이화, 내가 돌아온 이유. 건축사무소 플루토 아뜰리에.
3: 네, 과장님. 네, 지금 자리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들어가서 메일 드릴게요. 네,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네.
4: 나 죽는 걸 볼래? 어?
0: 아뜰리에 소장실.
4: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해?
1: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설명해.
0: 신종신.
4: 뭘 알아서 설명한다는 건데요? 노 사장님 성질 몰라? 분명 난리 나실 거라고.
1: 나 좀 믿으라니까 그러네.
0: 도화가 소장실을 나간다.
4: 아니 너 대체 뭔 꿍꿍인데? 아!
0: 건축주와 종신, 도화가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을 살펴본다.
5: 이 얼마나 좋아. 깔끔 세련. 딱 내가 원하는 대로야.
6: 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지. 사방이 뻥 뜨는 게 얼마나 좋아. 백 소장도 결국엔 져준다는 게 사실이었구만. 그거 뭐지? 어, 그쪽 사원.
1: 집에는 사람이 산다.
6: 응, 맞는 얘기야. 어, 내가 살 집인데 내 고집대로 백 소장이 아주 잘 지어졌어.
0: 종신이 2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한다.
5: 아, 좋다.
0: 건축주가 2층을 올려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진다.
6: 아니, 난간이 왜 이래? 완전 다 정반대로 해놨네.
1: 그쵸. 어르신께서 이쪽 난간은 철펜스로 해달라고 하셨고 이쪽 벽면은 통유리로 해달라고 하셨죠.
6: 아는 대로 이래. 아 이렇게 해놓으면 밖에서 우리가 다 보일 거 아니야.
1: 안 보여요. 오히려 풍경이 보이죠.
0: 건축주가 통유리로 둘러싸인 2층 테라스에 올라와 주변을 둘러본다.
1: 어떠세요?
5: 좋구만.
0: 종신이 안도한다.
1: 이게 제 두 달 밤샘의 결과입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이 난간을 철펜스로 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 이런 풍경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또 2층 벽면 자체를 다 통유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밖에서 건물 내부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고요. 저한테 처음 이 집 의뢰하실 때 여기서 백수를 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5: 그렇지.
1: 이제부터 여기 사시면서 이 사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7: 아, 도화가 진짜 건축이 진심이네요.
8: 네. 네. 이게 더 나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늘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뭐 건축주랑 대립도 하고 뭐 또 설득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도화가 이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경이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경이.
7: 오, 헷갈린다.
8: 그랬더니 도화가 네. 대본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랑 한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냐고 그럴 거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화는 왜 하경에게 내가 밉냐고 물었는지 또 하경은 왜 거짓말까지 하는 건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8: 네, 고맙습니다.
7: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무진이 부르는 마지막 썸머 OST네요. 지나왔던 추억이 사랑이 되고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의 언어라는 세계. 새들의 세계로. 어릴 적 들새는 내게 먼 존재였다. 마당으로 날아드는 참새와 맷비둘기, 쓰레기를 쪼아대는 까마귀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곳에 앉아있거나 눈 깜짝할 새에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다. 물가의 오리들도 언뜻 보면 여유롭게 둥둥 떠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쓱 하고 저 멀리 미끄러져 가고 만다. 들새를 좋아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소년기의 내 취미는 다른 생물로 향했다. 공벌레나 메뚜기, 사슴벌레, 소라게,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여러 생물들을 잡아 집으로 가져와 플라스틱 상자나 수조에 넣고 키웠던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뱃돈으로 쌍안경을 산 것이 계기였다. 쌍안경은 멋진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씨를 애기 물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 물총새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등 새들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 그뿐인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탐조에 빠져들었다. 탐조는 생물을 사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벌레나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는 행위다. 거기에는 천적도 없거니와 먹이도 내가 마련해준다. 한편 들새 관찰은 그들이 자연에서 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먹이를 찾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새끼를 키우고 때로는 적에 맞선다. 들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작은 새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동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 나의 애독서는 월간 벌레나 버더 같은 생물 관련 잡지였는데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의 한 코너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콜라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 니콜라스 빈베르헌의 새의 생활, 카를 폰 프리슈의 꿀벌, 그들의 시각, 화학적 감각과 언어. 이 책들은 동물의 본능과 학습, 그리고 행동 진화까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자연관이 기록된 동물행동학 서적이다. 동물행동학이란 로렌츠, 팀베르언, 프리슈가 확립한 학문인데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분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 관찰이 학문으로 직결된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심심풀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문이다. 학자가 되면 평생 좋아하는 동물을 관찰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새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구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로렌츠는 회색 기러기의 각인, 팀베르허는 큰 가시고기의 혼인색, 프리슈는 꿀벌의 춤을 연구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룩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연구 주제 하나가 있는 법이다. 나도 일생을 바쳐 밝히고 싶고 몰두하는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새를 관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숲과 갯벌, 하천과 계곡.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축한 돈을 깨서 먼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백로의 사냥이나 황조롱이의 번식, 오목눈이의 짝짓기 등 어떤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관찰하며 느낀 것은 뭐든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거다 싶은 연구 주제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들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겨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혼자서 나가노현의 가루의자와를 방문했을 때였다.

나 솔작새, 홍여새, 황여새, 양진이 같은 겨울새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가루이자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남짓 눈길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쌍안경을 챙겨 서둘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은빛 세상.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고 저 앞은 아사마산이 아름다운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부셨다. 미지의 혹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으로 서벅서벅 눈길을 걸어나갔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수종을 보니 물참나무나 층층나무 같은 화렵수뿐 아니라 낙엽송 같은 침엽수도 많다. 화렵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을 것이고 소나무가 있으니 씨앗도 있다. 곤충을 먹는 새도 씨앗을 먹는 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느새 새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 박새, 북방새 박새, 곤줄박이, 진박새, 동고비 같은 박새류로 불리는 작은 새를 중심으로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류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혼종무리라 불리는 집단이다. 새들은 나무 줄기를 쪼거나 장가지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쪼아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작아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얼똥 중인 곤충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산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듯하다. 관찰하는 동안 무리는 서서히 숲 안쪽으로 이동해갔다. 나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30m 정도 앞에서부터 지지지 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새 박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울고 있다.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박새와 곤줄박이들이 북방새 박새 쪽으로 다급히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지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시 어떤 새 관찰자가 새들을 위해 뿌려놓은 것이리라. 북방새 박새는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몇 분 안에 북방새 박새 서너 마리, 박새 대여섯 마리, 곤줄박이 두세 마리, 동고비 두 마리가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느라 울었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계절에 해바라기 씨는 새들에게 특식일 것이다. 새 관찰자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테고 언제 다시 해바라기 씨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도 정말 다른 새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자초지종을 관찰하고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해바라기 씨를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 다른 장소에 뿌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몇 분 걸으니 마침 적당한 구루터기가 보였다.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새들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에서부터 체온이 빠져나간다. 발을 동동거리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새 무리가 다가왔고 그중 한 마리가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0: 삐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박세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방세 박세와 곤줄박이들이 모여들었고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다른 새들이 먹이가 있는 곳으로 오자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해바라기 씨 하나를 콕 찍어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쪼기 시작했다. 박새의 치지지지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삐삐삐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던 새들이 일제히 수풀 속으로 날아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굉장한 속도로 먹이가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왔다. 샘에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녔다. 작은 새들은 벌써 수풀로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삐삐삐 하고 온 건 박새였다. 이 소리를 듣고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샘에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들은 먹이의 위치도 천적의 습격도 울음소리로 서로에게 알리는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박새류의 행동을 추적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현장 기록 노트는 메모로 빼곡해졌다. 80쪽이나 되는 노트 두 권이 꽉 찼다. 나는 박새류의 울음소리 유형이 놀라우리만치 많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특히 박새의 레퍼토리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치지지지, 삐삐삐, 찌삐, 삐삐, 치칫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때는 녹음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는 대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계를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나는 가루이자와에서 박새류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작은 새가 먹이 앞에서 우는 이유. 내가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작은 새가 먹이를 앞에 두고 우는 소리였다. 박새는 치지지지, 북방새 박새는 지이지. 누군가가 뿌려준 해바라기 씨앗이나 땅콩, 잔뜩 달린 나무 열매 등 무더기로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우는 거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건 겨울철이었다. 겨울은 먹이가 고갈되어 작은 새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박새류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풀씨나 나무 열매를 두고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럴 때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남이 먹기 전에 독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굳이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을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에도 있듯 생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을 희생해 타자를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 성질을 갖는 개체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수파가 된다는 주장이다. 먹이를 발견하고 온다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와는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이 현상. 이런 건 연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문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쇠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넘치는 저자의 덕심 가득한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어릴 적 아빠를 따라 다방에 간 적이 있었지. 사각 테이블과 빨간 소파가 질서정연하게 놓여있는 곳. 따뜻한 보리차를 주면서 주문을 받아가고 어른들은 쌍화차를 마시고 내 앞에는 작은 야구르트가 놓여있었어. 그곳은 어른들의 세계였고 나처럼 작은 아이는 그곳에 어울리지 않았어. 서울에선 다방을 카페로 부르기로 했나 봐. 여전히 다방인 곳도 있지만 카페에는 아주 쓴 커피를 마시는 내 또래 대학생들이 주로 오지. 가끔 돈가스를 파는 곳도 있어. 난 지금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0: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쥐뿔. 나의 오판이었어. 난 설거지 지옥에, 쏟아지는 주문에, 계산 실수에, 총체적 난국이야. 여러 명이 와서 다 따로 음료 시키는 것도 싫지만 그 중에서도 담배 재떨이 치우는 게 제일 싫고 반말하는 놈들은 더 싫어. 그래도 이 알바를 계속하는 건 바로 아래층에 서점이 있고 그 서점에선 가끔 작가와의 대화도 열린다는 거. 그런데 난 서울에 와서 글을 한 자도 못 쓰고 있네.
1: 아가씨!
0: 네!
1: 편지 왔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우품은 있어도 지낼만 하지? 나갈 때는 전기코트 싹 다 뽑고 나가고 머리 감을 때는 물 받아서 씻어. 응?
0: 저 되게 아껴 쓰는데요.
1: 알지. 그래도 같이 아끼면 좋잖아. 수도랑 전기가 한 집으로 합산돼 나오니까.
0: 난 여기서 이름이 없어. 그냥 아가씨야. 아가씨. 아가씨라 부르기나 하면 나름 예의 바르다 생각하기로 했어. 지수가 보내준 난로는 잘 받았고 엄마가 떠준 스웨터도 잘 입고 다녀. 언제 답장다운 답장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붙이지도 못할 편지를 일기처럼 쓰기만 하면서. 지수 편지나 보자.
2: 언니, 난 유아교육과를 가보고 싶어서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어. 여기 와서 난 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단 걸 알았어. 첫날은 아무것도 몰라서 구석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구경만 했지. 교재는 어디 가서 받아오는지, 출석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이야. 이제 그런 건 익숙해졌는데 학원에서 말 걸어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3: 저기, 지난 시간에 노트한 것 좀 보여줄래?
2: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짧은 머리 시절 언니랑 좀 비슷하달까? 터프해. 얼핏 보면 만화에서 보던 장발을 한 남자애 같기도 한데 이름 보면 여자고.
3: 난 고은비야. 그 보여줄래? 그 보통 내 이름 들으면 생긴 것 같지 않게 이쁘다고 하던데. 그 넌 말을 못하니? 아, 정지수구나. 지수. 지수.
2: 생긴 것처럼 예뻐 이름.
3: 목소리 처음 들었네. 지수야, 저 혼자 밥 먹는 거 쑥스러운데 앞으로는 도시락 같이 먹자.
2: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준 게 뭔지 알아? 퀸의 음악이 앞뒤로 녹음된 테이프. 언니가 좋아하는 퀸. 언니는 프레디 머큐리보다 로저 테일러를 더 좋아했지? 요즘도 테이프에 녹음해서 음악 듣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했어. 언니가 돌아온 것처럼. 언니도 없고 혜수도 멀리 있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친구가 필요했던 걸까? 딱 한 명이면 되겠지? 씩씩한 친구 덕분에 학원 생활이 편해지긴 했어. 교실 이동할 때도

0: 먼저 자리 맡아주고 도시락 먹을 때도 따뜻한 물을 금방 떠오거든. 언니, 요즘은 무슨 이야기를 쓰고 있어? 소설 얘기도 좋고 서울 생활도 좋아. 답장해줘.
1: 역시 집에서 쉬니까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 얘.
2: 신혼생활은 어때?
3: 몇 년까지가 신혼일까?
1: 아기 낳기 전까진 신혼이라던데?
2: 아, 그치.
3: 나 그냥 회사 다닐 걸 그랬어. 괜히 관뒀다 싶어.
2: 왜? 다시 일하고 싶어?
3: 너무 심심해서 그런다.
2: 여긴 심심해서 일하는 곳 아니다. 누군가의 생계이자 생존 현장이야.
3: 그렇다고 내가 설렁설렁 일하겠다는 건 아니야.
1: 그럼 정주임 일하란 떡 부러지게 했지.
2: 아이, 관둔 것도 관두고 싶어서 관뒀나? 위에서 눈치를 주니까 관두게 되는 거지.
3: 그렇지. 아무래도 야근 같은 건 힘들고 그러니까.
1: 몰라. 난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다.
2: 좋다.
1: 야, 이제 우리 카페를 옮길까?
3: 난 속이 안 좋네. 먼저 들어가 볼게.
1: 벌써? 오늘 우리 월급 받은 걸로 끝까지 놀기로 했잖아.
2: 그랬잖아.
3: 미안해.
1: 그럼 우리는 갈까?
2: 그래. 응?
4: 연수 언니에게서 긴 편지를 받는 날엔 이렇게 오래 얘기를 나누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 언니의 글 속에는 원망도 있고 투정도 있고 미움도 있다가 안쓰러움도 있고 참 여러 감정이 느껴져. 우리가 마냥 꿈꾸던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시절은 또 얼마나 짧았는지. 이제 누군가 나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해주고 그 꿈을 접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신 차리고 내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이렇게 알바나 하며 살고 있으면서 마치 진짜 내 삶은 멀리 있는 것처럼 지금의 비루한 나를 위로하고 있지. 한때는 라디오 스크립터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저 자리엔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은 행복할까?

0: 자, 아, 우리 새빵 아가씨는 친구가 많나 봐. 이거는 외국에서 온 건가 봐. 그 사우스 코리아라고 쓰있네. 예,
1: 외국 나가 있는 동생이 있어요.
0: 이야, 부럽다. 외국 사는 동생도 있고.
1: 해수다. 유럽에서 날아온 편지는 냄새부터 달라. 모르겠다. 그냥 비주얼만 다른 걸로.
2: Bonjour, bonsoir, adman, à bientôt. 언니, 난 이제 잠꼬대도 불어로해.
3: Oui, s'il vous plaît. La distance, s'il vous plaît.
2: 물론 아주 기초해야지만. C'est bien, non? Ça va? Ça va? Tu ne sais pas trop. 혀를 굴리고 콧소리를 섞어 불화를 하면 남자들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요거 요거 귀여운 동양 꼬마 해봐라. 이런 눈빛이랄까? 세라비! 이게 인생이지. 고모와 난 긴 유럽여행을 마치고 파리에 정착했어. 여기에 당분간 머물 예정이래. 그래서 파리의 미술학원을 등록했어. 대학을 갈지는 고모님과 좀 더 의논해봐야 할 것 같아. 파리 사람들은 책에서 보던 것처럼 마차를 타고 다닐 줄 알았는데 다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있고, 길가에는 개똥이, 지하철에는 개 오줌 냄새가 진동해서 세느 강변을 따라 쭉 걸어다닐 때가 더 많아. 언니가 늘 얘기해줬던 것처럼 레미제라블의 무대가 여기라는 게 너무 근사한데 냄새는 좀 나.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은 이 냄새 속에서

0: 탈출해 버렸던 거야.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의 슬픈 사랑이 있는 노틀담 성당도 가봤어. 내 말로는 부족할 거야. 여기는 언니가 꼭 와봐야 돼. 준호 오빠 만났어? 대학생이 되어 뻐기고 다니는 오빠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언니가 한 방 먹여줘. 추신, 준호 오빠한테 내 주소 알려줘도 돼.
1: 이준호? 만나긴 했지. 근데 난 이제 준호 앞에서 솔직해지지가 않아. 뭔가 벽이 생긴 걸까? 그런 관계면 안 보는 게 낫겠지?
2: 아이 자식아! 야, 왁카페 가자니까! 어?
3: 야, 여기로 왁카페 물 줘와.
4: 왁카페?
3: 야, 오늘 내가 쏠게! 나 용돈 입금됐어.
4: 야, 왁카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노래방 가자.
3: 노래방 가자.
4: 노래 불러줘야지.
3: 야, 난 가요파 아니야. 빰빰빰 빰빰빰빰빰.
4: 왁카페 가자. 아야, 너 취했어. 술 그만 마셔.
3: 아이씨, 왁카페.
5: 이준호.
3: 어?
5: 너 이준호 맞지?
3: 어? 어? 이게 누구야? 우리 은수 아니야?
5: 우리 은수?
4: 누구야? 이쁜데. 난 저렇게 촌스러운 스타일이 땡겨.
3: 야, 저리가 임마. 야, 은수야. 너 서울에 있다는 얘긴 들었는데 여기서 만나네?
5: 그러네. 뭐해?
3: 야. 너 노래방 갈래?
5: 아니, 나 수업 들으러 가는 중이야.
3: 어? 어? 대학 들어갔어? 그래, 그럼 그렇지. 우리 정원씨가 누군데? 어? 무슨 과야? 아, 근데 야간 대학인가?
4: 야간 또 좋아, 난.
3: 아이씨, 취향이 저리 갔나?
5: 야, 뭐 네가 말하면 다 알아?
3: 야, 은수야. 나 연락 전화만 줘. 아니. 저기 내가 내 전화번호 줄게. 아이씨. 야, 볼펜 하나만 줘봐.
5: 야,
3: 손 줘봐.
5: 야, 이게 뭐하냐 너?
3: 간지러워도 좀 참아라.
4: 내 전화번호도.
3: 연락해. 어? 꼭 연락해야 돼?
5: 하필 카페 근처에서 만날 게 뭐야? 네, 카페 겨울 그리고입니다.
6: 은수 나왔네.
5: 네.
6: 저 오늘 마감할 때 들어갈 것 같은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멀리 나와 있어.
5: 네.
6: 오전에는 손님 없지?
5: 한 명 있어요.
6: 아, 혼자 해도 되겠네. 나 안 가도 되지? 점심때만 조금 정신 없을 수도 있어. 오늘만 어떻게 혼자 잘 넘겨봐.
5: 네, 네. 근데 저 손님은 왜 주문을 하네? 주문하시겠어요?
7: 아, 예. 혹시 신문 있습니까?
5: 네, 저 신문은 입구 쪽에.
7: 아, 예. 커피는 나중에 시킬게요.
5: 네. 뭐야, 신문 보러 카페였나? 주문해야 한다고 다시 얘기할까?
7: 저기 아가씨.
5: 아, 네, 주문하시.
7: 그 뭐여라. 고 싶어? 계산대 아래 서랍이 있잖아.
5: 저기 이거 비번이 있어야 열어요.
7: 열어보는.
5: 저잘 모르는데.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오는데.
7: 아이씨, 정신 차리고 해봐. 거기 있는 돈 다 꺼내서 올려놔.
5: 아, 네.
7: 손 들고 양손 다.
5: 좀 치지.
7: 나 나간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면.
5: 네,
7: 죽는다? 어? 네.
8: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
5: 네. 어떡해. 아 진짜 외압을 어제 저녁에 정산을 안 해가지고. 여보세요?
8: 빨리 안 받냐? 신고하면 진짜 죽는다.
5: 알았어요.
9: 여보세요?
5: 네, 저기 거기 이준호 학생 사는 집인가요?
9: 누구세요?
5: 네, 저 제 친구인데요.
9: 친구 누구?
5: 정은수라고 합니다.
9: 잠깐 슈퍼 간다고 나갔는데 들어오면 전해줄게요.
5: 네, 저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9: 아, 그래요? 네.
5: 지금은 너밖에 없다. 준호야, 제발 전화 걸어라.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19번째

0: 종양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까?
1: 그 사람이 봐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시급한데 그런 사람이라면 치료받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나?
2: 수정이 물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승범은 다시 물었다.
0: 말해보세요. 소라를 살리고 싶습니까?
2: 소라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그가 소라를 봤다.
3: 정말로 소라를 살 수 있습니까?
0: 제가 어떻게든 살리게 하겠습니다.
2: 승범은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3: 부탁합니다.
2: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범은 차키를 챙겼다. 밖은 어느새 아침이었다. 승범은 소라를 데리고 차로 가 뒷좌석에 눕혔다. 수정도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조심히 올려놨다. 승범이 건네는 담요를 소라에게 덮자 뒷문이 조심히 닫혔다. 일찍 일어나 해장국을 만들어 가지고 오던 정미가 차에 타려는 승범을 발견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그에게로 얼른 달려갔다.
4: 다들 무슨 일이에요?
2: 정미에게 다가온 승범의 셔츠엔 피와 더러운 얼룩이 묻어있었다.
0: 소라가 생각보다 병이 깊어서 서울에 갈 거예요. 오늘 한의원 예약하신 분들 잘 부탁해요.
4: 설마 제일 한방병원에?
2: 놀란 정미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4: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를 자기 발로 간다고? 가면 그들이 환영합니다 하고 반겨주나? 어떻게든 물고 뜯으려고 할 텐데. 가뜩이나 여러모로 힘든 사람이.
2: 그녀의 표정에 드러난 속내를 읽은 승범이 자신의 팔을 잡은 정미의 손을 가만히 붙들었다.
0: 괜찮을 거예요. 소라도 나도.
2: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돌아봤다.
0: 절 따라오시다가 길을 잃었을 경우 제일 한방병원으로 바로 오십시오.
3: 네.
0: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사고라도 나면 곤란합니다.
3: 네.
2: 승범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운전석에 올라갔다.

0: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도 아직 오전이었다. 도심은 출근하는 차들로 복잡했고 승범은 그 사이를 잘 빠져나가거나 익숙한 골목길로 가로질렀다. 그렇게 서울 제1한방병원에 도착했다. 수정은 으리으리한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곳에서 승범이 잘 나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방병원 입구에 차를 세우자 경비가 뛰어나왔다.
1: 여기에 이렇게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2: 선생님?
3: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2: 그래도 이렇게 세우시면...
0: 뒷좌석에서 소라를 조심스레 안아들며 그는 차키를 경비원한테 던지듯 건넸다.
3: 죄송합니다. 대신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선생님!
0: 승범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고 달렸다. 원무과와 예진실이 있는 1층 로비는 이미 환자들로 북적거렸다. 밖에 술 안에 안을 지키던 몇몇 경비들이 승범을 발견하고 그를 막았다.
4: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려면 접수를 먼저 하십시오.
3: 잠깐 병원장님을 뵈면 됩니다.
4: 병원장님이요? 약속하셨습니까?
3: 그럼요. 예. 김승범이 병원장님 기다린다고 전해주십시오.
0: 그 말에 경비원 중 한 명이 전화하러 원무과 안으로 들어갔다.
5: 전화를 받으면 궁금해서라도 내려오겠지. 그렇다면...
2: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0: 귀에 익은 목소리에 승범은 인상을 썼다. 그의 앞으로 부원장이 된 송기윤이 왔다. 건들거리는 모습으로 보아 아까부터 이 상황을 본 것 같았다. 앞에 선 송기윤은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어설프게 놀라는 척했다.
2: 아니,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일하다 잘린 김승범 전문의 아니야? 어쩐 일로 이곳에 왔대?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나가더니.
0: 기윤의 말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몰렸다.
5: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지.
0: 승범은 속에서 치미는 말을 얼른 지씹었다. 안고 있는 소라의 몸이 찼다. 송기윤이 그가 아는 아이를 힐끗거렸다. 송기윤에겐 여러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눈치가 빠르고 하나는 승범의 속을 어떻게 긁을지를 잘 안다는 것이다. 희죽 웃는 꼴을 보니 둘 다 활용하려고 각을 재는 듯 했다. 송기윤이 입을 열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승범은 말을 가로챘다.
3: 한 번만!
0: 송기윤은 입을 연 채로 고개를 갸웃했다. 승범은 재빨리 이어 말했다.
3: 한 번만 봐줘.
2: 뭐라고?
3: 그때 내가 너 때린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진짜야. 그땐 네가 내가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한텐 그게 트리거잖아. 참을 수가 없었어.
0: 당황한 송기훈은 눈동자를 굴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2: 야, 너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잖아.
3: 그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 인정해. 난 늘 네 부모님이 부러웠어. 아들을 위해서 어디든 돈을 흔쾌히 쾌척하시는 분들이 부럽지 않다면 바보지, 안 그래? 그래서 그랬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부모님과 모든 걸 가진 너의 멋진 부모님, 질투가 나서 늘 널 앞서고 싶었어. 결국 그럴 순 없었지만 내가 미안해.
0: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송기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2: 신숙,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쉽게 사과할 놈이 아닌데.
0: 왜 이러나 싶었다. 낯선 모습에 당황하던 송기윤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봤다.
2: 아이씨, 이 자식. 야, 돌려깎이냐?
3: 비록 나는 이 한방병원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픈 이 아이만이라도 진료를 봐줘. 환자들이 뽑은 유능한 너라면 이 아이를 치료해줄 수 있잖아. 그렇지?
2: 무슨 수작이야?
0: 송기윤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원무과에 전화가 울렸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0: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모습에 승범은 위층으로 이어지는 테라스를 봤다. 그곳에 병원장 김진태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범과 눈이 마주친 그가 올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직원이 나와 승범 앞에 섰다.
1: 올라오시랍니다.
2: 뭐? 누가?
0: 송기훈이 성질을 냈다. 승범은 몸을 숙여 그만이 들릴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2: 야, 얼굴 펴. 너 지금 붉은 면상에 목하고 눈까지 빨개. 현기증도 나지 않아? 너 급성 고혈압 의심돼. 약 먹어, 알지? 삼황사심탕이야.
0: 승범은 목덜미를 잡는 송기훈을 두고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수정에게 다가갔다. 별꼴을 다 보인다 싶었다.
3: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소라 입원시키고 연락드릴게요.
0: 그렇게 말하고 승범은 엘리베이터로 갔다. 때마침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엘리베이터 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몇 달 전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갔던 때가 기억났다. 그때는 번지르르한 모습이었다면 지금 저 얼굴은 후줄근하고 피곤함에 절어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이 편했다. 품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꼼지락거렸다.

0: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순식간이었다. 승범은 열린 병원장실 문을 바라봤다. 비서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라고 했다. 고급 카페식 깔린 내부로 들어가자 귀를 때리던 구두발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상석에 앉은 김진태가 찻잔을 입에 갖다 댔다.
1: 이렇게 요란하게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할 생각은 하지 못했나?
0: 뜨거운 차가 입속으로 사라졌다.
2: 정말 급해서요.
1: 뭐가 그리 급했나?
2: 7세 여아입니다. 드러난 증상으로 수모세포종이 의심됩니다.
1: 검사는 안 했나?
2: 그럴 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0: 김진태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가 손가락을 들었다.
1: 내가 자네라도 나에게 달려왔을 거야. 그러나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야. 지금 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굳이 분란을 만들고 해고된 자네를 위할 만큼 내가 한가하고 마음이 넓지 않아. 에?
0: 다시 차를 후루룩 마셨다.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참으로 귀에 거슬렸다. 승범은 소라를 잠시 소파에 내려놨다. 김진태의 작은 눈이 승범을 따라 대굴대굴 굴렀다. 승범은 김진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2: 내신 뉴스 봤습니다. 저 때문에 심란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제가 높으신 병원장님께 감히 대든 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절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 없을 겁니다. 부디 노기를 풀어주십시오.
0: 승범은 허리까지 숙였다. 찻잔을 내려놓은 김진태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다리를 꼬고 자신의 앞에 엎드린 젊은이를 내려다봤다. 동영상이라도 찍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품위에 어긋나는 지식에 참았다. 그는 소파 위에 누운 아이를 봤다. 이미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눈과 귀가 보고 들었다. 참으로 요란했다.
1: 이것도 저놈이 세운 계획일까? 약삭 바른 놈.
0: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을 바싹 죄일 것이었다. 김진태는 꼬았던 다리를 풀고 헛기침을 했다.
1: 네, 그 사죄를 받아들이지. 아이의 소중한 목숨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내가 직접 진료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
0: 관대한 그 말을 듣자 승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라 김진태는 궁금했다.
1: 이 아이와 무슨 사이인지 물어도 되겠나?
2: 무슨 사이요? 그게 제 첫 환자입니다.
0: 김진태는 웃음이 터졌다. 김진태가 웃자 승범은 영문을 몰라한다.
1: 자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많이 편했군.
2: 네?

0: 병원장실에서 나온 승범은 마지막 병원장의 말에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나는 그대로인데 많이 변했다니?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에?
0: 원래 승범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인정에 호소하거나 뇌물에 대한 값을 봐서라도 아이를 치료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소라의 작은 몸을 안고 병원장을 마주한 그 순간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픈 소라의 치유. 그거에 비하면 무릎 꿇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생각에 미치자 비로소 자신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변했다고 인정했다.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제1병원은 한방병원에서 출발해 양방병원까지 갖춘 양암

0: 차에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내리자 응급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그때 승범의 앞에서도 의사가 달려왔다.
1: 비켜요! 비켜!
0: 의사가 요란을 떨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한기로 저릿저릿한 어깨를 문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2: 아, 병원이라서 그런 것. 의사도 죽은 귀신이네.
0: 그렇게 투덜대며 1층 로비로 가니 그를 발견한 소라 아버지가 달려왔다.
3: 선생님! 소라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0: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데리고 접수처로 갔다.
2: 다행히 병원장님께서 손수 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입원 수속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말하며 그 옆을 보자 내내 그들을 뒤따르던 귀신인 소라 엄마의 얼굴도 밝아졌다. 소라 아버지는 울먹거렸다.
3: 이게 다 제가 어리석어서입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아픈데 눈 막고 귀 막고 괜찮을 거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2: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3: 네?
2: 네?
0: 잠시 승범과 소라 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 아, 소라 엄마가 옆에 있는지 소라 아버지는 모르시겠구나. 소라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함께 힘을 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3: 예.
2: 아, 근데 고 사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4: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꺼지지 않고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화재가 계속되면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물류센터 반경 116m 이내 상가와 공장 밀집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서해구는 또 분진 피해가 확산하자 오늘 하루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어제 하루 제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이 물에서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해수욕장에서 10대 피서객 3명이 해파리에 쏘여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이라크에서 이란의 드론이 날아와 미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요르단의 미군 기지가 이란의 공격을 받아 미군 2명이 숨졌고 유해 항구에 대한 감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란이 남서부 후제스탄주 다르코빈에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현장이 미국의 공습에 타격을 받았다고 현지 시간 19일 주장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메흐르 통신을 통해 국제적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독일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한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 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 재판 절차를 검토했지만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피파랭킹 2위 스페인은 오늘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랭킹 1위 아르헨티나에 1-0으로 이기며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 대출 모두 3분기에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지난 제헌절 연휴 동안 1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호프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빠른 흥행 속도로 누적 관객 수 212만 9천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지역 문화와 예술, 축제를 야간 관광 프로그램과 접목하는 관광축제가 전국 대표 야간 관광지 10곳에서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10일까지 전국 야간 관광 특화도시 10곳에서 2026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시즌2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중부지방에 최대 60mm, 영남권과 호남지방에 최대 4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주말에 집 정리, 청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이 청소가 또 정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눈에 띈 작은 물건 하나가 추억을 줄줄이 불러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서랍 속에 오래된 열쇠 하나, 또 빛바랜 사진 한 장, 또 다다른 버스표 한 장만 봐도 그 시절의 웃음과 사람들까지 함께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 또 추억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 훗날 야 그때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릴 수 있는 행복한 추억 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죠? 오늘 첫 곡 오석준입니다. 내일 일기.

추억은 생각보다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지만 물건 하나, 노래 한 곡에 담긴 추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곤 하죠.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걱정도 많지만 그 시절에는 장마에는 에어컨도 없이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던 낭만이 있었는데 그래요. 오늘도 이 시간 언젠가 꺼내볼 수 있는 추억 됐으면 좋겠네요. 자, 강원래 노래 선물 매주 월요일에는 신나는 수다방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병은 수다와 함께 떨쳐버리시고요.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은이 부르는 비오는 거리 이 노래 듣고 수다방 시작해보겠습니다.

0: 활기찬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만찬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 발라드계의 아이유 원미연 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미연입니다.
0: 그리고 리포트계의 깜찍이 전수연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우, 비가 오니까 좀 약간 꿉꿉하기도 하고 힘도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소리를 좀 질렀더니
1: 아 저는. 너무 좋아요.
2: 그래서 목소리가 그래. 뒤집어져서
1: 너무 좋아. 너무 웃겨.
2: 임병사.
0: 근데
2: 차마 웃지 못했어요. 너무 뭐, 재밌었어요.
0: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디 출근하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집에서 일단은 아싸 아싸 막 이렇게 좀 신나게 그렇게 하고 출발하면 하루 종일 즐겁고
2: 맞아요.
0: 아유, 오늘이고 내일이
2: 아이고 비가 오니까 그냥 비가 무릎도 쓰시고 그냥 발목도
0: 이러면
2: 쓰시고
0: 하루가 이러면 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2: 더 힘들어 맞아요.
0: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비가 좀 추적 내릴 때는 좀 약간 좀 신나게 괜히 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2: 맞습니다,
0: 인사를 했는데
2: 맞습니다.
0: 약간 어지럽네요.
2: 당 떨어져 신 거 아니에요?
0: 소리 지르는 것도 좀 약간 힘드는데 어떠세요? 두 분 비 내리는 날 좋아하시나요?
1: 저는 비 내리는 날 좋아해요.
0: 아, 원미연 씨 좋아하시고.
1: 예, 예. 아니 저는 약간 즐겨요. 오늘도 일부러 멋있다. 슬리퍼를 네, 신고 왔는데 오. 그냥 그 약간 빗길에 튀는 네. 그 물 있잖아요. 네, 네. 그 맨살에 닿을 때 전 그게 이렇게 좋아요.
2: 그러니까. 정말 저랑 정반대다. 너무 싫은데.
1: 막 운동화 신고 그 젖어가지고 양말 네. 젖는 것보다 그냥
2: 차라리 그냥
1: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가서 말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0: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제가 휠체어 타는 상태라 가지고 바닷가 가서 구경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 분이 제 지인이 야 그래도 바다 한번 가자 야 가자 그래서 이 튜브에 매달려서 쭉 갔는데 진짜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야 이 바닷물이 짧구나
1: 짧구나
0: 짧구나 이런 거 좀 느껴보고 그리고 모래도 한번 만져보고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0: 비위도 한번 좀 이렇게 막 내릴 때 한번 맞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 아까 예전에도 저희 막 비 진짜 잘 맞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비를 맞으면
1: 산성비
2: 네, 그리고 뭐 탈모에 너무 안 좋다 막 이러니까 다들 요즘은 뭐 우산을 진짜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진짜 그냥 맞고 돌아다니고 저희 학교 다닐 때
1: 무슨 일 있었죠? 예전에도 우리가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아니, 폈지 그냥 맞진 않았어요.
0: 그래도
2: 사실 우산이 없었어요.
0: 우산을 챙겨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오는 길에 그냥 맞기도 하고 또
2: 엄마가 막
0: 예전엔 비닐우산이 파란색이었거든요.
1: 맞아.
0: 지금은 비닐우산이 투명이야 그냥.
1: 투명이야.
2: 아니 그 비가 만약에 조금만 세지면 구멍이 뚫려요.
1: 찢어지죠. 그다음에 그 대나무가 뒤집어져가지고 그거 잡아당겨갖고 다시 하느라고.
2: 맞아요. 어떻게 그걸 우산으로 팔 수가 있냐고.
1: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2: 아 진짜.
0: 아무튼 원미연 씨 얘기처럼 비 오는 날은 비를 살짝 맞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2: 낭만 있잖아요.
0: 그래요. 자 수다방이 들어기 전에 몸풀기 이풀기 재미를 해보는 심리 테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두 분 준비되셨죠?
2: 네.
0: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사는 게 아니라
2: 잃고 사는 거.
0: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 그렇죠.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자 보기 중에 만약에 되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하.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보기 주세요.
1: 1번 세찬 바람도 두렵지 않던 풍성한 머리숱 2번 노안 오기 전 뭐든 다 보이던 시력 3번 한 번 들은 전화번호도 줄줄 외웠던 기억력
2: 저는 3번이요
0: 저는 2번이요
1: 저는 1번입니다
0: 다 다르네
1: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졌어
0: 원미연 씨는 머리숱 원래 가물래는 시력 우리 전수연 씨는 기억력.
2: 진짜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지명이나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생각이 안 나고 어제 일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요즘 메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게 다시 한번 정말 되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예전에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후배 댄서들이 들어오는데 한 친구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저한테 얼굴 가까이 와요. 한 10cm 가까이 나는 이 친구가 나한테 뽀뽀하려고 그러나 하는데 싸고들 형 안녕하세요.
1: 형.
0: 시력이 너무.
2: 전혀 뽀뽀한다고 여자분 아니까 했더니 남자친구였어.
0: 근데 시력이 너무. 근데 제가 지금 시력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시력이 안 좋아지면 안경 쓰면 되는데 이 안경 쓰는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2: 정말 불편하잖아요.
0: 안경을 혹시라도 놔두고 오면 또 이제 제가 스페어로 갖고 다니는 선글라스가 있는데 그게 약간 도수가 있거든요. 선글라스 돌아다니까 또 건방진다는 얘기 듣기도 하고.
2: 그래서 건방진다고.
0: 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강원래 씨 건방져도 괜찮아요.
0: 원면 씨는 머리수.
1: 저는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무대 많이 쓰잖아요.
2: 아,
1: 행사 같은 데 갔을
2: 그렇죠.
1: 때 바람 야외 무대 갔는데 예전에는 바람 불면 더 좋았어. 막 머리가 막 날리고 긴 머리. 근데 요즘 머리가 짧아져갖고 잘못 날리면은 너무 없어 보여.
2: 휑해 보인다.
1: 그래서
0: 아, 머리가 카락이 날아가 버리죠.
1: 아, 그래가지고 예, 바람 불고 야외 저는 제일 싫어요.
2: 오, 예. 예전에는 막 자연 바람도 좋고 다 좋았는데.
0: 자, 되찾을 수 있는 게 뭐 머리숱이라든가 시력이라든가 기억력 골랐을 텐데. 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심리 테스트는 뭘 알아보는 겁니까?
2: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 포인트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0: 행복 포인트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 자, 1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원면 씨가 골랐죠? 세찬 바람에도 두렵지 않은 풍성한 머리숱을 되찾고 싶다는 당신은?
1: 궁금하다. 당신은 자신감이 행동의 원동력인 사람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 자신이 마음에 들 때 가장 큰 힘을 얻는 타입인데요. 스스로를 가꾸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웃음과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곤 합니다.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는 편인데요.
0: 네,
1: 오늘도 거울 속 나에게 환한 미소 한번 건네보시면 좋겠네요.
2: 오, 완전 맞는 거 같아요.
0: 나답게 사는 거.
2: 완전 맞는 것 같아요.
0: 나답게 사는 거고 나는 난데 뭘 왜 자꾸 너처럼 살으라고 그래 저 사람처럼 살으라고 그래 난 나처럼 살 거야.
2: 멋있는데요.
1: 전 그게 있어요. 거울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됐어. 난 항상 난 그러면서 20대 때부터 이 정도면 뭐 약간, 괜찮아. 나 쌍꺼풀 수술 안 해도 괜찮아. 아니, 막 이러면서 버텨온 거예요.
2: 거울하고 대화한다고 저 뭐라고 하시더니 하시네.
0: 아니 예전에 심리상담가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성들의 99%는 거울 보고 왜 이렇게 못났을까 좀 이뻐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70%가 이 정도면 괜찮지.
2: 근데 그러면 우리 원미
0: 씨에게 약간 1%의 그 남성 호르몬이
1: 있어요.
2: 아, 멋있다.
1: 뭐 눈썹 그리면 되지 뭐. 눈 처지면 꼬리 올리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정말 나답게 산다는 게 제일 멋있네요, 진짜.
0: 제일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나답게 산다라는 거. 그래요. 멋집니다. 자, 2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가물래 올랐죠. 노안이 오기 전 뭐든지 다 보이던 시력을 되찾고 싶다는 당신은?
2: 당신은요, 세상을 넓게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맞아요. 보고 싶은 것도 또 가보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편인데요. 호기심이 많고 배움을 즐기는 타입이라 나이가 들어도 늘

0: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나 여행에서도 행복을 잘 발견하는 편인데요. 앞으로도 그 호기심 많은 마음만큼은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1: 호기심 많은.
0: 항상 그래서. 호기심 많은.
1: 저는 집으로 가다가 새길이 나잖아요. 그럼
0: 돌아가시나 보죠.
1: 아니, 글로 가요.
0: 아, 옆으로.
1: 네, 새길로
0: 가요. 바로 그 새길로.
1: 뭐 어디 뭐 또 생겼다 그럼 거기 꼭 가보고. 아. 궁금해서.
0: 아, 역시.
1: 궁금해서. 근데
2: 아니 강원래 씨는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남의 얘기할 때 절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끊거나 끼어들지 않아요. 얘기를 듣다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 근데요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딱
0: 집어내
2: 마무리해줘. 그게 있더라고.
0: MC로서 아주 완벽한
1: 그렇게까지
0: 멋진 사람.
1: 아무튼 호기심 마음.
2: 호기심.
1: 네.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자, 3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은 전수연 씨가 골랐죠. 만약에 되찾을 수 있다면
0: 기억력 찾고 싶습니다.
1: 그래요. 한번 들은 전화번호도 줄줄 외던 기억력을 다시 찾고 싶다는 당신은?
2: 당신은 사람과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좋았던 기억 하나 또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 하나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큰 편인데요. 정도 많고 따뜻한 성격이라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만 힘들었던 기억까지 모두 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네,
2: 좋은 추억은 오래 간직하고 아픈 기억은 가볍게 흘려보내셔도 괜찮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좋은 추억은 오래 간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해도
0: 맞아요.
1: 다 넘쳐 흐르는 세상인데 자꾸 굳이. 나쁜 것만 굳이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행복 포인트 알아보는 건데 그래도 일단 한번 웃어. 한번 웃어볼까? 아이고 억지럽다.
0: 너무 억지스럽다. 덕분에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웃는데.
1: 근데 아니 진짜 웃음 치료사 얘기 들으면 사람의 머리가 약간 단순해서
2: 네.
1: 웃을 때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억지로 웃어도 나온다고 해요.
0: 맞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웃음 치료사 그 하시는 분들 이제 취재를 가봤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억지로 한번 크게 웃어보자고 하면서 막 웃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그런 느낌.
1: 네.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수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지난 날.

0: 월요일에 함께하는 수다방. 오늘도 재치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수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 수다 주제 무엇인지 시민들의 이야기로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저는 살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죠.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제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특히 저보다 위에 분들한테는 참 많은 것을 인생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참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뭐 잃는 것이 있다면 아마 다들 비싸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잃어버린 건 세월이죠. 세월과 젊음이죠. 좀 후회가 아니라 좀 안타까운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생로병사니까 그거 마저도 잃었다고 하기보다는 잘 보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2: 제가 살면서 얻은 것은 약간의 덕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20대 초반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덕살이 있지 않을까? 아, 잃은 건 생각을 해본다면 20대 그때같이 철탁선이 없 없음은 잃지 않았을까?
3: 그러니까 넉살을 얻은 대신에
2: 네, 철딱선이가 없는 건 잃었다.
4: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공부하는 대로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놀기를 좋아하고 연극을 좋아하고 책을 보기를 좋아하고 음악 듣기를 좋아하고 뭐 등등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저는 결국은 그래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실천하고 그 길로 쭉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성취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늘 행복했고 늘 버거웠고 늘 힘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잃은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잃은 것은 아니고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지 않은 건 괜찮습니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잃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5: 잃은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전혀 꿈을 잃고 있다라는 게 좀 슬픈 현실이고요. 이제 얻은 것은 그 전과 다르게 사람을 대하면서의 그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과 둥글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많이 터득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잃은 것들은 어릴 적에 꿈꾸던 그런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옛날 꿈은 뭐 대통령도 있었고요. 네, 뭐 판사도 있었고요. 네. 네, 뭐 그런 꿈들이 많이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지금 꿈은 평범하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이 지금은 꿈입니다.
3: 나이를 드셨네요.
5: 아, 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살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입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참 얻은 것도 많고
3: 잃은 것도
0: 산다는
3: 많고
0: 산다는 게 좀 수지만 수지 맞는 장사전 그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전서 얻은 것. 옷 한 벌.
3: 옷 한 벌. 너무 허무하다.
0: 아니 그러니까 살면서 옷 한 벌 많이 생각해 보면 되게 많은데 밤을 생각해보면 되게
3: 갈
0: 많은데
3: 갈 때는 결국 옷 한 벌 입고 네. 그냥 소위 입고 가는 맞아요. 거니까
0: 그래서 또 저 세상에서 재벌 두 명이서 만나가지고 야 10원짜리 있냐? 그러니까 없어. 돈 한 푼도 없이 간다라는 거 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자 살면서 가장 잘 선택했다라는 거 이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얻은 거 선택한 것 잘 선택한 것.
3: 잘 선택한 것.
0: 아, 전 춤추길 잘했어요.
3: 저는 방송하길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0: 원미연 씨는 어떠세요?
3: 정말 즐거운 나의 이 길이 아니었으면 행복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6: 뭐 마찬가지겠지만 전 이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연기 제가 원래 가수를 하니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나가 아니라 저는 원래 연기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3: 맞아요. 네. 얘기했었잖아.
6: 그 아쉬움이 지금도
3: 남아 있으시다.
6: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언젠간 진짜 그냥 정말 지나가는 역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게 너무 그리워요 요즘에. 근데 어쨌든 그 연극영화과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 예. 네, 거기에서 파생된 저의 직업이 지금 DJ, 노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선택을 잘한 인생에서. 네.
0: 그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언제 가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도장을 딱 찍고 시작.
6: 그것도 친구들이 이제 그 과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니까 아유 뭐 이도저도 원미연 뭐 아무거나 잘하는데 연기를 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진짜 학교 집에다가는 이러 일문학과를 넣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3: 아, 거짓말을 하시고 영국역까지 가신 거예요?
6: 아빠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 여자가 영국역학과를 가. 어, 근데 그때도 몇십 대 1이었거든요. 이거 떨어지는 거니까 맡아놓은 건데 큰일 났다. 그래. 된 거예요. 오. 52명 중에 제가 여자 11명이 된 거예요.
3: 아니 근데 실기 시험이 있잖아요.
6: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빠 엄마가 원래 레슨별 줘갖고 제가 이제 지금 탤런트 김일우 씨한테 연기를 지도받고 그때 학교 다닐 때 그분이 3학년인가 학생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저기 이제 무용과 다니는 학생한테 이제 뮤지컬 한 장면을 해가지고
3: 이렇게 속성으로 했는데
6: 그렇죠.
3: 되셨다는 거죠.
6: 한 달 동안
3: 그러니까 끼가 있으셨다는 네,
6: 피아노로
3: 얘기네요.
6: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그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라는 Jesus Christ Superstar에 나오는 거랑 한 대목을 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I Don't Know How to 그거를 가서 한 장면을 했는데 앞으로 서봐 뒤로 서봐 그래 너 나가 그래 너, 아 이거 떨어졌구나
3: 그랬는데 합격
6: 합격이야.
0: 진짜 참 뭐 운도 좋겠지만 그때 그 상황에 잘 맞춰서 또 대처를 했기 때문에
3: 맞아요. 맞아요. 아.
6: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여러 가지 길이 펼쳐졌어요.
3: 지나가는 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활 밀착 경기 잘하실 것 같아요. 일일 드라마에 딱 특화된
6: 생활 밀착.
0: 지금 얘기한 건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잘 됐다라는 건데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덕분에.
3: 아, 그 덕분에
0: 얻은 것.
3: 저는 앞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얻은 것 같아요.
0: 아, 사람들의 네. 어떻게 보면 경험
3: 그럼요.
0: 인터뷰를 하니까.
3: 뭐 경험도 그렇고 또 그분들의 삶을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정말 그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저의 친구이 겸 또 저의 선배 겸 인생의 어떤 롤모델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지 못 했던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걸 얻었다. 너무 좋죠.
6: 저는 이제 그 원미연으로 이제 살게 됐잖아요. 원미연을 얻었고 거기서 제가 이제 방송을 갔다가 또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을 가장 뭐 돈으로 이거는 뭐 뭐로도 살 수 없는 무엇을 저는 다 이제 다 얻은 거죠. 예. 더 바랄 것도 없어요.
3: 갑자기 강원래 선배님 궁금해요. 네. 강원래 선배님은
0: 얻은 게 네. 물론 노래 선물을 진행하면서도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뭐 많은 가수들 중에 마이클 잭슨을 실제로 보게 됐고
3: 네.
0: 그다음에 들국화의 멤버들을 실제로 만나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앞에서 우리 노래 가사 중에 뭐 그런 제목 있지 않나요? 몇 미터 앞에 두고. 몇 미터 앞에 두고 실제로 만났을 때 이분들이 날 알아본다라는 거. 그리고

0: 96년도에 마이클 잭슨이 대한민국 그 잠실 그 주경기장에서 공연할 때 오프닝 무대를 클론이 썼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대기실에서 볼 줄 알았는데 대기실은 못 들어가겠어요.
1: 아, 그렇죠.
0: 근데 맨 앞자리에서 마이클 잭슨 바로 볼 수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분 덕분도 있겠지만 그 이런 스타들을 내가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게 정말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1: 저도 그 공연을 봤죠. 마이클 잭슨.
2: 그러셨다면서요. 진짜 멋있었겠다. 그때, 너무 부럽네요.
0: 근데 그때 이렇게 좀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좀 크게 좀 봤으면 했는데 네. 그런 것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2: 맞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정말 근데, 아, 사운드,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0: 사운드만큼은 끝장 끝내줬어요.
2: 와 진짜 그 살면서 얻고 잃는 게 많은 그 잃은 건 뭐 있으셨어요?
0: 잃은 건 또 뭐가 있을까? 잃은 거 아유 잃은 거는 저는 절실함이 좀 없어졌어요.
2: 아, 절실함.
0: 어저께 축구 못 보셨죠?
1: 못
0: 축구를
1: 봤어요.
0: 보면 축구를 보면 그 축구에 이기는 팀의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절실해요.
2: 아.
0: 저 이거는 진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절실함이 보이거든요. 끝까지 쫓아가는. 근데 좀 이렇게 한 30대, 40대, 특히 10대, 20대 때 있었던 그 절실함, 그 열정이 좀 없어진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그렇게 막 하면 저도 아, 이거 소리 한번 질렀다고 어지러운데.
2: 그러니까요.
0: 체력이 따라갈지 정신력이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실함은 하나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민 씨 어떠세요?
1: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절실함. 그게 이제 혼자 있을 때 절실함하고 가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절실함은 달라요.
0: 아.
1: 네, 같은 이름이라도.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는 뭐 대충 해도 어떻게 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 뭘 함으로 해서 이게 남편한테 어떻게 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우리 아이는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전에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망해도 뭐 상관없었거든요.
0: 네, 맞아요. 네. 맞아.
1: 지금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0: 피해갈 것 같고
2: 다 영향이
1: 그런
2: 그쳐지니까.
1: 생각을 예전에 못했어요. 제가 가족 중심에 제가 중심이 되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엄마 아빠가 저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꾸로.
2: 네.
1: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구성원에 제가 메인이 되면서 같이 아이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야, 이 부모님들이 그냥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부모님이 아니신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아픈데도 오고 네. 막 예, 자기를 돌아보지도 못하게 되고 막 그걸 요즘에서 제가 많이 느껴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을 잃었지만 네. 그래도 가족적인 마음을 얻었다라고 잃으면서도 같이 얻었다는 거.
2: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게
1: 그럼요. 이건 뭐 공부해서 될 게 아니니까.
0: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1: 그럼요.
2: 와, 하나에서 지금 세 명이 되신 거잖아요.
1: 그래요.
2: 거기다가 또 시댁까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합치면 더 많아질 거니까.
1: 네, 그래요. 오.
0: 자, 오늘 수다 살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트와이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사랑.

0: Welcome back.
1: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오늘도 재치있는 두 여자 가수 원미연 씨 그리고 리포터 전소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다 주제 살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입니다. 가족을 얻기도 하고 또 열정을 잃기도 하고 살면서 아깝게 놓친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2: 아유, 그때 그 남자랑 결혼 했었어야 되는데.
3: 그러니까. 어우, 너무 크다.
1: 그걸 아니, 잡았어야
2: 근데,
1: 되는데.
2: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소개팅이든 아니면 선을 보든 아니면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선도 들어오고 뭐 소개팅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전엔 연애를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쉬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희한하게 만날 때마다 그 전이 괜찮아. 그렇더라고요. 어, 희한해서. 아, 그럼 그 전에 그분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끔 한두 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3: 저는 항상 뭐 여기 와서 이제 강원래 노래 선물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서태지 씨한테 제가 곡을 받았을 때
2: 또 그 얘기 맞아요.
3: 누가 저를 정말 채찍질을 하면서 댄스를 제대로 한 곡만 제가 그때 제대로 좀 춤을 배웠으면
2: 네. 그때 강원래 선배님을 만났어야 아니야, 했는데
3: 아유, 제가 또... 댄스 가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의 레퍼토리를 확실한 거를 아 원미연하면 그 노래 그 춤이지
1: 맞아요.
3: 이게 하나만 있었어도 그게 제일 제 인생에서 정말 아까운 길을
1: 진짜 그게
3: 거였어요.
1: 저도 수많은 가수들을 만나봤지만 히트곡 제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히트곡 하나 있다라는 거가 그게 가수들한테 정말 큰 곡이에요.
3: 감사한 거예요.
1: 딱, 자 마지막으로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 딱 나오자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래야 되는데 발라드 가수들은
2: 그게 자, 없어요.
1: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 단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명씩 이게 슬슬 일어나요.
2: 맞아. 그렇죠.
1: 그러니까 원민 씨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나.
3: 아, 맞아요.
1: 일단은 가수 행사는 엔딩곡은 댄스 신나는 그쵸. 곡이 하나 있어요.
2: 그래서 막 떼창하고 아. 같이 춤추고 막 이런.
1: 아, 윤술 씨 봐요. 빠바밤 빠바바밤.
3: 아 지난번에 박남정 씨가 먼저 노래를 하고 네. 피에 피에 피에 스친 것처럼 그걸 하고서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다음 순서가 전 거예요.
2: 이별 여행 하셨어.
3: 나 나가기 싫었어 진짜. 나 다음부터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2: 먼저 하든가 차라리 그렇죠.
3: 진짜 그렇게. 그렇게 난리 쳐놓고 난 다음에 제가 짠 다라란 다라라 나가고 싶었겠어요?
1: 순서를 좀 바꾸지 그러셨어요.
3: 아, 박남정 씨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2: 와 진짜. 근데 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대 20대 때는 막 동동거리고 뭐 안 되면 막 분하고 억울하고 아 이거 왜 안 되지? 막 되게 힘들고 막 뭔가 이렇게 금방 조급하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좀 여유가 생겼다 그러나?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되게 그런 거는 잘
1: 여유,
2: 얻었다.
1: 여유. 그게 우리가
2: 좋더라고요.
1: 좀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그랬다기보다도 우리 잃은 것과 얻은 것 여기서 과자 하나만 두고 생각을 해도 어렸을 때는 과자 하나 사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 그렇죠.
1: 그럼 친구가 하는 뭐 과자 먹으면 야, 나 하나만 줘.
3: 하나만 줘라. 진짜
1: 그랬어. 한 입만 먹자. 막 그런데 지금은 아들 거기 간식 통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게 넘쳐 흘러요.
3: 그렇지. 종류별로.
1: 그리고 이게 뜯기가 겁나는 게 다 먹을 자신이 없는 거야.
3: 맞아.
1: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까처럼 야, 한 입만 먹자 이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넘쳐가지고 막 요즘 음식물 쓰레기 얼마 많이 나옵니까? 또 이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얻은 것 중에 사람, 경험, 돈, 추억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뭐 건강? 그래도 얻은 것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다.
3: 경험.
1: 경험인
3: 것 같아요. 거. 그 경험이 근데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하지
2: 맞아,
3: 말아야지.
2: 맞아.
3: 그게 저한테는 정말 저 자신한테 주는 좋은 공부예요. 네, 그 경험만큼.
1: 다시는 방담증 뒤에 노래 안 부르겠다. 이것도 경험을 하신 거죠.
3: 좋은 경험.
1: 경험을 하신 거죠.
3: 시는 내가 진짜 방담증 뒤에 안 쓴다. 네.
1: 전세 씨는 어떠세요?
2: 저는 추억인 것 같아요.
1: 추억?
2: 요즘에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들 요즘에 지우지 않고 이제 많이 용량들이 넓으니까 많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지나다 보면 꼭 그게 때만 되면 이게 떠요.
3: 맞아.
2: 그날의 추억을 기억하십니까? 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거 보면서 너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다니고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함께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렇게 웃으면서 있잖아요. 막 울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행복이 그냥 전해져서 추억이 많으면 부자라는 얘기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1: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겠지만 잃은 것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추억 으로 또 생각하면 또 살며시 미소가 지어집니다. 자,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수다방 가수 원면식으로 전소연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살면서 얻은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수다 나눠봤습니다. 수다 너무 재밌었고요.
2: 네.
1: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수다 준비해 주세요.
2: 고맙습니다.
3: 건강하세요.
1: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정원영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가버린 날들.

0: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와 함께하는 너네
1: 삼월. 그래요. 오늘 수다 나눠보면서 잃어버린 것 또 얻은 것 생각해봤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또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어야 또 잃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잃어버린 것 말고 얻은 것이 무엇이 있나. 어렸을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지금 가지면서도 아유 너무 또 내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네요. 자 오늘 끝곡으로 제이가 부르는 어제처럼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꽁따리 잡아라 힘난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년 전보다 37% 늘었고 전년보다 5,125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인데요. 2025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12만 735명이고요. 이 가운데 지적장애 학생이 5만 9,500여 명, 자폐성 장애 학생이 2만 5,6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4%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최근 특수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졸업생 가운데 58.9%가 대학에 진학했고 전공과 졸업생 가운데 51.7%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특수교육이 예전처럼 돌봄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의 삶을 고민하며 자립과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혜은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파란 나라.

혜은이의 파란 나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갖는 의미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읽기 쉬운 책 제작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과 한국자립생활대학의 참여자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월세 시대의 임차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 살펴보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시 해밀도서관 송혜경 부장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에 참가를 했는데요. 마라톤 대회는 이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이제 스포츠를 같이 체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뛰는 걸 연습을 하고 비장애인분들도 이런 관련된 정보들, 가이드 러너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요새는 그러니까 러닝 동호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봉사자로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저희가 부천시이다 보니까 이제 부천시 공무원 분들 중에도 마라톤 러닝 동호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작년부터 이어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1년차 진행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같이 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되면서 저희 계속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기록 갱신을 매년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보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비장애인분들도 같이 시각장애인분들이랑 뛰면서 아 이런 스포츠가 있구나 같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를 이제 느낀 점을 들으면서 되게 보람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행사 하는 비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려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이제 5km를 넘어서 이제 10km도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노인 일자리를 얘기하면 보통 뭐 생활비나 용돈을 보충하는 그런 활동으로 먼저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제 어르신에게 일은 그 소득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네,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이라고 부르는 조사에서요. 지난 7월 10일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다룬 그런 정보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0: 네.
1: 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가구 형태와 또 거주 지역,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일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그런 자료입니다. 네, 오늘은 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일이 갖는 여러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0: 네,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에서 이 노인 네. 일자리의 규모와 참여자의 특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네, 그 올해 그 정부가 마련한 노인 일자리 수는 115만 2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보다 뭐 한 5만여 개가 늘었고요. 또 정부 지원 예산도 한 4조 7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도 많아진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특히 올해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공익활동뿐 아니라 어르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도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여자 가운데는 이제 여성 어르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참여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노인 일자리가 모든 참여자

0: 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처한 그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일에서 얻는 의미도 달라졌는데 가구 형태, 또 거주 지역, 학력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더 특별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요, 가족과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을 함께 할 기회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터는 정해진 그런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죠. 출근하면은 인사를 나눌 동료가 있고, 또 자신이 맡아야 할 업무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누군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것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조사에서도 1인 가구 어르신은 일을 통해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은 일을 통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성취감을 얻는다는 인식도요, 1인 가구 어르신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또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어르신에게도요, 존재감 확인의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일자리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일정한 리듬을 이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하면서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1: 네.
0: 네, 동료와 안부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관계도 이어지는 것이죠.
1: 그런데 네. 도시와 농어촌에서 일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에 사는 어르신은요, 일을 통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시 어르신에게서는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까지는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농어촌에서는 일의 의미가 가족 생활과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강했고, 도시에서는 일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는 흐름이 더 뚜렷했습니다. 네, 같은 노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생활 환경에 따라 참여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죠.
1: 네.
0: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지역별 특성을 볼 때는 단순한 일자리의 수만 비교하기보다는 어르신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 그 교육 경험에 따라서도 일의 의미가 좀 달랐을까요?
0: 네네. 교육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어르신일수록 자신의 그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뭐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집단에서는 일을 통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났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도움보다는 능력 활용이나 사회 기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르신의 경험과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분은 소득을 이제 보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나 기술을 다시 활용하는데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한 가지 형태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참여 동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 우울감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요?
0: 네, 그 우울감을 경험하는 어르신은 일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의미를 비교적 크게 느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능력을 활용하거나 또 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요. 일터에 나가는 것 자체는 사람과 접촉하는 계기가 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업무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0: 네, 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평소에는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더라도 일터에서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도움받는 그런 상태와 일을 수행할 능력이 반드시 이렇게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아, 예.
0: 네.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면 어르신은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네. 어르신들의 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0: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실버 인재 센터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1: 예.
0: 네. 이곳에서는 이제 일할 의사가 있는 그런 고령자에게 지역생활과 밀접한 그런 단시간 일자리를 연결합니다. 공공시설 관리나 생활지원처럼 지역사회에 필요한 업무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노년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키가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이제 우리말로는 뭐 삶의 보람 혹은 뭐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만을 뜻하지는 않고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감각도 이키가이에 연결이 되는 의미이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령자 일자리는 수입뿐만 아니라 생활의 활력 또 지역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 노년기의 일을 경제활동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일본의 그 이키가이가 살아가는 그런 보람을 폭넓게 표현한다면 이번 한국조사에서는 일의 의미가 이런 가구 형태와 지역 또 교육 수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1: 네. 자, 이거 뭐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의 의미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0: 네네.
1: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네. 먼저 이 어르신의 그 생활 환경과 그 참여 목적에 맞는 일자리를 잘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이 동료와 함께 하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그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과 이동 거리 혹은 또 업무 속도 이런 것들도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잘 알려주는 그런 과정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르신이 자신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또 예, 성과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또 참여 인원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또 생활의 변화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는 단순히 할 일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 차곡차곡 쌓일 때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성시경의 노래 이어드리죠. 좋을 텐데.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부동네올림픽 1회차 뉴스포츠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장애인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규칙을 쉽게 바꿔 장애인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인 뉴스포츠를 함께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다졌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주간보호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주간보호가 필요한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와 노인성질환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통증치료와 인지활동, 맛집기행, 체력단련, 디저트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책 제작 사업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합니다. 출판사가 보유한 우수 콘텐츠를 활용하는 공공협력 사업으로 우수도서 160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한 도서는 쉬운 문장 표현과 이미지로 읽기 쉬운 책으로 제작하고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배포합니다.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배려프리 필라테스 2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높이며 그룹 활동을 통해 참여자 소통을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올해 한국자립생활대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중증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8주간 진행합니다. 중증장애인과 활동가는 물론 자립생활 이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충남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장애인의 주체적인 삶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출발했습니다. 복지관은 상담 사례와 사회 통합, 자립지원, 지역복지와 기획운영, 기능 향상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보통의 삶을 설계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첫 소식 김해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식이네요.
3: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부동네올림픽이라는 뉴스포츠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몸을 움직이면서 소통하는 자리였는데요.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모두 두 차례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2: 네, 서부동네올림픽. 표현이 참 재밌네요.
3: 네, 이름 그대로 우리 동네 이웃이 모여 사는 작은 올림픽인 셈인데요. 김해 서부지역의 5개 장애인복지관이 함께했고요. 발달장애인과 지원 인력까지 54명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2: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이번에 함께 즐긴 게 뉴 스포츠다라고 말씀하셨죠?
3: 네. 이 뉴 스포츠는 기존 운동의 규칙을 좀 쉽게 바꿔서 장애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이라고 하고요. 승부를 좀 겨루기보다 같이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장애가 있어도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2: 네. 그 여러 기관의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겠군요.
3: 예, 그렇습니다. 평소 각자 다른 기관에서 지내던 장애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웃고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을 나누게 됐다고 하고요. 복지기관 사이 연대도 한층 더 단단해지는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2: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이 노인 주간 보호실에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3: 강원도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이 나이 든 장애인을 위한 노인 주간 보호실 이용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복지관에서 돌봄과 여러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드리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2: 네,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3: 50살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이 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나 노인성 질환인 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그 대상자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3: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부터 기억력을 돕는 인지활동, 또 체력단련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또 재미있게 맛집을 찾아가는 나들이나 또 직접 디저트를 만드는 교실 같은 즐거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서 하루하루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네,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3: 먼저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뒤에 접수하면 되고요. 이후에 진단평가를 거쳐서 이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고요.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해서 월 1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문의는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전화 033-435-7031번으로 하면 됩니다.
2: 네. 자, 다음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판사 모집 소식이네요.
3: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책을 만드는데 함께할 출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읽기 쉬운 책은 이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쉬운 단어와 그림을 쓰고 문장도 짧고 간결하게 담은 책인데요.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까지입니다.
2: 네, 이번 사업에서 출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3: 출판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새로 만드는 일을 맡게 됩니다. 도서관과 출판사가 서로 좀 힘을 합치는 공공협력 사업인 셈이죠.
2: 예, 그 이번에 선정할 책의 종수도 굉장히 많던데요.
3: 맞습니다. 올해는 무려 160종이나 되는 책을 골라서 읽기 쉬운 책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이 좀 골라서 읽을 책이 크게 늘어나는 거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2: 읽기 쉬운 책으로 제작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3: 이렇게 완성된 책은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배포가 됩니다. 또 어떤 기기에서도 쉽게 열 수 있는 디지털 책으로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예. 자, 제주에서는 배리어프리 플리테스 2기 수업이 시작됐죠?
3: 그렇습니다. 이름이 조금 긴데요.
2: 네.
3: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가 배리어프리 필라테스 2기를 이달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 네.
3: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장벽을 없앴다는 뜻처럼 누구나 안전하게 운동하도록 마련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2: 그렇군요. 필라테스 1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3: 1기는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7일, 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또 수요일에 걸쳐서 모두 33차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장애인 6분이 참여해서 전문 강사가 각자 몸 상태에 맞춰서 바른 자세와 호흡, 또 근력 운동을 하거나 하나하나에게 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2: 예. 그리고 2기는 그 사업의 규모를 더 크게 확장했다면서요.
3: 네, 1기 전에 지난해 이 사업의 성과와 참여자들의 눈높이 또 만족도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서 규모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장애인이 이 필라테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죠.
2: 사실 뭐 필라테스가 여러모로 좋다고 하잖아요. 배리어프리 필라테스로 좋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 실제로 이번에 1기 참여자들은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지고 자세가 다르게 교정되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같이 운동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니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2: 그래요. 자, 계속해서 한국자립생활대학의 참여자 모집 소식 들어볼까요?
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그러니까 줄여서 한자연이 올해 한국자립생활대학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과정입니다.
2: 네. 그 2009년에 시작된 커리큘럼이라면서요?
3: 꽤 오래됐죠. 이 자립생활대학은 지난 2009년에 처음 문을 연 뒤에 올해로 벌써 13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교육이 진행되면서 장애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자립생활 리더들이 꾸준히 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올해 교육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3: 올해는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장애라는 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인공지능 활용법부터 최신 정책 또 기후 위기까지 24가지 주제를 8주에 걸쳐서 다루게 되고요.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맡아서 함께합니다.
2: 네, 모집 대상과 앞으로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3: 중증장애 당사자와 활동가는 물론이고 자립생활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마감이 이번 주 수요일인 20일 모레까지라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자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하시면 진행됩니다. 교육은 이달 31일 개강해서요. 9월 22일 수료식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집니다.
2: 네. 자, 끝으로 충남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새롭게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3: 충남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장애인의 든든한 새 보금자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개관을 해서요. 금산 지역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이 군 단위 지역일수록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3: 예, 맞습니다. 군 단위 농촌 지역은 대도시보다 복지 시설이 부족하고요. 게다가 고령화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겹치는 그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부터 재활, 교육, 직업 훈련까지 한 곳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좀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래요. 복지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3: 상담과 재활, 사회통합, 자립지원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의 일상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요. 특히 커피를 배우는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복지관 1층에는 직접 손님을 맞는 실습 카페인 나우 카페도 마련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또 돕고 있다고 합니다.
2: 예,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곳이니만큼 앞으로의 포부도 대단하겠어요.
3: 네, 이 복지관의 성과를 프로그램 숫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복지관이 한자리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읍과면 곳곳으로 찾아가는 기관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저 행복뉴스에서 자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그래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뉴스였습니다. 이윤수의 음성으로 듣죠. 먼지가 돼요.

0: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요. 전세 종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는 월세 시대가 될 거라는 전망인데 오늘은 이런 변화를 살펴보면서 현명한 임차인이 되는 방법 이야기해본다고요.
1: 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세가 참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0: 네.
1: 실제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17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이 65.6%였는데 올해 4월의 경우에는 50.2%로 15.4%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34.4%에서 49.8%로 확대가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린 후에 계약 기간이 다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 제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종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 하고 있던 이런 우리나라만의 좀 상당히 독특하고 중요한 제도였거든요.
0: 예.
1: 네, 이 전세 제도가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일종의 사금융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큰 돈을 무이자로 융통할 수 있는
0: 네네.
1: 거였죠. 또 세입자도 목돈을 묶어놓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0: 네.
1: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0: 그렇죠. 예.
1: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세 제도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기틀이 이런 전세 제도 위에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0: 예. 이렇게 전세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전세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1: 네, 사실 전세 소멸 얘기는 요즘 정부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미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전세 시대의 종말을 고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0: 예.
1: 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전세 주도 시장을 월세 주도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었고요.
0: 그렇죠.
1: 이번 정부가 전세 제도를 월세 제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 제도의 본질이 변하면서 이제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질된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의 견인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전세 사기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함께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0: 네.
1: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이 전세 대출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액수가 점점 증가했고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집값을 같이 밀어 올렸습니다.
0: 네네.
1: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갭 투자에 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요.
0: 그렇죠.
1: 심지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오로지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 투자도 생겨났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무자본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0: 그렇죠.
1: 일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가 좀 참담했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깡통 전세가 되거나 역전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부도 이제는 전세 제도가 아닌 월세 제도가 임대 시장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지금의 시기는 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또 이런 시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잖아요.
1: 네, 물론입니다. 전세가 여전히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전세제도가 아닌데
0: 네.
1: 정부가 애꿎은 전세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이 지나친 급상승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0: 네.
1: 정부는 전세를 비정상적인 사금융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정한 금액대로 다 줘야 합니까?
1: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입자분들께서 꼭 알아둬야 될 상식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전환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무한정 높여서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값인데 현재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4.5%가 상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1억에 4.5% 그러니까 1년에 45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7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만약 이것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받게 되면 그 초과한 만큼은 나중에 돌려달라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전환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군요.
1: 네.
0: 자, 다음으로 살던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1: 네,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기존 금액에서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의 월세라면 계약을 연장할 때 최대 5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단순히 기존 월세에서 5%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요. 보증금이 존재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런 보증금이 존재하는 반전세에서는 보증금도 5% 그리고 월세도 5%가 같이 인상이 됩니다.
0: 아, 예.
1: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임대차라고 가정해봤을 때 5%를 인상하게 되면 보증금은 2,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0: 예.
1: 월세는 105만 원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인 거죠. 그런데 가끔 보증금은 안 올릴 테니까 대신 월세를 조금 더 올려줘라라는 제안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10%를 올려달라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들인데 이때는 뭐 조금 복잡하지만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5% 인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환율이 사용이 되는데 2천에 100만 원짜리 월세가 보증금 증액 없이 월세만 5% 인상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월세가 153,750원이 나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10% 올려서 11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0: 넘어가네요.
1: 초과 증액이라는 거죠.
0: 그렇네요.
1: 네, 이런 것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전환율 계산을 잘 해봐야 되고요. 특히 월세 인상 시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예. 그러면 계약 연장 얘기가 나온 김에 갱신 청구권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세입자가 가진 아주 강력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한 번에 2년 동안 보장이 되는데요. 이런 2년 계약이 끝날 때 내가 연장해서 2년 더 살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한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0: 네.
1: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주거를 보장해주는 권한인데요.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권한인 거죠.
0: 네네네.
1: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정당한 이유로 보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다음으로 관리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라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1: 네. 깜깜이 관리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규모가 좀 작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리비를 걷어는 가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씩 산정해서 걷어가는 것인지 그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는 관리비. 이거를 깜깜이 관리비라고 합니다.
0: 예, 예.
1: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관리비 산정 내역 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의무가 없는 비아파트들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0: 예.
1: 일종의 제도적 허법을 악용한 이런 편법 행위들이 많았는데요. 월세는 5만 원으로 아주 싸게 내걸어놓고 정작 관리비를 1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네, 세입자를 유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거는 사실 월세와 관리비로 구성을 해뒀지만 그냥 월세를 관리비로 돌려서 받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네, 이 관리비에는 상한 규제도 없고 또 내역도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편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0: 이건 좀 문제네요. 예. 그래서 정부도 제도를 손볼 생각이라면서요.
1: 네. 정부도 관리비 제도를 좀 크게 손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겁니다.
0: 네.
1: 일단 현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얼마인지 또 관리비의 세부 내역으로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청소비,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 등처럼 구체적으로 항목을 좀 나눠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이런 광고를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 내역을 설명해주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께서는 지금 집을 구할 때는 그냥 관리비 총액이 얼마냐라고 단순히 묻지 마시고 관리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해당 내용들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0: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가요?
1: 네, 앞으로는 더 강한 방식으로의 법령 변경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비아파트 집합 건물의 관리비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50가구 이상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 항목의 표준화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지고요. 또 지자체에서 집합 건물 관리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1: 정부도 이 문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도 관리비 과다 징수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고 지적한 만큼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인상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강하게 제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향후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앞으로는 기존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윤상이 부르는 가려진 시간 사이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꺼지지 않고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사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여전히 큰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 있는 데다 선반들도 얽혀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 붕괴 가능성까지 제기돼 인천 서해구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물류센터 인근 상가와 공장 밀집 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서해구는 또 분진 피해가 확산하자 오늘 하루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전 광주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이 축소 은폐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만간 김 경무관을 소환해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사건 청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3차례 걸쳐 배우자와 독일 등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동행한 사실이 선관위 사후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2022년부터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 관광지로 유명한 곳으로 107회에 걸쳐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재판 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헌법 재판 절차를 검토했지만 재판 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1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0% 하락한 6,643.58로 거래를 시작해 6,700선까지 올랐지만 다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앞서 오늘 오전 10시 52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FIFA 랭킹 2위 스페인은 오늘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랭킹 1위 아르헨티나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1대0 승리를 지켜낸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이자 동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9일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 이란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9월부터 전국 초중고 200개 학교를 지정하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은 없는 학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한 학교에 한해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북 중북부에 최대 60mm, 영남권과 호남 지방에 최대 40mm 정도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KBS 3라디오 도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늘 새벽에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열렸죠. 우리나라가 너무 일찍 초반에 탈락해서 월드컵 볼 재미가 없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월드컵 결승전은 최고의 선물 같은 경기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실제 이번 결승전에 오른 아르헨티나는 FIFA 랭킹 1위고 스페인은 FIFA 랭킹 2위인데 오늘 결승전의 승부는 연장전까지 간 끝에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결승전은 축구의 재미 외에 또 하나 특별한 재미가 있었죠. 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도입이 됐는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무대에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BTS가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등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프타임 쇼 무대를 장식했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더구나 방탄소년단은 18일까지 유럽의 마지막 투어 프랑스 파리 공연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내외도 참석한 가운데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날아와 공연한 거였거든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을 위해 스스로 격려하는 시간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박정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그리고 우리 가요 속에 찾아보는 역사 이야기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해온 기초연금 제도를 12년 만에 바꿀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대신 전체 가구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시간이 지날수록 고소득 고령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 상박 구조도 도입되고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은 줄이지 않고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돼 2027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23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 절반이 의료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며 생계형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행액은 312억 원으로 이미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소진됐습니다.

성이 특히 큰 지역입니다. 포항시도 시 군구 부문 우수상을 받았고 도내 18개 수행기관이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BTS예요. 다이너마이트.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중장년층 이상 노년층에게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텐데요. 작가 박창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희망의 메시지 제목을 보니까 노년기 인간관계 양보다 질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2: 네. 젊은 시절에는 인간관계가 풍성한 사람일수록 일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면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1: 네네.
2: 하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1: 네.
2: 인간관계를 어느 선까지 유지해야 좋을까? 동창생, 지인, 직장 동료, 또 종교, 사회활동에서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1: 네네.
2: 나와 관계된 지인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지거든요.
1: 네.
2: 그런데 나이 들수록 정치인이나 사업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사람 많은 게 되레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1: 아, 네네.
2: 이 사람, 저 사람 관련된 모든 애경사나 관계 유지를 위한 이 모임 다 찾아다니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또 돈은 돈대로 소진되고요. 내게 남은 건 뭔가 하고 허탈해질 때도 있어요.
1: 네.

0: 반대로 연업에서 퇴직하고 난 후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은둔형 외톨이로 외롭게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1: 네네.
0: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1: 네.
0: 대화 단절과 사회적 관계의 한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에는 적절한 인간관계 유지는 중요하되
1: 네.
0: 한 번쯤은 기존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고요.
1: 네.
0: 확대 지향성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요.
1: 아.
0: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1: 네.
0: 노년기 인간관계 양보다 질입니다라는 주제로 노년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네, 네.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다만 나이 들어가면서 대인관계를 어느 선까지 유지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긴 해요. 사실 그 선을 결정한다는 게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노년기에도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1: 네네.
0: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양한데요.
1: 네.
0: 그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사회 정서적인 관점이에요.
1: 네.
0: 사람은 나의 남은 인생이 제한적이라고 자각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정서적 만족을 주는 관계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1: 아.
0: 갈등이 적고 깊은 친밀감을 주는 상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또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배우고 즐기는 상대와의 관계에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고 해요.
1: 네.
0: 또 하나 활동적 관점에서는 노년계도 중년기처럼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유지해야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 네. 네.
0: 누구나 현업에서 은퇴하면 역할에 대한 이 상실감을 갖게 되거든요.
1: 네.
0: 그 빈자리를 새로운 취미나 모임 또는 봉사를 통해서 채우면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실제 현실로 나타나는 노년기 인간관계의 효과를 꼽으면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네.
0: 첫째, 자아 통합감이 형성됩니다.
1: 네.
0: 주변 사람들과 삶의 경험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정리하며 또 평온한 노년을 보내게 된다고 해요.
1: 네.
0: 둘째,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네.
0: 친밀한 관계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적절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셋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1: 이거 중요하죠.
0: 타인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 전두엽을 자극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둔형 노인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도 합니다.
1: 네네. 노년기에는 친구나 이웃과 비슷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식에게도 말 못할 고민까지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사회적 가족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몇 명이 안 되더라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다다익선형이라고 한다면
1: 네.
0: 노년기 인간관계는 오늘 방송 제목처럼 질적 추구형이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네.
0: 그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 또는 이 확대지향성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거든요.
1: 네, 네.
0: 모임이나 경조사에 참여하다 보면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1: 네.
0: 특히 자녀들 결혼이나 부모님 부고가 겹치는 이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에는 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크다고들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여기 꼭 가야 할까? 이런 자각의 시점이 오는 거예요.
1: 네네.
0: 게다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또 소소한 의견 다툼 같은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1: 네.
0: 젊은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뭐 쉽게 풀고 넘어갔죠.
1: 네.
0: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1: 맞아요.
0: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자체가 이 피곤하고 싫어지는 거죠.
1: 맞습니다. 나이 들면은 누구나 경조사 비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시간적 소모에 대해서도 따져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같이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1: 네네.
0: 63세 남성은 2년 전에 퇴직을 하고 주말 농장을 하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1: 아.
0: 이분은 올 초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0: 동창회 모임을 나가지 않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에 대한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네.

0: 네네.
1: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올 초에 결정했다. 그동안 유지해오던 중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
0: 네.
1: 개인적으로 가깝지 않은 친구나 지인의 경추사는 무시하겠다.
0: 네.
1: 대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몇 명과 늘 고맙고 가깝게 느껴지는 지인들만 관계를 유지하겠다.
0: 네.
1: 이분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40대 후반부터 10여 년 넘게요. 동창회 경조사나 체육대회 송년회 이런 것에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0: 네.
1: 바빠서 못 가면 반드시 봉투는 전달했다고 하거든요.
0: 네.
1: 동창회 연고지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차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0: 네.
1: 그런데도 나름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해요.
0: 네.
1: 그런데 지난해 딸 결혼식을 올렸을 때 실망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0: 왜요?
1: 중학교 동창회의 경우 회원이 4, 50명 되는데 그중 3사람만 참석했대요.
0: 아.
1: 몇몇 사람은 봉투를 보내왔을 뿐이고 나머지 동창생들은 축하 인사도 없더라는 겁니다.
0: 네네.
1: 많이 서운하고 섭섭했다고 해요.
0: 그랬겠어요.
1: 그래서 깨달은 게 상대는 나에게 진심도 없는데 나만 오지랖 넘게 모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죠.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는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시점이 나 자신에게도 찾아온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0: 네, 네. 마음도 돈도 시간도 내가 내어준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미흡하면은 서운한 건 당연하거든요. 아마 지금 그분의 심정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1: 맞습니다. 많으실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노년기 인간관계는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이 고민하고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0: 네.
1: 나름 양질의 다이어트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0: 다이어트 관리법.
1: 예. 네네. 노년기에는 아주 소중하고 가깝게 여기지도 않은 대인관계의 시간, 비용, 노력에 대한 낭비 줄이는 게 맞다는 거죠.
0: 네네.
1: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집중하고 또 남은 여력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들 말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를 나름 철저하게 잘 유지한다는 60대 후반의 여성을 만나보았어요.
0: 네.
1: 이분의 인간관계 관리 방법 중
0: 네.
1: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0: 네.
1: 해가 바뀔 때마다 관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0: 아, 네.
1: 나는 연말이 되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와 SNS 창구를 정리한다. 한 해 동안 소통이 없었던 상대의 전화번호는 일단 지워버린다. 물론 수신 거부 조치까지 취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중한 사람인데도 내가 미처 연락을 하지 못한 상대는 그대로 두거나 그때 안부 메시지를 나도 보낸다. 그러고 나면 짐을 던 듯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 관리법은요. 가깝거나 친하다고 여기지 않은 상대의 경조사 메시지가 오면 마음속으로만 축하해주고 참석이나 봉투를 보내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0: 네.
1: 이분의 철칙은 진심이 우러나지 않는 형식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저런 정기 모임 중 꼭 필요한 두 개 외에는 3년 전에 이미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이제는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가능한 자제하려고 한다는데요.
0: 아.
1: 그래서인지 과거에 비해서 자신을 위해 쏟는 시간이 많아져서 여러모로 많이 여유롭고 또 나름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0: 네, 네. 필요하다면은 인간관계도 이분처럼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굳이 체면이나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면서까지 노년기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 정리할 때 수신 거부까지 방어벽을 쌓지는 않는다는 건 자칫 상대에게 마음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한다는 거겠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노년기 양보다 질을 위한 인간관계 다이어트법 몇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0: 네.
1: 첫째, 1년에 한 번도 연락이나 전화조차 없는 관계는 정리하자입니다.
0: 네.
1: 둘째, 경조사 인사치레를 중시하는 비즈니스 관계는 끊어버리자.
0: 네.
1: 셋째, 감사의 마음을 지울 수 없는 상대는 절대 잊지 말자.
0: 아.
1: 그리고 네 번째, 진심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는 더 신경 쓰고 더 잘 유지하자입니다.
0: 네.
1: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새로운 관계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만들자입니다.
0: 네.
1: 이 중에서도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 시녀들이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나이 들수록 새로운 인연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또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0: 네.
1: 아무래도 서로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다 보니까 자칫 말 한마디 또는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0: 네.
1: 인간관계는 해묵은 된장

0: 처럼 오래될수록 편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1: 네네. 노년의 대인관계는 노화로 인한 상실감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노년 인생의 즐거움을 안겨주는 행복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만큼 노년기에는 대인관계에서도 나만의 지혜를 잘 발휘하면 좋겠어요. 박창수의 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노년기 인간관계 양보다 질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작가 박창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진 노래 소명입니다. 미고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인데요. 인터넷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주의 선물이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 시벨리우스, 스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에요.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 열리고요.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박종우 교수의 라디오 서당 이어집니다. 옛소리로 느껴보는 한문 고전 명심보감편. 오늘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우 교수와 함께 삶이 좋은 교훈서 명심보감을 소리내 읽으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과 전화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 라디오 서당 이번 주 읽어볼 명심보감 명구는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입교편 제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장은 공직자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0: 네네.
1: 지금 읽어봐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8장 충자이왈 치관엔 막약평이요. 충자가 가로되 벼슬을 다스리면은 공평만한 것이 없고 임재엔 막약염이니라. 재물에 임해서는 청년만한 것이 없느니라.
0: 네, 그럼 뜻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충자가 가로되 벼슬을 다스리면은 공평만한 것이 없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1: 네, 먼저 이 본문의 출전에 충자라고 나오는데요.
0: 네네.
1: 현재는 문헌이 전하지 않아서 출전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0: 네.
1: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네.
1: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0: 네.
1: 다시 말해서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이끌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민심을 얻고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0: 네네.
1: 공직자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인 공정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 관계, 이익에 휘둘리면 조직과 사회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지요. 예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는 기준을 투명하게 두고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다음 구절. 재물에 임해서는 청년만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1: 네, 본문의 말씀은 공정함과 함께 공직자나 지도자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핵심적인 덕목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0: 네.
1: 돈이나 재물 앞에서 굴하지 않는 청렴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0: 네, 네.
1: 다시 말해서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탐내지 않고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결백한 자세가 공직자나 지도자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0: 네, 네.
1: 앞에 구절과 합하여 정리하면요. 공직자의 도리는 첫째도 공정이요, 둘째도 청렴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네.
1: 공직자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아랫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이 복종을 하게 되고 청렴하게 처신하면 스스로도 당당해질 수 있다는 동양사상의 핵심적인 처세 교훈이 되겠습니다.
0: 네, 네. 공정함과 함께 청렴함을 강조하는 것은 돈이나 이익을 다룰 때 인간의 욕심이 커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데일수록 공직자나 지도자는 특히 더 스스로를 절제를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정말 이 8장은 시대를 초월해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행동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0: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그럼 이번 주에 배워볼 고사성은 어떤 건가요?
1: 네, 이번 주는 전전긍긍인데요.
0: 네네.
1: 한자씩 보면은 싸울전 싸울전 삼갈긍 삼갈긍입니다.
0: 네.
1: 여기서 전전이란 말은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 모양을 말하고요.
0: 네네.
1: 긍긍은 몸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0: 네.
1: 글자 그대로 풀면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린다는 뜻인데요.
0: 네네.
1: 위기감에 절박해진 심정을 비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0: 네.
1: 이 성어의 원출전은요, 중국 옛 노랫말을 모은 시경소화편 소민인데요.
0: 네.
1: 이 전전긍긍 고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네.
1: 시경소화편 소민편에 이런 노랫말이 나오는데요. 감히 맨손으로 범을 잡지 못하고 감히 걸어서 황하를 건너지 못하네. 사람들은 그 하나는 알지만 그 밖의 것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하기를 마치 깊은 연못에 임한 것 같이 하고 살얼음 밟듯이 해야 한다네. 바로 이런 시인데요.
0: 네.
1: 이것은 악한 정치를 한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이 시가 지어진 시기는요, 중국 서주 말기였다고 하는데요.
0: 네.
1: 당시에는 시족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왕정이 쇠락해서 주공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던 때로 중국 천하가 매우 위험했던 시기였는데요.
0: 네.
1: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이득과 손해에만 매달려서 그것이 뒤에 큰 재앙이 될 것은 알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0: 네, 네.
1: 다만 조심성 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그 악한 정치의 속내를 알고 깊은 연못가에 있는 것처럼 또는 아주 얇은 살얼음을 밟는 것처럼 불안에 떨면서 더욱 조심히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런데요, 이 말이 후대로 내려와서 그 뜻이 점점 바뀌게 되는데요.
0: 네.
1: 그러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0: 네.
1: 오늘날의 전전긍긍은 죄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사건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까 불안에 떠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0: 그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네네.
0: 오늘 배운 고사성어는 매우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또 조심하며 삼가는 상태를 뜻하는 말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으로도 읽히는 사자성어 전전긍긍이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배워본 명심보감 명구를 함께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박정우 교수님 따라서 큰 소리를 한번 성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8장 충자이월치관은 막약평이요. 충자가 가로되 벼슬을 다스리면은 공평만한 것이 없고 임젠 막약여민이라. 재물에 임해서는 청년만한 것이 없느니라.
0: 네, 명심보감 입교편 8장 충자가 가로되 벼슬을 다스리면은 공평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해서는 청년만한 것이 없느니라. 금주의 명구였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조금 넉넉한데요. 다시 한번 성독을 부탁드립니다.
1: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명심보감 입교편 제8장 충자이월치관은 막약평이요. 충자가 가로되 벼슬을 다스리면은 공평만한 것이 없고

0: 이니라. 재물에 임해서는 정년만 한 것이 없느니라.
1: 네네. 근데 앞에서 전전긍긍 오늘의 사자성어를 보면서 이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뜻과 다르게 전이돼서 쓰이는 말도 종종 있나 봐요.
0: 예, 종종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전전긍긍이라는 말은 뭔가 잘못 저질러 놓고 그게 발각될까 봐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사건의 여파가 자신에게 미칠까 불안해서 전전긍긍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원래 그 뜻은 매우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또 조심하며 삼가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라고요.
0: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1: 이 말 속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까지도 읽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군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 명심보감 입겨편 8장 충자가 가로되 벼슬을 다치름에는 공평만한 것이 없고 재물의 의미에서는 청년만한 것이 없느니라.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도 정말 특히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정우 교수와 함께한 명심보감편이었는데요. 출발 멋진 인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거진에 있는 박정우의 라디오 서당에 매주 배운 명심보감이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큰 소리를 성독을 해보시면서 뜻을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세와 고은이의 노래 이어집니다. 이별 이야기.

0: 박혜상의 역사인 가요 이어집니다. 대중가요 들어있는 그 시대 사회상 그리고 역사 얘기를 함께하는 시간 한국 가요 해설자회 박혜상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0: 오늘 준비한 역사인 가요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박두환 작사 김기태 작곡의 1943년 작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해방 전에는 강도와 연해주 등에 있던 그 우리 민족의 망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6.25 전쟁 실향민들의 애가로 굳혀진 노래죠. 1943년 발표 당시에 원창자는 문일화 선생이었고요. 1954년 레코딩은 한정무 선생. 자,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꿈에 본 내 고향을 준비했습니다.
0: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국 그리고 6.25 전쟁과 휴전까지의 혼란한 상황 때문인지 작품의 탄생 연도와 음반 출시 연도에 무려 9년이라는 차이가 있군요.
1: 그렇습니다. 1943년은 만주사변 그리고 중일전쟁이 이어서 태평양 전쟁까지 확전되던 때입니다. 일본의 강제 징병, 강제 징집 등이 아주 극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노래를 가수 문일화 선생이 불러서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죠. 또 50년에 6.25 전쟁 치르고 53년에 드디어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듬해입니다. 1954년에 한정무 선생이 취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탄생과 기록 사이에 9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네요.
0: 그런데 기록 없이 불리기만 했던 9년 세월 동안 처음 부르셨던 문일화 선생은 왜 음반 취입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아무래도 취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무엇보다도 가수 문일화 선생이 공연 위주의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입 등에는 뭐 그다지 중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즐겨 부르는 한많은 대동강이라든가 함경도 사나이 이런 몇몇 곡들의 원창자로 인정받을 만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음반 취입 기록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일화 선생이 원창자다 하면서 인지를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원곡 가수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대 발표 가수 그러니까 실연자죠. 그리고 음반 취입 가수 기록자. 그래서 실연과 기록 사이에 어떤 분을 우리가 원곡자로 불러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놓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더구나 참 묘한 것은요. 훗날 이 노래를 음반으로 제작한 한복남 선생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하질 않았어요. 참 네. 묘한 일이지요.
0: 한복남 선생님은 이미 6.25 전쟁 전에 자작곡 빈대떡 신사로 큰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1: 그렇습니다. 한복남이라는 예명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한복남. 옷을 짓는 분이신데 양복을 지으셨대요. 평안남도 안주에서 오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빈대떡 신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 전쟁 통해 뭐 생활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제시장 부근에서 유성기 바늘도 팔고 음반도 팔고 그렇게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흉금을 틀 정도로 평생의 직위로 발전을 하는데 이 두 분이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친했지만 무엇보다도 실향민이라는 그 처지가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허해지면 만나서 서로 한 잔 술로 위로를 주고받았던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한정무 선생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한정무 선생은 왜 신곡을 부르지 않고 하필 오래전의 노래, 더구나 처음 불렀던 문일화 선생의 쇼단 활동 중이었는데 이 노래를 취입하려고 했을까요?
1: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그 이유가 이 노래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를 초월한 이 노래의 강인한 생명력. 이게 바로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마음이 좀 허전하다고 그래서 한복남 선생하고 한정무 선생이 부산 송도 해변을 거닐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한 자락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이게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드는 겁니다. 한 소절을 내뱉고는 울다가 통곡을 하다가 다시 또 한 소절을 힘주어서 내뱉고 다시 또 울다가 통곡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앞서가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디마디 토해내 던 그 노래가 바로 꿈에 본 내 고향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한정무 선생이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래서 한복남 선생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한정무 선생에게 아직까지 음반으로 나온 적이 없는 이 노래의 취입을 본격적으로 제의를 했던 겁니다.
0: 근데 당시에 음반 제작 여건은 최악이고 두 분 모두 전쟁 실향민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을 텐데 네. 제작비는 어떻게 충당했나요?
1: 그 녹음기라는 것이 이제 그때 그 부산 국제시장에 들어와서 대중화된 때라고 하는데요. 최초로 선보였을 때라고 그래요. 이때 한봉남 선생이 다양한 미제 녹음기를 구입을 했고 이것을 레코드 녹음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사무실 한 칸을 빌려놓고 미군의 담요, 쌀가마니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겹겹이 둘러쳤죠. 이렇게 해서 녹음실 스튜디오를 완성시켜놓고 시작을 했는데 이 녹음실이 나중에 부산을 대중음악의 도시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던 도미도 레코드사의 모체가 됩니다. 여기서 가수들이 취입을 간간히 했었으니까요. 물론 이 노래도 여기서 녹음을 했고요. 이렇게 제작된 노래는 정말 발표를 하자마자 실향민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파고들었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비로소 한정무 선생은 꿈에 본 내 고향의 최초 기록자가 되었던 거죠.
0: 그런데 한봉남 선생께서는 이 곡이 원래 불렀던 사람이 문일화 선생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 선뜻 권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네요.
1: 그렇죠. 지금과는 뭐 시장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 원창자 문일화 선생의 그에 대한 그 특별한 제지가 없었다는 것. 그래 불러 이렇게 됐었겠죠. 그리고 현장 공연을 일단 중시해가지고 레코딩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꿈에 본 내 고향 그러면 문일화지 문일화 이렇게 인식을 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공연도 체계화되고 또 무대도 커지고 무엇보다도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점점점 문일화에서 한정무로 무게가 서서히 이동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뭐 기록이 모든 걸 말하는 시대니까 한정무의 꿈에 본 내 고향 이렇게 모두들 인식을 하고 계신 거죠.
0: 네. 꿈에 본 내 고향은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특히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진 노래였죠. 근데 정작 가수 한정무는 왜 이래도 낯설게 느껴지죠?
1: 활동하는 모습을 거의 못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한정무 선생이 1960년 11월 술에 취해서 종로 내거리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발표 연도가 54년이면 불과 길어봤자 6년 세월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악극단 공연 영상이라든가 사진 한 조각을 찾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이 좀 미미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한정무라는 이름만 기억을 하지 모습을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향민들 사이에서는 사랑 애자를 넣어가지고 와 이 노래 사랑의 애가야. 또 슬플 애자를 넣어가지고 이 노래는 딱 슬픔의 애가로 우리 실향민들의 노래야 이런 평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참 장중한 신세 한탄으로 여겨도 좋은데요. 일단 그 아픔 속으로 우리가 잠시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 보도록 하죠.
0: 지금 고향 떠나신 분들한테도 이 가사는 그대로 절절히 가슴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다양해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1: 네, 이렇게 흐느끼는 듯한 일절에 이어서 요즘 음악에선 들을 수가 없는 유명한 변사톤의 대사가 이어집니다. 뜬구름아 물어보자 어머님의 문 안을 달림아 비춰다오 인성이와 정수기의 얼굴을 생시에 가지 못할 한 많은 운명이라면 꿈에라도 보내다오 어머님 무릎 앞에.
0: 네. 이 대사 속에 네. 어머님과 인성이와 정숙이가 나오는데요. 네네. 뼛속 깊이 사무친 아들, 딸의 이름이겠죠. 실향민들의 아픈 속, 아픈 마음이 되게 이렇잖아요.
1: 그렇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모두 갖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일제강점기 1943년 그때는 강제징용 또 강제징집 등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무엇보다도 총독부의 핍박을 피해서 간도와 연해주로 피신을 했던 사람들을 달래주던 노래였었습니다. 이후에 6.25 전쟁 피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0: 내주는 노래가 되었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이 노래의 중심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처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꿈에 본 내 고향을 차마 못 잊어 하면서 노래는 끝나지만 그 감정만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1: 네. 일제 강점기 말기에는 총독부의 핍박을 피해 한반도를 떠나서 간도, 연해주 등에서 고향을 그리는 노래를 불렸고 1954년에는 음반이 출시되면서 6.25 전쟁 실향민들에게 크게 위로가 됐던 노래. 오늘은 한정모의 꿈에 본 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KBS 가요무대에서 자주 불리는 명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노래인데요. 한복남 선생님께서도 70년대 제가 공개방송에서 모셨을 때 그 빈대떡 신사를 즐겁게 부르시다가 이 노래 부르실 때는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시곤 했었는데 네네. 이 노래는 나훈아, 남진, 주현미, 심수봉, 문주란, 김지혜, 박우철 등 수많은 가수들도 애창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가요 해설협회 박혜상 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그럼 한정무의 꿈에 본 내 고향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여름 과일을 주인공으로 동화를 한 편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박이 자두에게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자두야, 너 좋겠다. 껍질 깎을 필요도 없잖아. 나처럼 덩치만 크고 껍질 두꺼운 건 과일도 아니야. 그러자 자두는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수박아, 무슨 소리야. 온 식구가 둘러앉아 나눠 먹을 수 있는 네가 진짜 과일이지. 푹푹 찌는 더위에 너만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이 어딨어. 나는 네가 제일 부러워. 네, 수박과 자두. 크기도 맛도 가격도 다르지만 둘 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지요. 누가 더 낫고 못한 게 아니라 서로 장점이 다를 뿐입니다. 수박은 큼직해서 나눠 먹기 좋고 수분도 풍부하지요. 자두는 작지만 새콤달콤해서 입맛을 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모인 과일가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모습과 매력, 값어치를 갖고 있는 훌륭한 구성원들이니까요. 이종영의 너, 오늘 첫 곡입니다.

네,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에세이 판을 엎어라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합니다. 후배나 제자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신중한 것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자신감이 없다면 떨려서 어떻게 바둑을 두겠는가? 수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어 하는 용기와 뚝심이 필요하다. 물론 수를 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국을 할 때 아무리 고심해도 수가 안 보일 때가 있다. 매정하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결국은 감으로 둬야 할 상황이 온다. 그럴 때도 내 감각이 맞아 하고 자신 있게 돌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대국에서 확신 없는 수를 두면 수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특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신감이 중요하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수를 두어 나간다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역전을 노리기 어렵다. 모든 변수가 사라진 국면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바둑 앞에서든 바깥에서든 평소에 지속적으로 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대방이 누구든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든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정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일을 맡게 되겠지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해수욕장 풍경을 추억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은 어디였을까요? 무려 100년도 더 된 1913년 부산에 조성된 송도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1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섬이란 그 이름처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었지요. 이 송도가 해수욕장으로 변모한 것은 당시 부산에 몰려들던 일본인 거류민들 때문이었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부산이 일본인들의 거점 도시가 되면서 이들의 휴양과 유락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송도 유원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송도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산책로를 내고 해변에 탈의실과 휴게소 등의 시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13년 여름 송도 해수욕장이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당시에 찍힌 흑백 사진을 보면은 요즘 우리가 아는 해수욕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양장에 양산을 든 여성들이 해변을 따라 걷거나 물에 발만 담그고 있는 아주 점잖게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었지요. 이후 송도 해수욕장은 계속 변모하는데요. 송도에서 남포동까지 오가는 유람선, 해상 다이빙대, 해상 케이블카 같은 시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해수욕 명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에도 송도 해수욕장은 신혼여행지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이란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정구의 바다의 교양시,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

네, 진주조개 잡이 박재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 그리고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름 해수욕장 풍경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여름만 되면 등장하는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서열차.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운대와 대천, 송도, 경포대 같은 유명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임시열차가 운행됐지요. 정식 노선에 임시객차를 덧붙이거나 아예 한시적으로 특별열차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열리기 전 기차는 해수욕장으로 데려다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서울역과 용산역, 지방의 큰 기차역들 앞에는 그 열차표를 구하는 사람들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곤 했지요. 1975년도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8월 17일 밤 춘천을 떠나 서울로 오던 임시 피서 열차가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돼 객차 한 양이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정원보다 3배나 많은 1,400여 명을 태운 탓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차량의 스프링이 똑 부러져 버렸지요. 한여름 피서열차 승객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한 객실에 사우나 같은 더위였습니다. 심할 때는 정원에 대여섯 배까지 태우다 보니까 3등 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푸른 바다를 상상하며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루 꼬박 걸려서 도착한 해수욕장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었습니다. 백사장 한편에서는 얼음빙수나 주전부리를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스크림 통을 맨 아저씨 뒤로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녔지요. 밤이 되면 해변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민박을 구해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만실 팻말이 걸려 있어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방 하나를 나눠 쓰기도 했지요.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은 마니걸즈의 여름날의 바닷가, 신대성의 파도, 이정자의 모래위를 맨발로, 그리고 빅파이브의 해변에서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습니다. 바니걸스의 여름날의 바닷가, 신대성의 파도, 이정자의 모래일을 맨발로, 그리고 빅5의 해변에서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해수욕장 풍경 이야기인데요. 바다에 도착하면 당연히 물놀이를 즐겼는데 물놀이 장비도 그동안 참 많이 변했지요. 예전엔 제대로 된 튜브가 나오기 전에 버려진 폐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그걸 뒤집어 쓰고 놀았습니다. 타이어 튜브마다 꼬마들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실컷 놀고 나오면은 온몸에서 고무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지금은 뭐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튜브들이 바다 위를 수놓고 있습니다. 바닷가 패션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변한 수영복이 없어서 어머니들은 한복 속치마를 입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셨는데 70년대에 비키니가 등장하면서 어르신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요. 선크림 같은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그냥 피부가 시뻘겋게 익을 때까지 놀다가 밤새 화상의 고통에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멋지게 선탠을 해보겠다고 온몸에 참기름을 바르거나 콜라를 바르고 누워있던 옛날 그 시절 청춘들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해변의 밤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해가 지면 백사장 곳곳에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누군가 하나가 기타를 치면 그 당시 유행하던 캠프송을 열창하면서 밤을 지새웠지요. 좀 더 시간이 흘러서는 야외 전축이나 포터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와서 춤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에 연결해 어떤 노래든 들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정말 많이 편해졌지요. 그래도 모닥불 주위에서 기타 반주에 합창을 하던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예전 해수욕장 풍경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에보니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 봉숭아자매의 파라솔 아가씨, 논두렁밭두렁의 여름밤의 추억, 그리고 김세환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직장인 점심값 월 6만 9천 원. 서울 시내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비로 한 달 평균 6만 9천 원을 쓰고 있으며 이는 한 끼에 2,760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남녀 직장인 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달 점심 비용은 6, 7만 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이하가 25%, 8, 9만 원이 18%, 10만 원 이상이 12% 순이었다. 이들 중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전체의 약 17%였으며 여럿이 어울려 먹을 때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 4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부하 직원 부담 21%, 상사 부담 19%, 순서를 정해서 내거나 낼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이 낸다는 응답이 각각 7%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메뉴 결정이 42.5%로 1위를 차지했고, 비싼 음식값, 구내식당 없음, 식당 붐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네, 90년대 초만 해도 직장인 점심 한 끼에 2,700원대였으니까 지금은 물가가 참 많이 오르긴 했지요. 지금은 만원짜리 점심도 뭔가 허전합니다. 차라리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젊은 직장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통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점심 메뉴 고민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겠지요. 최헌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몰라 최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덥고 습한 계절에는 몸도 쉽게 처지고 머리까지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 빗질입니다. 양손 10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빗처럼 만든 다음에 이마 앞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기는 겁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줘도 좋은데요. 너무 세게 누르거나 긁지 마시고 좀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도 마음도 무겁지 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유채의 꽃댕기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앉고 서고 걷고 뛰는 일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퇴행성으로 오는 무릎 관절염은 연골 손상의 정도에 따라 증상뿐 아니라 치료 방향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치료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365 부활의 론니 나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염은 관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길 수 있죠. 무릎 관절도 예외는 아닌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발생 위험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성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의학 용어가 골관절염인가요? 같은 의미인 거죠?

0: 쓰는 방법입니다.
1: 네.
0: 기계를 오래 쓰면 부품이 닳고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관절도 평생에 걸쳐 수없이 사용하다 보니 뼈를 돕고 있는 관절이 닳고 마모되는 현상입니다. 뭐 유전적 요인이나 외상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월의 흔적이 이제 오래 써서 닳아버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골이 닳는 게 문제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몸의 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의 연골이 있는데요.
1: 네.
0: 이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면서 뼈끼리 직접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쿠션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 뒷면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 그렇게 연골이 마모되면서 뼈와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아주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0: 하루아침 갑자기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가벼운 뻐근함으로 시작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1: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인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노인 인구가
0: 네,
1: 점점 늘고 있다는 건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들의 퇴행성 관절염이 많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아, 네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 네.
0: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대략 두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폐경기를 거치면서 관절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서 뼈와 연골에 큰 타격을 주고요. 또한 이제 과거에서부터 쪼그려앉아서 일을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관절 연골에 많이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1: 증상은 통증인가요? 무릎이나 척추 또 손가락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이 높은데요. 통증이 어떤 느낌으로 오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바로 통증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제 관절을 움직일 때, 체중이 실릴 때, 뼈 깊은 곳에서 이제 뻐근하고 욱신한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시고요.
1: 네.
0: 네, 손가락까지 체중이 실리지 않는 관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조조강직 현상을 느끼긴 하시는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싣는 관절이기 때문에 통증을 주로 이제 느끼게 되십니다.
1: 뻐근하고 욱신한 통증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통증도 다를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여기저기 방사통으로 통증이 뻗친다고 하던데요.
0: 네, 초기에는 주로 계단을 내려갈 때 시큰거린다 정도로 가볍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관절염 말기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뼈가 깎는 것처럼 쑤시고 밤에 잠을 못 잔다라고 호소하십니다. 초기에는 보행에는 큰 문제를 호소하지 않다가 말기가 되면 보행에 큰 제한이 발생하게 되어서 잘 걸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 그러면 통증의 원인을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염증 반응인 건지 그렇게 연골이 닳아서 아픈 건지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을까요?
0: 아,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 네.
0: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 되겠는데요.
1: 네.
0: 예,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는 기계적인 통증도 있고 세균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염증이 생겨서 붓고 열이 나는 염증성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척추나 신경에 눌려서 생기는 신경통증 통증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의의 정확한 감별 진단에 따라 치료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심해지면 보행이 힘들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장 흔한 무릎 관절염은 일단 걷는 일에 문제가 생길까요?
0: 네, 관절염 병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1: 네.
0: 초기 관절염에서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 그리고 계단 다닐 때 통증 정도만 있고 보행 시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절염이 진행되어서 3~4기 관절염이 되면 점차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통증 때문에 걷는 자세가 삐딱해지거나 덜뚝거리게 되죠. 이렇게 아파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빠져서 관절염이 또 더 급속도로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1: 뭐 앉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에도 불편이 커지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무릎에 이제 가장 많은 하중이 실리는 동작이 바로 계단을 오르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입니다.
1: 네.
0: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약 3~4배 정도의 하중이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1: O자형 다리로 변하기도 한다고.

0: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식 생활의 영향으로 이제 무릎 안쪽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경향이 있는데요.
0: 네.
1: 안쪽 연골이 닳게 되면은 점차 이제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0: 또 무릎에 물이 차기도 하지 않나요?
1: 네, 이제 연골이 다르면서 생긴 미세한 찌꺼기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 염증을 씻어내고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은 관절액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0: 네.
1: 이게 흔히 말하는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0: 특히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도 하던데요. 느낌인 걸까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1: 그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의학적인 생리 현상이 되겠습니다.
0: 네.
1: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호르몬인 그 코티졸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고요. 또 누워 있으면 관절 내 압력이 변하게 되고 다른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온전히 통증에만 예민해져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0: 참 그렇게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라서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도 진행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우리 퇴행성 관절염을 1기에서 4기까지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0: 네.
1: 네, 1, 2기는 초기 관절염으로 분류하고 3기는 중기, 4기는 말기 관절염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1기는 연골 손상이 막 시작되는 의심 단계고, 2기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에 가시 같은 뼈돌기가 자라나는 상태가 되겠고, 3기는 관절 간격이 50% 이상 줄어들고 뼈돌기도 상당히 자란 상태를 말하고, 마지막 4기, 즉 말기는 연골이 완전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0: 그럼 그렇게 4기에 해당하는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붙어버린 경우는 인공관절이 고려가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4기에 접어들면 이제 뼈가 깎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서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망가진 관절면을 다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공관절을 끼워넣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서 혈매질을 회복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0: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단계별 치료도 궁금한데요. 이제 비교적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요. 어떤 방법인 걸까요?
1: 네,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다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중 감량으로 무릎에 짐을 덜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평지 걷는 거나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을 통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럼 2기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1: 네, 2기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통증과 염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로 관절 내부의 염증의 구실을 가라앉혀야 연골이 망가진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통증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소염제, 뭐 진통제와 같은 약물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하는 건가요?
1: 네, 뭐 약을 평생 매일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증상이 심할 때는 꾸준히 복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증이 호전되면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복용할 때는 위장장애나 신장 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사와 상담하면서 약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그렇게 약을 이제 복용하시기도 하는 거고요. 주사 치료도 있지 않나요?
1: 네, 맞습니다.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제 이런 약물 치료 먹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안에 직접 약물을 하는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윤활 작용을 돕는 연골 주사, 그다음 최근에는 연골 조직의 이제 보호와 재생을 돕는 PN 주사나 콜라겐 주사 등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0: 주사 치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무릎에 찬 물을 빼주는 건가요?
1: 관절에 이제 물이 심하게 찼을 때는 물을 빼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흔히 이제 소위 말하는 뼈주사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됩니다.
0: 네.
1: 이 주사의 효과는 매우 극적인데요. 하지만 너무 자주 맞으면 오히려 연골이 이제 삭고 약해진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0: 입과주사는 1년에 3, 4회를 넘기지 않도록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서 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뼈주사,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 거고요. 연골 주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0: 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뼈주사와 완전 다른 안전한 성분이고요.
1: 네.
0: 우리 몸의 관절에게 이제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보충해주는 주사인데요.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넣듯이 뻑뻑해진 관절에 기름칠을 해서 이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이 주사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건강 적용을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맞아도 괜찮으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1: 네. 정기적으로 맞아도 된다는 건 얼마나 자주 맞아도 된다는 건가요?
0: 보통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1: 네.
0: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관절액을 보충해주는 게 연골 주사인 건데요. 이런 여러 치료에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은가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보존적 치료를 다 했는데도 그 보행 시에 통증이 있어서 보행이 어렵다면은 결국 이제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남은 여생을 두 발로 건강하게 또 자유롭게 걷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1: 네.
0: 인공관절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밝고 울퉁불퉁해진 연골과 뼈의 표면을 약하게 깎아낸 뒤에 인체에 무해한 특수 금속 덮개를 위아래로 이제 씌워주게 됩니다. 그 금속 사이에 연골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특수 플라스틱 쿠션을 끼워넣는 이제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돼서 매우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보행이 좀 어려운 경우에 수술이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수술을 하고 나면 뭐 등산, 오래 걷기, 마라톤도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하시던데요.
0: 네, 수술 후에 훌륭하게 재활을 마치게 되면 평지 걷기나 자전거 타기, 골프 정도는 충분히 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높은 산을 타는 등산이나 마라톤, 축구, 배드민턴처럼 무릎에 강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격렬한 운동은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네. 인공관절 수명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0: 인공관절 수명은 대략 우리가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수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잘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요.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명이 약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쓰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를 잘하고 허벅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앉는 등의 나쁜 자세를 피하고 수술 후에도 반드시 체중 관리와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정기적으로 점검을 위해서 진료를 받나요?
0: 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이 있는 건지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이 가능할까요?
0: 예,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노화라는 시간 자체를 이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질환을 늦추고 심각한 상태를 예방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무릎의 하중을 덜어주고 평소에 이제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닥에 앉는 건 좋지 않고요. 소파나 침대를 이용하는 입식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진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되는 걸까요?
0: 네, 통증이 심하지 않으신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엑스레이만 촬영해도 충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1: 네. 뭐 체중 관리와 허벅지 근력 운동 강조를 하셨는데요. 100세 시대라서 무릎을 잘 써야 될 텐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0: 네, 간단하게는 일단 집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 운동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0: 자전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TV를 보실 때 허벅지에 힘을 주는 운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간단하게 허벅지를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이성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수영의 랄랄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0대 여성이 주신 사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제 친구들 중에서는 생리통을 겪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초경을 한 뒤로 매달 정말 아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뭐 민간요법부터 해서 양약도 먹어보고 했지만 저는 증상이 매달 정말 다르게 오는 거예요. 뭐 어떤 날은 이제 육체적 고통으로도 오는데 어떤 달은 심리적인 고통으로도 와요. 막 우울해진다거나 갑자기 막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진다거나 예민해지고. 근데 그것들보다도 제일 힘든 거는 아랫배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 강도가 너무 심해요. 일상생활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는 핫팩을 대고 있는다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고양이 자세를 취한다거나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느낌도 없고 또 아프겠지? 그런 심리적인 불안함도 있고 최근에는 진짜 아플 때쯤 바로 두 알씩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낫기는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먹을 때도 있고 정말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주 센 거 두 알씩 먹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진 않을지 저는 어떤 노력이든 해보고 싶거든요.
0: 네. 생리통을 겪는 여성들도 많지만 생리통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모든 여성분들이 똑같이 겪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의 불편함 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뭐 매번 뭐 진통제를 드셔야 하고 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을 겪

0: 정도 하거든요. 네.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네. 이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도 좀 다르고 자국의 뭐 수축증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 차이는 뭘까요?
0: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리 때는 이제 자궁은 이제 생리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거나 자궁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 수축도 강해지고 아랫배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초경 때부터 계속 생리통이 이어진다니까 거의 20년 이상을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0: 예, 이제 초경 이후부터 생리통이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이제 구조 질환 없이 생리할 때 자궁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뭐 생기는 생리통의 가능성이 많고요. 네. 보통 이제 생리 시작 직전이라든지 생리 첫째, 둘째 날에 통증이 가장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년 넘게 반복됐다고 해서 뭐 무조건 괜찮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게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진통제를 드셨어도 효과가 좀 부족하다거나 예전보다 좀 심해진다라고 하면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1: 생리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0: 그 쉽게 말하면 이 자궁이 이제 생리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때는 이제 자궁 안쪽에 내막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이 조이듯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물질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시거나 이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수축도 세지고 그다음에 아랫배라든지 허리까지 묵직하게 아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보통 생리 첫날이나 둘째 날에 가장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생리혈도 줄어들게 되고 수축도 약해지면서 이 통증이 좀 완화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생리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근종, 뭐 자궁 성근증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하고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통증이 있다거나 진통제를 드셔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뭐 흔히 아랫배나 허리 통증이 좀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흔히 말하는 아랫배 통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기도 하거든요. 느끼는 증상이 좀 다양한가요?
0: 네, 엄청 다양합니다. 뭐 아랫배만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뭐 허리라든지 골반까지 아프신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허벅지 안쪽이나 다리까지 뻐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수축하고 통증 반응 때문에 메스껍다든지 토하신다든지 아니면 두통, 어지럼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배가 많이 아프고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고 또 어떤 날은 두통이나 피로감이 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좀 있기도 합니다.
1: 사연 주신 분은 감정적으로도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리 기간 중에 예민해지거나 우울감도 생긴다고 하세요. 감정 기복도 증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생리 전 그리고 생리 기간에는 아무래도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감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하고 뭐 눈물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집중도 잘 안 되고 뭐 수면 장애라든지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매달 아플 걸 예상하시기 때문에 이 생리 예정일이 다가올 때부터 좀 불안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이 되면은 이게 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또 생리 기간 중에 유난히 과식을 하기도 하고요. 입맛을 잃기도 하던데요. 개인차가 좀 큰가 봐요.
0: 네, 식욕 변화도 개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생리 전, 생리 중에 뭐 단 음식, 짠 음식, 뭐 탄수화물이 좀 땡긴다고 말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요. 반대로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해서 뭐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그 생리 주기와 관련된 몸의 변화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생리 기간 동안에 생기는 호르몬 변화, 뭐 수면 부족, 스트레스, 통증 같은 게 또 이 식욕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진통제를 드시는데 한 알로 안 되면 두 알도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생리 때마다 이렇게 진통제를 계속 먹어도

0: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1: 이 생리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0: 아,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통증을 너무 오래 참고 버티는 게 더 힘드실 수가 있고요. 이 생리통이라는 거는 자궁 수축하고 염증 반응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이미 너무 심해진 뒤에 드시게 되면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본인이 매달 생리 첫날이나 둘째 날에 통증이 심한 패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통증이 시작될 때 너무 늦지 않게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마다 하루 최대 복용량이 다르고 부작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섞어 드시거나 뭐 하루에 좀 과량 복용하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또 아랫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뜨거운 찜질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요. 배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저도 경험이 있긴 합니다.
1: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1: 이 생리통이 있을 때 그 배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은 근육이 이완이 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자궁 수축으로 인한 긴장이 조금 풀리는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찜질 말고도 뭐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이 따뜻한 샤워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뭐 진통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배나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생리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1: 일단 생리 전후에는 좀 무리한 일정을 좀 줄이시고요.
0: 네.
1: 그러니까 몸을 조금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도 좀 도움이 되는 편인데
0: 네.
1: 이 생리통이 심한 날에 무리해서 운동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평소에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두시게 되면은
0: 네.
1: 이 혈액순환하고 이 긴장 완화에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습관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생리 전후로 해서 카페인이라든지 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통증이라든지 부종, 예민함을 더 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가급적이면 좀 더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생리통이 심했던 분들도요,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나면 한결 수월해진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1: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0: 네.
1: 실제로 출산하고 나서 생리통이 줄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하고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자궁하고 이 자궁 경부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생리 양상이라든지 자궁 수축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면서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1: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출산하고 나서도 뭐 생리통이 그대로인 분들도 있고 오히려 생리 양상이 달라지거나 뭐 통증이 새롭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기존에 뭐 근종이라든지 자궁 관련 질환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또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생리통이라는 거는 뭐 출산이라든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출산하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뭐 자궁 관련 질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남성분이 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보시죠.
2: 아무래도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원래 제가 현장직에 있다가 사무직으로 직종이 변경이 되면서 활동량이 줄어서 그런지 급격하게 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입사하고 나서는 2년 동안 한 20kg 정도 쪘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같이 이제 더운 여름철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거나 큰 활동을 하지 않은데 숨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 이게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일단은 점심 먹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좀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술을 좋아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크게 이상은 없었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받았을 때는 큰 이상은 없었는데 공통적으로 다 살을 좀 빼라고는 하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식단 조절은 이제 닭가슴살 사놔가지고 닭가슴살 막 두 개씩 돌려 먹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 관련해가지고 다이어트 약 주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은 했었는데 이거를 처방을 받아서 맞아도 괜찮은지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꺼려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0: 네. 다이어트. 남녀 구분 없이 고민하게 되는 숙제죠. 일단 건강을 위해서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체중 관리 의미가 더 큰 편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과하게 늘게 되면은 이 몸이 무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 뭐 콜레스테롤, 뭐 지방간과 같은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체중이 좀 과하게 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몸도 예전보다 쉽게 지치게 되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뭐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좀 영향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면요, 마른 몸을 위한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라는 말이 좀 잘못 인식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런 부분이 가장 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굶어야 된다, 네. 뭐 닭가슴살만 먹어야 된다,
0: 그러니까요.
1: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요. 오히려 요요를 좀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라는 거는 잠깐 뭐 참거나 굶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네. 생활 방식을 바꾸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살이 찌는지, 어느 시간대에 뭘 많이 먹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체중 관리 다이어트라는 거는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 사연 주신 분은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옮기면서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주는 영향도 크겠죠?
1: 그렇죠. 활동량 변화가 체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현장직에서는 아무래도 좀 종일 움직이시고 걷고 서 있는 시간이 많으셨을 텐데 사무직으로 바뀌게 되면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루에 쓰는 에너지도 확 줄어들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식사량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도 더 늘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쓰는 에너지는 줄었는데 먹는 양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체중은 자연스럽게 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회식이라든지 간식이 더해지게 되면은 체중이 또 크게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업무 환경이 바뀐 경우에는 조금 덜 드시고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0: 이렇게 갑자기 살이 찌면 움직임이 불편하죠. 조금만 걸어도 숨찬 증상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30대 젊은 나이긴 하지만 건강에 위험이 올 수도 있긴 하죠.
1: 그렇죠. 이제 30대라고 하더라도 뭐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뭐 사연처럼 2년 사이에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래서 가볍게 하던 활동도 숨이 찰 수가 있고 뭐 땀이 많이 난다든지 피로가 또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심각한 병 때문은 아니고요. 뭐 체중 증가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숨이 찬다거나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뭐 코골이나 무호흡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뭐 코골이 무호흡 얘기하셨지만요. 비만의 위험이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뿐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조심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올라가고요.
0: 네.
1: 혈당 조절도 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도 올라가게 되고 지방간도 또 흔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절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발목, 허리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늘어날수록 통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무실 때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생기게 되면은 낮에 피곤하고 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만이라는 거는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수치들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몸 전체에 이제 부담을 주는 문제입니다.
0: 시간으로 보면 2년간 20kg 정도 체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살이 많이 찌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미 내장 비만의 위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1: 그렇죠. 이제 배가 많이 나왔다고 느끼면 이제 내장 지방이 늘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내장지방이라는 거는 장기 주변에 쌓이는 지방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체형도 중요하지만 이 내장지방이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중뿐만 아니라 허리둘레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배만 볼록 나오신 복부비만이 더 건강에는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닭가슴살을 챙겨 먹기도 하고 술도 줄이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살이 찌는 건 순간이어도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리는 건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그 그렇지,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1: 항상 우리가 쉽게 빨리 빼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를 많이 하시는데
0: 네.
1: 이 체중을 줄이실 때는 몇 달에서 한 1년 이상을 보시고 천천히 줄이는 계획이 굉장히 좀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빨리 빼려고 하면 오히려 지속하기도 어렵고 결국에 다시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만 먹는 식단 같은 경우에도
0: 네. 그러니까
1: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맛이 없고 좀 지겹거든요.
0: 그러면
1: 또 오래 지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거는 참을 수 있는 식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할 수 있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0: 네.
1: 이 단백질 종류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채소하고 적당한 탄수화물 함께 드셔야지만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앞서 요요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굶어서 살을 빼는 건 요요를 부르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이제 처음에는 체중이 좀 빨리 줄어들 수 있는데
0: 네.
1: 그때는 이제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라든지 근육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
0: 네.
1: 예전처럼 다시 먹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0: 네.
1: 또 이제 너무 적게 먹으면 이 배고픔을 오래 참아야 하니까 폭식으로도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규칙적으로 좀 식사를 하시면서
0: 네.
1: 그 단백질하고 채소 섭취량을 좀 늘리시고요.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야식이라든지 간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셔야지만
0: 네.
1: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 생활 안에서 지속 가능한 식사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 주사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주사제라고 해서 또 요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1: 주사제라고 해서 요요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0: 네.
1: 오히려 주사제를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끊으시는 경우에는 요요가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식사량이 줄어서 뭐 체중이 빠질 수는 있는데
0: 네.
1: 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시게 되면은 다시 체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사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0: 네.
1: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근육량 감소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사제를 끊으셔서 때 훨씬 더 쉽게 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주사를 맞아도 될지 고민을 하신다는데요. 이게 누구나 처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일단 그 비만 기준에 맞으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과 같이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 아니신 분들은 이 주사를 맞는 거는 조금 좀 피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주사가 그 살 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이 주사제를 사용하는 기간에 뭐 췌장의 문제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치료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만 주사제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0: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건강을 위한 살 빼기는 일단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체중 감량의 기본은 결국에는 먹는 양하고 움직이는 양의 균형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바꾸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1: 이때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 줄이시고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간식이나 야식을 조금 줄이시고 운동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거창하게 막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하고 나신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시는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0: 네.
1: 운동은 가급적 오래 무리되지 않게 유지하실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체중은 점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한 우리 집 주치 잘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였는데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효신 화요비의 전설 속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울로 소금섬을 끌래도 끌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울은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고 섬은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 지푸로 엮어 만든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섬은 소금을 담은 자루를 말하는 것인데 여울과 섬은 모두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이 속담은 소금섬을 물로 끓면 소금이 녹아 없어져 애쓴 보람도 없이 일을 망치고 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니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여울은 물여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울과 관련 있는 표현으로 여울목이 있습니다. 여울목은 여울을 흐르는 물이 턱진 곳을 말하는데 이곳은 물살이 세차게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길이 세차게 소용돌이를 치는 이 여울목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울지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기본 의미는 여울을 이루다이고 이곳은 실개천이 많아 비가 많이 오면 여기저기서 모인 강물이 여울져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물살이 세게 흐르는 여울처럼 감정 따위가 힘차게 설레거나 움직이다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0: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천사라며 도시의 멸망이 일주일 남았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상이라고 해도 너무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런 상상에서 출발한 소설이 있는데요. 사회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 김호연 작가의 서울의 선인, 오늘 문학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서울을 배경으로 사회 정의를 묻는 김우현 작가의 새 장편 소설 서울의 선인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김우현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김우현 작가는 참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2: 네, 김우현 작가 스스로 본인을 이야기꾼, 스토리텔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불편한 편의점을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2: 한국에서만 대략 180만 부 정도가 판매가 됐고요.
1: 그랬군요.
2: 전 세계에 무려 50여 개국에 이 작품이 소개가 됐는데요. 그러한 김우현 작가의 신작이 나왔다고 하니 안 읽어볼 도리가 없죠.
1: 네.
2: 그래서 올해 6월 중순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저도 출간되자마자 이 책 읽고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슈와 비리들을 또 김우현 작가만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죠.
2: 네. 불편한 편의점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한 편의점에서 웬 다가가기 어려운 아저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편의점에 온 손님들의 여러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또 때로는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따뜻하게 담아내면서 불편한 편의점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불편한 편의점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 구조적인 면과 다 얽혀 있거든요. 뭐 청년 실업의 문제도 그렇고요.
1: 네.
2: 뭐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김호연 작가는 이렇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또 극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선인이라고 하는 작품도 우리가 뉴스를 틀면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이 작가 특유의 통찰을 발휘해서 참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1: 네. 뭐 김우현 작가가 편의점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었다고도 하고
2: 네.
1: 시나리오도 쓰는 작가여서 그런지 소설을 읽을 때 그 영상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김우현 작가가 특히나 신경 쓰는 것이 독자들에게 잘 읽히는 소설이거든요.
1: 네.
2: 그래야만 메시지도 전달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우현 작가가 특히나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본인의 출발부터가 영화 시나리오 또 만화 스토리잖아요.
1: 네.
2: 그러한 배경이 소설 안에 또 녹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우현 작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특히
1: 맞아요.
2: 감독님들이 좋아하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참 소설가로 데뷔한 이후에 부지런히 소설을 쓰는 작가인 것 같아요.
2: 김우현 작가의 에세이를 읽어봐도 김우현 작가가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김우현 작가는 성실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2: 작가가 그냥 영감에만 취해서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프로 작가라고 하면 왜 운동선수들이 그렇듯이 이게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어쨌든 훈련장에 나가서 자기의 몸을 단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2: 김우현 작가도 그렇게 꾸준하게 작품을 써내왔고요. 망원동 브라더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2013년에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받으면서 이제 작가로 등단을 했는데 이후에 연적, 고스트라이터, 그리고 파우스터 등등의 작품을 꾸준히 펴내면서 지금의 불편한 편의점의
1: 네.
2: 히트를 또 기록하게 된 것이고요. 또 김우현 작가는 아마 저는 꾸준히 이렇게 매년 작품을 집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1: 네, 오늘 감상할 작품 서울의 선인 줄거리 살펴볼까요?
2: 네, 주인공은 서울에서 20년째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재근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서울 의인상 1회 수상자라는 겁니다.
1: 네.
2: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도 참 남들이 하기 힘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에피소드가 전해지면 그분들이 이런 의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2: 예, 그런 서울의 의인상을 그 1회로 김재근 씨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 경찰로 특별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형사로 일하던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경찰복을 벗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철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 네.
2: 그런데 철물점에 어느 날 피어싱을 좀 주렁주렁 매단 웬 재미교포 청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성스러운 가브리엘,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기독교인 분들이시라면 이건 기독교 소설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 네. 예,
2: 그렇진 않고요. 본인을 성스러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로 주장하는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성스러운 가브리엘이니까 줄여서 성갑, 이성갑이라고 예, 본인을 소개하는 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갑이 자기가 타락한 서울을 멸망시키러 온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1: 네.
2: 다만 서울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이 그런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재근 씨 당신이 그 의인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2: 김재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사람이 그렇죠. 나를 찾아와 농락하는 거 아닌가? 처음엔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처지 때문에 성갑에게 거액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게 돼요. 성갑이 다른 건 몰라도 돈은 많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1: 네.
2: 예, 그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 열흘 동안 재근이 자기를 이제 포함한 그런 의인 수상자들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지금도 그들이 의롭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소설이

0: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의 선임 같은 경우는 네. 한 명이라도 그렇죠.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0: 그런 성경 속 이야기가 실제 이 소설 안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어쨌든 김재근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1: 듣고 나면은 이게 진짜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텐데
0: 그렇죠.
1: 돈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거면 너무 짜증날 것 같긴 해요.
0: 예, 하지만 예.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1: 큰 돈이고
0: 예, 그걸 예, 하게 예. 되는 건데 이 소설 안에서 처음 시작 그러니까 1장이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의 봄 피어싱을 얼굴에 주렁주렁 단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1: 네.
0: 이 문장에서부터 호기심이 확 생기죠.
1: 그렇죠.
0: 네. 아니,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부터가 신기한데 이 천사의 얼굴에 피어싱이 달렸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독자를 끌어당기게 됐는데요. 철물점에 들어와 어색한 발음으로 콘크리트 목과 망치를 사가던 그가 천사라는 걸 처음에는 알 도리가 없었다. 그저 피어싱과 닭 변머리, 덕지덕지 꿰맨 거적 같은 옷을 입은 독특한 취향의 젊은이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1: 네. 네,
0: 이런 문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1: 아, 진짜 그 모습 딱 들으면 네. 너무 그려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0: 아, 누가 그려지십니까?
1: 네.
0: 저는 뭐 락밴드의 보컬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천사라고 하는 숭고한 이미지를 좀 현대적으로 비틀어서 예, 좀 우리에게 소개하는 뭐 이런 장치도 좀 흥미를 끌기도 하고요.
1: 네.
0: 어쨌든 이런 천사가 김재근에게 왜 나타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정말 천사일까? 혹시 천사를 가장한 사기꾼은 아닐까? 등등의 의문이 예, 꼬리에 꼬리를 물며 펼쳐지게 되는데요.
1: 네.
0: 어쨌든 의인상 수상자들이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9명이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김재근도 뭐 성갑에게 의뢰를 받긴 했지만 궁금하긴 했던 겁니다.
1: 네.
0: 자기는 지금
1: 좀 꼬였죠.
0: 그렇죠.
1: 네. 예,
0: 비리에 연루되어서 경찰에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그때의 의기로움을 살려 지금도 잘 살고 있을까? 예, 그런 일종의 그 로드무비 같은 형식을
1: 네.
0: 이 작품이 띄게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화적인 설정이 또 여기에 녹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1: 네. 이 김재근이 의인상 수상한 이후 특채로 경찰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형사 시절의 수사 기법을 떠올려서 이제 의인을 찾아 나서게 되죠.
0: 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경찰 인맥을 동원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원래는
1: 네, 그렇죠.
0: 안 되죠.
1: 네. 네,
0: 근데 이게 또 소설의 그 허용. 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인상 그 수상자들의 명단과 소재를 파악하고 이제 직접 만나서 짧은 시간 안에 여전히 그 사람이 의로운지 타락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성갑에게 그것을 보고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발로 뛰면서 사건을 수사하듯이 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흥미를
1: 네.
0: 띄고 있기도 한데요.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편의점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 여러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도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선의는 반대로 김재갑이라고 하는 철물점 안에만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과는 아예 그 플롯의 구조를 좀 다른 형태로 의도적으로 좀 돌리려고 하는 김호연 작가의 의도도 엿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의인이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혹시 윤재원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 계속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1: 아, 그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요?
0: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우리의 생각거리를 던지는 것인데요. 의인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분명히 남들이 하기 어려운 힘든 어떤 도움을 건넸기 때문에 그렇게 수상의 영예까지 안았는데 따지고 보면 김재근 본인도 그렇고
1: 네.
0: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1: 네.
0: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뭔가 좀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기도 하는데 성갑이 제시한 조건은 서울의 선인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의인상을 받았지만 서울 바깥에 있는

0: 사람은 안 되는
1: 해당이
0: 겁니다.
1: 안 되니까.
0: 네. 그래서 적어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보면 아,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네. 그렇다면 서울을 신이 벌하는 게 아닐까? 이런 위기감도 소설을 읽어나가며 점점 들게 됩니다.
1: 이 함기의인을 찾아 나서면서 재근은 과거의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데 성갑이 재근 앞에 나타난 이유와도 좀 관련이 있죠.
0: 사실은 이게 정말 소설에서 중요한 비밀. 스포일러이기도 합니다.
1: 네.
0: 이 소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께서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또 반감시키기 때문에 좀 최대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자면 성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김재근 앞에 하필이면 나타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냥 뜬금없이 나타날 리는 없겠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재근과 성갑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근이 왜 1회 수상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의인. 그러면 재근은 어떤 사건에서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길래 상을 받게 되었을까? 그건 네, 그 위기에 처한 한 여성을 이 재근이 이제 구해주면서 그 의인상을 이제 받게 됐던 것인데요. 바로 그 여성과 재근과 성갑, 이 삼각 관계에 이 소설에 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소설에도 그런 문장이 나오지만 의인은커녕 악인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과연 의인의 기준이 뭘까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0: 그렇죠. 바로 저는 그 점이 김호연 작가가 독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의인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순간에 보여준 용기, 그 선행을 인정하는 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의인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의롭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보증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재근도 뭐 본인이 그런 또 실패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점검하는 구조로 이 작품이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들이 이제 의인답게 살지 못했다. 대부분 그러한데 그 이유도 하나로 이렇게 환원되는 건 아닙니다. 뭐 생계의 압박. 있고요. 또 선행 이후에 자기가 감당해야 됐던 어떤 대가도 있고요. 권력과 자본의 유혹 같은 것도 있는 것이고요. 현실과의 타협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호연 작가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변절했다라고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선한 마음만으로 버티기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가 이걸 또 함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보여주는 건 한 번 의인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의인인가?
1: 네.
0: 이걸 넘어서서 사람이 계속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켜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이 작품이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사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0: 네.
1: 하루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그게 깨져서 굉장히 네.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그거의 되풀이 연속인 게 인생인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찰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나쁜 쪽으로
1: 그렇죠.
0: 좀 더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찰을 해야 그래도 내가 이런 힘든 세상에서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완성된 정체성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니까
0: 과거에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명예보다는 지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소설의 의인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제목이 서울의 선인이란 말이에요.
0: 네.
1: 왜 그렇게 했을까요?
0: 이것도 정말 중요한 네. 대목인데요. 아니, 의인상 수상자들의 이야기잖아.
1: 그러니까요.
0: 그럼 서울의 의인이어야지.
1: 네.
0: 왜 갑자기 서울의 선인이냐. 네, 바로 이 부분이 소설을 해석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되풀이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것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1: 네.
0: 뭐 서울 의인상 수상자들이 대표적인데 반면에 제목의 선인이라고 하는 건 한 번의 그런 영웅적인 행동보다는 평소 관계에서 선의를 지키고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1: 네.
0: 또 다시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선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0: 생각에는 의인은 좀 좁은 개념이고
1: 그렇죠.
0: 선인은 보다 폭넓은 보편적인 개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긴 어렵죠. 다 의인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1: 그 의인이 한 번 될 수는 있지만
0: 그렇죠.
1: 선인이 되는 건 힘들 것 같은데요. 오히려.
0: 아, 네. 아 선인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의인은 정말 영적인 일을 해야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는 거지만 선인은 그래도 내가 뭐 길을 가다가 누군가 넘어졌다. 그럼 다가가서 그 사람을 뭐 부축해 준다든지 뭐 이런 작은 선의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선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의인보다는 선인이 조금 더 될 수 있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의인이 저는 어떤 사건 이후의 이름이라면 선인은 삶 자체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김호연 작가가 서울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영웅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로 이 작품을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람 사이의 믿음 또 평범한 선행이 모여서 사회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또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서울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도 서울의 선인은 될 수 있다. 네, 이런 제목을 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요?
0: 서울을 구하는 것은 악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평범한 선인들의 연대다.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결국 그 중요한 물줄기를 바꾼 것은 뭐 대단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거리에 나와서 불의함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예, 그런 악을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런 평범한 선인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울의 선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저는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김호연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소설 서울의 선인 만나봤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새로 접하는 음악들이 많아서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재즈 피아노의 미래,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과 설리번 포트너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차세대 재즈 피아니스트들의 연주곡을 준비하셨다고요?
2: 예. 지금 주목받고 있는 재즈기에 뭐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만
1: 네.
2: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그리고 설리번 포트너가 7월 말 8월 초에 전부 다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음악을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죠.
1: 네.
2: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좀 이름이 좀 어렵죠.
1: 어렵네요.
2: 우리 아이제이아인데 예. 사실 이 아이제이아라는 이름이 그 이전에는 우리가 보통 표기할 때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성서에 나오는 같은 이름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발음상 이게 표기법이 국립국어원에서도 현재 아이제이아로 표기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좀 약간 낯설지만 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은 나이가 젊다는 게 일단 주목을 끕니다.
1: 네.
2: 1997년생이고요. 미국 뉴저지주에서 97년 4월 29일에 태어났으니까 올해로 이제 29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9살 그러면 뭐 팝음악계에서는 이미 나이 너무 든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재즈 같은 그런 음악에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기가 좀 많은 시간이
1: 걸리죠.
2: 좀 예, 네.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9살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굉장히 좀 젊은 축에 속하면서도 이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그 실력은 완전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1: 네.
2: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영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재 프로그램을 10대 때까지 쭉 밟고 오다가 결국 그 음악의 그 명문이죠. 줄리어드 음악원. 이곳이 이제 뉴욕에 그 있으면서 과거에는 뭐 클래식 음악의 영재들을 키우는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만
1: 맞아요.
2: 한 2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그 재즈 트럼펫 연주자 윈턴 마살리스가 여기에 재즈 학과를 설립해서 이 사람도 이제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클래식으로 이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즈 학과를 여기서 설립해서 지금 아주 젊은 유망한 연주자들이 이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재즈 연주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마쳤고요. 2016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윈턴 마살리스가 이끄는 재즈 링컨 센터 오케스트라와 2016년에 핸드풀 오브 키즈라고 하는 음반을 처음으로 녹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즈계에 굉장히 그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신데요. 피아니스트 호러스 팔렌인데 이분이 만년에는 미국을 떠나서 덴마크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에서 호러스 팔렌 신인 재즈 피아니스트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1: 네.
2: 이제 우승을 또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우승을 거두게 되죠.
1: 네.
2: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링컨 센터 신인 예술가상을 받았고요. 또 같은 해에 정말 그 지금은 이름이 허비 앤콕 재즈 컴피티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제 텔로니우스 몽크 재즈 컴피티션인데 이 대회에서 피아노 부문 2위에 수상하면서 이제 보다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부터 올해까지 6장의 자신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모두 다 아주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후에 또 아메리칸 피아노 어워드 이것도 굉장히 큰 상이었는데 23년도 그러니까 26살 때 받았고 이때 이제 이 상을 받게 되면 콜포터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활동 지원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은 이 콜포터 펠로우십을 통해서 앨범도 제작하고 여러 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재즈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의 연주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런 평들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주 테크니컬하면서도 특유의 아주 그 소울적인 감각에 많이 들어가 있는 소위 그 정통파 재즈 피아니스트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2: 7월 26일 서울 프루지오 아트홀에서 저녁 7시에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 트리오의 연주회가 있는데요.
1: 네.
2: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 요즘 재즈 피아노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29살에 재즈 앨범 6장이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군요.
2: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통 자신의 작품 막 만들어서 앨범을 발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1: 그렇죠.
2: 그만큼 또 다양한 편성으로 빅밴드로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트리오까지 다양한 편성으로도 앨범을 녹음하고 있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고 또 앞으로의 연주가 좀 기대가 되는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입니다.
1: 네.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2: 그래서 곡을 골라봤는데요. 과거의 재즈 피아노의 명인 중에 피니어스 뉴번 주니어라고 하는 아주 명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1: 네.
2: 재즈 피아노의 정말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오스카 피터슨도 피니어스 뉴번 주니어의 테크닉은 최고다 이렇게 평할 정도였는데 그 실력만큼 명성을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피니어스 뉴번 주니어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For Phineas라는 곡인데요. 들어보시죠.

0: 네, 이번에는 설리번 포트너를 만나볼까요? 어떤 뮤지션인가요? 예,
1: 설리번 포트너도 역시 이분은 조금 그 나이도 1986년생이니까 39살이고요.
0: 네.
1: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보다는 10살 위죠. 그래서 좀 신인이란 말은 약간 좀 어울리진 않는데
0: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전성기를 시작한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86년도 미국 뉴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성가대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미

0: 어렸을 때 이 어린이 절대 음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뉴올리언즈에 아주 권위 있는 신망 있는 그 음악 교육 기관이 있는데 창조적 예술을 위한 뉴올리언즈 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1: 네.
0: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 또 공부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그 오버린 음악원에서 학사를 받았고 맨하튼 음악원에서 석사를 졸업했고 그때 이제 당시에 아주 재즈 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아니스트죠. 프레드 허시라는 분으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음악성이 아주 무르익어가게 됩니다.
1: 네.
0: 프레드 허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빌 에반스 계열의 음악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온 이 서정적인 피아니스트인데
1: 네.
0: 이 설리반 포트너도 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리고 뉴올리언즈에서 정통적인 재즈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이 프레드 허쉬를 만난 것이 이에 그의 음악성의 변화가 오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0: 어쨌거나 이제 나중에 음악 들어보시면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하고는 또 사뭇 다른 그런 피아노 연주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1: 네.
0: 어쨌거나 2007년 21살 때부터 테오 크로커, 이분도 아주 뛰어난 트럼펫, 동년배 트럼펫 주자죠. 테오 크로커 밴드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 스테폰 해리스, 또 이제 로이 하그로브 밴드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일약 그 모습을 이제 부각시키게 됩니다.
1: 네.
0: 아까 2023년도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아메리칸 피아노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콜포터 펠로우십을 이제 얻게 되었다고 소개해 드렸었는데
1: 네.
0: 그거보다 8년 전인 2015년에 이 설리반 포트너 역시도 아메리칸 피아노를 수상했고 콜포터 펠로우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경력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1: 그렇네요.
0: 또 2018년에 아이제이아 제이 톰슨이 바로 링컨 센터 신인 예술가상을 받게 됐는데 이 설리반 포트너는 2년 앞서서 2016년도에 또 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요즘 주목받고 있는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들의 성장 경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비슷한 경로를 좀 밟으면서 오늘날의 명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설리반 포트너는 보컬리스트들이 참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 부르는 분들이 베이스나 드럼 반주 없이 오로지 피아노 반주로만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
1: 네.
0: 이 설리반 포트너랑 연주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1: 즉흥 그만큼 연주를 그만큼 잘한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와 드럼이 해주는 역할 부분도 이 피아니스트가 어느 정도 그걸 다 메꿔주면서 그 리듬뿐만 아니라 화성, 베이스까지 다 커버해주고
1: 네.
0: 무엇보다도 즉흥적으로 이 보컬리스트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 그 이 사람이 그 부를 수 있는 그 즉흥적인 멜로디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밑에서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또 너무 음악을 꽉 채워버리면
1: 네.
0: 보컬리스트들이 이제 자신의 즉흥성을 발휘할 이 공간이 너무 줄어들죠.
1: 네.
0: 근데 그걸 적절하게 열어주면서 또 그 보컬리스트들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자극해주는
1: 네.
0: 그런데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컬리스트 2016년도에 세실 맥롤리 살반트 아주 정말 뭐 그래미상을 세 번이나 받은 젊은 보컬리스트인데 이분의 전속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라 주이의 앨범에도 참여해서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1: 그랬군요.
0: 또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커트 헬링과도 2024년도에 듀엣 앨범 와일드 플라워를 또 녹음도 했고 그래서 정말 보컬리스트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런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2026년도 바로 이제 올해죠. 작년도에 발표했던 본인의 트리오 앨범 서든 나잇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앨범이 그래미 재즈 연주 앨범 부분 상을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리반 포트너는 최고의 이제 전성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좀 잘 알려진 스탠다드 넘버를 연주하지만 사뭇 다른 각도에서 그 음악을 쳐다보면서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아니스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1: 네.
0: 지적이고 섬세한 터치를 갖고 있는데 8월 8일 토요일 저녁 6시 서울 광림 아트센터 장촌홀에서 내한공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사람 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0: 예.
1: 내한공연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보시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0: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거장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사람 봤어.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안목이

0: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 맞아요.
0: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 자, 설리번 포트너의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그 피아노 독주곡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의 유명한 보사노바 곡이고요. Once I Loved 이 곡 준비했습니다.
1: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빗방울 하나가 강은규. 무엇인가가 창문을 똑똑 두드린다. 놀라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본다. 빗방울 하나가 서 있다가 쪼르르륵 떨어져 내린다. 우리는 언제나 두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창이든 어둠이든 또는 별이든.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이 마음을 두드리는 빗방울 같죠. 강은규 시인의 빗방울 하나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멕시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요리 레시피라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따라하면 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티타의 요리는 절대 재현될 수 없습니다. 그 요리에는 티타만이 느끼는 하루하루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가 울면서 만든 케이크는 먹는 사람을 울게 만들고 티타가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든 요리는 먹는 사람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레시피는 있지만 그 감정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공 티타는 데라가르사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오랜 전통에 따르면 막내딸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켜야 합니다. 티타는 그 전통의 희생자입니다. 티타는 부엌에서 태어나 부엌에서 자랐습니다. 요리는 그녀의 언어였고 음식은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녀는 요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때 그녀는 사랑을 담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슬프다고 울 수 없을 때 그녀는 눈물을 반죽에 섞었습니다. 티타는 억압받은 여성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해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의 마법이고 티타라는 인물의 아름다움입니다. 남자 주인공 페드로는 티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약합니다. 티타의 어머니 마마 엘레나가 결혼을 반대했을 때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선택합니다. 티타의 언니 로사우라와 결혼하는 것을, 티타 곁에 있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티타는 평생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의 남편으로 눈앞에 있는 것을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충분히 용감하지 않은 남자 페드로가 평생 그녀 곁에 있었기에 티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물의 음식을 요리하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방송에는 끝이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KBS 인간극장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은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들려줬고 시각장애인 수학교사인 안승준 씨 역시 방송 출연 이후 눈부시지 않아도 빛나는 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책을 펴냈습니다. 지난해 겨울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가 인생 2막을 담은 책 일단 시작하고 봄을 출간했는데요. 10대 후반에 유전성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유현진 씨는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밥을 먹이거나 칫솔에 치약을 짜는 것 같은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도 쉽지 않았지만 육아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함부로 대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아이를 보듬듯 자신도 보듬기로 결심한 뒤 비로소 자신의 봄이 시작됐다고 고백하는데요. 절망의 시간을 지나 희망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의 일단 시작하고 봄. 올여름 독서와 함께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우리는 한 가족 첫 곡은요. 더 폴리스가 부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공연장 중에 장애인 관객을 위한 접근성 공연을 가장 많이 시도한 곳을 꼽는다면 국립극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배리어프리 공연, 접근성 공연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객이 어려움 없이 공연을 감상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봄에 공연한 연극은 시각장애인이 감상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에 설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부터 새로운 드라마 감상하는데요. 제목부터요. 여름에 감상하기 딱 좋은 드라마.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썸머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자,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지난 봄이죠.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연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말 국립극장에서 본 연극 당신 좋을 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장애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음성 해설이 제공되더라도 이제 작품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0: 정작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감상하기는 어려웠다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1: 네.
0: 먼저 그 전에 공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공연은요. 네. 셰익스피어 희곡 조실대로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에요.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숲으로 떠난 인물들이 자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배우가 20명의 인물을 나누어 연기하면서 이제 극을 이끌어간 공연이었습니다.
0: 야. 배우 7명이서 네. 캐릭터 20개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아. 어떤 배우는 한 명이 7 역할까지 맡았어요.
0: 한 명이?
1: 네.
0: 아니 이게 뭐 공평하게 뭐 3명씩 맡자 이런 것도 아니고?
1: 네.
0: 이야. 근데 그러면은 근영 씨는 네. 그 각 배역의 배우가 누군지 어떻게 보면 가늠을 하셨어요? 어땠어요?
1: 아, 이제 그게 이제 중요했는데요. 이 공연이 이제 이어폰으로 듣는 폐쇄형 음성 해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됐어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하는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0: 누가 말하는지?
1: 네. 그래서 한 배우가 이제 여러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 목소리나 내용으로 그 변화를 따라가야 했는데 그게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목소리 변화를 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배우는 그 차이를 제가 잘 느끼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0: 네네.
1: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청각적인 차이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소품, 의상, 표정 같은 시각적인 차이로 인물의 변화를 드러내는 게 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0: 근데 보고 있을 때 왜 그 네. 관객들, 옆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이 좀 느껴지잖아요.
1: 네.
0: 어떻게 옆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은 구별을 하는 것 같았나요? 어땠나요? 느낌적으로.
1: 눈으로 보는 관객들은 구분하는 것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야, 그러면은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기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아, 이거는 저의 그냥 네. 굉장히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이다.
1: 네, 네. 네.
0: 근데 음성 해설에서 그러면, 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지금 배역을 맡고 말하고 네. 연기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해주지 않나요?
1: 그게 이제 그럴 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음성 해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어떤 한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원래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연극에서 셰익스피어의 내용을 좀 바꾼 걸까요?
1: 좀 새롭게 각색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0: 저 왜 안 그러면 셰익스피어 욕하려고 그랬거든요.
1: 셰익스피어 잘못은 아닌 것
0: 예,
1: 같아요.
0: 예, 예. 그럼 어쨌든 그러면은 시각적인 변화로 네.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였으면은
1: 네.
0: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감상이

0: 들어서 봐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1: 아, 이건 좀 그렇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0: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 이 공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어 통역사분들의 역할이 좀 컸어요.
1: 배역이 있는 거예요?
0: 배역이 있다기보단 수어 통역사이시면서도 배우들과 함께 뭐 춤도 추시고 연기도 하셨거든요.
1: 네.
0: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1: 근데 수어 통역사는 이제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장치로
0: 네.
1: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시각장애인의 이해 거기에 영향을 끼칠까요?
0: 그게 대부분은 이제 무대 옆에서 또는 배우 옆에서 이제 통역을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이 공연에서는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연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극 중에 이제 로잘린드와 올랜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로잘린드가 남장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좀 숨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랜도를 마주쳤는데 구어로 말을 하면 이제 목소리가 들킬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수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랜도는 수어를 모르니까 다른 배우가 그 수어를 좀 어설프게 구어로 통역을 해주는 대사가 나와요.
1: 네.
0: 근데 하다하다 수어로 통역을 하다 안 되니까 진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분을 데리고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 바깥에 있는 캐릭터를 연극 안으로 끌고 오는
0: 네.
1: 그런 거라는 거네요.
0: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수어 통역사분이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는 이렇게 다양하게 연기에 참여하셨어요.
1: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제 농인 관객분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 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1: 그러겠네요.
0: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장면에서 이제 로잘린드가 수어로 말을 하면 이어폰의 음성 해설에서 이제 해설사가 진짜 수어의 의미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바로 무대에서 또 그 다른 배우가 어설픈 통역하는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두 경로로 나오니까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1: 와, 저 지금 듣고 있는데 혼란스러워요.
0: 그리고 이게 또 그 음성 해설과 대사 사이에 간격이 좀 없어서 겹치기도 하고 또 이 수어라는 게 사실 그냥 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몸짓이 또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 매력까지 해설할 틈도 없었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1: 너무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시도예요.
0: 네.
1: 사실은 네, 청각장애인 관객을 위한 어떤 좋은 시도기도 하고
0: 네.
1: 비장애인을 위해서도 뭔가 좀 새로운 접근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그것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1: 그런데 시각장애인 관객한테는 이거는 그냥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떤 연기나 표현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이럴수록 그 장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 언어를 중심으로 즐기는 관객 그리고 청각적 언어를 중심으로 즐기는 관객이 다른 감각이잖아요.
1: 완전 다른 거죠.
0: 네, 네. 근데 같은 공연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1: 이야, 진짜 얘기 듣는데 뭔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0: 네.
1: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공연을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0: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했으나 이제 장면의 세부적인 재미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성에서는 되게 단조로운데 객석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1: 뭐가 있는데.
0: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웃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음성해설이 아쉬운 것은 그게 되게 밝거든요.
1: 네.
0: 그거에 비해서 해설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단조로우셔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긴 했던 것 같아요.
1: 혹시 그 해설사님이 그날만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닐까요?
0: 힘드셨나?
1: 그런 느낌이 아니라 톤 자체가 좀 낮았어요.
0: 네. 그리고 되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그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아주 끝에 작업이 투입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들을 세세하게 전해주지 못했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0: 네, 그게 꼭 그 작가, 음성해설 작가님이나 해설사님의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쵸, 어떤 상황이
1: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0: 예. 있었겠구나 하는 목소리가 느껴.

0: 느껴졌다고 할까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딪힌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접근성 장치가 부딪힌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0: 사실 근데 이 공연은 농인 관객, 청각장애인 관객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관객을 만족시키는 공연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1: 그렇겠죠.
0: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연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기획 단계부터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극장의 이 무장애 기획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되게 영향력 있는 무대예요. 그래서 좀 더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시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네. 무장애 공연 기획이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네네. 아, 예. 특정 장애 유형의 관객뿐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공연이들 이게 말 허상인 뭔가 말뿐인 그런 거 말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0: 네, 예. 맞습니다.
1: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용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가 부릅니다. 신청곡.

0: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진주입니다. 저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장애인 등록을 한 20년 전에 했거든요. 운전도 할 수 있는 시력이긴 한데 그래도 시각장애인 위해서 저도 장애인이니까 뭔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조금 입장을 생각하면서 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비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여기에서 많은 뭐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팜플렛, 홍보물 만드는 디자인도 했었고 다른 필요한 그런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블로그 운영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불편한 것들을 먼저 도와드리고 네, 지혜의 회원분들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활동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른 직원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지회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윤진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에게도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시각장애인이 즐겁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겐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기관 이용자에겐 시각장애를 잘 아는 근로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을 운영하니까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시각장애인을 채용하는 관련 기관이 좀 더 많아져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번에 화면 해설을 쓸 때 네. 시나리오나 대본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으면 네. 해설 쓰기 어렵다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1: 누가 뭘 한다를 일단 할 수가 없으니까.
0: 그런데 네. 어렵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1: 네, 그게 이제 뭐 없는 경우에는 진짜 특징적으로 뭐 파마머리 뭐 남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특정을 해야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남자, 여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흘리듯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쨌든 그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막 영상을 막 뒤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막 싹 스쳐가는 장면에서 나온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찾는데요. 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가운을 입었는데 명찰이 달렸다던가 아니면 뭐 교복에 명찰이 있다던가.
0: 근데 아니면, 그런 거 되게 대충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1: 근데 그래도 거의 그거는 신경 써서 맞춰.
0: 그래요? 네. 일관성
1: 가져가요? 틀린 건 못 봤어요. 이름을 다르게 쓰는 건.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서류 같은데 이렇게 있을 때 이름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거를 찾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름이 없었는데 배우들끼리 친하거나 그러면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네네네. 대사에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싸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에. 문제는 이게 발음이 약간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뭐 영인지 명인지 알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하면은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또 그럴 땐 조금
0: 그냥 쓰면 안 돼요?
1: 네, 안 되죠. 영인지 명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죠.
0: 그럴 이게 때는. 성격 차이도 있네. 제가 했잖아요. 네. 그냥 씁니다.
1: 애매하게 발음해 주세요 이러면서

0: 그렇게
1: 그리고
0: 그럴
1: 저는
0: 수도 있겠네요.
1: 제가 우길 거예요.
0: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약간 나이대를 또 알려줘야 될 때도 있는데 나이대에 따라 뭔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네. 나이대가 요즘은 배우들도 다 젊어 보이고 일반 사람들도 젊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1: 그리고 요즘 CG를 그렇게 많이 쓴대요.
0: 네 맞아요. 또 그렇게도 하고 네. 하니까 이게 나이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쓰는 거 중에서 이렇게 그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배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여자 배우보다 오히려 어려 보이는데 대사에서 나는 나이도 많고 당신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대본을 일단 다 뒤졌어요. 1회부터 12회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39세라는 걸 봤거든요.
1: 세상에.
0: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살짝 바뀔 수도 있으니까 39세 이건 너무 애매하니까 그냥 30대 후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설명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찾고 있습니다.
1: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그 모 배우님을 실제로 이제 봤는데 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화면으로 볼 때는 피부가 너무 좋았거든요.
0: 네.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1: 아닌 거예요.
0: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나 보죠.
1: 많이 현실적이시더라고요.
0: 아, 네.
1: 그래서 제가 그 담당 PD가 제가 아는 PD였어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계약 조건에 있었대요.
0: 아, CG를 넣어줘야 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자세하게 계약이 되는군요.
1: 그래서 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 배우를 쓰려면.
0: 그걸 다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
1: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0: 네.
1: 자, 어쨌든 예. 지난주에.
0: 재밌네요. 네. 네.
1: 은혜하는 도정님과 감상 끝났습니다.
0: 네, 네.
1: 예.
0: 맞습니다.
1: 굉장히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0: 네. 너무 좋았는데. 네. 네. 이번 자, 드라마도 기대해 주시고요.
1: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0: 네, 작년 네.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KBS ETV 토요일 드라마로 방영이 됐는데요. 제목이 마지막 썸머.
1: 마지막 썸머입니다.
0: 네. 이 겨울에 방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제목은 또 여름이었고요. 그 이 내용을 보면 어릴 적부터 친구인 이제 남녀 주인공이 그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그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1: 리모델링 로맨스.
0: 네, 뭔가 리모델링을 하는 리모델링 이러면 약간 건축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건축이 나옵니다. 네, 주요 그 소재입니다. 예, 남녀 주인공의 그 관계 속에 또 여름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1: 계절 여름.
0: 네, 여름도 중요하고요. 백도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요. 백도화 역의 이재욱. 송하경 역의 최성은, 서수혁 역의 김건우, 윤소희 역의 권아름, 오승택 역의 이슬이 출연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어떤 그 마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지방의 마을인데 중견 연기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 일단 주요 배역은 백도하, 네. 송하경, 네네. 서수혁, 윤소희,
0: 네.
1: 오승택.
0: 네,
1: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제목에 네. 지금 제목이 마지막 썸머. 썸머, 여름이 네. 들어가니까 중요한 소재겠네요.
0: 네, 그렇죠? 여름. 그 남녀 주인공의 그 이야기 속에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땅콩집이라는 게 나와요.
1: 땅콩집?
0: 예, 땅콩이 보면은 그 껍질 안에 이렇게 껍데기 안에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그렇죠. 들어있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집이 어떤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이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집 한 채를 절반으로 딱 자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땅콩집은 똑같은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1: 연결이 돼 있는 거죠.
0: 네. 연결이 돼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공용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이제 양쪽 집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아하. 그렇게 주택을 지었는데 얘가 이제 그 주인공인 그 송하경이 이제 파탄면이라는 곳에 면사무소의 7급 주무관이에요. 공무원이고요.
1: 공무원?
0: 네, 아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송주무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송박사 또 이렇게 불러요.
1: 굉장히 리스펙을 받고 있네요.
0: 네. 네. 근데 이 하경이 이제 그 땅콩집에 살고 있는데 현재는 절반에만 집이 살고 있습니다.
1: 절반 비워져 있고?
0: 네. 절반은 비워져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아버지들끼리 이제 친구끼리 집을 지은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근데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경만 그 집에 살고 있고
1: 아버지는 안 살고.
0: 네, 다 가족들은 없고 이제 혼자 살고 있고 네. 나머지는 비어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하경이 이제 그 파탄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거기 살았는데 거기를 저주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1: 어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0: 그러면서 이 땅콩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제발 이 파탄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재판장한테 지금 막 탄원서까지 넣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땅콩집을 구매할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이제 집을 팔려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아, 잠깐만 와봐. 백 소장이랑 얘기 잘 된 거 아니야?
3: 네, 맞아요. 아저씨가 저한테 모든 매매해야 된 걸 이리 마셨는데 왜요?
2: 그 백 소장 인감도장 가지고 왔어?
3: 그럼요. 매임장이랑 인감도장이랑 인감도장 증명서까지 다 챙겨 왔어요.
2: 줘봐.
3: 매매장 그냥 조연서
4: 중개인이 인감 증명서를 확인한다.
2: 백규요? 아이고, 백 소장님 성함이 백규 맞지?
3: 네, 맞아요. 백규.
4: 중개인이 눈을 질끈 감으며 등기부등본을 건넨다.
3: 어?
4: 공유자에 백도아라고 쓰여있다.
3: 어? 백도아?
4: 하경이 아, 통화를 한다.
3: 지금 무슨 날이에요? 지금 백도아 서울에 와 있다고요? 어, 언제부터요?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아저씨가 분명히 나한테 매매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왜 갑자기 명의가 백도아로 바뀐 건데요?
4: 아이, 그게... 도아 아빠 키우.
5: 아이, 생일 선물 달라고 직접 찾아와서 명의 달라는 또 어째?
3: 생일 선물요?
5: 그놈이 나한테 뭐 사달라고 조는 건 그 물풀의 나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놈이 뭐 조르는 놈이야? 운전가에 원하는 거 없는 놈이 달라는데 어째?
3: 아저씨!
4: 기호가 건설 현장을 살핀다.
5: 아, 저씨, 저씨 안전모 안전 안전모 써야지. 어어어, 하경아 아저씨 바쁘니까 너 도아한테 전화해봐. 어? 어, 나중에 통화하자.
3: 여보세요 아저씨?
4: 하경이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쳐다보다 한숨을 쉰다.
3: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다.
4: 하경이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길을 걷는다.
3: 잠깐 잊고 있었다. 내 여름은 원래 운이 드럽게도 없다.
4: 하경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도아의 이름을 보다가 입술을 깨문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도아의 연락처를 찾아본다.
5: 도아 녀석 전화번호 안 바꾸고 그대로야. 그게 네 말이라면 꿈빡 죽잖아. 연락해봐.
4: 하경이 망설이는데 하경의 눈에 프로필 사진 속 도아가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경이 황급히 고개를 젓는다.
3: 요즘 너무 무탈하여 깜빡 잊고 있었던 것뿐. 징글징글하고 개 같은 이 여름에 대해.
4: 17년 전 병원.
3: 그래, 그날부터 시작이었다. 벼란 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6월. 알아냈어?
6: 땅콩 알러지 같대.
3: 식중독인 줄 알고 간 곳에서 난 땅콩 알러지란 진단을 받았고.
6: 그보다 다 나으면 아빠랑 갈 데가 있어.
3: 6월 초입부터 37도를 때리는 짜잔. 이 기막힌 곳에서 살게 된 것도 12살 여름이었다.
7: 땅콩집?
6: 응?
7: 아빠, 딸내미 땅콩 알러지 있다는 말 못 들었어?
6: 야, 둘이 하나 되는 집, 땅콩집. 얼마나 귀엽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살게 될 거냐면.
4: 어린 도아가 마당에서 축구공을 든다.
3: 그 후로 내내 지금까지 이어진 나의 불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 4년 전 하경의 방.
3: 제발 나 좀 살려주라.
4: 하경이 에어컨을 때린다.
3: 눈물 날 때 말 안 들어? 야!
4: 3년 전 하경이 서류를 안고 계단을 내려간다. 하경이 발을 삐끗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3: 아! 괜찮으세요? 아!
4: 2년 전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주저앉는다. 하경이 남자를 뿌리친다. 1년 전 하경이 짐이 가득한 상자를 안고 시청을 떠나는데 예은이 메주를 상자에 버리듯 넣고 얄밉게 손을 턴다.
1: 오, 땅콩집에 살게 되면서 네. 하경은 다치고 상을 당하고 네네. 직장에선 또 좌천을 당해요.
0: 네. 그 이제 매해 일이 벌어진 게 여름이었어요. 항상. 아. 그래서 이제 하경은 내 여름에는 운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이제 그런 땅콩집을 팔고 싶었던 건데 이게 매매 권리를 이름했던 백소장,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네. 그 옆집이죠. 그 옆집의 아들한테 백도화라는 아들한테 명의 변경을 이제 아버지가 해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1: 아들의 허락이 있어요.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네. 그 도안은 이제 건축사무소 소장인데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소장이고요. 어머. 건축 대상을 받은 능력자입니다. 이 하경이 지금 그 하경은 한국에 있지만 도화는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거주 중이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도화가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경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요. 집을 팔아야 되니까. 그 직후 도화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오는데요. 딱 뭐라고 써 있었냐면 뭐 날짜, 시간, 어느 카페. 딱 이렇게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뭐 가겠다, 오겠다 이런 말도 없고.
1: 이런 걸 속된 말로 뭐가 없다라고.
0: 그렇죠. 뭔가 지금 상황이 그렇죠.
1: 네. 그러면 그래서, 만나겠네요.
0: 네. 둘이. 그래서 이제 하경이 나갔어요. 거기로. 근데 도화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장소에 나온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서수혁이라는 이제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하경이.
1: 그러니까 예의 없음에 분노한 거예요.
0: 네. 그 어쨌든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으니까.
1: 아니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면 되잖아요.
0: 근데 이제 조건을 안 받아주겠다는 거였죠.
1: 아, 그래서
0: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화에게 전해달라고 네가 엄청 아끼는 해머 드릴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사용할 예정이고 벤치프레스랑 하키채도 중고 마켓에 팔아버릴 거고 그리고 양육비도 좀 더 보내라 이런 에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1: 뭐 둘이 결혼했었어요?
0: 그 이제
1: 양육비?
0: 네, 변호사인 그 수혁도 혹시 아이가 아이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니고 수박이라는 이름의 대형 견이에요. 갈색 레트리버 같이 네. 생긴 그런 대형 견이었는데 그 양육비를 이제 받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둘 사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사연이 지금부터 공개된 건 아니고.
0: 네, 이제 차차 나올 건데요. 예, 예. 네. 그 수혁에게 얘기를 전해드린 도안은 걔는 한다면 하는 애라 내가 오늘 가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아, 이미 알고 있는 사연이네.
0: 네. 그래서 얼마 후 이제 하경이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그 수박이라는 개를 아끼거든요. 근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없고 동네를 싹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박이가 누구랑 있었냐? 그 리드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다음 내용입니다.
2: 나 전화네.
3: 울봐.
4: 하경이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회피한다. 도아의 눈길은 하경에게 계속 고정되어 있다.
2: 송하경. 오랜만이네, 우리. 2년 만이지?
4: 하경의 눈빛이 살짝 날이 선다.
3: 그만해. 우리 이렇게 티키타카 할 사이 아닌 걸로 아는데.
4: 도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3: 앉아. 할 말 있어 온 거잖아.
4: 잠시 뒤 두 사람이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소파에 앉아있다.
3: 변호사를 선임했더라?
2: 2년 만에 누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3: 아저씨가 나한테 위임장 넘긴 거 몰라?
2: 그걸 나한테 다시 넘긴 거 몰라?
4: 하경이 차갑게 곁눈질을 한다.
3: 너가 여유롭게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 파탄면도 그렇고.
4: 도아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인다.
3: 지금 이분들 놓치면 또 언제 팔릴지 몰라. 어쩌면 계속 안 팔릴 수도 있고. 3대가 같이 살 거래. 좋은 사람들 같아. 난 팔고 싶어.
4: 도아가 조금 놀란다.
2: 그래서?
4: 하경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3: 너 바쁠 테니까 네 인감 도장이랑 동의서만 넘기면 복잡하고 힘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2: 너 왜 그렇게 이 집이 팔고 싶은 건데?
3: 그 이유는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4: 도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3: 너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안 팔면 또 5년 어쩌면 10년 계속 못 팔고 짱박혀 있어야 돼. 넌 여기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2: 응.
3: 근데 한 번을 안 오냐?
4: 도아는 어이없다는 듯 눈만 껌뻑이고 하경은 울컥한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본다.
2: 네가 오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앞에 얼씬거리면 죽여버리겠다며.
4: 하경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3: 근데 왜 쳐왔는데?
2: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네가 안 나타나면 드릴로 내 벽 뚫겠다며. 저거 내 하키채 저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저거 중고로 팔겠다며. 내가 사람이 이렇게 좋아요. 네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꺼지라 그러면 꺼지고 또 이렇게 소환하니까 또 소환 당해요. 우리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치?
4: 도아가 슬쩍 웃는다.
3: 신나는가 보다.
2: 얼마 전에 내 집 마련을 했거든. 그래 송하경이 이렇게 2년 만에 나랑 말도 섞어주고 좋네.
4: 하경이 기막혀 한다.
2: 근데 나 먼저 좀 씻어야겠다. 나 현장에서 바로 와서.
8: 뭐?
4: 도아가 자신의 집 거실로 야. 향하자 하경이 따라간다.
3: 야, 네가 뭔데 여길 쳐들어와서 목욕까지 하겠다는 건데?
2: 왜? 내 집에서 내가 씻겠다는데.
3: 좋은 말로 할 때 서울로 가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어?
4: 도아가 벽에 걸린 하경과의 사진들을 쳐다본다.
2: 네가 계속 날 졸졸 쫓아온다고는 생각 안 하냐?
3: 야, 백도아!
2: 근데 송하경.
4: 도아가 우뚝 멈춰서자 하경이 따라오다 그의 등에 부딪힌다.
2: 너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렸더라?
3: 뭐?
2: 너 지금 면에서 담장 화물기 사업하고 있다며. 그게 건축학적으로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해?
3: 뭐냐? 어떻게 알았냐? 내 스토커야?
2: 야, 그냥 파타면 걸어만 다녀서 다 너 얘기야. 뭐 민원 처리양 송박사, 상사한테 계기구수 좌천당한 강큰 또라이. 역시 송하경이야.
3: 야,
4: 하경이 도아를 쫓아간다.
3: 죽고 싶지? 진짜 네가 쳐맞고 싶은 거지? 어?
2: 좀 달라진 줄 알았는데 역신 역시야.
3: 그 역시라는 말 나 지금 꽤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더 해라.
2: 하면 어쩔 건데?
3: 너 진짜 기어이 나랑 피를 보겠다 이거지?
2: 한두 번이야 우리 사이에 피를 본 게?
3: 너 안 무슨 많이 늘었다 이 티키타카가.
2: 그것만 늘었겠어?
3: 또 뭐가 늘었을까?
2: 네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게 다.
4: 하경이 살짝 당황한다.
2: 다행이다. 하나도 안 변해서. 이 동네도, 이 집도, 여기 살고 있던 송하경도.
4: 하경이 미간을 찌푸린다.
2: 난 좀 변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송하경.
1: 아, 뭔가 흐름이 약간 앙숙, 알콩달콩.
0: 네.
1: 왠지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은 네. 느낌. 여기까지는 그래요. 네.
0: 그리고 도아는 되게 여유로운데 하경은 좀 날도 서 있고 그렇죠. 되게 조급한 느낌도
1: 약간 피해자
0: 나잖아요.
1: 느낌.
0: 네, 맞아요. 네, 이제 하경과 도아가 그 집이 땅콩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주 얇은 나무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1: 어머, 최악이다.
0: 마주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 그 어렸을 때 뚫어놓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방이 보여요.
1: 어머.
0: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코르크 마개를 막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경이 화가 나면 거기다 연필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필이 막 날아가고 예, 약간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이 도아는 보면 집을 전혀 팔 생각이 없어요. 그 아버지에게 명의를 바꿔달라고 한 것도 하경이,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어요. 하경이 아예. 그래서 내가 이런 이렇게 하면 하경이 나한테 연락을 할 것이다. 아. 이런 예상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 명의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한편 하경은 이제 요즘 그 마을에서 그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건축 담당 네. 공무원인데 그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마을에 담장 허물기를 해요. 뭐 주차장도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미관도 좋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도아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도아는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 하류 이 마을이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범람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홍수 때 위험할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네. 근데 그 말만 들어서는 네. 무엇보다 안전 제일
0: 그쵸,
1: 아닌가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도아가 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경은 내가 허물고 싶은 거는 그 안쪽에 내벽이 아니라 집에 바깥에 있는 외벽들이다. 그거는 허물어도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거다.
1: 아,
0: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땅콩집에 이제 외벽을 허물게 돼요. 포클레인을 불러가지고 네. 그 불삭기로 허무는데 그 불삭기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내벽까지 약간 손상이
1: 어머나.
0: 돼요. 그 내벽에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이랬거든요.
1: 추억이 있는데.
0: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와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아가 그걸 이제 수리하는 거를 같이 도와주는 상황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도아가 네가 안쓰러워 죽겠다면서 난 이 집을 절대 못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다음 내용입니다.
3: 내 여름은 대체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걸까? 사실 난 그 정답을 알고 있다. 빌어먹을 백도아 때문이다.
4: 밤, 하경이 공원 철봉에 거꾸로에 달려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린다. 이때 누군가 다가오자 하경이 슬쩍 눈을 뗀다. 도아다. 도아가 하경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하경을 바라본다.
2: 언제나 여기지, 송하경. 조금만 화라도 이렇게 대롱대로.
4: 하경은 도화를 가만히 바라본다.
8: 어쩌면 예상했었다. 저 자식이 내 삶에 나타나는 순간 언제

0: 엉망이 된다는 거.
1: 과거 땅콩집 마당 도아와 하경이 종만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조그만 나무에 물을 준다.
2: 물풀이나무를 크게 키워서 그 위에 나무집을 올릴 거야.
3: 야, 나무 크려면 10년도 더 걸리겠다. 누가 올라가냐?
2: 너랑 나.
3: 뭐래?
1: 물장난을 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지개가 핀다.
0: 2007년 장마철도 아닌데 무지개가 피었던 여름.
1: 고등학생 하경과 도아가 땅콩집 지하실에서 보드게임을 한다.
4: 왔다! 내가 이겼다.
0: 2011년 다른 소린 안 들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여름.
1: 비 오는 날 도아가 새끼 수박이를 안고 있다.
5: 일단 집으로 가자.
0: 2012년 맨몸으로 장맛비를 견뎌낸 여름.
6: 하나 둘 셋.
1: 사진을 찍는 순간 도아가 하경의 손을 잡는다.
0: 2013년 밤하늘의 별빛마저 따가웠던 여름.
1: 밤 도아와 하경이 땅콩집 외담장에서 발그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본다.
0: 2014년 마침내 열사병으로 미쳤었던 여름.
1: 다른 날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도아의 가슴을 친다.
4: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연명이라도 하라고.
1: 도아는 먹먹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0: 더 커져.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2022년 비도 안 내렸는데 몸도 마음도 푹 젖었던 여름.
1: 하경이 주저앉아 서럽게 운다.
0: 그래, 다 생각이 나버렸다. 냉장고에 꽝꽝 얼려놨었는데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다 녹아버렸다. 여름이 너무 싫어서 여름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내 모든 여름엔 백도와 투성이고 그 여름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1: 현재 도아와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하경이 서로를 바라본다.
5: 송하경, 넌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
1: 하경이 철봉을 잡고 빙그르 돌아 내려온다. 하경은 머리에 쓰고 있던 후드를 벗고 도아에게 다가선다.
0: 여름엔 항상 운이 없었다. 왜냐면 여름엔 반드시 백도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나의 여름은 지독히도 운이 없을 것 같다.
7: 하경이 도아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네요.
8: 네. 이제 이 둘이 12살 때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둘이 밥을 먹다가 그 케첩, 한 사람은 케첩을 뿌리고 한 사람은 마요네즈를 뿌리면서 굉장히 크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뭐 둘이 갇혀가지고 막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1차 대전 이후에 얘네들은 계속 티격태격 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 수박이 그 대형견을 키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그 수박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과거의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7: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 그게 뭐냐, 촌스럽게.
9: 야, 얘 처음 봤을 때 기억 안 나냐? 아주 털이 빨갛게 될 정도로 수박 껍데기 갉아먹고 있었잖아.
5: 네가 그렇게 단순하니까 맨날 전교 1등 놓치는 거 아니야.
1: 하경이 공을 던진다.
9: 아, 뭐라 그랬어?
5: 아, 맨날 던져, 던지기를 아주.
9: 야, 해보자며, 그래, 야.
5: 그 후 15년 동안
9: 수박아.
1: 다른 날, 공용공간.
5: 총 99번의 전쟁과 99번의 평화협정을 반복했다.
1: 도아가 잠든 가운데 하경이 수박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든다.
0: 야, 넌 오늘부터 빼박 수박이다.
5: 송하경은 알고 있었을까? 마지막엔 항상, 언제나 결국은 너에게 져줬다는 걸.
1: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도아의 가슴을 친다.
5: 그리고
4: 스포이라도 해봐, 백번.
5: 2022년 여름
4: 연병이라도 하라고.
5: 우리의 100번째 전쟁이 발발했다.
0: 더 커져.
5: 그대는 몰랐다.
0: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5: 우리의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될 줄은.
1: 현재 공원.
5: 송하경,

0: 너 내 아직도 그렇게 밉냐?
1: 그래서 네가 나를 그토록 미워하게 될 줄은.
2: 도화를 보는 하경의 눈빛은 차갑기만 하다.
1: 애석하게도 송하경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2: 이화, 내가 돌아온 이유. 건축사무소 플루토 아뜰리에.
3: 네, 과장님. 네, 지금 자리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들어가서 메일 드릴게요. 네,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네.
4: 나 죽는 걸 볼래? 어?
2: 아뜰리에 소장실.
4: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해?
1: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설명해.
2: 신종신.
4: 뭘 알아서 설명한다는 건데요? 노 사장님 성질 몰라? 분명 난리 나실 거라고.
1: 나 좀 믿으라니까 그러네.
2: 도화가 소장실을 나간다.
4: 아니 너 대체 뭔 꿍꿍인데? 아!
2: 건축주와 종신, 도화가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을 살펴본다.
5: 이 얼마나 좋아. 깔끔 세련. 딱 내가 원하는 대로야.
6: 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지. 사방이 뻥 뜨는 게 얼마나 좋아. 백 소장도 결국엔 져준다는 게 사실이었구만. 그거 뭐지? 어, 그쪽 사원.
1: 집에는 사람이 산다.
6: 응, 맞는 얘기야. 어, 내가 살 집인데 내 고집대로 백 소장이 아주 잘 지어졌어.
2: 종신이 2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한다.
5: 아, 좋다.
2: 건축주가 2층을 올려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진다.
6: 아니, 난간이 왜 이래? 완전 다 정반대로 해놨네.
1: 그쵸. 어르신께서 이쪽 난간은 철펜스로 해달라고 하셨고 이쪽 벽면은 통유리로 해달라고 하셨죠.
6: 아는 대로 이래. 아 이렇게 해놓으면 밖에서 우리가 다 보일 거 아니야.
1: 안 보여요. 오히려 풍경이 보이죠.
2: 건축주가 통유리로 둘러싸인 2층 테라스에 올라와 주변을 둘러본다.
1: 어떠세요?
5: 좋구만.
2: 종신이 안도한다.
1: 이게 제 두 달 밤샘의 결과입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이 난간을 철펜스로 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 이런 풍경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또 2층 벽면 자체를 다 통유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밖에서 건물 내부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고요. 저한테 처음 이 집 의뢰하실 때 여기서 백수를 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5: 그렇지.
1: 이제부터 여기 사시면서 이 사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7: 아, 도화가 진짜 건축이 진심이네요.
8: 네. 네. 이게 더 나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늘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뭐 건축주랑 대립도 하고 뭐 또 설득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도화가 이제 아까 물어봤잖아요. 저 너는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경이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경이.
7: 오, 헷갈린다.
8: 그랬더니 도화가 네. 대본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랑 한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냐고 그럴 거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화는 왜 하경에게 내가 밉냐고 물었는지 또 하경은 왜 거짓말까지 하는 건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8: 네, 고맙습니다.
7: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무진이 부르는 마지막 썸머 OST네요. 지나왔던 추억이 사랑이 되고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년 전보다 37% 늘었고 전년보다 5,125명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인데요. 2025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모두 12만 735명이고요. 이 가운데 지적장애 학생이 5만 9,500여 명, 자폐성 장애 학생이 2만 5,6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4%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최근 특수교육의 가장 큰 성과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졸업생 가운데 58.9%가 대학에 진학했고 전공과 졸업생 가운데 51.7%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특수교육이 예전처럼 돌봄에 그치지 않고 졸업 이후의 삶을 고민하며 자립과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혜은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파란 나라.

혜은이의 파란 나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시사복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갖는 의미 짚어보고요. 이창훈의 행복뉴스에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읽기 쉬운 책 제작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과 한국자립생활대학의 참여자 모집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이 밥이다에서는 월세 시대의 임차인이 알아둬야 할 내용들 살펴보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시 해밀도서관 송혜경 부장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에 참가를 했는데요. 마라톤 대회는 이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분들의 이제 스포츠를 같이 체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뛰는 걸 연습을 하고 비장애인분들도 이런 관련된 정보들, 가이드 러너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요새는 러닝 동호회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봉사자로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건 저희가 부천시이다 보니까 이제 부천시 공무원 분들 중에도 마라톤 러닝 동호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저 작년부터 이어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1년차 진행을 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같이 뛴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되면서 저희 계속 꾸준히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기록 갱신을 매년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보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고 비장애인분들도 같이 시각장애인분들이랑 뛰면서 아, 이런 스포츠 가 있구나, 같이 이렇게 뛸 수 있구나를 이제 느낀 점을 들으면서 되게 보람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행사는 비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려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또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이제 5km를 넘어서 이제 10km도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0: 복지 시사 이슈를 쉽게 해설하는 시사복지 시간입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노인 일자리를 얘기하면 보통 뭐 생활비나 용돈을 보충하는 그런 활동으로 먼저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제 어르신에게 이런 그 소득이

0: 그런 자료입니다. 예, 오늘은 이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일이 갖는 여러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네. 한국 어르신의 1과 3 패널 조사에서 이 노인 일자리의 규모와 참여자의 특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0: 네, 그 올해 그 정부가 마련한 노인 일자리 수는 115만 2천 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보다 뭐 한 5만여 개가 늘었고요. 또 정부 지원 예산도 한 4조 7천억 원 정도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도 많아진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특히 올해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공익활동뿐 아니라 어르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도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참여자 가운데는 이제 여성 어르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참여가 많은 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노인 일자리가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처한 그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일에서 얻는 의미도 달라졌는데 가구 형태, 또 거주 지역, 학력 수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더 특별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요 가족과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을 함께할 기회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터는 정해진 그런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죠. 출근하면은 인사를 나눌 동료가 있고 또 자신이 맡아야 할 업무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누군가 그 사실을 알아차린다는 것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조사에서도 1인 가구 어르신은 일을 통해 그 존재감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은 일을 통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예,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성취감을 얻는다는 인식도요. 1인 가구 어르신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또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어르신에게도요. 존재감 확인의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일자리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일정한 리듬을 이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하면서 생활이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1: 네.
0: 네, 동료와 안부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관계도 이어지는 것이죠.
1: 근데 네. 도시와 농어촌에서 일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에 사는 어르신은요, 일을 통해서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시 어르신에게서는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제 이런 차이가 왜 생겼는지까지는 직접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농어촌에서는 일의 의미가 가족 생활과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강했고 도시에서는 일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는 흐름이 더 뚜렷했습니다. 네, 같은 노인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생활 환경에 따라 참여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죠.
1: 네.
0: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지역별 특성을 볼 때는 단순한 일자리 수만 비교하기보다는 어르신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 그 교육 경험에 따라서도 일의 의미가 좀 달랐을까요?
0: 네네. 교육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어르신일수록 자신의 그 지식이나 능력을 활용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뭐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집단에서는 일을 통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나타났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도움보다는 능력 활용이나 사회 기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르신의 경험과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분은 소득을 이제 보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나

0: 기술을 다시 활용하는데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한 가지 형태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참여 동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 우울감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요?
0: 네, 그 우울감을 경험하는 어르신은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의미를 비교적 크게 느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능력을 활용하거나 또 이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는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좀 낮았는데요. 일터에 나가는 것 자체는 사람과 접촉하는 계기가 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업무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0: 네, 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평소에는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더라도 일터에서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도움받는 그런 상태와 일을 수행할 능력이 반드시 이렇게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1: 아, 예.
0: 네,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면 어르신은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0: 네.
1: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네. 어르신들의 일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0: 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 실버 인재 센터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1: 예.
0: 네, 이곳에서는 이제 일할 의사가 있는 그런 고령자에게 지역 생활과 밀접한 그런 단시간 일자리를 연결합니다. 공공시설 관리나 생활지원처럼 지역사회에 필요한 업무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노년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이키가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우리말로는 뭐 삶의 보람 혹은 뭐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좋아하는 활동이나 취미만을 뜻하지는 않고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감각도 이 이키가이에 연결이 되는 의미이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령자 일자리는 수입뿐만 아니라 생활의 활력 또 지역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모두 노년기의 일을 경제활동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네, 일본의 그 이키가이가 살아가는 그런 보람을 폭넓게 표현한다면 이번 한국 조사에서는 일의 의미가 가구 형태와 지역 또 교육 수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1: 네, 자 이거 뭐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의 의미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또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네. 먼저 이 어르신의 그 생활 환경과 그 참여 목적에 맞는 일자리를 잘 연결할 필요가 있겠죠. 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이 동료와 함께하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그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는 역할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과 이동 거리 혹은 또 업무 속도 이런 것들도 개인의 상태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도 잘 알려주는 그런 과정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르신이 자신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또 성과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또 참여 인원이나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또 생활의 변화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는 단순히 할 일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 차곡차곡 쌓일 때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사복지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명예교수였습니다. 성시경의 노래 이어드리죠. 좋을 텐데.

0: 이창훈의 행복 뉴스.
1: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부동네올림픽 1회차 뉴스포츠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장애인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규칙을 쉽게 바꾸어 장애인도 즐길 수 있게 만든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인 뉴스포츠를 함께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다졌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주간보호실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주간보호가 필요한 50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와 노인성 질환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통증치료와 인지활동, 맛집기행, 체력단련, 디저트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책 제작 사업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합니다. 출판사가 보유한 우수 콘텐츠를 활용하는 공공협력 사업으로 우수도서 160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한 도서는 쉬운 문장 표현과 이미지로 읽기 쉬운 책으로 제작하고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배포합니다. 제주시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 배려프리 필라테스 2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의 잔존기능을 유지하고 신체기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높이며 그룹활동을 통해 참여자 소통을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올해 한국자립생활대학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중증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이끌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8주간 진행합니다. 중증장애인과 활동가는 물론 자립생활 이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충남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장애인의 주체적인 삶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출발했습니다. 복지관은 상담 사례와 사회 통합, 자립지원, 지역복지와 기획 운영, 기능 향상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스스로 보통의 삶을 설계하고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기분 좋은 장애계 뉴스를 전하는 이창훈의 행복 뉴스. 이창훈 씨의 진행으로 주요 소식 먼저 들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오늘 첫 소식 김해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식이네요.
3: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부동네올림픽이라는 뉴스포츠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몸을 움직이면서 소통하는 자리였는데요.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모두 두 차례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2: 네, 서부동네올림픽. 표현이 참 재밌네요.
3: 네, 이름 그대로 우리 동네 이웃이 모여 사는 작은 올림픽인 셈인데요. 김해 서부 지역의 5개 장애인복지관이 함께했고요. 발달장애인과 지원 인력까지 54명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2: 예. 그리고 앞에 이제 이번에 함께 즐긴 게 뉴 스포츠다라고 말씀하셨죠?
3: 네. 이 뉴 스포츠는 기존 운동의 규칙을 좀 쉽게 바꿔서 장애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이라고 하고요. 승부를 좀 겨루기보다 같이 참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장애가 있어도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2: 네, 그 여러 기관의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됐겠군요.
3: 예, 그렇습니다. 평소 각자 다른 기관에서 지내던 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웃고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을 나누게 됐다고 하고요. 복지기관 사이 연대도 한층 더 단단해지는 여러모로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2: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이 노인 주간 보호실에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3: 강원도 홍천군 장애인 복지관이 나이 든 장애인을 위한 노인 주간 보호실 이용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복지관에서 돌봄과 여러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드리는 그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2: 네, 모집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3: 50살 이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분이 대상이 되고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이나 노인성 질환인 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그 대상자가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0: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부터 기억력을 돕는 인지활동, 또 체력단련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또 재미있게 맛집을 찾아가는 나들이나 또 직접 디저트를 만드는 교실 같은 즐거운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서 하루하루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0: 먼저 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뒤에 접수하면 되고요. 이후에 진단평가를 거쳐서 이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고요.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해서 월 13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이 된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전화 033-435-7031번으로 하면 됩니다.
1: 네. 자, 다음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출판사 모집 소식이네요.
0: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발달장애인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책을 만드는데 함께할 출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읽기 쉬운 책은 이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쉬운 단어와 그림을 쓰고 문장도 짧고 간결하게 담은 책인데요.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까지입니다.
1: 네. 이번 사업에서 출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0: 출판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새로 만드는 일을 맡게 됩니다. 도서관과 출판사가 서로 좀 힘을 합치는 공공협력 사업인 셈이죠.
1: 예. 그 이번에 선정할 책의 종수도 굉장히 많던데요.
0: 맞습니다. 올해는 무려 160종이나 되는 책을 골라서 읽기 쉬운 책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만큼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들이 좀 골라서 읽을 책이 크게 늘어나는 거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 읽기 쉬운 책으로 제작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0: 이렇게 완성된 책은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에 배포가 됩니다. 또 어떤 기기에서도 쉽게 열수 있는 디지털 책으로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자, 제주에서는 배리어프리 플리테스 2기 수업이 시작됐죠?
0: 그렇습니다. 이름이 조금 긴데요.
1: 네.
0: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센터가 배리어프리 필라테스 2기를 이달 1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장벽을 없앴다는 뜻처럼 누구나 안전하게 운동하도록 마련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1: 그렇군요. 필라테스 1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0: 1기는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7일, 8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또 수요일에 걸쳐서 모두 33차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장애인 6분이 참여해서 전문 강사가 각자 몸 상태에 맞춰서 바른 자세와 호흡, 또 근력 운동을 하거나 하나하나에게 지도를 했다고
1: 아,
0: 합니다.
1: 예. 그리고 2기는 그 사업의 규모를 더 크게 확장했다면서요.
0: 네, 1기 전에 지난해 이 사업의 성과와 참여자들의 눈높이 또 만족도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서 규모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장애인이 이 필라테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셈이죠.
1: 사실 뭐 필라테스가 여러모로 좋다고 하잖아요. 배리어프리 필라테스로 좋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 실제로 이번에 1기 참여자들은 근력과 유연성이 좋아지고 자세가 다르게 교정되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같이 운동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니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요. 자, 계속해서 한국자립생활대학의 참여자 모집 소식 들어볼까요?
0: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줄여서 한자연이 올해 한국자립생활대학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과정입니다.
1: 네. 그 2009년에 시작된 커리큘럼이라면서요.
0: 꽤 오래됐죠. 이 자립생활대학은 지난 2009년에 처음 문을 연 뒤에 올해로 벌써 13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교육이 진행되면서 장애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자립생활 리더들이 꾸준히 길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올해 교육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장애라는 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인공지능 활용법부터 최신 정책 또 기후 위기까지 24가지 주제를 8주에 걸쳐서 다루게 되고요. 각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를 맡아서 함께합니다.
1: 네, 모집 대상과 앞으로의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0: 중증장애 당사자와 활동가는 물론이고 자립생활에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마감이 이번 주 수요일인 20일 모레까지라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자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하시면 진행됩니다. 교육은 이달 31일 개강해서요. 9월 22일 수료식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이어집니다.
1: 네. 자, 끝으로 충남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새롭게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0: 충남 금산군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장애인의 든든한 새 보금자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개관을 해서요, 금산 지역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군 단위 지역일수록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군 단위 농촌 지역은 대도시보다 복지시설이 부족하고요. 게다가 고령화와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겹치는 그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부터 재활, 교육, 직업 훈련까지 한 곳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좀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복지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0: 상담과 재활, 사회통합, 자립지원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의 일상을 폭넓게 지원을 하고요. 특히 커피를 배우는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복지관 1층에는 직접 손님을 맞는 실습 카페인 나우 카페도 마련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또 돕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곳이니만큼 앞으로의 포부도 대단하겠어요.
0: 네, 이 복지관의 성과를 프로그램 숫자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평가하겠다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복지관이 한자리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읍과면 곳곳으로 찾아가는 기관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고요. 행복뉴스에서 자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의 행복 뉴스였습니다. 이윤수의 음성으로 듣죠. 먼지가 돼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법률을 쉽게 해설하는 법이 밥이다 시간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고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강헌의 정연우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요즘 부동산 시장 보면요. 전세 종말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는 월세 시대가 될 거라는 전망인데 오늘은 이런 변화를 살펴보면서 현명한 임차인이 되는 방법 이야기해본다고요.
1: 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세가 참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0: 네.
1: 실제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17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이 65.6%였는데 올해 4월의 경우에는 50.2%로 15.4%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34.4%에서 49.8%로 확대가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린 후에 계약기간이 다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형태의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세제도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종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 하고 있던 이런 우리나라만의 좀 상당히 독특하고 중요한 제도였거든요.
0: 예.
1: 네, 이 전세제도가 주거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일종의 사금융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큰 돈을 무이자로 융통할 수 있는
0: 네네.
1: 거였죠. 또 세입자도 목돈을 묶어놓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0: 네.
1: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세 제도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기틀이 이런 전세 제도 위에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0: 예. 이렇게 전세 제도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전세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1: 네, 사실 전세 소멸 얘기는 요즘 정부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미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세는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라면서 전세 시대의 종말을 구했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0: 예.
1: 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전세 주도 시장을 월세 주도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었고요.
0: 그렇죠.
1: 이번 정부가 전세 제도를 월세 제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 제도의 본질이 변하면서 이제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변질된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의 견인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전세 사기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함께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0: 네.
1: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이 전세 대출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액수가 점점 증가했고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집값을 같이 밀어 올렸습니다.
0: 네네.
1: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갭 투자에 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요.
0: 그렇죠.
1: 심지어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오로지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 투자도 생겨났습니다.
0: 네.
1: 근데 이런 무자본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0: 그렇죠.
1: 일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가 좀 참담했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깡통 전세가 되거나 역전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정부도 이제는 전세 제도가 아닌 월세 제도가 임대 시장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지금의 시기는 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또 이런 시각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잖아요.
1: 네, 물론입니다. 전세가 여전히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전세제도가 아닌데
0: 네.
1: 정부가 애꿎은 전세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것처럼 이 지나친 급상승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0: 네.
1: 정부는 전세를 비정상적인 사금융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전세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정한 금액대로 다 줘야 합니까?
1: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입자분들께서 꼭 알아둬야 될 상식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전환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무한정 높여서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를 더한 값인데 현재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4.5%가 상한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봤을 때 1억에 4.5% 그러니까 1년에 45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7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만약 이것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받게 되면 그 초과한 만큼은 나중에 돌려달라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전환율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군요.
1: 네.
0: 자, 다음으로 살던 집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1: 네,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기존 금액에서 최대 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의 월세라면 계약을 연장할 때 최대 5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단순히 기존 월세에서 5%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쉬운데요. 보증금이 존재하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런 보증금이 존재하는 반전세에서는 보증금도 5% 그리고 월세도 5%가 같이 인상이 됩니다.
0: 아, 예.
1: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임대차라고 가정해봤을 때 5%를 인상하게 되면 보증금은 2,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0: 예.
1: 월세는 105만 원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인 거죠.
0: 음흠.
1: 그런데 가끔 보증금은 안 올릴 테니까 대신 월세를 조금 더 올려줘라라는 제안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10%를 올려달라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들인데 이때는 뭐 조금 복잡하지만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5% 인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환율이 사용이 되는데 2천에 100만원짜리 월세가 보증금 증액 없이 월세만 5% 인상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월세가 153,750원이 나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10% 올려서 110만 원 달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초과 증액이라는 거죠.
0: 그렇네요.
1: 네, 이런 것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전환율 계산을 잘 해봐야 되고요. 특히 월세 인상 시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예. 그러면 계약 연장 얘기가 나온 김에 갱신 청구권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세입자가 가진 아주 강력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한 번에 2년 동안 보장이 되는데요. 이런 2년 계약이 끝날 때 내가 연장해서 2년 더 살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한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0: 네.
1: 최대 4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주거를 보장해주는 권한인데요.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0: 아하.
1: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0: 네네네.
1: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정당한 이유로 보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다음으로 관리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라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1: 네. 깜깜이 관리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규모가 좀 작은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관리비를 걷어낸 가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얼마씩 산정해서 걷어가는 것인지 그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는 관리비. 이거를 깜깜이 관리비라고 합니다.
0: 예.
1: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구체적인 관리비 산정 내역 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의무가 없는 비아파트들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0: 예.
1: 일종의 제도적 허법을 악용한 이런 편법 행위들이 많았는데요. 월세는 5만 원으로 아주 싸게 내걸어놓고 정작 관리비를 1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네, 세입자를 유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거는 사실 월세와 관리비로 구성을 해뒀지만 그냥 월세를 관리비로 돌려서 받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이 관리비에는 상한 규제도 없고 또 내역도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이런 방식이 오히려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편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0: 이건 좀 문제네요. 예. 그래서 정부도 제도를 손볼 생각이라면서요.
1: 네, 정부도 관리비 제도를 좀 크게 손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라라는 겁니다.
0: 네.
1: 일단 현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얼마인지 또 관리비의 세부 내역으로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청소비, 수도요금, 인터넷 요금 등처럼 구체적으로 항목을 좀 나눠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이런 광고를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관리비 내역을 설명해주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분들께서는 지금 집을 구할 때는 그냥 관리비 총액이 얼마냐라고 단순히 묻지 마시고 관리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해당 내용들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0: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가요?
1: 네, 앞으로는 더 강한 방식으로의 법령 변경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비아파트 집합 건물의 관리비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50가구 이상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행정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 항목의 표준화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지고요. 또 지자체에서 집합 건물 관리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1: 정부도 이 문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대통령도 관리비 과다 징수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라고 지적한 만큼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인상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강하게 제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향후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도 앞으로는 기존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들은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법이 밥이다. 법무법인 강헌의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윤상이 부르는 가려진 시간 사이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의 언어라는 세계. 새들의 세계로. 어릴 적 들새는 내게 먼 존재였다. 마당으로 날아드는 참새와 맷비둘기, 쓰레기를 쪼아대는 까마귀는 그래도 좀 가깝게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새는 높은 곳에 앉아있거나 눈 깜짝할 새에 어딘가로 날아가 버린다. 물가의 오리들도 언뜻 보면 여유롭게 둥둥 떠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쓱 하고 저 멀리 미끄러져 가고 만다. 들새를 좋아하지만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소년기의 내 취미는 다른 생물로 향했다. 공벌레나 메뚜기, 사슴벌레, 소라게, 개구리, 미꾸라지, 메기. 여러 생물들을 잡아 집으로 가져와 플라스틱 상자나 수조에 넣고 키웠던 것이다. 그리고 생물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있을까 하고 상상하는 게 좋았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들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세뱃돈으로 쌍안경을 산 것이 계기였다. 쌍안경은 멋진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새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클로즈업하여 관찰할 수 있다. 찌르레기 물이나 제비가 집을 짓는 모습, 물총새가 새끼를 기르는 모습 등 새들이라면 해가 질 때까지 보고 있어도 한 번도 질린 적이 없다. 그뿐인가? 관찰을 하면 할수록 즐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탐조에 빠져들었다.

탐조는 생물을 사육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다. 벌레나 물고기를 상자에 넣어 관찰하는 것은 자연의 일부를 잘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는 행위다. 거기에는 천적도 없거니와 먹이도 내가 마련해준다. 한편 들새 관찰은 그들이 자연에서 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 먹이를 찾고 동료들과 무리를 이루고 새끼를 키우고 때로는 적에 맞선다. 들새를 관찰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작은 새가 되어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동물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다. 당시 나의 애독서는 월간 벌레나 버더 같은 생물 관련 잡지였는데 그와는 별개로 도서관의 한 코너에도 자주 들락거리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콜라트 로렌치의 솔로몬의 반지, 니콜라스 빈베르헌의 새의 생활, 카를 폰 프리슈의 꿀벌, 그들의 시각, 화학적 감각과 언어. 이 책들은 동물의 본능과 학습, 그리고 행동 진화까지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자연관이 기록된 동물 행동학 서적이다. 동물 행동학이란 로렌츠, 팀베르언, 프리슈가 확립한 학문인데 동물을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분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생물 관찰이 학문으로 직결된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심심풀이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엿한 학문이다. 학자가 되면 평생 좋아하는 동물을 관찰하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새를 연구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연구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굳혔다. 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이다. 로렌츠는 회색 기러기의 각인, 팀베르헌은 큰 가시고기의 혼인색, 프리슈는 꿀벌의 춤을 연구했다. 훌륭한 연구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룩하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연구 주제 하나가 있는 법이다. 나도 일생을 바쳐 밝히고 싶고 몰두하는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대학생 때는 이런 생각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들새를 관찰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숲과 갯벌, 하천과 계곡. 봄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저축한 돈을 깨서 먼 외딴 섬으로 향했다. 백로의 사냥이나 황조롱이의 번식, 오목눈이의 짝짓기 등 어떤 것을 관찰해도 재미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관찰하며 느낀 것은 뭐든 노트에 기록했다. 하지만 이거다 싶은 연구 주제는 좀처럼 발견하지 못했다. 들새가 어떤 먹이를 먹는지, 어떻게 둥지를 트는지 등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세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3학년 겨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다. 혼자서 나가노현의 가루이자와를 방문했을 때였다. 가루이자와는 일본에서 탐조지로 유명한 곳이다. 연간 100종이 넘는 들새를 관찰할 수 있고 일본 최초로 문을 연 탐조지, 들새의 숲도 있다. 안내서를 넘기다 보니 내가 방문한 계절에는 박새나 오색 딱따구리 같은 철을 따라 자리를 옮기지 않는 새인 텃새뿐 아니라 멋쟁이 새나 솔작새, 홍여새, 황여새, 양진이 같은 겨울새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가루이자와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 남짓 눈길을 걸어 겨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쌍안경을 챙겨 서둘러 숲으로 향했다. 숲에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야말로 은빛 세상. 온통 새하얀 눈에 뒤덮였고 저 앞은 아사마산이 아름다운 자태로 자리하고 있었다. 지면에서 반사된 빛은 눈부셨다. 미지의 혹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된 기분으로 서벅서벅 눈길을 걸어나갔다. 잎을 모두 떨군 나뭇가지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다. 수종을 보니 물참나무나 층층나무 같은 화렵수뿐 아니라 낙엽송 같은 침엽수도 많다. 화렵수가 있으니 여름에는 벌레가 많을 것이고 소나무가 있으니 씨앗도 있다. 곤충을 먹는 새도 씨앗을 먹는 새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생생한 새들의 노랫소리. 그 소리에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어느새 새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 박새, 북방새 박새, 곤줄박이, 진박새, 동고비 같은 박새류로 불리는 작은 새를 중심으로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청딱따구리 같은 딱따구리류까지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혼종무리라 불리는 집단이다. 새들은 나무 줄기를 쪼거나 장가지에 매달리면서 필사적으로 먹이를 찾고 있었다. 무엇을 쪼아대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너무 작아 쌍안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았다. 얼동 중인 곤충이라도 찾고 있는 걸까? 겨울산의 식량 사정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한 듯하다. 관찰하는 동안 무리는 서서히 숲 안쪽으로 이동해갔다. 나도 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30m 정도 앞에서부터 지지지 하는 어리광을 부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북방새 박새다. 다급하게 반복해서 울고 있다. 무슨 일이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박새와 곤줄박이들이 북방새 박새 쪽으로 다급히 날아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지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서둘렀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었다. 거기에는 해바라기 씨앗이 흩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필시 어떤 새 관찰자가 새들을 위해 뿌려놓은 것이리라. 북방새 박새는 그걸 발견하고 울었다. 그 소리에 이끌린 듯 몇 분 안에 북방새 박새 서너 마리, 박새 대여섯 마리, 곤줄박이 두세 마리, 동고비 두 마리가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앗을 쪼아먹기 시작했다.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느라 울었구나.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이건 굉장히 기묘한 일이었다. 이렇게 먹이가 적은 계절에 해바라기 씨는 새들에게 특식일 것이다. 새 관찰자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을 테고 언제 다시 해바라기 씨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의 몫이 줄어들어도 정말 다른 새에게 먹이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나는 자초지종을 관찰하고자 어지럽게 널려있는 해바라기 씨를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 다른 장소에 뿌려두고 관찰하기로 했다. 몇 분 걸으니 마침 적당한 구루터기가 보였다. 거기에 해바라기 씨를 뿌리고 새들이 오기를 숨죽여 기다렸다.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에서부터 체온이 빠져나간다. 발을 동동거리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세 무리가 다가왔고 그중 한 마리가 해바라기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치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박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와 곤졸박이

0: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바로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던 새들이 일제히 수풀 속으로 날아들어 자취를 감추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가 굉장한 속도로 먹이가 있는 곳에 그림자를 들이웠다. 샘에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맹금류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지녔다. 작은 새들은 벌써 수풀로 도망쳤기 때문에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삐삐삐 하고 온 건 박새였다. 이 소리를 듣고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새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새들은 먹이의 위치도 천적의 습격도 울음소리로 서로에게 알리는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박새류의 행동을 추적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현장 기록 노트는 메모로 빼곡해졌다. 80쪽이나 되는 노트 두 권이 꽉 찼다. 나는 박새류의 울음소리 유형이 놀라우리만치 많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다. 특히 박새의 레퍼토리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았다. 치지지지, 삐삐삐, 찌삐, 삐삐, 치치 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때는 녹음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울음소리도 들리는 대로 메모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쩌면 새들의 울음소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계를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나는 가루이자와에서 박새류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내가 새의 언어를 연구하게 된 계기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0: 작은 새가 먹이 앞에서 우는 이유. 내가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작은 새가 먹이를 앞에 두고 우는 소리였다. 박새는 치지지지, 북방새 박새는 지이지. 누군가가 뿌려준 해바라기 씨앗이나 땅콩, 잔뜩 달린 나무 열매 등 무더기로 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다급하게 반복적으로 운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동료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우는 거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든 건 겨울철이었다. 겨울은 먹이가 고갈되어 작은 새들에게는 힘든 계절이다. 박새류가 가장 좋아하는 애벌레는 자취를 감추고 풀씨나 나무 열매를 두고는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럴 때 해바라기 씨를 발견한다면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 남이 먹기 전에 독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굳이 다른 새들을 불러 모을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에도 있듯 생물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개체가 자신을 희생해 타자를 돕는 이타적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 성질을 갖는 개체가 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수파가 된다는 주장이다. 먹이를 발견하고 운다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와는 모순된 것 같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상한 이 현상. 이런 건 연구해보는 수밖에 없다.

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 동물행동연구협회 국제상을 수상한 스즈키 도시타카의 새 언어 탐구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도서 부문 10관왕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간에게 언어가 있듯 새에게도 새의 언어가 있다라는 가설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 20년 동안 숲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박새를 관찰해온 독자적인 연구의 집대성입니다. 유쾌한 문체와 엉뚱한 에피소드, 새를 향해 흘러넘치는 저자의 덕심 가득한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19번째

0: 종양이 크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 정말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까?
1: 그 사람이 봐줄 수 있단 말인가? 당장 시급한데 그런 사람이라면 치료받겠다고 대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나?
2: 수정이 물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승범은 다시 물었다.
0: 말해보세요. 소라를 살리고 싶습니까?
2: 소라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흘리는 그가 소라를 봤다.
3: 정말로 소라를 살 수 있습니까?
0: 제가 어떻게든 살리게 하겠습니다.
2: 승범은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3: 부탁합니다.
2: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범은 차키를 챙겼다. 밖은 어느새 아침이었다. 승범은 소라를 데리고 차로 가 뒷좌석에 눕혔다. 수정도 그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조심히 올려놨다. 승범이 건네는 담요를 소라에게 덮자 뒷문이 조심히 닫혔다. 일찍 일어나 해장국을 만들어 가지고 오던 정미가 차에 타려는 승범을 발견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그에게로 얼른 달려갔다.
4: 다들 무슨 일이에요?
2: 정미에게 다가온 승범의 셔츠엔 피와 더러운 얼룩이 묻어있었다.
0: 소라가 생각보다 병이 깊어서 서울에 갈 거예요. 오늘 한의원 예약하신 분들 잘 부탁해요.
4: 설마 제일 한방병원에?
2: 놀란 정미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4: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거기를 자기 발로 간다고? 가면 그들이 환영합니다 하고 반겨주나? 어떻게든 물고 뜯으려고 할 텐데. 가뜩이나 여러모로 힘든 사람이.
2: 그녀의 표정에 드러난 속내를 읽은 승범이 자신의 팔을 잡은 정미의 손을 가만히 붙들었다.
0: 괜찮을 거예요. 소라도 나도.
2: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돌아봤다.
0: 절 따라오시다가 길을 잃었을 경우 제1 한방병원으로 바로 오십시오.
3: 네.
0: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0: 보십시오. 사고라도 나면 곤란합니다.
1: 네.
2: 승범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운전석에 올랐다. 소라 아버지도 1톤 용달차에 올랐다. 그 옆에 소라 엄마가 있었다. 승범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도 아직 오전이었다. 도심은 출근하는 차들로 복잡했고 승범은 그 사이를 잘 빠져나가거나 익숙한 골목길로 가로질렀다. 그렇게 서울 제1한방병원에 도착했다. 수정은 으리으리한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곳에서 승범이 잘 나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방병원 입구에 차를 세우자 경비가 뛰어나왔다.
3: 여기에 이렇게 차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4: 선생님?
0: 급한 환자가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4: 그래도 이렇게 세우시면...
2: 뒷좌석에서 소라를 조심스레 안아들며 그는 차키를 경비원한테 던지듯 건넸다.
0: 죄송합니다. 대신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선생님!
2: 승범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고 달렸다. 원무과와 예진실이 있는 1층 로비는 이미 환자들로 북적거렸다. 밖에 소라 내 안을 지키던 몇몇 경비들이 승범을 발견하고 그를 막았다.
5: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려면 접수를 먼저 하십시오.
0: 잠깐 병원장님을 뵈면 됩니다.
5: 병원장님이요? 약속하셨습니까?
0: 그럼요. 예. 김승범이 병원장님 기다린다고 전해주십시오.
2: 그 말에 경비원 중 한 명이 전화하러 원무과 안으로 들어갔다.
6: 전화를 받으면 궁금해서라도 내려오겠지. 그렇다면...
4: 뭐가 이렇게 소란스러워?
2: 귀에 익은 목소리에 승범은 인상을 썼다. 그의 앞으로 부원장이 된 송기윤이 왔다. 건들거리는 모습으로 보아 아까부터 이 상황을 본 것 같았다. 앞에 선 송기윤은 승범과 눈이 마주치자 어설프게 놀라는 척했다.
4: 아니, 이게 누구야? 여기서 일하다 잘린 김승범 전문의 아니야? 어쩐 일로 이곳에 왔대? 다시는 안 올 것처럼 나가더니.
2: 기윤의 말에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몰렸다.
6: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지.
2: 승범은 속에서 치미는 말을 얼른 짓씹었다. 안고 있는 소라의 몸이 찼다. 송기윤이 그가 아는 아이를 힐끗거렸다. 송기윤에겐 여러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눈치가 빠르고 하나는 승범의 속을 어떻게 긁을지를 잘 안다는 것이다. 희죽 웃는 꼴을 보니 둘 다 활용하려고 각을 재는 듯 했다. 송기윤이 입을 열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승범은 말을 가로챘다.
0: 한 번만!
2: 송기윤은 입을 연 채로 고개를 갸웃했다. 승범은 재빨리 이어 말했다.
0: 한 번만 봐줘.
4: 뭐라고?
0: 그때 내가 너 때린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진짜야. 그땐 네가 내가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나한텐 그게 트리거잖아. 참을 수가 없었어.
2: 당황한 송기훈은 눈동자를 굴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4: 야, 너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잖아.
0: 그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 인정해. 난 늘 네 부모님이 부러웠어. 아들을 위해서 어디든 돈을 흔쾌히 쾌척하시는 분들이 부럽지 않다면 바보지, 안 그래? 그래서 그랬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 부모님과 모든 걸 가진 너의 멋진 부모님. 질투가 나서 늘 널 앞서고 싶었어. 결국 그럴 순 없었지만 내가 미안해.
2: 승범은 어깨를 늘어뜨렸다. 송기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4: 신숙,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쉽게 사과할 놈이 아닌데.
2: 왜 이러나 싶었다. 낯선 모습에 당황하던 송기윤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봤다.
4: 야, 돌려깎이냐?
0: 비록 나는 이 한방병원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아픈 이 아이만이라도 진료를 봐줘. 환자들이 뽑은 유능한 너라면 이 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잖아. 그렇지?
4: 무슨 수작이야?
2: 송기훈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원무과에 전화가 울렸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는 모습에 승범은 위층으로 이어지는 테라스를 봤다. 그곳에 병원장 김진태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범과 눈이 마주친 그가 올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직원이 나와 승범 앞에 섰다.
5: 올라오시랍니다.
4: 아, 뭐? 누가?
2: 송기훈이 성질을 냈다. 승범은 몸을 숙여 그만이 들릴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1: 야, 얼굴 펴. 너 지금 붉은 면상에 목하고 눈까지 빨개. 현기증도 나지 않아? 너 급성 고혈압 의심돼. 약 먹어, 알지? 삼황사심탕이야.
2: 승범은 목덜미를 잡는 송기훈을 두고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수정에게 다가갔다. 별꼴을 다 보인다 싶었다.
0: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소라 입원시키고 연락드릴게요.
2: 그렇게 말하고 승범은 엘리베이터로 갔다. 때마침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엘리베이터 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몇 달 전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갔던 때가 기억났다. 그때는 번지르르한 모습이었다면 지금 저 얼굴은 후줄근하고 피곤함에 절어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이 편했다. 품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꼼지락거렸다.

0: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순식간이었다. 승범은 열린 병원장 실문을 바라봤다. 비서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라고 했다. 고급 카펫이 깔린 내부로 들어가자 귀를 때리던 구두발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상석에 앉은 김진태가 찻잔을 입에 갖다 댔다.
1: 이렇게 요란하게 오기 전에 미리 연락할 생각은 하지 못했나?
0: 뜨거운 차가 입속으로 사라졌다.
2: 정말 급해서요.
1: 뭐가 그리 급했나?
2: 7세 여아입니다. 드러난 증상으로 수모세포종이 의심됩니다.
1: 검사는 안 했나?
2: 그럴 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0: 김진태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가 손가락을 들었다.
1: 내가 자네라도 나에게 달려왔을 거야. 그러나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야. 지금 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굳이 분란을 만들고 해고된 자네를 위할 만큼 내가 한가하고 마음이 넓지 않아. 에?
0: 다시 차를 후루룩 마셨다.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참으로 귀에 거슬렸다. 승범은 소라를 잠시 소파에 내려놨다. 김진태의 작은 눈이 승범을 따라 대굴대굴 굴렀다. 승범은 김진태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2: 내신 뉴스 봤습니다. 저 때문에 심란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제가 높으신 병원장님께 감히 대든 점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절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 없을 겁니다. 부디 노기를 풀어주십시오.
0: 승범은 허리까지 숙였다. 찻잔을 내려놓은 김진태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다리를 꼬고 자신의 앞에 엎드린 젊은이를 내려다봤다. 동영상이라도 찍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품위에 어긋나는 지식에 참았다. 그는 소파 위에 누운 아이를 봤다. 이미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눈과 귀가 보고 들었다. 참으로 요란했다.
1: 이것도 저놈이 세운 계획일까? 약삭 바른 놈.
0: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 아이를 이용해서 자신을 바싹 죄일 것이었다. 김진태는 꼬았던 다리를 풀고 헛기침을 했다.
1: 네, 그 사죄를 받아들이지. 아이의 소중한 목숨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지. 내가 직접 진료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
0: 관대한 그 말을 듣자 승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처음 보는 표정이라 김진태는 궁금했다.
1: 이 아이와 무슨 사이인지 물어도 되겠나?
2: 무슨 사이요? 그게 제 첫 환자입니다.
0: 김진태는 웃음이 터졌다. 김진태가 웃자 승범은 영문을 몰라한다.
1: 자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많이 편했군.
2: 네?

0: 병원장실에서 나온 승범은 마지막 병원장의 말에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나는 그대로인데 많이 변했다니?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은 모습에?
0: 원래 승범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며 인정에 호소하거나 뇌물에 대한 값을 봐서라도 아이를 치료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할 생각이었다.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소라의 작은 몸을 안고 병원장을 마주한 그 순간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아픈 소라의 치유. 그거에 비하면 무릎 꿇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생각에 미치자 비로소 자신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변했다고 인정했다. 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렸다. 제1병원은 한방병원에서 출발해 양방병원까지 갖춘 양안방 협

0: 차에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내리자 응급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왔다. 그때 승범의 앞에서도 의사가 달려왔다.
1: 비켜요! 비켜!
0: 의사가 요란을 떨며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자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다. 한기로 저릿저릿한 어깨를 문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2: 아, 병원이라서 그런가. 의사도 죽은 귀신이네.
0: 그렇게 투덜대며 1층 로비로 가니 그를 발견한 소라 아버지가 달려왔다.
3: 선생님! 소라 누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0: 승범은 소라 아버지를 데리고 접수처로 갔다.
2: 다행히 병원장님께서 손수 봐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입원 수속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말하며 그 옆을 보자 내내 그들을 뒤따르던 귀신인 소라 엄마의 얼굴도 밝아졌다. 소라 아버지는 울먹거렸다.
3: 이게 다 제가 어리석어서입니다. 어린 딸이 그렇게 아픈데 이 눈 막고 귀 막고 괜찮을 거라고, 금방 나을 거라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제
2: 아직 울 때가 아닙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3: 네?
2: 네?
0: 잠시 승범과 소라 아버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2: 아, 소라 엄마가 옆에 있는지 소라 아버지는 모르시겠구나. 소라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있을 테니 함께 힘을 내시라는 말이었습니다.
3: 아, 예.
2: 근데 고 사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아니 뭐 째째하게 편죽을 울릴 수는 없지. 그냥 삿바 제대로 딱 잡고
1: 이 바닥은 이기면 끝이야.
2: 두번 다시 여하를 건너지 못하도록 하지요.
3: 당나라가 이겨야 우리 신라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4: 안지성의 성주 양만춘은 선천적으로 온몸에 전투력을 장착한
5: 고구려 장수의 자존심도 없이 투항을 하다니.

와이파 한국인 221번째 풍월주 김유신 57번째

0: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부터 PT 프레젠테이션 시작할게요. 그 안시성의 성주 말인데요. 그 이름 양만춘이고요. 성별 남자예요. 신체 조건 헌칠하고 그리고 조금 경도 비만.
1: 안시성 지원군의 캡틴으로 출동했다가 당나라에 투항한 후에 당나라군의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고려군의 전수장 고연수. 쓰레기네.
0: 아, 그 외에 가족, 학력, 경력 뭐 이런 거는요. 양만춘은 이런 거 관련된 거 모든 프로필이 베일에 쌓인 인물이거든요.

0: 그 뭐, 뭐 미스터리인지 미스터리인지 나, 느낌이 안 좋아. 그 갑자기 그 을지문덕의 악몽이.
1: 대망리지 연개소문께서도 두 손 두 발 다 든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쯤에서 작전을 변경하시는
2: 거 뭐야? 어머, 작전을 변경하다니?
1: 뭐야? 너 몇 살이야? 왜 끼어들어? 어린애가
2: 변된 지 얼마 안 됐다고.
1: 아니. 그러니까 안시성을 통과하지 않고도 평양성으로 향하는 루트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 오골성을 통해서.
0: 잠깐. 오골성.
1: 네. 성벽은 물론 병력, 화력, 군사들의 정신 상태까지 안시성이 메이저 리그다. 그렇다면 오골성 여기는 마이너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0: 그만. 네. 니놈이 만약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거라면.
2: 아니됩니다, 폐하.
0: 뭐야? 우리의 마지막 공격 목표는 평양성이야. 어디로 가든 평양성만 가면.
2: 평양성에 도착하기 전에 등에 칼을 맞으면.
0: 잠깐. 어떻게?
2: 안시성의 양만춘이 이렇게도 독하고 악랄한데 우리가 양만춘에게 등을 보이며 평양으로 향하면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죠. 독화살 뒀다가 뭐에 쓰겠습니까?
0: 양만춘. 그 안시성의 성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단 말이냐?
2: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폐하. 다만 시간이 좀.
0: 이 녀석 아주 똘똘하구만.
2: 감사합니다.
0: 뭔데?

0: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송로에 올라.
1: 망원경.
0: 망원경으로 안시성 외부 상황을 살핀다.
1: 놈들이 도산을 쌓고 있다.
2: 도산 위에 올라가 우리 안시성의 성화를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하면
1: 적들이 도산을 완성하는 날이 우리 안시성의 재산 날이 되겠지.
2: 경이자고.
1: 울지 마라. 놈들이 산을 만들면 우리는 울지 말고 애들 집합시키라.
2: 예, 장군.

0: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인공태산.
1: 안시성 공격이 번번이 무산되자 마지막 방법으로
0: 토산 위에 올라서 안시성 구석구석을 내려다보며 핀셋 폭격으로 성안을 초토화시킨다.
1: 토산 공격을 결정한 후
0: 역시 군대의 꽃은 말이야 삽질이야.
1: 자, 삽질에 병사 50만 명을 동원한 당태종은

안시성의 성벽보다도 더 높은 토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0: 이쪽은 걱정 마십시오, 마마.
1: 신라가 병력을 고구려 국경으로 이동시킨 틈을 이용해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는 백제.
2: 장군의 두 어깨에 우리 신라가 올라타 있다는 걸 명심하게.
0: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고구려 소식은 안시성은 어찌 되었나?
0: 당나라가 아직 안시성을 뚫지 못했습니다.
2: 겨우 고구려 성 하나에 수십만의 당나라 군사들의 발목이 묶이다니. 더구나 당나라의 황제가 직접 참전한 전쟁이 아니냐.
0: 수나라가 고구려에 당한 과거를 되새긴다면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대로 당나라가 고구려에 밀린다면.
0: 걱정 마십시오. 솟아날 구멍이 없다면 이 김유신이 후벼 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1: 고구려의 승리가 가져올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선덕여왕과는 달리
3: 하하, 이 당나라가 여전히 안지정에 발이 묶여있어.
1: 은근히 고구려를 응원하고 있는, 아니 신라의 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당나라의 패배를 바라는 비담.
3: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이 달, 달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안시성이야?
4: 영계 서문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 이 안시성의 성주에게만 그대로 성주 자리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3: 오, 안시성의 성주가 이 보통이 아니구만.
4: 우리 신라가 당나라를 위해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공략해주는데도 저렇게 승부를 내지 못한다는.
3: 이러다가 또 고소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지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구만. 고구려하고 당 고마마 알천 장군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4: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 군이 힘을 받으려면 당연히 당나라가 선전을 해야지.
3: 그게 아니오. 고구려 허고 당 허고.
4: 아이고, 저는 그럼 이 시간이 벌써 이봐. 어떻게 벌써 12시네.
3: 저놈의 속을 알 수가 없네. 확 빼앗비.
1: 거의 두 달에 걸쳐서 토산 공사를 마친 당나라는 준공식을 건너뛰고 곧바로 공격을 개시한다. 이에 안시성의 양만추는
5: 두더지 출동시키라.
6: 예, 장군. 두더지 구조대는 들어라. 두더지 구조대는 들어라.
7: 박주. 아야, 들어라. 살려줘. 박주. 살려줘.
1: 당나라가 토선을 쌓기 시작할 무렵 안시성의 군사와 백성들은 24시간 한몸이 되어 성벽 밑으로 통과한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
5: 야, 장군아. 네 오른쪽이 좋겠니 왼쪽이 좋겠니?
6: 그 방향은 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뭐 문제가 아니 되면. 이쪽.
1: 당나라가 쌓아올린 토산의 한 방향을 목표 지점으로 정하고 기다렸던 양만춘. 당나라가 공격을 시작하자
5: 붕괴.
1: 땅굴을 이용해 토산 붕괴 명령을 내린다. 토산의 한쪽이 무너지면서 블랙홀이 형성되고.
5: 자, 출동하라.
1: 고구려의 공격으로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당나라의 군사들.

0: 우리가 쌓아 올린 토산이 누구에게 넘어가?
1: 죄송합니다, 폐하.
0: 죄송하다고 해도 될 일이야? 그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애들이 삶 만든다고 얼마나 삽질을 해댔는데 이 정상에 올라서 자마자 놈들 손에. 아니야, 꿈이야. 현실일 리가 없어. 이거 꿈이야.
1: 폐하, 진정하십시오. 폐하.
0: 지금까지 안시성에서 보낸 세월이. 야, 달려.
2: 있어. 여기 있어요.
0: 아이고, 그래, 냅다가져 왔구나. 가만 있어봐. 우리가 6월 초쯤에 백암성을 접수하는 데 성공하고 바로 안신성으로 왔으니까.
1: 아, 예. 6월 20일에 도착했습니다. 아,
0: 똘똘하구만.
1: 감사합니다.
0: 이제는 안신성에서만 무려 90일이야. 90일! 예? 90일 3339 석 달!
1: 똑똑하십니다.
2: 계산 잘하시네요.
3: 창안성에서 출발해. 봄바

0: 안시성에서만 90일이야. 부건조 김윤수는 57회째고 강태종 역의 박영재.
1: 가을에 확 뺄뻔이야. 비담 강수진.
2: 어렸을 때는 두더 쥐인 줄 알았는데 두더 쥐였네요. 이명호.
3: 와이파이 한 암시간에 계십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순포습지와 경포 가시연습지를 찾아갑니다. 강릉시를 대표하는 생태 여행지들인 순포습지와 경포 가시연습지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은 찾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강릉시에서는 이들 습지를 잘 둘러볼 수 있도록 탐방로도 잘 조성해 놓았습니다. 오늘 먼저 찾아갈 강릉의 생태 여행지는 강릉시 사천면 산대원리에 있는 순포습지인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많이 생소하지만 경포해수욕장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3km만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순포습지는 본래 바다의 일부분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바다와 이어진 부분에 모래톱이 생겼고 지금과 같은 습지로 변한 것입니다. 순포습지는 192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면적이 약 9만 제곱미터에 이를 정도로 넓은 습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습지의 80% 정도가 농경지로 변했고요. 최근까지 1만 5천 제곱미터만이 간신히 습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순포습지 복원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7년이 지난 2018년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습니다. 복원이 완료된 순포습지의 면적은 약 8만 제곱미터고요. 습지의 평균 수심은 늘 1m에서 2m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지의 이름인 순포는 순채, 즉 순나물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예전에 흉년이 들면은 마을 사람들이 순채로 연명을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순포습지의 깃대종인 순채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포습지의 순채에 대한 복원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순포습지에서 지름 2cm 크기의 홍자색 순채꽃이 피어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순포습지에 서식하는 자생식물로는 골풀, 큰 고랭이, 물별 이끼 등이 있고요. 주요 조류로는 외가리, 원앙, 황조롱이 등이 있습니다. 순포습지에 이어 찾아갈 강릉의 생태여행지는 강릉 경포대 근처에 있는 경포 가시연습지입니다. 경포 가시연습지는 생태 하천 복원의 우수 사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현장입니다. 경포호의 배후습지였던 경포습지에는 1960년대 말까지 많은 가시연들이 서식하고 있었는데요. 1970년대 초에 농경지로 바뀌면서 습지와 함께 가시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경포습지 복원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포습지 안에서는 신기하게도 가시연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생육 환경이 조성되면서 5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시연이 제 모습을 찾으면서 경포습지라는 이름도 경포 가시연습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포 가시연습지 근처에는 관동 8경 가운데 하나인 경포대가 있고요. 경포 가시연습지를 지나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면 울창한 해송숲이 나타나는데요. 이 해송숲길을 따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복원된 헌안설원생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야.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순포습지와 경포 가시연습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60여 시간 만에 힘겹게 초진 단계까지 갔습니다.
1: 바로 현장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심세아 기자, 큰 불길은 잡아서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죠?
2: 네, 오늘 저녁 8시쯤 소방당국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초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불이 시작된 지 61시간 만입니다. 밖에서 보면 일단 물류센터 두 개동 가운데 한 개동에서만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응 단계는 유지한 채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데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물류센터 규모가 넓고 가연물이 많아 완전 진화까지는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특히 5층으로 불이 번질까 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있겠죠?
2: 네, 소방당국은 오늘 하루 종일 5층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는데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용 로봇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이 물류 로봇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모두 총량이 국내 생산되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가장 큰 배터리의 20개 분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 네, 현재 진화 작업이 벌어지는 6, 7층 바로 아래가 5층인데 여기에 열폭주 현상에 취약한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겁니다. 이곳에 불이 확산할 경우 건물 전체로 화재가 급격하게 번질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5층에는 소방대원이 투입됐고 건물의 각 방면에 고가차 등 특수차량 31대를 배치해 연소 확대를 저지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날 때마다 진화에 오랫동안 애를 먹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고 통로는 좁고 복잡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나림 기자입니다.
4: 상품들이 빼곡히 쌓인 선반 위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021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엿새 만에 꺼졌고 소방관 한 명이 순직했습니다. 당시에도 적재된 물건이 무너지며 불길이 다시 살아났고 복잡한 내부 구조 탓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 피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그만 적치물만 있어도 진입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기 때문에.
4: 인천 쿠팡 물류센터 6층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불이 난 6층 공간은 한층에 3단 선반 구조가 있는 대형 창고입니다. 여기에 불에 타기 쉬운 다량의 생활용품이 빼곡하게 적재돼 있는데 그 사이 통로도 비좁습니다.
6: 카트 하나가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 처음에 갔을 때는 미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4: 복잡한 내부에 고온의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선반까지 무너지면서 통로폭은 1.3m 정도가 돼 화재 진압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3: 다량의 가연물이 대량 적재되어 있어 극심한 열 축적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소방대원 진입 및 배원의 어려움이.
4: 전문가들은 물류창고 특성을 고려해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접근 경로를 건축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배연구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0: 쿠팡 물류센터 인근 주민들은 화재에 크게 놀랐을 뿐 아니라 집으로 날아오는 매캐한 연기와 시커먼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여 명은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상태입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불이 난 물류센터 바로 앞 아파트. 아직까지 매캐한 냄새가 나고 시커먼 재가 손가락에 묻어납니다.
8: 먼지 같은 거는 느끼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일단은. 뭐 상황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시커멓게.
7: 버티다 못한 주민들을 위해 근처 초등학교 체육관엔 임시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9: 이거 까만 거. 예, 예. 이게 집 앞에 계단까지 지금 이 여러 개가 날아와 있는데 심장이 이제 전부 그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7: 문을 막아도 집안에 스며드는 연기 냄새와 분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이재민은 200여 명입니다.
10: 무섭죠. 무서웠어요. 막 냄새가 너무 나요. 막 그냥 눈이 따고
11: 냄새가
10: 집에 뱄어 뱄어. 문 열면 큰 냄새가 나고 오늘 갑자기 이러니까 머리가 그냥 깨지는 것 같아.
7: 당국은 물류센터 주차장 입구부터 116m 안에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11: 만약에 주차 램프가 이제 파괴가 되고 붕괴했을 때 파편이라든지 이런 게 날릴 수 있는
12: 부구청장.
11: 기준 반격이 된다.
7: 매연과 유독가스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도 10여 군데가 휴원했고 초등학교 한 곳도 휴교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0: 장맛비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등 접경 지역에 150mm 넘게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에도 큰 비가 예상돼 군남댐 수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신익환 기자,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13: 네, 저는 지금 임진강 유역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군남댐이 있는 이곳 경기 연천군을 비롯한 경기 북부에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남댐은 이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9시 기준 댐 수위는 24.8m, 초당 112톤가량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많은 물을 미리 흘려보내며 수위를 조금씩 낮추고 있습니다. 계획 홍수위인 40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의 수위는 현재 0.76m 수준입니다.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인 7.5m까지는 아직 크게 여유가 있지만 상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새벽 취약 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임진강 인근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 군남댐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네, 이번에도 역시 순식간에 쏟아붓는 폭우가 새벽 시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자, 김세영 기자, 우선 비가 밤새 어디에 어떻게 내릴 걸로 보입니까?
14: 네, 먼저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접경지역 부근을 지나고 있고 경북과 충북 곳곳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해상을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발달하며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로 내다본 밤사이 상황입니다. 자정 이후에 비구름은 더욱 강해져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통과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새벽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으로도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인천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까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 등지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를 예고했습니다.

0: 네, 요즘 새벽 시간에 폭우가 잦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 네, 실제 장맛비는 새벽 시간에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장맛비를 분석해보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호우는 새벽과 오후 이렇게 하루 두 차례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특히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 이 새벽 시간대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하층 제트입니다. 대기 하층의 강한 바람이 새벽 시간대에 더욱 강해지면서 이렇게 남서쪽에서 수증기를 퍼나르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수증기가 새벽 시간 비구름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밤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취약시간 극한호우 가능성까지 예고된 만큼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피하고 새벽 시간 재난문자에 귀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경북 안동 주민들은 이번엔 폭우로 다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산불 피해가 2차 재난을 야기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현장을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검게 타버린 산자락 아래 붉은 흙탕물이 쓸고 지나간 자리엔 텅 빈 터만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 기습폭우에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이 휩쓸리거나 침수됐고 결국 모두 철거된 겁니다.
3: 이 교각에 떠내려온 나무가 걸리면서 물길이 막혔습니다. 불어난 물은 임시주택이 있는 마을까지 밀려들었습니다.
2: 지난해 대형 산불로 나무가 사라진 산이 빗물을 붙잡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이 다리 위에 하마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 도로로 흐르고 있었어요. 하여튼 지금 저거는 완전히 뚝이 된 거죠. 뚝이 되니까 그 돌물로 간접적으로 이 마을로 이제 물이 덮친 거죠.
2: 산불의 수해까지 연이은 재난에 이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5: 내가 잠결 이렇게 해가 문 열어 보이. 물이 막 붉은 좀 보이 막 거득한 게라. 아이고 그래야 우리 살이 됐다. 그래가 둘이 창문 열고 내밀 뛰어 내려가.
2: 산불 피해 뒤 급하게 마련된 임시주택은 폭우 앞에선 더욱 취약했습니다. 배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장치도 미흡해 거센 물살을 버티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지적합니다.
5: 이런데 비닐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 달랑 들어오면 물채부터 뭐지. 이거 봐라, 비닐 한 개도 없다.
2: 산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덮친 또 한 번의 재난. 주민들은 임시주택마저 잃고 다시 대피소 생활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0: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다시 집중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땅이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어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음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6: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우면산은 4년 전에도 또 한 차례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장맛비에 땅이 물기를 가득 머금은 8월, 또다시 쏟아진 집중호우 때문이었습니다. 밀려오던 흙더미는 도로를 덮치기 직전 멈췄지만 사방시설이 없던 반대편 급경사지는 흙이 그대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7: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극한호우가 발생했을 때 장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때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없습니다.
6: 장마 막바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지역에는 지난 주말 산사태 4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올 장마 시작 이후 이미 최대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중부지방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은 시간당 강수량이 30mm 이상, 연속해서 내리는 비가 200mm 이상일 때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8: 극한호우라든지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경우에는 토양 함수량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주의보 기준이라든지 위경보를 뛰어넘는 정도의 이제 위험도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6: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앞으로 내리는 비로 곳곳에서 땅이 머금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길고 강한 장맛비가 예고된 이번 주, 언제든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고 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9: 군사분계선 인근 북측 지역에 풀과 나무가 사라지고 도로가 새로 깔린 정황이 위성으로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전술 도로가 휴전선 코앞까지 내려온 건데 이른바 국경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 강원도 철원의 북한 측 비무장지대입니다. 위성으로 확인했더니 지난해 7월만 해도 없었던

0: 작전 수행을 위해 통행 가능한 전술도로도 새로 놓이거나 확장됐습니다. 군사 붕괴선 바로 위 북한강 상류. 지난해까지 없었던 도로가 새로 생기더니 두 달 전부터는 교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 10m가량 됩니다.
1: 북한이 병력과 군사 장비를 쉽고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90km가량 철책을 설치하고 전술도로도 70km가량 설치 완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국경화 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점점 속도가 붙으며 2, 3년 내에 완료될 걸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2: 북한의 이런 국경화 작업으로 비무장지대 지형과 상황도 완전히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경계 부담은 물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덕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3: KBS가 확보한 한탄강 인근 최전방 위성 사진. 지난해 10월 당시 기존 북한의 전술 도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위성 사진에는 우리 코앞에 새 도로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북한 병력이 남쪽으로 접근하려면 이동수단에서 내려 빽빽한 숲을 도보로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비무장지대 내 북한 병력의 움직임을 군사분계선 접근 전부터 24시간 감시하는 우리 군은 북측의 지형 지물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화 작업이 끝나면 일대 환경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에 맞춰 감시 정찰 자산을 재배치하고 수색, 매복 작전도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사령이나 또는 조명 이런 작전을 해야 되니까 좌표를 좀 최신화해서 유사시는 태세를 갖춰놓는 게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3: 북한이 국경화 작업과 연계해 경계 초소까지 군사분계선 쪽으로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우리 경계 작전에는 새로운 부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5: 옛날과 같이 지키지는 않을 거다. 국경선은
6: 경남대 조용문 교수.
5: 그 상징성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수소가 내려와.
3: 최전방 경계작전 조정은 유엔사와의 협의도 필요한데 최근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과 북한군 활동에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놓고 엇박자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2: 한편 모스크바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 북한군 파병에 거듭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뚜렷한 계기 없이 이뤄진 이번 만남,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유지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7: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러시아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모스크바 외곽 지역을 때리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4년 넘게 이어지는 전쟁 속에 같은 날 모스크바를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년 전 북한군 파병에 감사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6: 특별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해준 북한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7: 최선희 외무상은 북러 관계의 전략적 발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8: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6: 북한 최선희 외무상.
8: 모든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7: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뚜렷한 계기 없이 약 9개월 만에 러시아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염두에 둔 군사협력을 추가 요청하고 김 위원장의 연내 모스크바 방문을 조율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9: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등 북러 간 군사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합니다.
7: 우리 정부는 북러 간 교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러시아 측과도 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0: 최고의 팀 앞에서 최고의 선수는 무력했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꺾고 16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먼저 정충희 기자입니다.
11: 완벽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압도했습니다. 스페인은 강한 압박과 특유의 정교한 패스로 주도권을 잡았고 아르헨티나는 마르티네스의 선방으로 잇따라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스페인의 공세를 잘 버티던 아르헨티나에게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선수인 엔소 페르난데스의 퇴장,

0: 결국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1대 0으로 이긴 스페인은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1: 상대팀에 메시가 있다면 늘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믿었고 우리만의 축구를 하려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페란 토레스, 스페인 국가대표.
0: 7승 1무 14득점 1실점의 스페인은 압도적인 조직력과 질식 수비로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원사령관 로드리가 골든볼, 골키퍼 시몬이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8골 4도움을 올린 메시의 아르헨티나는 2연속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2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1990년 결승에서 퇴장 악재 속에 서독에 1대0으로 졌던 아르헨티나는 이번 결승에서도 퇴장을 당하며 연속 우승의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2: 네, 치열한 접전을 예상했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스페인의 질식 수비는 메시마저 숨막히게 했습니다. 결승전이란 게 무색하게 경기는 일방적이었고 아르헨티나는 졸전 끝에 매너에서도 완패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20분 동안 쩔쩔맨 아르헨티나가 경기가 끝난 뒤 추태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몸싸움을 벌이고 스페인 선수를 넘어뜨려 경기뿐 아니라 매너에서도 완패를 당했습니다. 난트국 1보 직전까지 간 상황. 아르헨티나가 이처럼 분을 사귀지 못하고 결승전을 최악의 졸전으로 마무리한 건 스페인의 조직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1: 4강전과 결승전 모두 상대를 압도했고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를 주도했고 상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축구를 펼쳤다고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트로피를 차지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3: 스페인 수비가 곧바로 달려들어 에워쌌습니다. 스페인은 메시보다 20살 어린 수비수 쿠바르시의 밀착 마크와 한 명이 뚫려도 곧바로 막아서는 협력 수비로 메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4강전에서 프랑스의 은바페를 봉쇄했듯 메시를 향한 패스를 차단하며 존재감을 지워 우승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한 질식 수비는 8경기 1실점이라는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이라는 신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4: 90분 내내 슈팅 한번 때리지 못하게 상대를 완전히 압박하면서 그리고 상대의 퇴장까지 유도해내면서 승리로 가져가는 스페인입니다.
3: 야마를 향해 윙크하며 축하를 보낸 메시는 아쉬움 속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KBS 뉴스 박선호입니다.
2: 월드컵 최초로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고 48개국이 겨룬 대장정에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았고 논란도 컸던 이번 대회를 신병일 기자가 정리합니다.
5: 지난달 12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공식 개막전 축하 공연. K-POP 데몬 헌터스 가수 이재의 우리말 가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작해 미국, 캐나다까지 사상 첫 48개국 체제의 조별리그가 3개국에서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전후반의 수분 보충 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처음 도입돼 작전 타임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첫 출전국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의 돌풍은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우승팀 스페인과 비기는 등 산물을 기록하며 32강에 진출했고 아르헨티나의 간담까지 서늘케 하는 젖잘싸 선전도 펼쳤습니다.
1: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팀인지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비스타 카보베르데 감독.
5: 포르투갈 호날두와 크로아티아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 10골로 득점왕에 오른 프랑스 은바페의 골 퍼레이드. 하지만 무엇보다 축구의 신 메시가 보여준 화려한 플레이가 이번에도 전 세계인의 눈을 가장 즐겁게 했습니다. 다만 메시와 아르헨티나의 유리한 비디오 판독들이 있었다며 편파 판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으로 FIFA가 미국의 발로건에게 퇴장 징계를 유예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시켰습니다. 4년 후 월드컵 100주년이 되는 2030년 대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합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2: 오늘 월드컵 결승전에선 그간 없었던 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드컵 사상 첫 하프타임 쇼에 BTS가 가세하며 월드컵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K-POP

0: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뉴욕 박일종 특파원이 전합니다.
1: 전반전이 끝나자 경기장 바닥에 지구를 상징하는 듯한 무지갯빛 원이 등장합니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열린 결승전 하프타임쇼. 브라질 축구스타 호나우지뉴와 함께 마돈나가 등장하고 곧 BTS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BTS의 빌보드 차트 첫 1위곡 다이너마이트가 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월드컵 무대임을 감안해 가사 탁구를 축구로 바꿔 불렀습니다. 결승전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야외 응원장을 찾아 하프타임 쇼를 즐겼습니다. 5차례부터가 BTS 팬입니다.
2: Are you here for World Cup or BTS?
3: 월드컵 때문에 왔어요. BTS 때문에 왔어요. BTS 우리가 좋아하는 K-POP 밴드 BTS가 결승전에 와서 좋아요.
1: K-POP 스타가 월드컵 무대에 오른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월드컵에선 개막전과 결승전을 모두 장식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멕시코 개막전에선 K-POP 데모넌터스의 골든을 부른 이재가, 미국 개막전에선 블랙핑크의 리사가 공연을 펼쳤습니다.
4: Really cool. I think it shows the global connection.
3: 정말 멋져요. 한국 음악 산업의 세계적인 연결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1: 결승전이 열린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다음 달 초 월드 투어 공연을 합니다. 8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스페인에선 밤 9시에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16년 만에 우승이 확정되자 스페인 팬들은 밤거리로 뛰쳐나와 축제를 즐겼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5: 종료 휘슬이 울리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거리를 채운 수만 명의 인파가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밤거리는 온통 스페인 국기와 불꽃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3: 경기 시작부터 연장 종료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최고였어요. 스페인 만세.
5: 생중계 카메라 앞에 뛰어들었고 기자를 축제 한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3: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온통 맥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5: 뉴욕 타임스퀘어도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팬들은 함께 모형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스페인 전통 투우 동작을 흉내내며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합니다.
3: 전부 스페인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두가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5: 스페인 전역에서 밤새도록 축하 행사가 이어졌는데 한 광장 분수대에 팬들이 올라갔다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0대 소년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은 아쉬움을 달래며 대표팀의 준우승을 축하했습니다.
3: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었지만 스페인 역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5: 대통령은 대표팀의 선전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0: 네, 오늘 스페인의 축구를 보며 우리 축구 팬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축구를 떠올리고 부러움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점이 달랐고 뭘 배워야 할지 이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6: 스페인의 데라 푸엔테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곧바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19세 이하 챔피언십과 21세 이하 챔피언십 등 연령별 우승 경험을 토대로 4년을 준비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감독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은 월드컵 우승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장 로드리와 골키퍼 시모, 골잡이 오야르 사발 등이 핵심 선수로 로드리가 MVP인 골든볼을 수상했고 시모는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19살의 공격수 라민 야말과 수비수 쿠바르시를 핵심으로 키워 스페인의 미래까지 밝혔습니다. 연령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성장한 역대급 재능들과 이들을 잘 아는 감독의 리더십이 최강팀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천하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기적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노력이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3: 우리 선수들은 뛰어난 잠재력과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이들과 여정을 함께 영광이었습니다. 푸엔테 스페인 축구 대표팀 감독.
6: 스페인만큼은 아니라도 한국 축구 역시 나름 역대급 전력임에도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0: 체계와 공정을 잃고 실패를 반복한 한국 축구의 구조를 바꾸는 것. 이번 월드컵이 남긴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지금까지 최문정,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집값, 도시의 흥망, 기업의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국내 최고의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나라의 미래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인구가 줄어들어도 부를 늘릴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구 변화에 대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네, 조영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사실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네. 각국의 정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APEC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가 던졌던 의제가 인구하고 AI였는데 네. 이 둘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AI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가 다 있는데 인구 의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인구가 우리나라나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네. 또 어떤 나라들은 인구가 자꾸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그게 또 문제고 네. 또 뭐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니까 그게 또 문제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인구가 빨리 고령화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더 빨리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는 아주 많은 국가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맞습니다.
0: 네. 사실은 국력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인구가.
1: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이 특히나도 더 문제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네. 나라이고, 예를 들면은, 58년 개띠서부터 네. 74년생까지 1년에 한 95에서 103만 명이 태어났었어요.
0: 그때 뭐 베이비붐 때 엄청 그렇죠. 많이 났죠.
1: 예. 그랬다가 예. 한 81년생 정도가 한 86만 명 나왔고 네. 그리고는 지금 결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저 94년생들 여기가 한 72만 명 나왔는데 작년에 25만 명으로 줄었으니까 네. 이게 이제 팍팍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주 많은 이 선진국들에서 지금 유사하게 물론 네.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좀 심각한 수준인 면은 틀림없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웨덴 아주 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스웨덴의 제도와 정책들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스웨덴도 지금 출산율이 1.5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만이 아니라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 그 다음에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의 좀 이렇게 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도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인구학계에서는 이거 우리 다시 재정의하자. 저출산이 정말 나쁜 거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네. 이거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인구가 많았을 때 제도와 정책을 딱 놓고 네. 그거보다 인구가 작으면 문제라고 보느냐라는 인식이 인구학계에서도 예. 저는 저희 센터에서는 이걸 한 1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 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인구 주니까 뭐 국가가 소멸한다, 집

0: 지방이 소멸한다. 엄청난 위기론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교수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네. 예, 이렇게
1: 뭐 제가 이게 사실 작년에 한 그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제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크루츠 게작트라는 사람들인데 네. 이 여기에서 South Korea is over라는 유튜브 클립을 하나 냈어요.
0: 끝났다고요?
1: 네. South Korea is over입니다. 근데 왜 끝났냐 하면 예. 이유는 인구 감소가 너무 빠르고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고 제도는 안 바뀌고 그래서 60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국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댓글들이 다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네.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썼을 텐데 진짜 우리나라 망했다. 한국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인구가 너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한 3세대, 그러니까 한 네. 세대가 30년이니까 9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국은 인구가 오늘의 3%밖에 안 넘을 거다.
0: 그러니까 그 얘기해가지고 네. 본인이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네, 그렇게 맞아요. 막 함부로 남의 나라에 대해서. 네. 예.
1: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해준 거는 맞기는 한데 네. 그러나 우리 또 반문을 한번 해보면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네. 그럼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이 국민의 인구수가 늘어나서 성장을 했냐 아니면 국민 개개인의 역량들이 커져서냐 당연히 역량이 커져서 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인구가 준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한국이 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0: 네. 양보다 질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1: 특히 이제 앞으로의 전 세계의 경제가 그동안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도 네. 앞으로도 제조업이 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제조업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하듯이 혹은 로봇 이야기하고 이게 첨단 제조업, 지식 정보 기반 산업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지식 정보 기반 산업으로 갈 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그렇게 많아야 되냐? 아니면 개개인을 똘똘하게 잘 성장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식정보산업 전 세계의 이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가게 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면 당연히 그 후자로 가야 되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인구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내수시장의 축소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0: 네, 네.
1: 사람이 써줄 사람이 적으니까 하지만 그게 망하는 건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 그 지역과 도시 간의 어떤 이 격차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얼마 전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
1: 맞아요.
0: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지금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정말 사활을 걸고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인구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0: 막 돈도 뭐 어디 가면은 뭐 돈을 얼마 준다더라, 애를 첫째 낳으면 얼마 준다더라,
1: 그렇죠.
0: 뭐 집을 뭐 살게 해준다더라.
1: 네네.
0: 이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1: 답부터 말씀드리면 될 수 없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는 사회를 구성하고 시장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바뀌면은 사회와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그러면 근데 인구는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인구의 질적인 특성들도 같이 변화를 해서 이 양과 질적인 특성들을 다 감안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미래 시장이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 예상되는 미래 상을 놓고 그거에 맞춰서 아, 지금 현재 제도와 현재 정책이 앞으로 작동을 잘 하겠구나, 못 하겠구나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정책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유지해온 제도와 정책을 난 앞으로도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 인구를 바꿉시다예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인구를 못 바꾸거든요.
0: 아.
1: 그런데 자꾸 인구를 그걸로 바꾸려다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우리는 이 제도와 정책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유지하려면 인구가 지금보다 많아야 돼. 왜냐하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옆 동네에서 뺏어와.
0: 네.
1: 혹은 누가 우리한테 올까나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가서 돈을 주고 우리한테 빨리 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도와 정책을 안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0: 결국은 여기도를 빼서 절로 그리고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1: 그래, 맞았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0: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행안부가 지지난 정부서부터 전국에 220여 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잖아요.
1: 네.
0: 그 기초지자체들 중에 89곳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1: 네.
0: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든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매년 1조씩 앞으로 10년 동안 10조를 부을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1: 네.
0: 그럼 이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교부 지방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들어오니까 거기 돼야 돼요. 89곳에. 근데 되게 그건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지정이 되는 순간 우리 동네는 인구가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1: 예.
0: 근데 그거를 돼야지만 특별교부금을 받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서 저는 제도와 정책이 미래 인구 특히 뭐 크기가 중요하니 양적인 측면의 미래 인구 변동을 감안해서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 89곳을 지정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인구 한번 막아봐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돈을 주고 시킨 일이 그냥 되어버렸죠. 예.
1: 그래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하나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그것도 여기서 이제 인구를 뭐로 봐야 되는데
1: 네.
0: 사는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보기는 저는 인구학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직장 때문에 임시로는 가지만 그렇죠. 과연 거기서 살 것인가?
0: 그렇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81년생은 한 86만 명이 태어났는데
1: 네.
0: 이 중에 62%가 고향이 비수도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때는 네. 뭐 고향이 다 지방에서 있었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90년생서부터 49%의 태어난 친구들이 고향이 수도권이에요. 작년에 태어난 25만 명은 54.4%가 고향이 수도권입니다.
1: 네.
0: 지금 수도권에서 더 많이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도권에서 태어났어요. 수도권의 이 인프라에 이제 노출이 되어서 쏙 성장할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라남도 혹은 광주 지역에 조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그도 뭐 한 10여 년 걸리겠죠. 물론
1: 네.
0: 중간중간에 뭐 뭐가 생기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고향이 이미 수도권인 나보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거기 좋을 테니까 거기 가서 사세요. 매우 어려울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이 이미 태어난 친구들의 고향이 절반 이상이 수도권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을 너 거기 살아. 저기 좋으니까 저기 가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는 그런 거.
1: 네. 하지만 그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0: 그런 데는 도움이 될 건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결국에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광주 지역 그 근방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 크게 생깁니다.
1: 네.
0: 그러면 수도권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근데 거긴 인구가 필요하잖아요. 일할 사람이.
1: 네.
0: 그럼 어디서 인구가 오시러 올까요?
1: 외국에서 올 수도 있겠는데요.
0: 그것보다는 저는
1: 아닌가요?
0: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서 무안, 뭐 이 순창 이런
1: 네.
0: 데서 청년들이 서울을 안 가고 거기로 이제 몰리겠죠.
1: 그러네. 그 안에서도 또 지역 안에서도 또 쏠림이 나타날
0: 그렇죠.
1: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내부에서는 또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1: 그 안에서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어떤 가속화시키는
0: 그렇죠.
1: 인구가 빠져나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네.
0: 그래서 요 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행정 이 저 지도.
1: 네.
0: 다시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전라남도하고 광주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통합을 했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거는 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기초지자체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1: 네,
0: 이것까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1: 네.
0: 그다음에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혹은 막 우리 뭐 전라남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뭐 경상도에도 뭐가 생기고 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살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1: 네.
0: 앞으로는 사는 곳은 이미 태어나길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니 사는 곳은 수도권에 사세요. 하지만 직장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생활인구라고 하는데
1: 네네.
0: 생활인구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1: 예, 예.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0: 네.
1: 예, 말씀을 들어서 해법이 더 복잡한데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내수 시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더 중요한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0: 맞습니다. 근데 네. 글로벌 시장이 중요한 거는 내수가 줄어서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 세계 인구 피라미드는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아시아는 대부분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요.
1: 네.
0: 그러니 내수가 작아지잖아요. 전 세계 인구는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밑이 커요.
1: 네.
0: 그러니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올라오면 이게 다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처럼 뭐 저희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뭐 지금 아마 한 30대 있는 친구들도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의 문화는 한국 문화,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미국 문화 이렇게 다 분절적이었다면
1: 네.
0: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틱톡,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가 지금 하나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우리 케이팝의 세계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아이 저기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춤들이 우리 틱톡을 보면 틱톡의 챌린지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거기 뭐 요리 챌린지도 있고 근데 제일 큰 게 춤 챌린지인데 그 춤은 반드시 한국 춤이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거는 뭐 네덜란드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노래는 베트남 노래.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그 요 피라미드의 밑에서 한 지금 10대 밑으로 있는 친구들은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인구가 커.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는 요 친구들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의 내수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1: 네.
0: 하루라도 빨리 가능하면 먼저 이 글로벌 시장 요 친구들의 마음에 드는 거가 뭐가 있을까를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게 반드시 제조업만은 아니다. 제조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1: 네,
0: 그런
1: 네.
0: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밝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혹은 지식산업 이거 중심으로 전 세계 시장을 가야만 되는 게 저는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사실은 정부보다도 기업들이 훨씬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서요?
0: 맞습니다. 저희 네. 지금 센터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라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센터에 문의가 오는 이렇게 연구를 해주세요 하고 오는 데들이 보면은 한 20%가 공공 영역이고요.
1: 네.
0: 80%가 민간 영역입니다. 근데
1: 아.
0: 민간 영역에서 오는 데는 대부분 국내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 그래서 베트남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인도가 언제쯤 카스트 중심의 이 사회 체제가 무너진다기보다는 또 다른 체제가 등장해서 여기가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1: 네.
0: 뭐 카자흐스탄이 인구가 되게 작 2천만밖에 안 되지만 되게 젊거든요. 이 카자흐스탄 나라의 그 성장 가능성은 언제 나오나요?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미국 시장에서 케이푸드가 지금은 케이푸드가 되게 인기인데 이 케이푸드가 외식으로 인기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미국 일반 가정의 내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1: 아.
0: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의 수보다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인구 변화가 이렇게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뭐 기업,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0: 이 제도와 사회와 구조가 바뀌기는 금방금방 바꿀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는 상황에서 인구의 숫자는 확 줄어들고 있고 그런 와중에 줄어드는 요 젊은 연령대의 교육 수준과 이 관심사 이거는 위에 있는 기성세대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정책과 제도가 유지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갈등은 분명히 사회에서 위협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작아지는 숫자 하지만 개인의 역량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인구 변동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들도 바뀌어 나갈 거예요.
1: 네.
0: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을 좀 빨리 바꿨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교육 바뀌어야 되고 국방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제일 힘들 텐데 정치 체계도
1: 네. 예,
0: 지금의 이렇게 국회의원 숫자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인구에 맞춰서 네.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갈등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또 인구 집단이 있고,
1: 그렇죠.
0: 예, 이거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고, 예, 그래서 네. 거기서의 갈등은 있으나 언제나 이런 갈등은 사회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금 미리미리 대비하면 갈등의 수준이 좀 낮을 거고,
1: 네.
0: 늦게 대비하면 할수록 갈등의 수준이 높을 거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 그 인구와 부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교수님께서.
0: 네.
1: 여기서 인구가 줄어도 부는 늘어날 수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계를 한 파이로 봤을 때도 어쨌든 인구는 구매력하고 저는 비교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0: 그게 사실 여기서 부라는 거는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인구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인구와 부니까 국부론의 부처럼 국가의 부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개인의 부입니다.
1: 아.
0: 이거는. 그러니까 즉 인구를 잘 활용하면
1: 네.
0: 내가 나의 부를 만들어내는데 혹은 기업에서는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는데 인구가 잘 활용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1: 네.
0: 이 책도 쓴 거고 이 책의 제목을 준 거거든요.
1: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0: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우리 요즘에 뭐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들이 또 뭐 많잖아요. 뭐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 정부의 정책이 막 나오고 사람들의 심리를 요동치게 하는데 인구는 그 사람들의 심리와 정책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1: 네.
0: 공급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수요는 결국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전체에서의 부동산 수요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부동산을 사고 파는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구이거든요.
1: 그렇죠.
0: 가구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요.
1: 네.
0: 근데 이게 지역마다 어떤 지역에서는 1인 가구가 빨리 늘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3인, 4인 가구가 줄지 않고 그래도 유지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1: 네.
0: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도 있고. 이게 바로 정보인데 이 정보를 알면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을 그래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가구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특히 3인, 4인 가구가 줄어드는데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1인 가구는 소유를 할 수도 있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보다는 렌트 중심으로 가거든요.
1: 네, 네.
0: 그럼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렌트 소득을 지금 올리고 싶어요. 이러면 1인 가구들이 많은 데를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투자해 줘야
1: 예,
0: 되는 거고.
1: 임대를 줄 거면 그쪽으로
0: 그렇죠.
1: 가야 되고.
0: 근데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곳은 3인, 4인 가구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1: 네.
0: 예, 근데 그런 곳들이 어디이냐. 이게 다 인구 정보인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예.
1: 그럼 우리가 인구 지표를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어떤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0: 그것도 내 관심사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은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사주는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1: 예.
0: 그거에 따라서도 어떤 지표인지가 바뀌고요. 지금
1: 네.
0: 인구를 봐야 되느냐 가구를 봐야 되느냐가
1: 네.
0: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유아와 관련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거나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1: 네.
0: 그러면 영유아 시장은 앞으로 그동안 작아져 왔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누가 아이를 낳아주느냐를
1: 예.
0: 보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쪽에서 아기가 더 많이 나오고 특히 둘째는 거의 명확하게 소득 수준이 높은 쪽에서 둘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은 아 나는 내가 영유아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장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 시장은 규모는 줄이되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단가를 높이는
1: 네,
0: 그런
1: 네.
0: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첫째도 있지만 둘째를 낳는 집들은 이런 소득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건 이걸 줘야 되겠구나.
1: 네.
0: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다못해 장사를 할 때는 다 이 인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는요, 그거를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1: 그렇죠. 그냥 무조건 되니까.
0: 그렇죠. 그러나 예.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더 다양해지면 그럴수록 더더욱 인구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부동산도 이제 앞으로 뭐 양극화 계속 하는데, 그러면요, 저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집중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0: 저희 예상으로는, 저희 센터의 예상으로는, 아마 정부에서 들으면 되게 싫어하시겠는데,
1: 네.
0: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
1: 네.
0: 전국의 인구가 한 5,100만 명이 내국인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1%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1: 서울 경기에 살고 있죠.
0: 서울 경기 인천에. 예, 예. 2050년이 되면 인구는 한 600만 명 빠질 거예요. 그러면 한 4,500만 명 정도가 살고 네. 있을 텐데, 그중에 저희 예상으로는 미니멈 60%는 수도권에 살 거다.
1: 더 몰려든다.
0: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지 않는다. 수도권이니까.
1: 아, 그렇죠. 인구가 줄어, 모수가 줄어드는데 네. 인구가 그대로 있으니까 네. 퍼센트는 더 올라가겠군요.
0: 그렇죠. 그리고 좀 맥시멈하게는 저희 68%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보고 네. 있고, 그러면 사실 수도권 인구는 지금보다도 늘어나는 겁니다.
1: 그러면은 이 서울 부동산 지금 뭐 똘똘한 채 계속 얘기하잖아요. 서울 부동산의 이 경쟁력 뭐 선호도는 계속 이렇게
0: 그러니까 이게
1: 갈 수밖에
0: 이제
1: 없는
0: 중요한
1: 건가요?
0: 게요.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까지를 나는 나의 그 시장을 보는 내 윈도우가 언제까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1: 네.
0: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72년생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4년 58년 개띠에서부터 74년생까지 95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고
1: 네.
0: 그들은 대부분 다 결혼을 했고
1: 예.
0: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하나나 둘씩은 낳았었거든요. 그러니 요 세대가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도 남아돌 가능성이 있겠죠?
1: 아, 이제 그 은퇴하고 뭐 외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0: 아니요, 그거보다는 저는
1: 아닌가요?
0: 지금 아직은 활동하고 있는 50대 초중반에 있는 제 연령대 친구들은 아마도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사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사의 건수들이.
1: 네.
0: 저희들도 이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인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기.
1: 아.
0: 중 사망하는 시기.
1: 아, 예. 예.
0: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당연히.
1: 아, 그렇겠네요.
0: 집값은 예. 줄어들 거예요.
1: 네.
0: 예.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까지의 윈도우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시장을 볼 거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 네, 네. 예.
0: 저희와 저희 선배 연령대가 강남 3구에 제일 많은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인데
1: 네.
0: 이 강남 3구에 있는 저희 연령대는 말씀드렸다시피 다 결혼했고 거의 대부분 결혼했고 거의 대부분 하나나 둘의 자녀를 가졌어요. 그럼 저희 자녀들이 앞으로 5에서 10년 뒤면은 이제 독립을 하고 나갈 거잖아요.
1: 네.
0: 독립하고 나가면 갑자기 아 나는 부산으로 가야지.
1: 강남에서 살고 싶죠.
0: 그렇죠.
1: 여건만 되면.
0: 혹은 그 주변으로 가고 싶어
1: 네.
0: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수요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안 들어와도.
1: 네. 네.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
0: 그렇죠.
1: 지금 사실 인구에 관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 도시들은 어떻게 될지, 산업은 어떻게 될지, 이 고령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련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모시고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인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인구학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용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대구 신안과 제주는 낮 최고기온 35.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경기 북부는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중부지방 30에서 100, 많은 곳은 150mm 이상, 전북과 경북은 10에서 60, 전남, 경남 5에서 40mm입니다. 아침까지 호남 해안과 경상권 해안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4도, 광주, 부산 2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포항 3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울산, 제주 34도, 광주, 부산 32도, 대전 31도, 세종 30도, 서울 28도, 인천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2도, 오늘 강수량 20.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돌봄은 누군가의 세상을 더 따뜻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중증 중복장애인 돌봄 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으로 꾸려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도전적 행동 지원 방법, 의사소통 활용, 와상장애인이나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 등 교육생은 꼭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인력 양성교육 이수자 중에서 현재 중증 중복장애인을 지원하거나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하는 돌봄인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은 7월 24일 금요일까지 경기복지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증 중복장애인 곁에는 건강부터 응급상황 대처, 의사소통까지 세심하게 살펴줄 든든한 전문가가 꼭 필요하죠.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역사회 돌봄 전문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도 더 단단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가 오늘부터 31일까지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화장실 문턱 제거, 보조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한 맞춤형 공사가 지원되는데요. 신청 대상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로 자가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을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민참여형 사회적 연결의 날 기념일 지정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공모 접수는 7월 22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사회적 연결의 날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날짜와 그 의미를 함께 제안하면 됩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우수작 5점이 선정이 되고요. 이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온국민 소통 누리집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된 날짜는 사회적 연결의 날 기념일 지정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켄이 22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아트홀에서 아트위켄 피아노 콘서트 스페셜 멜로디를 개최합니다. 아트위켄은 지난 2014년부터 발달장애 피아니스트들의 무대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매년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클래식뿐 아니라 국악과 팝밴드 등 다양한 장르로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앙상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16명이 무대에 올라서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공연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0: 장애계 휴진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16일에 권리기반의 의미 있는 간담회가 있었다고요?
1: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 장애 당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고민이 하루 종일 실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과 건강권을 주제로 한 두 건의 간담회가 잇따라 열린 것인데요. 오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가 열렸고요. 오후에는 지난해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이어진 장애인 건강권 릴레이 간담회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두 행사 모두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접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0: 먼저 오전 시간에 개최된 금융감독원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1: 네, 이 간담회 자체가 제가 전에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앱 접근성이 낮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소식을 제도 개선하면서 건의하면서 생긴 간담회였습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의 증권사 모바일 앱을 화면 낭독기로 이용하기 어려워 독립적인 금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앱 접근성이 부족해 창구나 전화거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과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음성자막 상담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0: 보험과 금융서비스 개선 요구도 있었다고요?
1: 네, 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사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 같이 전달했습니다. 특히 2020년 한 보험사에서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장애 당사자에게만 좀 과도한 현장 재현을 요구하는 등 이 안전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제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필요한 편의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한번 등록을 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공유하는 그 통합 등록 체계를 도입할 것도 제안을 드렸고요. 증권사별 금융 접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면 낭독기를 지원하는 증권사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수 사례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0: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1: 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존재의 이유는 시민이 차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장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정례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듣겠다라는 말씀도 했고요. 또 앞으로 운영 기조를 시민 중심으로 바꿔 현장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안된 내용은 또 반드시 검토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라고도 했고요. 이 금융업계와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검토 결과들도 좀 함께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0: 자, 오후에 있었던 토론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1: 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김혜지 의원실과 장애인단체 등이 협력해서 8번에 걸쳐 진행된 장애인 건강권 릴레이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건강통계와 건강검진, 건강주치, 재활운동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이 다뤄졌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해 그동안 현장의 제안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설명하고 또 하반기 추진 계획도 함께 소개하며 어떤 1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0: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통계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1: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가 한층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입니다. 이 장애계는 여러 국가 승인 통계에서 분리 통계가 산출이 되기를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드리면 올해부터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이 처음 포함됩니다.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드디어 생산되는 것입니다. 또 국가 최초의 장애인 구강 실태 조사가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조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 조사에서도 장애 분리 통계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릴레이 간담회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어떤 과제들이

0: 오랫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온 그 다학제, 팀 접근 방식의 주치 제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행정부담 또 시스템의 불편을 개선해서 의료기관이 새로운 제도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해 제자리 걸음을 하던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가 비로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1: 예, 복지부 장애인 건강과의 입장은 어떤가요?
0: 네,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과는 이 릴레이 간담회 모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장애인 건강과 릴레이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이 실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 예.
0: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건강검진기관 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을 확대해서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또 장애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마련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건강조치 제도의 통합돌봄 연계도 좀 함께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무엇보다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자, 이번 두 간담회가 남긴 의미 정리를 좀 해주시죠.
0: 네, 금융과 건강이라는 분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이 두 간담회가 보여준 방향은 같았다고 봅니다. 이 장애인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이 필요한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갔다는 내용인데요. 금융에서는 접근성이 또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권이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됐고 정부와 관계기관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일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의 권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예, 금융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부의 후속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러브올릭의 놀러와.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건강한 생활, 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삼병덕입니다.
1: 예, 요즘은 정말 에어컨 없이는 지내기 힘들 정도의 더위인데요. 그러다 보니 냉방병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냉방병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실제 있는 병명인가요?
2: 네. 냉방병은요, 의학적으로 원인과 진단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하나의 질병명은 아닙니다. 여름철에 지나치게 차갑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 오래 머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두통, 피로감, 콧물,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거나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거나 건조한 공기나 실내 공기가 부족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다만 냉방 중에 증상 생겼다 그래서 모두 냉방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끔 이제 감염병이나 온열 질환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여름만 되면 유독 머리가 아프다, 몸이 무겁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알 수 없는 피로감이나 두통도 냉방병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2: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더운 야외와 차가운 실내를 자주 오가다 보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계 부담이 생기면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고 어지럽거나 쉽게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가동되는 실내가 이제 공기가 좀 건조한데요. 우리가 그때 물도 잘 마시지 않으면 가벼운 탈수로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다 보니까 생기는 목이나 어깨의 긴장, 두통 이런 것들도 피로감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렇다면 두통이나 피로감 말고 냉방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 전신 피로감, 무기력감, 어지럼증입니다. 코막힘이나 콧물, 인후통, 마르킨증 같은 그런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제 몸이 으슬으슬하고 근육이나 관절이 뻐근할 수도 있고 손발이 차거나 어깨나 허리가 걸리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신경계 영향을 받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하거나 복통, 설사 같은 그런 위장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열이나 심한 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냉방병으로 단정하면 안 되고 어떤 질병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1: 에어컨을 켜둔 실내는 시원함을 넘어서 추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막상 밖으로 나가면 정말 너무너무 더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실내외 온도 차이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2: 네, 우리 몸은요. 외부 온도가 변해도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과 땀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운 곳에서는 피부혈관이 넓어져서 땀이 나고요. 차가운 데 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1: 예.
2: 그런데 이제 이 매우 더운 곳과 지나치게 차가운 곳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오가다 보면 이 조절 과정이 결국은 반복되면서 몸에 부담을 주고요. 이런 게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로감, 손발이 차갑게 되는 어떤 증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실내의 온도차를 한 5도 안팎으로 유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게 또 절대적인 의학 기준은 아니거든요. 지난주처럼 폭염이 있을 때는 실내 온도를 억지로 높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리하지 않게 온도차를 줄이고 옷을 이용해서 담요나 옷 같은 걸 이용해서 몸이 갑자기 차가워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트는 사무실에 있거나 지하철 안에 오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이유가 있는 걸까요?
2: 네.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낮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또 근육도 긴장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공기를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가 대부분 건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조한 공기가 코나 목, 눈, 점막을 또 자극하고요. 이 상황에서 또 우리가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겹쳐지면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두 시간마다는 일어나셔서 몸을 움직이고 물도 조금씩 마셔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1: 예, 콧물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하면 여름 감기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반 감기와 냉방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병이 이제 검사로 진단하는 질환은 아니라서 그리고 증상만으로도 완벽하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 냉방된 공간에서 오래 지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실내 온도를 조절하거나 충분히 쉬었을 때는 또 증상이 쉽게 좋아진다. 그러면 냉방 환경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인후통이나 기침,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그리고 또 며칠간 지속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같은 심해지는 경우는 독감이나 폐렴,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걱정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상만으로 좀 애매할 때는 냉방병이라고 이제 자가 진단하시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예, 바깥은 찜통더위인데도 뼈가 시리거나 몸이 춥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오한도 냉방병의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2: 네, 그 차가운 환경에 오래 있으면 피부혈관이 수축하고 근육도 긴장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시리고 으슬으슬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관절염 근육통이 원래 있던 분들은 이런 증상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오한, 특히 몸이 떨릴 정도로 춥고 체온까지 올라가는 이런 증상들은 혹시나 감염 증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혹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다거나 심한 호흡기 증상들이 동반되면 냉방병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 이제 관리가 잘 안 된 에어컨을 쓸 때에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어떤 폐렴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발열, 오한, 기침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냉방병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른 질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1: 예,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더 안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찬 바람을 피부로 직접 맞으면 건강에 안 좋은가요?
2: 이 찬 바람을 이제 직접 맞는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 잘 감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부위에 오랫동안 직접 찬 공기를 맞으면 피부나 근육의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 부위의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들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 공기들이 만약에 이제 얼굴 쪽으로 맞으시면 뭐 눈, 코에 이런 점막들을 자극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불편해하는 증상들, 콧물, 코막힘, 기침 이런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혹시 천식이나 알레르기 병 있는 분들은 그 증상을 다시 유발하기도 합니다.
1: 예.
2: 그래서 바람을 조금 직접 맞지 않고 벽 쪽이나 천장 쪽으로 올려서 막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2: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열인 것 같습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거나 그리고 이제 심한 어떤 오한이 들 때 그리고 호흡기 증상들로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가래가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두통이나 구토, 뭐 어지럼증도 증상이 심하다 그럴 땐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온도 환경들을 잘 조절하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증상이 2, 3일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다른 질환이 없는지 역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고령자분들, 영유아,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은 이런 감염이나 온열 질환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의심될 때는 조금 더 빨리 진료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예. 자, 청취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냉방병 예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첫 번째로는요, 에어컨 온도를 너무 지나치게 낮추지 말고요,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바람을 몸에 직접 맞지 않게 얇은 겉옷이나 무릎 담요를 준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한두 시간마다 몸을 움직여주시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뭐 두통이나 근육 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으셔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그런 과도한 카페인이나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가능하다면 두세 시간마다 이렇게 공기를 순환할 수 있게 환기시켜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영양 섭취해주시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고열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단순한 냉방병으로 넘기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건강한 생활, 오늘은 여름철 냉방병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한병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송골매의 빗물.

0: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I love 스포츠,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새벽 북중미 월드컵 결...

0: 결승전이 있었죠.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의 대결이 큰 관심을 모았죠.
1: 네, 메시를 앞세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 완벽한 조직력과 수비로 결승까지 온 스페인의 대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스페인이 연장 접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누르고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90분간 슈팅 14개를 날리는 등 경기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도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연장 후반 20번째 슈팅만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이후 16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고 사상 첫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스페인의 우승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2026 북중미 월드컵의 막이 내렸는데요. 그런데 본선 참가국이 64개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피파의 수장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을 64개국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연히 본선 참가국 확대가 대회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르센 벵거 FIFA 글로벌 축구 발전 책임자는 이번 월드컵에서 도입한 물 보충 휴식, 즉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좀 인기가 없었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FIFA가 대회 이후 그 영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월드컵까지 FIFA는 또 많은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자, 한국 축구는 여전히 32강 탈락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32강 탈락의 충격을 뒤로하고 소속팀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첫 골을 기록했죠?
1: 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LA 갤럭시와의 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요. 2대0으로 앞선 후반 12분 델가도의 패스를 논슈도 오른발 슛으로 연결하면서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골은 올 시즌 리그에서 도움만 9개를 기록 중이던 손흥민 선수의 리그 첫 득점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75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고요. 팀은 라이벌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고 MLS 서브 컨퍼런스 3위에 올랐습니다.
0: 예. 자, 프로야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더 치열한 가을 야구 경쟁이 이어지겠군요.
1: 맞습니다. 4연전으로 후반기 시작을 알렸는데 역대 최소 443경기 만에 800만 관중을 돌파했고요. 지금 추세면 역대 최다인 1301만 5440명까지 관중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경기에서는 한화의 베테랑 에이스 유현진 선수가 어제 키움과의 경기에서 한국 투수 최초로 통산 2500 탈삼진 고지를 정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화는 키움과의 3경기를 내주고 어제는 비기면 서 후반기 좀 아쉬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LG가 5연패에 빠졌습니다. KT와의 안방 잠실 4연전을 모두 패하고 2위도 빼앗기게 됐는데 사실 1위를 질주하다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면서 2위로 내려앉았지만 LG가 이렇게 후반기 출발이 어두울지는 몰랐습니다. 이 전반기에 한 경기 내주고 또 후반기에 4경기 연속으로 내주면서 지금 5연패 3위까지 떨어지게 됐고요. 선두 삼성은 어제 롯데 8대 11로 지면서 4연승 이어가지 못했고 기아는 어제 SSG를 9대 5로 이기면서 후반기 원정 4연전을 위닝 시리즈 달성과 함께 3연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4위를 지켰습니다. 두산도 NC의 10대 3 대승을 거두고 3연승 질주와 함께 동시에 후반기 첫 4연전을 삼성 1패로 마무리했는데요. 4연전 결과 순위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삼성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KT고요. LG가 3위로 떨어졌고 4위는 기아, 5위는 두산, 6위는 한화입니다. 그 뒤로 NC, 롯데, SSG, 키움 순입니다.
0: 예, 후반기는 아시안게임 차출이 큰 변수가 될 텐데요. 특히 후반기 출발이 불안한 한화는 대만 출신 아시아 쿼터죠. 왕옌청 선수까지 빠지게 됐다고요?
1: 네, 대만이 24명의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화의 핵심 선발투수죠. 왕인청 선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한화는 이렇게 되면 노시환과 문현민에 이어서 이 왕인청 선수까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됐고 따라서 전력의 공백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 대만이 아시안게임에서 홍콩, 태국과 함께 우리와 조별리그 B조에 묶여 있습니다. 오는 9월 21일 대회 첫 경기에서 대만과 맞설

0: 예정이라 이 왕인천 선수의 대표팀 선발은 여러모로 눈길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1: 예. 자, 그리고 육상에서는 단거리 기대주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한국 남자 100m 역대 2위 타이 기록을 세웠다고요?
0: 네,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제80회 니가타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남자 100m 오픈 레이스에서 10초 13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기존 최고 기록 10초 16을 깨면서 지난 6월 비에사가 세운 한국 남자 100m 역대 2위 기록과도 같은 기록을 썼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나마디 조엘진 선수는 지난해 실업 육상 무대에 데뷔한 뒤에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일본 이즈모 대회 남자 100m에서 10초 23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이달 초 나카타 기록회에서 10초 16, 이번 대회 10초 13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한국 기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1: 예.
0: 남자 100m 한국 기록은 김구경 전 선수가 세운 2017년에 세운 기록입니다. 10초 07입니다.
1: 예. 자, 탄탄대로를 달리던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죠.
0: 안세영 선수가 일본 오픈 16강전을 앞두고 부상으로 기권을 했는데요. 이 일본 오픈에 이어서 중국 오픈도 결장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부상 부위는 안세영 선수가 과거 훈련이나 경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했던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올해 가장 큰 대회인 8월에 있는 인도 뉴델리 세계선수권 대회 9월에 있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두 대회를 뛰기 위해서 재활에 매진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안세영 선수는 일본 오픈을 일찌감 좀 마무리한 셈이 됐지만 우리 대표팀은 여자 복식 김혜정 공이용조와 공이용조가 정상에 올랐고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는 준우승을 차지하고 대회를 마감을 했습니다.
1: 예. 대한 장애인 체육회가 22일부터 2026년 꿈나무 선수 학예 스포츠 캠프를 개최한다고요?
0: 네, 22일부터 28일까지 이천 선수촌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캠프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꿈나무 선수 발굴 프로젝트라는 부재 아래 지체장애 22명, 뇌병변장애 7명, 시각장애 6명 등 총 35명의 장애인 스포츠 유망주가 참가를 합니다. 핵심은 패럴림피언 이 선배들과의 연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이 5개의 메달을 휩쓴 노르득스키 국가대표 김윤지 선수 그리고 같은 대회 스노우보드 동메달리스트 이재혁 선수가 멘토로 나서고요. 2014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 유수영 선수 그리고 2022 황저우 아시안 파라게임 배드민턴 동메달리스트 정겨울 선수도 멘토로 합류를 해서 유망주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뚜렷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KBS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인 취업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자, 먼저 공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2: 네. 2026년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우주사례 공모전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 내용은 2026년 근로지원인 및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입니다. 첫째로 근로지원인 우수사례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유지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둘째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수행기간 우수사례는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근속유지 지원, 부정수급 예방 적발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발전에 공헌한 사례입니다. 신청서류는 공모 분야별 우수사례 작성 서식이고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었고 8월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소속기관의 우편 등 접수입니다. 심사 절차는 우수사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상 시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근로지원부 031-728-729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공단 사업 소식도 전해 주시죠.
2: 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조소득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수용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안내드리면 첫 번째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상위 계층인 고용보험에 취득 중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 7만 원 한도로 출퇴근 시 수용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입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으신 분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고용보험 탈락, 수급 자격 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 조건 상실 시 탈락 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병가, 재택 등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hub.kead.or.kr 장애인 서비스 신청 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 클릭, 두 번째로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첫 번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포함,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세 번째로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사본, 네 번째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2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자, 이어서 훈련 소식 전해 주신다고요?
2: 네. 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은 2026년 공무원 준비반을 모집하고 있으니 공무원 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 개요를 안내드리면 모집과정은 9급 공무원 준비반이고 모집인원은 10명으로 선발평가를 통해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분으로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 합숙 또는 통합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다음 훈련 제외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훈련 제외 대상은 첫 번째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분, 두 번째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훈련기간 제약 및 수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분, 세 번째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분, 네 번째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분, 다섯 번째로 훈련 시작일 기준 다른 사업체에 근무 중인 분, 휴직 포함입니다.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교육 내용은 공통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 과목, 온라인 강의 및 기본서 일부 제공되며 영어 행정법 직강 주 1회 실시됩니다. 교육 시간은 1일 6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외 공휴일 및 주말 독서실 제공합니다. 교육 장소는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 한평군 한평읍 학동로에 위치한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정형 절차 및 일정을 안내드리면 서류 접수는 8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마감되고 교육훈련은 8월 24일 월요일부터 1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선발평가 일자 및 장소는 8월 18일 화요일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이고 선발평가 내용은 직업훈련 입학생 선발평가 모의고사 실시입니다. 모의고사는 공통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기출문제,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됩니다. 응시 인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 한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정동의서 한부, 복지카드 및 증명사진 사본,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이고 지원 방법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지원서류 송부입니다. 교육생 지원을 안내해드리면 훈련비용 전액 무료 및 교재 기본서 일부 제공되고 훈련 수당 지급은 훈련 참여 수당은 월 최대 28만 4천 원, 통학 시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숙사 및 식비 무료이고 교육 중 상해보험에 가입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훈련 정보를 참고하시고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9562-8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업과 일자리 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김창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방송에는 끝이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KBS 인간극장이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은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들려줬고, 시각장애인 수학교사인 안승준 씨 역시 방송 출연 이후 눈부시지 않아도 빛나는 이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명의 시각장애인이 책을 펴냈습니다. 지난해 겨울 인간극장에 출연했던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가 인생 2막을 담은 책 일단 시작하고 봄을 출간했는데요. 10대 후반에 유전성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유현진 씨는 새 아들의 엄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밥을 먹이거나 칫솔에 치약을 짜는 것 같은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도 쉽지 않았지만, 육아를 통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함부로 대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아이를 보듬듯 자신도 보듬기로 결심한 뒤 비로소 자신의 봄이 시작됐다고 고백하는데요. 절망의 시간을 지나 희망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 시각장애인 유현진 씨의 일단 시작하고 봄. 올여름 독서와 함께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더 폴리스가 부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우리는 한 가족 월요일 순서 안내드릴게요. 다양한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문화센터 A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공연장 중에 장애인 관객을 위한 접근성 공연을 가장 많이 시도한 곳을 꼽는다면 국립극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배리어프리 공연, 접근성 공연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객이 어려움 없이 공연을 감상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봄에 공연한 연극은 시각장애인이 감상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화면에서 드라마를 감상하는 생생TV가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부터 새로운 드라마 감상하는데요. 제목부터요. 여름에 감상하기 딱 좋은 드라마.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남녀가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 마지막 썸머를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해 봅니다.

0: 문화예술 속의 접근성, 액세서빌리티를 살펴보는 문화센터 A 시간입니다. 자, 센터장님, 우리 시각장애인 장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장근영입니다.
0: 자, 오늘은 지난 봄이죠. 국립극장에서 공연한 연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말 국립극장에서 본 연극 당신 좋을 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장애의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음성 해설이 제공되더라도 이제 작품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충분히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0: 정작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감상하긴 어려웠다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1: 네.
0: 먼저 그 전에 공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공연은요. 네. 셰익스피어 희곡 조실대로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이에요.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숲으로 떠난 인물들이 자유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공연인데요. 7명의 배우가 20명의 인물을 나누어 연기하면서 이제 극을 이끌어간 공연이었습니다.
0: 야. 배우 7명이서 네. 캐릭터 20개를 연기하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어떤 배우는 한 명이 7 역할까지 맡았어요.
0: 한 명이?
1: 네.
0: 아니 이게 뭐 공평하게 뭐 3명씩 맡자 이런 것도 아니고?
1: 네.
0: 이야. 근데 그러면은 근영 씨는 네. 그 각 배역의 배우가 누군지 어떻게 보면 가늠을 하셨어요? 어땠어요?
1: 아, 이제 그게 이제 중요했는데요. 이 공연이 이제 이어폰으로 듣는 폐쇄형 음성 해설이 실시간으로 제공이 됐어요.
0: 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하는지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0: 누가 말하는지?
1: 네. 한 배우가 이제 여러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 목소리나 내용으로 그 변화를 따라가야 했는데 그게 속도가 좀 빠르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이제 목소리 변화를 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배우는 그 차이를 제가 잘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었고
0: 네네.
1: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청각적인 차이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소품, 의상, 표정 같은 시각적인 차이로 인물의 변화를 드러내는 게 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0: 근데 보고 있을 때 왜 그 네. 관객들, 옆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이 좀 느껴지잖아요.
1: 네.
0: 어떻게 옆에 있는 관객들의 반응은 구별을 하는 것 같았나요? 어땠나요? 느낌적으로.
1: 눈으로 보는 관객들은 구분하는 것 같았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야, 그러면은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연기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의 그냥
1: 네.
0: 굉장히 네네. 개인적인 의견이다.
1: 네.
0: 근데 음성 해설에서 그러면 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지금 배역을 맡고 말하고 네. 연기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해주지 않나요?
1: 그게 이제 그럴 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음성 해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작품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긴 어떤 한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원래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연극에서 셰익스피어의 내용을 좀 바꾼 걸까요?
1: 좀 새롭게 각색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아, 저 왜 안 그러면 셰익스피어 욕하려고 그랬거든요.
1: 셰익스피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어쨌든 그러면 시각적인 변화로 네.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였으면은
1: 네.
0: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감상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 머릿속에 완전 뒤죽박죽 될 것 같은 느낌인데.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물 간 어떤 변화 못지않게 또 전체적으로도 배우들이 어떤 춤을 춘다든가 어떤 표정, 몸짓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어떤 시각적인 요소로 극을 이끌어가는 비중이 상당히 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는 관객들은 아주 재밌고 즐겁게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야, 지금 잠깐 생각해도 춤을 추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1: 아, 그러니까요.
0: 음성 해설로.
1: 맞아요. 사실은 이 공연에 네. 저신장 장애가 있으신 배우분이 출연을 하시는데
0: 네.
1: 그분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그분의 춤이 매력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0: 아, 이건 좀 그렇다.
1: 네.
0: 네. 그러면은 그중에서도 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1: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 이 공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어 통역사분들의 역할이 좀 컸어요.
0: 배역이 있는 거예요?
1: 배역이 있다기 보단 수어 통역사이시면서도 배우들과 함께 뭐 춤도 추시고 연기도 하셨거든요.
0: 네.
1: 그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0: 근데 수어 통역사는 이제 청각 장애인 관객을 위한 장치로
1: 네.
0: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시각 장애인의 이해
1: 아, 이제
0: 네, 거기에 영향을 끼칠까요?
1: 그게 대부분은 이제 무대 옆에서 또는 배우 옆에서 이제 통역을 일반적으로 하시는데 이 공연에서는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연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극 중에 이제 로잘린드와 올랜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로잘린드가 남장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좀 숨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랜도를 마주쳤는데 구어로 말을 하면 이제 목소리가 들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랜도는 수어를 모르니까 다른 배우가 그 수어를 좀 어설프게 구어로 통역을 해주는 대사가 나와요.
0: 네.
1: 근데 하다하다 수어로 통역을 하다 안 되니까 진짜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분을 데리고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극 바깥에 있는 캐릭터를 연극 안으로 끌고 오는 그런 네. 거라는 거네요.
1: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수어 통역사분이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해주시는
0: 아하.
1: 이렇게 다양하게 연기에 참여하셨어요.
0: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이제 농인 네. 관객분들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시도. 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0: 그러겠네요.
1: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장면에서 이제 로잘린드가 수어로 말을 하면 이어폰의 음성 해설에서 이제 해설사가 진짜 수어의 의미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바로 무대에서 또 그 다른 배우가 어설픈 통역하는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두 경로로 나오니까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0: 때 시각장애인 관객한테는 이거는 그냥 문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1: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떤 연기나 표현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요즘은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럴수록 그 장면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적 언어를 중심으로 즐기는 관객, 그리고 청각적 언어를 중심으로 즐기는 관객이 다른 감각이잖아요.
0: 완전 다른 거죠.
1: 네, 네. 근데 같은 공연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0: 이야, 진짜 얘기 듣는데 뭔가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 파악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1: 네.
0: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은 공연을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1: 그래도 이제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했으나 이제 장면의 세부적인 재미를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성에서는 되게 단조로운데 객석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0: 뭐가 있는데.
1: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웃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음성 해설이 아쉬운 것은 그게 되게 밝거든요.
0: 네.
1: 그거에 비해서 해설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단조로우셔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긴 했던 것 같아요.
0: 혹시 그 해설사님이 그날만 기분이 나빴던 게 아닐까요?
1: 힘드셨나?
0: 그런 느낌이 아니라 톤 자체가 좀 낮았어요.
1: 네. 그리고 되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네. 그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아주 끝에 작업이 투입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아,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들을 세세하게 전해주지 못했다. 약간 이렇게 그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1: 네, 그게 꼭 그 작가, 음성해설 작가님이나 해설사님의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0: 그쵸,
1: 어떤
0: 좀
1: 상황이
0: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예.
1: 있었겠구나 하는 목소리가 느껴졌다고 할까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딪힌 거예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접근성 장치가 부딪힌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지금 이 상황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사실 근데 이 공연은 농인 관객, 청각장애인 관객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모든 관객을 만족시키는 공연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진 않잖아요.
0: 그렇겠죠.
1: 근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연을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이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기획 단계부터 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극장의 이 무장애 기획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되게 영향력 있는 무대예요. 그래서 좀 더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시도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1: 네.
0: 무장애 공연 기획이니까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아, 예. 특정 장애 유형의 관객뿐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공연이들 이게 말 허상인 뭔가 말뿐인 그런 거 말고
1: 네.
0: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1: 네, 예. 맞습니다.
0: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장근용 씨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가 부릅니다. 신청곡.

0: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진주입니다. 저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장애인 등록을 한 20년 전에 했거든요. 운전도 할 수 있는 시력이긴 한데 그래도 시각장애인 위해서 저도 장애인이니까 뭔가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조금 입장을 생각하면서 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비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여기에서 많은 뭐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팜플렛, 홍보물 만드는 디자인도 했었고 다른 필요한 그런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도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블로그 운영하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불편한 것들을 먼저 도와드리고 네, 지혜의 회원분들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활동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른 직원분들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구로구지회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윤진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에게도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시각장애인이 즐겁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 시각장애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겐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기관 이용자에겐 시각장애를 잘 아는 근로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을 운영하니까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시각장애인을 채용하는 관련 기관이 좀 더 많아져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0: 화제 TV 드라마를 화면 해설로 감상하는 생생TV 시간입니다. 화면 해설 에세이 눈의 선악의 저자 권성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번에 화면 해설을 쓸 때 네. 시나리오나 대본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으면 네. 해설 쓰기 어렵다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1: 누가 뭘 한다를 일단 할 수가 없으니까.
0: 그런데 네. 어렵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1: 네, 그게 이제 뭐 없는 경우에는 진짜 특징적으로 뭐 파마머리 뭐 남자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특정을 해야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남자, 여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흘리듯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쨌든 그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막 영상을 막 뒤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막 싹 스쳐가는 장면에서 나온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찾는데요. 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 가운을 입었는데 명찰이 달렸다던가 아니면 뭐 교복에 명찰이 있다던가.
0: 근데 아니면, 그런 거 되게 대충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1: 근데 그래도 거의 그거는 신경 써서 맞춰.
0: 그래요? 네. 일관성
1: 틀린
0: 가져가요?
1: 건 못 봤어요. 이름을 다르게 쓴 네네. 것.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서류 같은 데 이렇게 있을 때 이름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거를 찾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름이 없었는데 배우들끼리 친하거나 그러면 누구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네네네. 대사에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싸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에. 문제는 이게 발음이 약간 이게 애매해가지고 이게 뭐 영인지 명인지 알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네네. 하면은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또 그럴 땐 조금
0: 그냥 쓰면 안 돼요?
1: 네, 안 되죠. 영인지 명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죠.
0: 그럴 이게 때는. 성격 차이도 있네. 제가 했잖아요. 네. 그냥 씁니다.
1: 애매하게 발음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제가 우길 거예요.
1: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약간 나이대를 또 알려줘야 될 때도 있는데 나이대에 따라 뭔가 또 많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근데 네. 나이대가 요즘은 배우들도 다 젊어 보이고 일반 사람들도 젊어 보이고 막 이러니까.
0: 그리고 요즘 CG를 그렇게 많이 쓴대요.
1: 네 맞아요. 또 그렇게도 하고 네. 하니까 이게 나이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쓰는 거 중에서 이렇게 그 남녀 주인공이 있는데 남자 배우가 이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여자 배우보다 오히려 어려 보이는데 대사에서 나는 나이도 많고 당신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대본을 일단 다 뒤졌어요. 1회부터 12회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39세라는 걸 봤거든요.
0: 세상에.
1: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살짝 바뀔 수도 있으니까 39세 이건 너무 애매하니까 그냥 30대 후반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설명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찾고 있습니다.
0: 아우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그 모 배우님을 실제로 이제 봤는데 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화면으로 볼 때는 피부가 너무 좋았거든요.
1: 네.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0: 아닌 거예요.
1: 현실적인 느낌이 있었나 보죠.
0: 많이 현실적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담당 PD가 제가 아는 PD였어요.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계약 조건에 있었대요.
1: 아, CG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자세하게 계약이 되는군요.
0: 그래서 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 배우를 쓰려면.
1: 그걸 다 그 비용을 감당해야
0: 네,
1: 되니까.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예. 지난주에
1: 재밌네요. 네. 네.
0: 은혜하는 도정님과 감상 끝났습니다.
1: 네, 네 예.
0: 맞습니다. 굉장히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1: 네. 너무 좋았는데. 네. 네. 이번 자, 드라마도 기대해 주시고요.
0: 좋습니다. 어떤 건가요?
1: 네, 작년 네.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KBS ETV 토요일 드라마로 방영이 됐는데요. 제목이 마지막 썸머입니다.
0: 네.
1: 이 겨울에 방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제목은 또 여름이었고요. 그 이 내용을 보면 어릴 적부터 친구인 이제 남녀 주인공이 그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판도라의 상자 속에 숨겨둔 그 첫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제 펼쳐지는 리모델링 로맨스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0: 리모델링 로맨스.
1: 네, 뭔가 리모델링을 하는 리모델링 이런 약간 건축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건축이 나옵니다. 네, 주요 그 소재입니다. 네, 남녀 주인공의 그 관계 속에 또 여름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
0: 계절 여름.
1: 네, 여름도 중요하고요. 백도화 주인공 남자 주인공인데요. 백도화 역의 이재욱. 송하경 역의 최성은, 서수혁 역의 김건우, 윤소희 역의 권아름, 오승택 역의 이슬이 출연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어떤 그 마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지방의 마을인데 중견 연기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0: 일단 주요 배역은 백도화, 네. 송하경, 네네. 서수혁, 윤소희, 네. 오승택.
1: 네,
0: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제목에 네. 지금 제목이 마지막 썸머. 썸머, 여름이 네. 들어가니까 중요한 소재겠네요.
1: 네, 그렇죠? 여름. 그 남녀 주인공의 그 이야기 속에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까 그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여기 이제 땅콩집이라는 게 나와요.
0: 땅콩집?
1: 예, 땅콩이 보면은 그 껍질 안에 이렇게 껍데기 안에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그쵸. 들어있잖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개의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집이 어떤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이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집 한 채를 절반으로 딱 자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땅콩집은 똑같은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0: 연결이 돼 있는 거죠.
1: 네. 어, 연결이 돼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공용 공간이 있고 그 아. 공간을 이제 양쪽 집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아하. 그렇게 주택을 지었는데 얘가 이제 그 주인공인 그 송하경이 이제 파탄면이라는 곳에 면사무소의 7급 주무관이에요. 공무원이고요.
0: 공무원.
1: 네, 아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송주무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송박사 또 이렇게 불러요.
0: 굉장히 리스펙을 받고 있네요.
1: 네. 네. 근데 이 하경이 이제 그 땅콩집에 살고 있는데 현재는 절반에만 집이 살고 있습니다.
0: 절반 비워져 있고?
1: 네. 절반은 비워져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아버지들끼리 이제 친구끼리 집을 지은 거예요. 같이 살려고. 근데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경만 그 집에 살고 있고
0: 아버지는 안 살고
1: 네, 다 가족들은 없고 이제 혼자 살고 있고 네. 나머지는 비어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 하경이 이제 그 파탄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거기 살았는데 거기를 저주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0: 어머,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1: 그러면서 이 땅콩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제발 이 파탄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재판장한테 지금 막 탄원서까지 넣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땅콩집을 구매할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이제 집을 팔려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감상해 보시죠. 화면 해설의 유인선 성우입니다.
2: 아, 잠깐만 와봐. 네. 백 소장이랑 얘기 잘 된 거 아니야?
3: 네, 맞아요. 아저씨가 저한테 모든 매매해야 되는 걸 일임하셨는데 왜요?
2: 그 백 소장 인감도장 가지고 왔어?
3: 그럼요. 매임장이랑 인감도장이랑 인감도장 증명서까지 다 챙겨 왔어요.
2: 줘봐.
3: 매매임장, 인감증명서.
4: 중개인이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다.
2: 백규요? 아이고, 백 소장님 성함이 백규 맞지?
3: 네, 맞아요. 백규.
4: 중개인이 눈을 질끈 감으며 등기부등본을 건넨다.
3: 어?
4: 공유자의 백도아라고 쓰여있다.
3: 어? 백도아?
4: 하경이 아저씨, 통화를 한다.
3: 지금 무슨 날이에요? 지금 백도아 서울에 와있다고요? 언제부터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아저씨가 분명히 나한테 매매 다 맡긴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왜 갑자기 명의가 백도아로 바뀐 건데요?
4: 도아 아빠 키우.
5: 아, 생일 선물 달라고 직접 찾아가서 명의 달라는 또 어째?
3: 생일 선물요?
5: 그놈이 나한테 뭐 사달라고 조는 건 그 물풀의 나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놈이 뭐 조르는 놈이야? 운전가에 원하는 거 없는 놈이 달라는 데 어째?
3: 아저씨!
4: 기호가 건설 현장을 살핀다.
5: 아, 저씨 안전모 써야지. 어어어 하경아, 아저씨 바쁘니까 도아한테 전화해봐. 나중에 통화하자.
3: 여보세요 아저씨?
4: 하경이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쳐다보다 한숨을 쉰다.
3: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다.
4: 하경이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길을 걷는다.
3: 잠깐 잊고 있었다. 내 여름은 원래 운이 드럽게도 없다.
4: 하경이 등기부등본에 적힌 도아의 이름을 보다가 입술을 깨문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도아의 연락처를 찾아본다.
5: 도아 녀석 전화번호 안 바꾸고 그대로야. 그게 네 말이라면 꿈빡 죽잖아. 연락해봐.
4: 하경이 망설이는데 하경의 눈에 프로필 사진 속 도아가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경이 황급히 고개를 젓는다.
3: 요즘 너무 무탈하여 깜빡 잊고 있었던 것뿐. 징글징글하고 개 같은 이 여름에 대해.
4: 17년 전 병원.
3: 그래. 그날부터 시작이었다. 별한 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6월. 알아냈어?
6: 땅콩 알러지 같대.
3: 식중독인 줄 알고 간 곳에서 난 땅콩 알러지란 진단을 받았고
6: 그보다 다 나으면 아빠랑 갈 데가 있어.
3: 6월 초입부터 37도를 때리는 짜잔. 이 기막힌 곳에서 살게 된 것도 12살 여름이었다. 땅콩집?

0: 응? 아빠, 딸내미 땅콩 알러지 있다는 말 못 들었어?
1: 야, 둘이 하나 되는 집, 땅콩집 얼마나 귀엽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살게 될 거냐면,
2: 어린 도아가 마당에서 축구공을 든다.
3: 그 후로 내내 지금까지 이어진 나의 불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2: 4년 전 하경의 방.
4: 제발 나 좀 살려주라.
2: 하경이 에어컨을 때린다.
5: 공물로 할 때 말 안 들어?
4: 야!
2: 3년 전 하경이 서류를 안고 계단을 내려간다. 하경이 발을 삐끗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다.
4: 아! 괜찮으세요? 아!
2: 2년 전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주저앉는다. 하경이 남자를 뿌리친다. 1년 전 하경이 짐이 가득한 상자를 안고 시청을 떠나는데 예은이 메주를 상자에 버리듯 넣고 얄밉게 손을 턴다.
6: 땅콩집에 살게 되면서
7: 네.
6: 하경은 다치고 상을 당하고 네네. 직장에선 또 좌천을 당해요.
7: 네. 그 이제 매해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게 여름이었어요. 항상. 아. 그래서 이제 하경은 내 여름에는 운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이제 그런 땅콩집을 팔고 싶었던 건데 이게 매매 권리를 이름했던 백소장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네. 그 옆집이죠. 그 옆집의 아들한테 백도화라는 아들한테 명의 변경을 이제 아버지가 해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6: 아들의 허락이 있어야겠네요.
7: 네, 그렇죠. 네. 도화는 이제 건축사무소 소장인데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소장이고요.
6: 어머.
7: 건축 대상을 받은 능력자입니다. 이 하경이 지금 그 하경은 한국에 있지만 도화는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거주 중이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도화가 지금 현재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하경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요. 집을 팔아야 되니까. 그 직후 도화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오는데요. 딱 뭐라고 써 있었냐면 뭐 날짜, 시간, 어느 카페. 딱 이렇게만 적혀 있었던 거예요.
6: 어머.
7: 뭐 가겠다, 오겠다 이런 말도 없고.
6: 이런 걸 속된 말로 뭐가 없다라고.
7: 그렇죠. 뭔가 지금 상황이 그렇죠.
6: 네. 그러면 그래서, 만나겠네요.
7: 네. 둘이. 그래서 이제 하경이 나갔어요. 거기로. 근데 도화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장소에 나온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서수혁이라는 이제 변호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하경이.
6: 그러니까 예의 없음에 분노한 거예요.
7: 네. 그 어쨌든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으니까.
6: 아니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면 되잖아요.
7: 근데 이제 조건을 안 받아주겠다는 거였죠.
6: 아, 네.
7: 그래서
6: 어쩐지.
7: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화에게 전해달라고 네가 엄청 아끼는 해머 드릴 있는데 그걸 내가 오늘 사용할 예정이고 벤치프레스랑 하키채도 중고 마켓에 팔아버릴 거고 그리고 양육비도 좀 더 보내라 이런 에?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6: 뭐 둘이 결혼했었어요?
7: 그 이제
6: 양육비?
7: 네, 변호사인 그 수혁도 혹시 아이가 아이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니고 수박이라는 이름의 대형 견이에요. 갈색 레트리버 같이 네. 생긴 그런 대형 견이었는데 그 양육비를 이제 받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둘 사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6: 그 사연이 지금부터 공개된 건 아니고.
7: 네, 이제 차차 나올 건데요.
6: 예, 예. 예.
7: 그 수혁에게 얘기를 전해드린 도안은 걔는 한다면 하는 애라 내가 오늘 가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 아, 이미 알고 있는 사연이네.
7: 네. 그래서 얼마 후 이제 하경이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그 수박이라는 개를 아끼거든요. 근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6: 어머.
7: 그래서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없고 동네를 싹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박이가 누구랑 있었냐? 그 리드주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6: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다음 내용입니다.
8: 나 전화네.
5: 울봐.
2: 하경이 눈을 깜빡이며 시선을 회피한다. 도아의 눈길은 하경에게 계속 고정되어 있다.
8: 송하경. 오랜만이네, 우리. 2년 만이지?
2: 하경의 눈빛이 살짝 날이 선다.
3: 그만해. 우리 이렇게 티키타카 할 사이 아닌 걸로 아는데.
2: 도아가 고개를 끄덕인다.
3: 앉아. 할 말 있어 온 거잖아.
2: 잠시 뒤 두 사람이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소파에 앉아있다.
3: 변호사를 선임했더라?
8: 2년 만에 누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3: 아저씨가 나한테 위임장 넘긴 거 몰라?
8: 그걸 나한테 다시 넘긴 거 몰라?
2: 하경이 차갑게 곁눈질을 한다.
3: 너가 여유롭게 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나 본데 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 파탄면도 그렇고.
2: 도아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인다.
5: 지금 이분들 놓치면 또 언제 팔릴지 몰라. 어쩌면 계속 안 팔릴 수도 있고. 3대가 같이 살 거래. 좋은 사람들 같아. 난 팔고 싶어.
2: 도아가 조금 놀란다.
8: 그래서?
2: 하경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5: 너 바쁠 테니까 네 인감 도장이랑 동의서만 넘기면 복잡하고 힘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8: 너 왜 그렇게 이 집이 팔고 싶은 건데?
5: 그 이유는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2: 도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5: 너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안 팔면 또 5년 어쩌면 10년 계속 못 팔고 짱박혀 있어야 돼. 넌 여기 지긋지긋하지도 않냐?
8: 응.
5: 근데 한 번을 안 오냐?
2: 도아는 어이없다는 듯 눈만 껌뻑이고 하경은 울컥한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본다.
8: 네가 오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앞에 얼씬거리면 죽여버리겠다며.
2: 하경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5: 근데 왜 쳐왔는데? 어?
8: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미치겠다. 네가 안 나타나면 드릴로 내 벽 뚫겠다며. 저거 내 학기채, 저거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저거 중고로 팔겠다며. 내가 사람이 이렇게 좋아요? 네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꺼지라 그러면 꺼지고, 또 이렇게 소환하니까 또 소환 당해요. 우리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치?
2: 도아가 슬쩍 웃는다.
5: 신나는가 보다?
8: 얼마 전에 내 집 마련을 했거든. 그래, 송하경이 이렇게 2년 만에 나랑 말도 섞어주고. 좋네.
2: 하경이 기막혀 한다.
8: 근데 나 먼저 좀 씻어야겠다. 나 현장에서 바로 와서.
5: 뭐?
2: 도아가 자신의 집 거실로 향하자 하경이 따라간다.
9: 야, 네가 뭔데 여길 쳐들어와서 목욕까지 하겠다는 건데?
8: 왜? 내 집에서 내가 씻겠다는데.
9: 좋은 말로 할 때 서울로 가든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어?
2: 도아가 벽에 걸린 하경과의 사진들을 쳐다본다.
8: 네가 계속 날 졸졸 쫓아온다고는 생각 안 하냐?
9: 야, 백도아!
8: 근데 송하경.
2: 도아가 우뚝 멈춰서자 하경이 따라오다 그의 등에 부딪힌다.
8: 너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렸더라?
9: 뭐?
8: 너 지금 면에서 담장 화물기 사업하고 있다며. 그게 건축학적으로 말이 잘 거라고 생각해?
9: 누구냐? 어떻게 알았냐? 내 스토커야?
8: 야, 그냥 파타면 걸어만 다녀서 다 너 얘기야. 뭐 민원 처리한 송 박사, 상사한테 개기구수 좌천당한 강큰 또라이. 역시 송하경이야.
9: 야,
2: 하경이 도아를 쫓아간다.
9: 죽고 싶지? 진짜 네가 쳐맞고 싶은 거지? 어?
8: 좀 달라진 줄 알았는데 역신 역시야.
9: 그 역시라는 말 나 지금 꽤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더 해라.
8: 하면 어쩔 건데?
9: 너 진짜 기어이 나랑 피를 보겠다 이거지?
8: 한두 번이야 우리 사이에 피를 본 게?
9: 너 한 번씩 많이 늘었다 이 티키타카가.
8: 그것만 늘었겠어?
9: 또 뭐가 늘었을까?
8: 네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게 다.
2: 하경이 살짝 당황한다.
8: 다행이다. 하나도 안 변해서. 이 동네도, 이 집도, 여기 살고 있던 송하경도.
2: 하경이 미간을 찌푸린다.
8: 난 좀 변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송하경.
6: 아, 뭔가 흐름이 약간 앙수, 알콩달콩.
7: 네.
6: 왠지 그렇게 흘러갈 것만 같은 네. 느낌. 여기까지는 그래요. 네.
7: 그리고 도아는 되게 여유로운데 하경은 좀 날도 서 있고 그렇죠. 되게 조급한 느낌도
6: 약간 피해자
7: 나잖아요.
6: 느낌.
7: 네, 맞아요. 예, 이제 하경과 도아가 그 집이 땅콩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방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주 얇은 나무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6: 어머 최악이다.
7: 마주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 그 어렸을 때 뚫어놓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방이 보여요.
6: 어머.
7: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코르크 마개를 막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경이 화가 나면 거기다 연필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연필이 막 날아가고 예, 약간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이 도아는 보면 집을 전혀 팔 생각이 없어요. 그 아버지에게 명의를 바꿔달라고 한 것도 하경이, 그러니까 연락을 안 했어요. 하경이 아예.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하경이 나한테 연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그 명의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한편 하경은 이제 요즘 그 마을에서 그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건축 담당 네. 공무원인데 그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마을에 담장 허물기를 해요. 뭐 주차장도 확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미관도 좋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도화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도화는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 하류 이 마을이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이렇게 범람 같은 걸 하게 되면 굉장히 홍수 때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6: 네. 근데 그 말만 들어서는 네. 무엇보다 안전 제일
7: 그쵸,
6: 아닌가요?
7: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화가 그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경은 내가 허물고 싶은 거는 그 안쪽에 내벽이 아니라 집에 바깥에 있는 외벽들이다. 그거는 허물어도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거다.
6: 아,
7: 이렇게
6: 주장을
7: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 땅콩 집에 이제 외벽을 허물게 돼요. 포클레인을 불러가지고 네. 그 불삭기로 허무는데 그 불삭기 기사가 잘못해가지고 내벽까지 약간 손상이 어머나. 돼요. 그 내벽에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이랬거든요.
6: 추억이 있는데.
7: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도화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화가 그걸 이제 수리하는 거를 같이 도와주는 상황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도화가 네가 안쓰러워 죽겠다면서 난 이 집을 절대 못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장면 만나보겠습니다.
6: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머 다음 내용입니다.
5: 내 여름은 대체 어디서부터 꾸여버린 걸까? 사실 난 그 정답을 알고 있다. 빌어먹을 백도화 때문이다.
2: 밤, 하경이 공원 철봉의 거꾸름에 달려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린다. 이때 누군가 다가오자 하경이 슬쩍 눈을 뗀다. 도화다. 도화가 하경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아 하경을 바라본다.
8: 언제나 여기지, 송하경. 조금만 화라도 이렇게.
2: 하경은 도화를 가만히 바라본다.
5: 어쩌면 예상했었다. 저 자식이 내 삶에 나타나는 순간 언제나 엉망이 된다는 거.
2: 과거 땅콩집 마당. 도화와 하경이 종만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조그만 나무에 물을 준다.
0: 물풀이나무를 크게 키워서 그 위에 나무집을 올릴 거야. 야, 나무 크림만 10년도 더 걸리겠다? 누가 올라가냐?
10: 너랑 나.
0: 뭐래?
2: 물장난을 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지개가 핀다.
5: 2007년 장마철도 아닌데 무지개가 피었던 여름.
2: 고등학생 하경과 도화가 땅콩집 지하실에서 보드게임을 한다.
0: 봤어! 내가 이겼다.
5: 2011년 다른 소린 안 들릴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여름.
2: 비 오는 날 도화가 새끼 수박이를 안고 있다.
8: 일단 집으로 가자.
5: 2012년 맨몸으로 장맛비를 견뎌낸 여름.
11: 하나 둘 셋.
2: 사진을 찍는 순간 도화가 하경의 손을 잡는다.
5: 2013년 밤하늘의 별빛마저 따가웠던 여름.
2: 밤 도화와 하경이 땅콩집 외담장에서 발그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본다.
5: 2014년 마침내 열사병으로 미쳤었던 여름.
2: 다른 날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도화의 가슴을 친다.
0: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연명이라도 하라고.
2: 도화는 먹먹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5: 더 커져.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2022년 비도 안 내렸는데 몸도 마음도 푹 젖었던 여름.
2: 하경이 주저앉아 서럽게 운다.
5: 그래, 다 생각이 나버렸다. 냉장고에 꽝꽝 얼려놨었는데 한여름 무더위 때문에 다 녹아버렸다. 여름이 너무 싫어서 여름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내 모든 여름엔 백도와 투성이고 그 여름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2: 현재 도화와 철봉의 거꾸름에 달린 하경이 서로를 바라본다.
8: 송하경, 넌 내 아직도 그렇게 밉냐?
2: 하경이 철봉을 잡고 빙그르 돌아 내려온다. 하경은 머리에 쓰고 있던 후드를 벗고 도아에게 다가선다.
9: 여름엔 항상 운이 없었다. 왜냐면 여름엔 반드시 백도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나의 여름은 지독히도 운이 없을 것 같다.
6: 하경이 도아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네요.
7: 네, 이제 이 둘이 12살 때 처음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 둘이 밥을 먹다가 그 케첩, 한 사람은 케첩을 뿌리고 한 사람은 마요네즈를 뿌리면서 굉장히 크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뭐 둘이 갇혀가지고 막 사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1차 대전 이후에 얘네들은 계속 티격태격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 수박이 그 대형견을 키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그 수박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과거의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6: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선모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8: 그게 뭐냐, 촌스럽게.
10: 야, 얘 처음 봤을 때 기억 안 나냐? 아주 털이 빨갛게 될 정도로 수박 껍데기 갉아먹고 있었잖아.
8: 네가 그렇게 단순하니까 맨날 전교 1등 놓치는 거 아니야.
2: 하경이 공을 던진다.
10: 아, 뭐라 그랬어?
8: 아, 맨날 던져, 던지기를 아주.
10: 야, 해보자는 거야. 야.
8: 그 15년 동안
10: 수박아.
2: 다른 날 공용 공간.
8: 총 99번의 전쟁과 99번의 평화협정을 반복했다.
2: 도아가 잠든 가운데 하경이 수박이라고 새겨진 명패를 든다.
9: 야, 넌 오늘부터 빼박 수박이다.
8: 송하경은 알고 있었을까? 마지막엔 항상, 언제나, 결국은 너에게 져줬다는 걸.
2: 하경이 상복 차림으로 도아의 가슴을 친다.
8: 그리고
9: 스몰이라도 해봐, 백번.
8: 2022년 여름
9: 연패라도 하라고!
8: 우리의 100번째 전쟁이 발발했다.
9: 꺼져.
8: 그대는 몰랐다.
9: 우리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8: 우리의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계속될 줄은.
2: 현재 공원.
8: 송하경, 넌 내 아직도 그렇게 밉냐? 그래서 네가 나를 그토록 미워하게 될 줄은.
2: 도화를 보는 하경의 눈빛은 차갑기만 하다.
8: 애석하게도 송하경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2: 2화, 내가 돌아온 이유. 건축사무소 플루토 아뜰리에.
12: 네, 과장님. 네, 지금 자리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들어가서 메일 드릴게요. 네, 오늘까지 가능합니다. 네.
13: 나 죽는 걸 볼래? 어?
2: 아뜰리에 소장실.
13: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해?
8: 괜찮아, 내가 알아서 다 설명해.
2: 신종신.
13: 뭘 알아서 설명한다는 건데요? 노 사장님 성질 몰라? 분명 난리 나실 거라고.
8: 나 좀 믿으라니까 그러네.
2: 도아가 소장실을 나간다.
13: 아니 너 대체 뭔 꿍꿍인데. 아!
2: 건축주와 종신, 도아가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을 살펴본다.
14: 이 얼마나 좋아. 깔끔 세련. 딱 내가 원하는 대로야.
15: 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지. 사방이 뻥 뜨는 게 얼마나 좋아. 백 소장도 결국엔 져준다는 게 사실이었구만. 그거 뭐지? 어, 그쪽 사원.
8: 집에는 사람이 산다.
14: 응, 맞는 얘기야. 어, 내가 살 집인데 내 고집대로 백 소장이 아주 잘 지어졌어.
2: 종신이 2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한다.
14: 아, 좋다.
2: 건축주가 2층을 올려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진다.
14: 아니, 난간이 왜 이래? 완전 다 정반대로 해놨네.
8: 그쵸. 어르신께서 이쪽 난간은 철펜스로 해달라고 하셨고 이쪽 벽면은 통유리로 해달라고 하셨죠.
14: 아는 대로 이래. 아, 이렇게 해놓으면 밖에서 우리가 다 보일 거 아니야.
8: 안 보여요. 오히려 풍경이 보이죠.
2: 건축주가 통유리로 둘러싸인 2층 테라스에 올라와 주변을 둘러본다.
8: 어떠세요?
14: 좋구만.
2: 종신이 안도한다.
8: 이게 제 두 달 밤샘의 결과입니다. 어르신 말씀처럼 이 난간을 철펜스로 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 이런 풍경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또 2층 벽면 자체를 다 통유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밖에서 건물 내부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고요. 저한테 처음 이 집 의뢰하실 때 여기서 백수를 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16: 그렇지.
8: 이제부터 여기 사시면서 이 사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6: 아, 도화가 진짜 건축이 진심이네요.
7: 네. 네. 이게 더 나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늘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뭐 건축주랑 대립도 하고 뭐 또 설득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도화가 이제 아까 물어봤잖아요. 저 너는 내가 아직도 그렇게 밉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경이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는 것도

0: 애정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경이.
1: 오, 헷갈린다.
0: 그랬더니 도아가 네. 대본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랑 한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냐고 그럴 거면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묻습니다. 도아는 왜 하경에게 내가 밉냐고 물었는지 또 하경은 왜 거짓말까지 하는 건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KBS 드라마 마지막 썸머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권성아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요. 이무진이 부르는 마지막 썸머 OST네요. 지나왔던 추억이 사랑이 되고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호수라는 관점을 시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내가 아닌 관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3인칭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와 그녀의 행동부터 생각까지 모두를 읽어낼 수 있는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들의 시점은 어떨까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고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입장만큼 다른 시선들을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습니다. 주변을 챙기고 전체를 둘러보는 널찍한 시선을 갖춰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관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진검다리의 뭉게구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뭉게구름이 우리를 내려다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내가 그랬잖아. 내 생각엔 말이야. 하면서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게 내가 기준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만 달라도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갇히기 힘듭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는 내가 되면 좋을 텐데요. 전지적 작가 시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넓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LP카페에 마련됐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갑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리고 이무진의 신호등 두 곡 듣겠습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무진의 신호등 이렇게 두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영희님께서 봄엔 꽃가루 알러지, 여름엔 피부 트러블, 웃자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게요. 웃잘까요 오영희님? 예, 잘 피해야죠. 김으리님, 의리는 미련곰탱이요. 부치존 남는 거 아깝다고 언니가 제 입으로 넣어줘서 먹었더니 속이 속이. 그래서 지금 약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으리님. 예, 속이 거북해졌나봐요. 오영희님, 김으리님 두 분 모두 편치 않은 상황을 적어 보내주셨는데 저는 압니다. 이 두 분이 슬기롭게 상황을 잘 극복하셨을 거란 걸 말이죠. 오랜 시간 뵈니까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더라고요. 피부 트러블, 급체, 툭툭 털고 다 잘 일어나셨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 문 열겠습니다. 강승모의 내 눈물 속의 그대, 이어서 박강성입니다. 내일을 기다려.

바늘이 레코드판을 치는 지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다정하게 들리는 LP카페. 투박한 온기 속에 정이 느껴지는 이 시간, 오늘도 좋은 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1987년에 발표된 노래 이수만의 사랑하고 만 거야 부터 소개해드리죠. 이 노래는 이연세의 만화를 영화로 옮긴 지옥의 링 주제가인데요. OST는 특별히 발매되지 않고 그 즈음에 발표된 이수만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옥의 링,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복싱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까치와 엄지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다뤘습니다. 앞서 개봉된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보다는 화제성에서 좀 밀렸지만 이수만이 부른 노래만큼은 인기가 있었죠. 80년대 중반, 그 당시에 중고교생이었던 분들은 아마도 만화방에서 이연세 만화 쌓아놓고 있던 기억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이수만의 노래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1997년에 발표된 아주 서정적인 노래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입니다. 장필순은 솔로 데뷔곡 어느새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여성 듀오 소리 둘부터 인기는 있었고 수많은 가수들의 음반에 뛰어난 코러스로 정평이 나 있었죠. 오늘 들으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는 그의 다섯 번째 음반에 실렸는데 이 앨범은 데뷔 때부터 그를 봐왔어 그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조동진이 다듬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는 조동진의 남동생 조동익이 작곡했고 그들의 여동생인 조동희가 작사를 맡은 노래입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이수만의 사랑하고 만 거야, 이어서 장필순입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카페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1996년에 발표된 앨범에서 한 곡을 듣겠습니다. 정경화 2집 타이틀곡 나에게로의 초대입니다. 노래 좀 한다 하는 여성들이 노래방에서 곧잘 도전하는 곡이죠. 정경화는 신촌블루스의 보컬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했는데 데뷔 앨범에선 신촌블루스의 느낌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선 그 색을 지우고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오늘 들으실 나에게로의 초대입니다. 이 노래는 K2 멤버였던 이태섭이 작곡했는데요. 이태섭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중반부에 나오는 기타 연주로도 유명한 뮤지션이죠.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작곡가 강승원이 결성해서 활동한 프로젝트 그룹 우리 동네 사람들의 미안해 들으시겠습니다. 1994년에 나온 곡이죠. 강승원, 서른 즈음에를 작곡한 뮤지션이면서 음악감독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노래 미안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아주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애틋한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멤버들이 화려한 기교 없이 읊조리도 부르는 담백한 보컬과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아주 편안한 곡이죠. 대중적으로 엄청난 히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마니아들이 곁에 두고 자주 찾아듣는 노래입니다. 동물원의 멤버 류준열도 이 팀의 멤버로 활동했었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이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입니다. 미안해.

오늘 전해드리는 추억의 LP 카페에서는 다양한 분위기의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영화 지옥의 링의 OST 이수만의 사랑하고 만 거야부터 시작해서요.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에 이어서 편안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의 미안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정열의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그대 고운 내 사람.

0: 귀로 듣고 마음에 담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이번 주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미 씨에게 가장 오래된 습관이 있다면 뭘까요?
1: 아, 그러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하는 거? 그게 저에게는 좀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0: 언제부터 하셨어요?
1: 한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0: 꽤 됐네요.
1: 네, 십몇 년이라고 라고만 밝혀두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스트레칭. 스트레칭이 좋죠. 좋은 운동입니다.
1: 뭐 습관 있으세요?
0: 저야말로 뭐 운동이죠. 저 그거밖에 없죠. 예. 저도 대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1: 그렇죠. 30년 되셨죠.
0: 예, 예. 정확하게 전 1996년부터. 예. 기억이 나요. 96년부터.
1: 경이롭습니다. 존경합니다.
0: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1: 저도 언젠간 그 30년을 내세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0: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있지의 첫 정규 앨범 Crazy in Love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이 앨범은 2021년 9월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이 나올 당시에 이제 멤버들, 있지 멤버들 나이가 만 나이로 18살에서 21살까지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0: 그렇군요.
1: 앨범 제목이 이제 사랑에 미치다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0: 예.
1: 약간 이제 사랑이 뭔지 감이 올 듯 말 듯한 그런 나이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앨범이고요. 이제 K-pop 그룹들이 이제 보통 앨범에 이제 연주 버전을 또 같이 넣어서 그런 인스트루멘탈 버전을 제외하고는 이제 9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앨범인데요. 오늘은 마치 이 앨범의 주제 Crazy in Love에 좀 정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 7번째 트랙인 Love Is라는 수록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0: Love Is.
1: 네. 예.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앨범에서 사랑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메시지도 참 좋지만 이 곡을 오늘 골라본 이유는 좀 있지 멤버들의 목소리의 특색을 잘 살린 곡이어서인데요. 이 멤버들 유진, 리아, 채령, 유나, 예지 이 다섯 명 멤버들의 목소리에 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간 다섯 명 다 좀 목소리에 심지가 곱고 날카로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네. 이 곡에서 이제 북유럽 특유의 좀 차갑고 날카로운 그런 전자음들을 좀 사용해서 이 있지 멤버들의 날카롭고 강단 있는 그 목소리에 어울리는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인지 이 곡 안에서의 다섯 명 멤버들의 목소리가 좀 하나하나 잘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시원한 느낌도 가진 곡이어서 지금 들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0: 있지의 Love Is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It's a Love Is.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시다가 생각나는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조정수님께서 사연 보내셨습니다. 신랑님 개인 택시 교육 가서 내일 오는데 너무 보고 싶네요.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었어. 처음엔 좋았는데 4일 지나니까 점점 그립고 보고 싶어요. 오면 만난 거 많이 해주고 예뻐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 창피하네요. 가까이 있을 땐 몰랐어요. 내 반쪽에 소중함으려. 예, 창피하시다면서 할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연을 보내주신 조정수님. 그 예전에 조정수님께서 한번 보내주셨던 사연에도 두 분의 금슬이 참 예쁘고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이번 사연도 그렇습니다. 예, 교육 마치고 남편분 돌아오셨을 텐데 만난 거 뭐 해드렸을까요? 아주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조정수님. 오늘 끝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여름 과일을 주인공으로 동화를 한 편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박이 자두에게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자두야, 너 좋겠다. 껍질 깎을 필요도 없잖아. 나처럼 덩치만 크고 껍질 두꺼운 건 과일도 아니야. 그러자 자두는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수박아, 무슨 소리야. 온 식구가 둘러앉아 나눠 먹을 수 있는 네가 진짜 과일이지. 푹푹 찌는 더위에 너만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과일이 어딨어. 나는 네가 제일 부러워. 네, 수박과 자두. 크기도 맛도 가격도 다르지만 둘 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지요. 누가 더 낫고 못한 게 아니라 서로 장점이 다를 뿐입니다. 수박은 큼직해서 나눠 먹기 좋고 수분도 풍부하지요. 자두는 작지만 새콤달콤해서 입맛을 돌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수많은 종류의 과일들이 모인 과일가게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모습과 매력, 값어치를 갖고 있는 훌륭한 구성원들이니까요. 이종영의 너, 오늘 첫 곡입니다.

네,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에세이 판을 엎어라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합니다. 후배나 제자들에게 내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감이다. 신중한 것과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자신감이 없다면 떨려서 어떻게 바둑을 두겠는가? 수가 제대로 계산이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어 하는 용기와 뚝심이 필요하다. 물론 수를 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국을 할 때 아무리 고심해도 수가 안 보일 때가 있다. 매정하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결국은 감으로 둬야 할 상황이 온다. 그럴 때도 내 감각이 맞아 하고 자신 있게 돌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대국에서 확신 없는 수를 두면 수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특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신감이 중요하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수를 두어 나간다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역전을 노리기 어렵다. 모든 변수가 사라진 국면에서라면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면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수 한 수 두어 나가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바둑 앞에서든 바깥에서든 평소에 지속적으로 늘 마음을 안정시키고 상대방이 누구든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하든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정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라 오라 오라.

네, 7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여름 휴가철이라 이제 전국의 해수욕장도 성수기를 맞게 되겠지요.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해수욕장 풍경을 추억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은 어디였을까요? 무려 100년도 더 된 1913년 부산에 조성된 송도 해수욕장이 우리나라 1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 섬이란 그 이름처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이었지요. 이 송도가 해수욕장으로 변모한 것은 당시 부산에 몰려들던 일본인 거류민들 때문이었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부산이 일본인들의 거점 도시가 되면서 이들의 휴양과 유락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송도 유원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송도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산책로를 내고 해변에 탈의실과 휴게소 등의 시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13년 여름 송도 해수욕장이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당시에 찍힌 흑백 사진을 보면은 요즘 우리가 아는 해수욕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들, 양장에 양산을 든 여성들이 해변을 따라 걷거나 물에 발만 담그고 있는 아주 점잖게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었지요. 이후 송도 해수욕장은 계속 변모하는데요. 송도에서 남포동까지 오가는 유람선, 해상 다이빙대, 해상 케이블카 같은 시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해수욕 명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에도 송도 해수욕장은 신혼여행지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올까요?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이란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정구의 바다의 교양시,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

진주조개잡이 박재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이난영의 해수욕장 풍경 그리고 김정구의 바다의 교향시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름 해수욕장 풍경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여름만 되면 등장하는 교통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서열차. 여름 휴가철이 되면 해운대와 대천, 송도, 경포대 같은 유명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임시열차가 운행됐지요. 정식 노선에 임시객차를 덧붙이거나 아예 한시적으로 특별열차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이카 시대가 열린

전 기차는 해수욕장으로 데려다주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서울역과 용산역, 지방의 큰 기차역들 앞에는 그 열차표를 구하는 사람들로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곤 했지요. 1975년도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8월 17일 밤 춘천을 떠나 서울로 오던 임시 피서 열차가 출발한 지 1시간도 안 돼 객차 한 양이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정원보다 3배나 많은 1,400여 명을 태운 탓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차량의 스프링이 똑 부러져 버렸지요. 한여름 피서열차 승객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객실에 사우나 같은 더위였습니다. 심할 때는 정원에 대여섯 배까지 태우다 보니까 3등 객실은 그야말로 찜통이었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푸른 바다를 상상하며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하루 꼬박 걸려서 도착한 해수욕장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었습니다. 백사장 한편에서는 얼음빙수나 주전부리를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스크림 통을 맨 아저씨 뒤로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녔지요. 밤이 되면 해변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민박을 구해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만실 팻말이 걸려 있어서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방 하나를 나눠쓰기도 했지요. 자,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은 바니걸즈의 여름날의 바닷가, 신대성의 파도, 이정자의 모래위를 맨발로, 그리고 빅5의 해변에서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습니다. 바니걸스의 여름날의 바닷가, 신대성의 파도, 이정자의 모래일을 맨발로, 그리고 빅5의 해변에서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해수욕장 풍경 이야기인데요. 바다에 도착하면 당연히 물놀이를 즐겼는데 물놀이 장비도 그동안 참 많이 변했지요. 예전엔 제대로 된 튜브가 나오기 전에 버려진 폐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그걸 뒤집어쓰고 놀았습니다. 타이어 튜브마다 꼬마들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 있었는데 실컷 놀고 나오면은 온몸에서 고무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지금은 뭐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튜브들이 바다 위를 수놓고 있습니다. 바닷가 패션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변변한 수영복이 없어서 어머니들은 한복 속치마를 입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셨는데 70년대에 비키니가 등장하면서 어르신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지요. 선크림 같은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그냥 피부가 시뻘겋게 익을 때까지 놀다가 밤새 화상의 고통에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멋지게 선탠을 해보겠다고 온몸에 참기름을 바르거나 콜라를 바르고 누워있던 옛날 그 시절 청춘들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해변의 밤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엔 해가 지면 백사장 곳곳에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누군가 하나가 기타를 치면 그 당시 유행하던 캠프송을 열창하면서 밤을 지새웠지요. 좀 더 시간이 흘러서는 야외 전축이나 포터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와서 춤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에 연결해 어떤 노래든 들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정말 많이 편해졌지요. 그래도 모닥불 주위에서 기타 반주에 합창을 하던 추억을 평생 잊지 못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예전 해수욕장 풍경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에보니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 봉숭아자매의 파라솔 아가씨, 논두렁밭두렁의 여름밤의 추억, 그리고 김세환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직장인 점심값 월 6만 9천 원. 서울 시내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비로 한 달 평균 6만 9천 원을 쓰고 있으며 이는 한 끼에 2,760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남녀 직장인 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달 점심 비용은 6, 7만 원이 46%로 가장 많았고 5만 원 이하가 25%, 8, 9만 원이 18%, 10만 원 이상이 12% 순이었다. 이들 중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전체의 약 17%였으며 여럿이 어울려 먹을 때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이 4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부하 직원 부담 21%, 상사 부담 19%, 순서를 정해서 내거나 낼 만한 이유가 있는 직원이 낸다는 응답이 각각 7%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할 때 가장 큰 애로점은 메뉴 결정이 42.5%로 1위를 차지했고 비싼 음식값, 구내식당 없음, 식당 붐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네, 90년대 초만에도 직장인 점심 한 끼에 2,700원대였으니까 지금은 물가가 참 많이 오르긴 했지요. 지금은 만원짜리 점심도 뭔가 허전합니다. 차라리 도시락을 싸오거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젊은 직장인도 많다고 들었어요. 통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은 것

당신은 몰라 최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덥고 습한 계절에는 몸도 쉽게 처지고 머리까지 묵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 빗질입니다. 양손 열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서 빗처럼 만든 다음에 이마 앞쪽에서 뒤통수 쪽으로 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기는 겁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줘도 좋은데요. 너무 세게 누르거나 긁지 마시고 좀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도 마음도 무겁지 않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유채의 꽃댕기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어느 소설에 이런 수수께끼가 나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것,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느린 것, 또 잘게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늘릴 수도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눈치챈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여러 면이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신가요? 윤성원 작곡 굿 드림, 김민재 가야금, 윤성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김일영 작곡의 별빛 눈동자, 이주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 했고요. 먼저 들려드린 첫 곡, 윤송원이 작곡한 Good Dream, 김민재 가야금과 윤송원의 피아노 연주로 만났습니다. 두 곡이 오늘 아침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줬는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는 조금씩 다르겠죠.

저는 이곳에서 아버님을 모시고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병세는 여전하여 크게 진보된 바가 없으니 부모 간의 도리를 생각해 볼 때 부끄럽습니다. 요사이 들어 시간을 아껴야 함을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후회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윤증이 나현도에게 보낸 편지글이었습니다. 나현도는 나양좌의 다른 이름으로 윤증과 친구 사이면서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스승의 누명을 벗기려고 상소했다가 유배당한 일도 있었죠. 윤증이 아버지를 모시고 지낼 때도 나양좌는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던 건데요. 윤증은 아버지 병세가 여

전에서 붕어 간의 도리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붕어란 마음이 서로 통해 가깝게 사귀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또 시간을 아끼자고 했는데요. 늙고 병든 아버지를 돌보다 보니 젊고 건강할 때 미리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편지 마지막엔 이런 말을 적기도 했어요. 바라건대 형은 부지런히 스스로 노력하여 일찌감치 뜻을 확고히 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일생을 그르치지는 마십시오.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일이겠죠. 이어지는 곡, 곽진우의 대금연주, 청성 자진 한입입니다.

시원한 대금 연주였죠. 곽진우의 대금 연주로 청성자진아님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여창가곡 우조 준거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김용기의 노래입니다.

여찬가곡 우주 중거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김연기의 목소리였고요. 노래가락에 남긴 긴 연휴에 악기들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고려가요 연주단의 연주 정읍 감상하시죠.

고려 가요의 깊은 정취를 느끼셨습니다. 정읍 고려 가요 연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전통음악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지은이가 알려진 것도 있고 이름 없이 전해진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조선시대 이명한의 작품 녹수청산을 노래한 평시조를 전해드립니다. 이명한의 시문집 백주집에 실린 시인데요. 백주는 이명한의 호입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녹수청산은 푸른 물과 숲이 있는 산, 청려는 명아주 나무로 만든 지팡이, 완보는 느린 걸음을 뜻합니다. 자연 속으로 여유롭게 구경 가는 모습이죠.

평시주 녹수청산 다음 2장 사설입니다. 천봉의 백운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산속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한 건데요. 수많은 봉우리엔 구름이 걸쳐있고 첩첩이 겹친 골짜기엔 안개가 자욱합니다.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대단히 좋은 경치를 만났으니 그곳에 머물면서 놀겠단 말입니다. 그럼 평시주 녹수청산을 박창헌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평시주 녹수청산 박창원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에 결성된 불새출의 연주로 종로풍악 함께 하시죠.

불세출의 연주로 종로풍화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미루면 조급해지지만 서둘러서 준비하면 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쫓기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서 이끄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오영진 작곡 바람, 메리의 연주입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나이가 들수록 뭐 하나 시작하려면 생각이 많아진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과 시간에 대한 걱정부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까지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이 발목을 잡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회화 실전에서는 문법 걱정에서 벗어나야 더 빨리 늘고요. 사랑도 뒤돌아보지 않을 때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리저리 계산하는 관계보다 자연스러운 사이가 좀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죠. 원하는 게 있을 땐 용기 내서 앞뒤 재지 말고 꿈부터 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꿈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나이 들어서 꿈을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괜한 노파심 때문에 자꾸 멈칫하게 되죠. 그럼에도 뭔가 더 하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의 이목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게 있고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꿈꾸고 시도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내 인생 남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아, 그거 좀 해볼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해보니까 아니네 이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이 여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노래는 나의 인생 마련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갑니다. 상큼한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어서 파파야입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리고 파파야가 부른 내 얘기를 들어봐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엄혜영님께서 노딩 안녕하세요, 무더위 조심하세요 이라고 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엄혜영님. 또 이민희님, 노디 어젯밤 대리기사님께 대한민국 인기가요 소개했어요. 하루 네 번 듣다 보면 중독된다고요. 저 잘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민희님, 저희를 대신해서 대리기사님을 상대로 대한민국 인기가요 영업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리기사님, 혹시 듣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이어가죠. 박기영의 시작, 그리고 트랜스픽션입니다. 내게 돌아와.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가요계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시각적 효과가 주를 이루는 아이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오로지 뛰어난 가창력과 애절한 멜로디로 승부를 건 보컬 그룹이 등장했으니 이제는 팀 이름이 하나의 장르가 된 듯한 보컬 그룹,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 SG워너비입니다. SG워너비는 최동하, 김용준, 김진호, 그리고 최동하가 탈퇴한 뒤에 합류한 이석훈까지 모두가 음악성 하나로 뭉친 팀입니다. 데뷔 당시 기획사는 인기 있는 가수들과 멤버들의 외모가 거리가 좀 있다는 이유로 얼굴 없는 가수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김진호의 완강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단번에 팀의 주축이 된 그에게 회사는 성형수술을 권했는데 김진호는 가수를 안 하면 안 했지 성형수술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두 달 동안 잠적을 해버렸다고 하죠. 결국 기획사는 김진호에게 두 손 들었고요. 노래를 설경구, 강혜정 같은 인기 배우들이 나온 뮤직비디오로 홍보하면서 대중의 눈과 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을 거뒀죠. SG워너비는 방송 활동 없이도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난 이들은요, 2집, 죄와 벌, 살다가를 연속 히트시키면서 골든디스크 대상을 거머쥐었고 소위 소몰이 창법의 전성기를 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 같던 리더 최동하가 팀을 탈퇴하면서 한 번의 위기를 맞았죠. 워낙 색깔이 강한 팀이어서 새 멤버가 들어온다고 해도 잘 섞일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뽑힌 교회 오빠 스타일의 김석훈은 이전에 다소 거칠고 무거웠던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목소리도 다른 멤버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 점이 극대화된 곡이 컨트리풍의 발라드 라라라였죠. 이 곡으로 SG워너비는 대중에게 더욱 가까워졌고 남녀노소 더욱 폭넓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럼 SG워너비의 노래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살다가 이어서 라라라.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은 미디엄 템포의 황금기를 만들어간 보컬 그룹 SG 워너비의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G 워너비는 확실히 미디엄 템포 발라드라는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먼데이 키즈, VOS, M2M 같은 팀들이 음악에 꽃을 피웠죠. 특히 같은 소속사의 여자 SG 워너비라 불리던 시아는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데뷔곡에 SG 워너비가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SG 워너비의 노래 선인장에는 시아의 김연지가 코러스를 담았죠. 이렇게 한 장르를 개척하고 후배들의 활동까지 견인했던 SG 워너비였지만 2010년 들어와선 활동이 주춤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멤버들이 차례차례 군 입대를 하면서 활동이 불가능해졌고요. 2011년엔 원년 멤버인 최동아가 세상을 떠나면서 멤버들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이라기보다 스케줄 도장 깨기식의 활동에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휴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석훈은 팀에 늦게 합류한 만큼 본인을 더욱 알리기 위해서 솔로 활동을 일찌감치 시작했고요. DJ 또 뮤지컬 배우로도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다리 부상 이력으로 군 면제를 받은 김진호는 전곡을 스스로 만든 솔로 앨범을 발표해서 상업적인 행보보다는 뭐 학교, 병원같이 음악으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 무대를 꾸며갔죠. 그러던 2021년 이들을 다시 뭉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완전체로 나와서 그동안의 히트곡들을 라이브로 선보였는데 방송이 나간 이후 음원 차트에 이들의 히트곡들이 상위권에 줄 세우기를 한 겁니다. 이후 개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김용준까지 솔로곡 발표와 공연 또 예능 출연까지 하면서 SG 워너비는 매년 콘서트를 열면서 매진 행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락 그룹 사이먼 앤 가펑클처럼 대중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던 청년들.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한 시대의 가치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듣죠. SG 워너비가 다른 가수들과 협업한 노래들인데요. 옥지원과 함께 부른 한여름날의 꿈, 그리고 김종국과 함께한 바람만 바람만.

오늘 노래는 나의 인생에서는 미디엄 템포 발라드의 붐을 일으킨 SG 워너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들의 노래 중에서 살다가, 라라라, 옥주영과 함께 부는 한여름날의 꿈, 김종국과 목소리를 맞춘 바람만 바람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뭐 워낙 좋은 곡들이 많은데 들려드린 지 시간이 좀 된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멤버들의 솔로곡만으로도 이 시간 채울 수 있을 것 같던데 나중에 기회 봐서 그런 시간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번에도 화음이 아름다운 곡이네요. 에밀레의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0: 좋은 음악이 좋은 친구가 된 하루로 기억될 시간입니다.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지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남들에게 표시는 안 하는데, 티는 안 내는데 세미 씨 스스로 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게 있다면요?
1: 제가 요즘 그 배달 어플을 지우고 예. 집밥만 해먹고 있거든요.
0: 이야, 요리를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예. 자랑하기는 그런 약간 소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에게 티는 못 내지만 스스로 이제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조금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0: 자부심 가질만 하죠. 예. 일단 비용은 어떻습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보다 직접 해 드시니까.
1: 정말 현저하게 줄었어요.
0: 그래요. 차이가 네. 많이 나는군요.
1: 정말 한 반 이상은 줄은 것 같더라고요. 배달 어플 없으시잖아요. 네, 안
0: 저는
1: 쓰시잖아요.
0: 가서 먹어요. 물론 배달 어플은 없지만 제가 해먹는 건 아니고 시장에 갑니다. 저는. 네.
1: 네, 근데 뭐 어차피 배달비가 또 거기서 빠지니까 네,
0: 맞아요.
1: 배달 어플 지우니까.
0: 맞아요. 배달비 그렇게 아까워요.
1: 저도요. 네. 그래서 집어봤는데 정말 돈이 굳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실천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0: 또 배달하시는 분도 그분들에게는 또 돈이 돌아야 되니까.
1: 아니 뭐 저희 말고 많이 그렇죠. 시켜 드실
0: 많은
1: 겁니다.
0: 분들이 이제 매식을 하시겠죠.
1: 네.
0: 드시겠죠. 그런 부담은 덜어놓고 네. 자 오늘의 언타이틀곡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햇빛촌의 2집 햇빛촌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제 햇빛촌은 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둔 그런 혼성 듀오인데 이 햇빛촌의 시작은 1982년도에 대학생들의 노래 동아리였다고 예. 해요. 뭐 서강대, 서울예대, 홍익대 이제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직접 창작곡으로 포크송을 부르던 이 연합 동아리 이름이 햇빛촌이었는데 이 소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해왔다고 해요. 이 햇빛촌이라는 이름은 좀 귀여운데요. 행복하고 따스한 노래만 만들어 부르는 촌놈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근데 뭐 동아리가 그렇듯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멤버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동아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됐는데 이 동아리 멤버였던 이정한이라는 멤버가 이 햇빛촌 이름을 빌려와서 여성 보컬인 고병희를 영입해서 이 햇빛촌이라는 듀오를 이제 결성하게 된 거고요.
0: 이름을 살렸군요. 네.
1: 이 2집 타이틀곡인 유리창엔 비가 발매되고서 정말 시간이 조금 흐른 뒤부터 이 곡이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KBS 가요 톱10에서 5주 연속도 정상을 차지했고요.
0: 세미 씨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신기하네요. 아 정말요?
0: 예.
1: 여기 이렇게 산증인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0: 연차가 되다 보니
1: 예, 전 조사한 바입니다. 또 91년에는 이제 또 제4회 한국 노랫말 대상에서 아름다운 노랫말상도 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좀 정통 포크라는 장르에 충실하면서도 이제 한국적인 정서를 또 잘 녹여낸 그런 햇빛촌만의 음악이 좀 빛을 발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타이틀곡이 이제 그룹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간 앨범인데 오늘 그 앨범에서 들어볼 수록곡은 야외 스케치라는 곡이고요. 이 타이틀곡에서는 여성 멤버 고병희의 그 절절한 보컬이 좀 중심이 되었다면 이 야외 스케치라는 곡은 이제 이 곡과 타이틀곡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곡입니다. 예. 분위기도 타이틀곡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야외 스케치는 굉장히 햇살 좋은 날 야외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보컬 역시도 남성 멤버인 이정한이 노래를 주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좀 당장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산들바람 같은 곡이고요. 뭔가 타이틀곡이랑 정반대의 날씨 그리고 정반대의 남성의 목소리에 있는 그런 햇빛촌의 또 다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곡이어서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0: 신세미 평론가가 오늘 소개해준 햇빛촌의 야외 스케치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햇빛촌의 야외 스케치,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셨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끝곡 잔나비의 여름, 가을, 겨울, 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스즈키 도시타카 지음 성우 유인선 읽음. 이런 연유로 대학 4학년 10월 하순 나는 가루이자와의 숲으로 돌아갔다. 마침 새들이 혼종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번 연구는 졸업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졸업연구라는 것은 대학 4학년 때 뭔가 하나의 주제를 정해 논문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과제다. 대학 4학년 가을 정도 되면 강의나 실습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은 온통 이 연구를 향해 있었다. 졸업 논문 제출 시기는 2월 상순이다. 데이터 수집은 1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해보는 연구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무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숲에 머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3개월 동안 혼자 가루이자와에 있기로 했다. 관광지인 가루이자와에 3개월이나 있다니 비용은 대체 얼마나 드는 거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걱정은 접길 바란다. 사실 당시 1박에 500엔으로 숙박이 가능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장이 있었다. 1박에 500엔이므로 한 달에 15,000엔, 3개월이라 해도 45,000엔, 파격가도 이런 파격가가 없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목조 단층집, 욕조 없음, 샤워기 없음, 물론 인터넷도 없음. 들쥐들이 자유롭게 들락이는 쥐구멍 투성이인 산장이 내 생활의 거점이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우선은 지난번 관찰한 것이 옳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숲속에 적당한 구루터기에 해바라기 씨를 담은 접시를 놓아둔다. 이번에는 마이크와 녹음기도 챙겼다. 구루터기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팅을 하고 거기서 7, 8m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로 했다. 먹이 접시에서 내가 있는 곳까지는 10m. 이 정도 거리라면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혼종무리가 다가왔다. 8개월 만에 재회다. 과연 먹이 접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접시를 향해 날아왔다. 북방새 박새다. 해바라기 씨라는 걸 알아보자마자 먹이 접시를 바라보며 지지지 하고 울기 시작했다. 1, 2분 동안 계속 울어대자 이번에는 북방새 박새 두 마리와 박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그제야 처음 발견자인 북방새 박새는 울기를 멈추고 씨앗 하나를 물었다. 순간 전에 봤던 장면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 분출하는 흥분을 억누르며 계속 관찰을 했다. 다른 새들도 하나둘 모여들면서 점점 시끌벅적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곤졸박이와 동고비까지 날아와서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하며 차례차례 먹이 접시에서 씨앗을 물어간다. 유심히 보니 그 자리에서 씨앗을 먹는 새도 있거니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를 꺼내 나뭇가지나 쓰러진 나무 아래에 숨겨두는 녀석도 있다. 남은 씨앗을 보존, 저장하는 것이다. 나는 북방새 박새의 울음소리를 계속 녹음하며 먹이를 먹는 타이밍이나 다른 새들이 모여든 순번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나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자 수십 개였던 해바라기 씨앗은 모두 없어졌고 무리도 어딘가로 사라졌다. 역시 혼종무리 동료들을 부르기 위해 우는 것 같다. 아무튼 관찰 횟수를 늘려가기로 했다.

0: 먹이접시 두기, 관찰, 정리.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먹이접시 두기, 관찰, 정리. 나는 이 단순 작업을 꾸준히 반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약 2개월 동안 이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자 몇몇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은 먹이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는 새의 종류마다 일정하다는 점이다. 이전부터 관찰한 대로 북방새 박새는 지지하고 울고 박새는 치지지지하고 운다. 그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다른 새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다 같이 해바라기 씨를 쪼아대기 시작한다. 실험을 거듭하면서 곤줄박이에게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곤줄박이의 경우는 니니 하고 울면서 무리를 먹이가 있는 장소로 유도한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대부분 한 마리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다. 이미 먹이 장소에 다른 새가 모여 있을 때나 우연히 다른 새들과 동시에 먹이 장소에 왔을 때는 이런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즉, 새들은 무리가 아직 해바라기 씨의 존재를 모를 때에만 우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새들이 먹이 접시 근처로 모여들면 울음소리를 멈추고 그제야 해바라기 씨를 쪼기 시작한다. 역시 그 소리는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울음소리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결론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방새 박새의 지지나 박새의 치지지지는 모여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발견한 먹이를 독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우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을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디어는 바로 떠올랐다. 새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스피커로 내보내고 이 소리를 들은 새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만약 모여라라는 의미라면 울음소리를 들은 새들은 스피커로 접근할 것이다. 한편 이쪽으로 오지 마라는 의미라면 당장 자리를 뜰지도 모른다. 적어도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녹음한 소리를 편집해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등 새들의 울음소리를 자연스러운 빈도로 반복한 60초짜리 음성 파일이다. 그리고 스피커를 숲속의 적당한 나무에 설치하고 음성들을 내보냈다. 해바라기 씨 없이 스피커로 울음소리만 내보내기로 했다. 울음소리를 들려주기 전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성을 내보내자 곧장 새들이 모여들었다. 북방새 박새의 소리를 내보냈을 때는 북방새 박새뿐 아니라 박새와 곤줄박이까지 모여들었다. 박새와 곤줄박이 소리에도 동종뿐 아니라 다른 종의 새들까지 모여들었다. 한편 울음소리 없이 진행한 실험이나 혼종무리에 속하지 않는 새, 메스의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는 전혀 모여들지 않았다. 역시 동료를 부르는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 모여라 라는 뜻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은 실험을 반복해서 통계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면 된다. 나는 각종 녹음 파일을 각각 20회씩 재생해서 총 100회의 실험을 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는 모두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박스의 치지지지를 경계음으로 소개한 도감도 있었는데 그 의미를 과학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면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실제로는 모여라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쩌면 세계에서 나만 박스류의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째서 박스류는 어렵게 찾아낸 귀중한 먹이를 독점하지 않고 친절하게도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는 걸까? 힌트는 해바라기 씨를 먹는 새들의 머리의 움직임에 있었다. 작은 새들은 씨를 쪼을 때 상당히 자주 하늘을 올려다본다. 씨를 콕콕 쪼고 머리를 들고 다시 콕콕 쪼고는 바로 하늘을 확인하는 식이다. 사실 이 움직임은 매 같은 천적을 경계하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가을에서 겨울에는 천적인 맹금류의 눈에 띄기 쉽다. 늘상 하늘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다양한 동물들이 동종의 타 개체와 무리를 이룸으로써 이런 경계 시간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었다. 혼종 무리 가운데 박새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해서 박새류가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 몇 번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지 세어보기로 했다. 박새도 북방새 박새도 곤줄박이도 혼자 해바라기 씨를 먹을 때는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 하늘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혼종무리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횟수가 40에서 50회 정도까지 떨어진다. 경계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바라기 씨를 먹을 시간이 확보된 것이다. 어느 종류 등 이런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새들은 혼종무리를 이루어 먹이를 먹음으로써 서로 경계 행동을 분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천적의 습격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마리만 매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아채도 삐삐삐 신호를 보내 모두를 초목수풀로 도망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박새류는 해바라기 씨를 발견하면 다른 새들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나는 이제야 새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기뻤다. 먹이가 있는 곳에 다른 새들까지 부르다니. 언뜻 생각하면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북방새 박새의 지지, 박새의 치지지지, 곤줄박이의 니니. 이것은 모두 동료를 부르기 위한 울음소리다. 그리고 이 소리는 무리 속에서 안심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특정한 새의 언어다.
2: 케이비스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새끼새의 대단한 힘." 2008년 6월 10일, 나는 이날 일어난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시 나는 박사과정 1년차 대학원생이었다. 석사과정까지 신세를 진 치바의 대학에 이별을 고하고 도쿄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새 행동학 전문가 우에다 케스케 교수님의 문화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연구실은 바뀌었어도 연구 주제는 변함없었다. 언제나처럼 가루이자와의 숲에서 박새어를 연구했다. 그해 40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는데 박새는 24개의 인공새집에서 알을 낳아주었다.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새집들을 순회하며 부모새가 우는 소리를 녹음하는 성실함이 요구되는 작업. 울음소리의 의미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 츄르르르르. 녹음기를 켜고 새집 쪽으로 다가가자 역시 예상대로였다. 소리의 주인공은 닭새. 날개를 펼치고 뭔가 허둥대는 모습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어 새집 쪽으로 시선을 주니 이런 커다란 뱀이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렁이다. 짙은 녹색에 반짝이는 몸. 길이는 1.5m 정도일까? 구렁이는 작은 새들의 천적이다. 알이나 새끼새는 물론이고 부모새까지 통째로 삼키기도 한다. 부모 박새는 이런 위험한 천적에게 바짝 다가가 필사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엄마 새도 아빠 새도 뱀 근처에서 저리 가라고 날개를 퍼덕인다. 그리고 츠르르르르 하고 운다. 놀라웠다. 지금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박새를 관찰했기 때문에 나는 박새의 울음소리를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새가 까마귀를 위협하는 장면도 관찰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삐쯔삐 하고 울었다. 내가 새집에 접근할 때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고양이가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만큼은 츠르르르르 하고 우는 것이다. 2, 3분쯤 관찰하고 있는데 부모새의 위협에도 아랑곳 않고 구렁이는 새집 입구까지 들이닥쳤다. 이대로 두면 새끼 새들이 위험하다. 나는 마이크를 땅에 내려두고 새집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녀석의 목을 꾹 눌러주고 나무 줄기에 붙어있던 몸통을 천천히 떼어냈다. 한 손에는 구렁이를 든 채 새집 뚜껑을 열고 거울로 안을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새끼의 수가 적었다. 10마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밖에 없다. 이미 습격을 당한 걸까? 얼른 구렁이의 배를 확인했지만 전혀 불룩하지 않다. 당연하다. 침입하기 전이었으니까. 이 새집에 있던 새끼는 부화한 지 15일째다. 박새 새끼의 경우 둥지를 떠날 때까지 18일은 걸릴 것이다. 독립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잘은 모르지만 이 구렁이가 관련된 것만은 분명 확실하다. 나는 포획한 구렁이를 가지고 돌아가 다른 박새한테 보여주기로 했다. 자초지종을 관찰하려는 생각이었다. 새끼 새를 구출한 구세주는 어찌할 수 없는 호기심에 단번에 악역으로 돌아섰다. 21번 인공 새집. 뚜껑을 여니 새끼들은 쑥쑥 자라 있었다. 부화 후 17일째. 내일은 둥지를 떠날 것이다. 부모새가 없는 틈을 타 구렁이를 넣은 플라스틱 통을 새집 아래에 두어 보았다. 새집 습격 장면을 재현한 것이다. 플라스틱 통에 넣어두면 제 아무리 뱀이라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끼 새도 부모새도 안전하다. 15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한 손으로 쌍안경을 잡고 관찰했다. 물론 녹음기도 작동 중이다. 5분 정도 지나자 부모새가 애벌레를 물고 돌아왔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가 함께였다.

여러분은 지금 생물학자 스즈키 도시타카의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를 들으셨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온 우리의 시선을 돌려 다른 생명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책 나에게는 새의 말이 들린다. 지금까지 성우 유인선이었습니다.

누구나 세상은 처음 사는 거라지만 앞서 걷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롤모델 삼아 정진하기도 한다. 그런데 모든 기대를 받았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아무도 구원해 줄 리가 없다는 게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길고 긴 터널 속에서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곤 했다.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나 자신이란 걸 너무 늦게 알았다.

0: 야.
1: 어? 맞아서 고마워.
0: 야. 이거 어제고 온도차가 너무 다른데?
1: 나가자. 아, 나 죽을지도 몰라. 얼른.
0: 야.
1: 문 잠그는 것만 도와줘.
0: 야, 불러내놓고 왜 나가지?
1: 어디 멀리 가자, 우리.

0: 어떻게 살았어? 내 상황은 대충 짐작으로 알 거고.
1: 뭐? 나? 체육과에 들어갔다가 지난 학기에 전과했어. 경영학과.
0: 넌 진짜 운도 좋다. 어떻게 원하는 건 다 하고 사냐?
1: 여기까지가 할아버지의 큰 그림이고 이제는 내가 해내야지.
0: 연애는?
1: 응?
0: 여자친구는 많이 사귀어 봤어?
1: 어? 뭐 좀. 그렇지 뭐. 내 사주에 도화살, 화기살이 있으시단다.
0: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무슨 사주를 보고 다니냐 젊은 애가.
1: 야, 그리고 넌 서울 와서 오빠한테 연락도 안 하고 서운하다.
0: 서운하긴 나도 짠 하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짠 할 순간이 오지 않았던 거지.
1: 아 맞다 맞다. 내가 1월 1일 신문은 다 뒤져본다. 혹시 네 이름 있을까봐.
0: 연수 언니 결혼하고 너는 서울로 대학 가고 나만 집에 있으려니까 도태되는 것 같고 답답하더라고. 영원히 지방 소도시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거든. 뭐라도 경험 쌓겠다고 올라왔는데 아 서울은 시끄럽고 빠르고 비싸고 나 정신없어서 글 한자도 못 썼어.
1: 야 너 락카페라는 데 가봤어?
0: 응?
1: 거기 되게 신나. 처음에는 뭐 락밴드가 있나 하고 해서 혼자 들어가 봤거든? 근데 술을 주더라고. 술 마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탁자 사이로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야 나도 초은퇴 안 내려고 같이 춤을 췄지? 그러다가 또 테이블에 앉아서 술 마셔. 어.
0: 뭐 나이트클럽 아니야?
1: 아니 아니 나이트클럽하고는 다르다니까.
0: 콜라텍인가?
1: 아우 남녀가 막 그렇게 들러붙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춤추는 사람도 있고 구경만 해도 되고 어, 술 안 마시고 콜라 마셔도 돼. 야 은수야 같이 가자. 가보지 않고 말로만은 그 분위기가 설명이 안 돼. 은수야 지금 갈래?
0: 아이 급발진하지 마.
1: 아이, 가자.
0: 아침에 강도한테 돈 털리고 나 제정신 아니야.
1: 가자.
0: 아 진짜.
1: 야 우리 춤추자.
0: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1: 왜? 옥탑방에서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거 다 봤거든.
0: 야 그걸 왜 봐.
1: 내가 봤냐? 그림자가 막 움직이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0: 아니 혼자 있을 땐 출 수 있지. 여기는.
1: 야 혼자 있다고 생각해. 그냥 춰. 아무도 안 봐.
0: 네가 보잖아.
1: 난 눈 감고 춤춰. 음악 금방 끝나.

0: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1: 은수야, 나 서울에서 신기한 거 있을 때마다 네 생각했다.
2: 너는 캐나다에서 스키 타고 미국물도 먹은 애가.
1: 야, 거긴 다 시골이야. 서울이 진짜 도시야.
2: 또 뭐 있어? 말해봐.
1: 아, 너 닉네임 하나 만들어. 내가 친구 사귀게 해줄게.
2: 닉네임?
1: 응, 하이텔이라고 모뎀으로 접속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거기 동호회는 익명으로 활동을 하거든.
2: 응?
1: 그러다가 만나서
2: 나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1: 아, 그냥 가명 같은 거야. 네가 글 쓰는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하이텔 동호회 가명으로 가입을 해서 서로 글을 읽어주고 얘기 듣고 뭐 그런 거.
2: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1: 아, 전화기가 있어야 하는데.
2: 아, 나 방에 전화 없는데.
1: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2: 나 아직 워드도 안 써봤는데.
1: 아, 은수야, 아무래도 그 카페 알바 계속 해야 되겠다.

0: 일단 한글 타자 연습을 해야 되겠지? 단어 내려온다. 참나. 아, 물. 구. 름. 름. 름. 으. 으. 음. 청. 청. 임. 임. 임. 처, 소. 년. 깨. 알. 아. 아. 아. 씨, 좀 더 빨리. 아. 아. 아. 아. 다 못 쳤어. 아. 아. 그럼 내 아이디는 뭐라고 하지? 안녕하세요. 가입 인사드립니다. 제 아이디는 핸디캣이에요. 시삼님께 쪽지 보내고 가입 허락 받았습니다.
1: 어, 핸디캣님 반가워요. 전 라이언 89입니다.
0: 아, 라이언 89님 반가워요.
1: 핸디캣님은 주종목이 뭔가요?
0: 소설입니다.
1: 순문학인가요? 판타지인가요?
0: 정해놓지 않았어요.
1: 아, 동호회마다 성격이 달라서요. 여긴 순문학 동호회입니다.
0: 네, 알고 가입했어요.
1: 판타지나 과학소설도 관심 있으면 그쪽 동호회도 가입하세요.
0: 네.
1: 합평의 시간에도 참여하시고요.
0: 네. 그러려면 뭐라도 써야겠죠?
1: 네. 주로 밤에 작업하세요?
0: 네. 님은요?
1: 저는 새벽에 했어요. 술을 마셔야 해서.
0: 네, 점점.
1: 농담이고요. 예. 그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쓰고 학교 가서 강의 듣고 밤에는 동아리 활동이나 알바합니다. 예.
0: 대학생이시구나.
1: 예. 작가 지망생이에요.
0: 멋져요.
1: 아, 핸디캣님 채팅창 조심하세요. 이러다 밤새거든요.
0: 아, 이제 그만하고 글 쓸게요.
1: 네, 글 안 풀릴 때 놀러 오세요.
0: 아, 두 시간이 금방 갔네. 아, 얼른 가야지. 집주인 아줌마 잔소리하겠다. 아, 어깨 아파.
2: 아무리 마음이라도
0: 안 주무셨어요?
2: 여자 혼자 살면서 안 들어오면 나도 걱정이지. 연애? 왜 이렇게 늦게 다녀?
0: 연애 아니에요.
2: 그 뭐야?
0: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2: 아, 지금까지 하는 카페가 어딨어? 아유, 제대로 된 일을 구해야지. 카페에서 커피 타는 게 무슨 일이야? 늦게 와서 씻으면 그 소리에 식구들 다 깬다고.
0: 아, 네.
2: 보일러도 또 돌려야 되고. 응? 물도 좀 아껴 쓰고. 아, 수도세 전기세도 두 배로 나왔어 그냥. 응? 아,
0: 조심할게요. 아, 내가 예전에 쓴 글이라도 올려볼까? 하? 하이텔은 신세계구나. 방에 전화를 올까? 먼저 노트북부터 사자.

0: 엄마! 엄마! 다 됐다! 아니, 무슨 애들이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배가 고프대.
1: 자. 온도 적당하다. 하나씩 들고 먹자.
0: 아이고. 어쩌다 내 속에서 쌍둥이가 나왔냐.
1: 그래도 이때가 제일 편한 거야.
0: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요? 아니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야?
1: 지금은 재우기만 하면 되지. 짚고 일어설 줄 알아봐라. 어? 나와 있는 건 다 건드려보고 서랍 열어서 다 꺼내고. 너는 안 그랬는 줄 알아?
0: 그래도 우린 두 살 터울이라 좀 낫지 엄마.
1: 여자애들이라 좀 순했지. 하나 재우면 다른 하나가 깨고 하나가 오면 또 다 울고. 그래도 넷이라 키워놓으니까 지들끼리 잘 놀긴 하더라.
0: 얘네도 그렇겠지?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겠지?
1: 그래도 서열은 확실히 해줘. 오초라도 먼저 나오면 형은 형이지. 나도 사내 애들은 처음이라 낯설다. 얘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뼈가 굵고 묵직하네. 키우긴 더 편할 거야.
0: 아, 이 우량아들 키울 땐 전쟁이겠지. 엄마, 이제 내 삶은 없는 것 같아.
1: 그렇게 부모가 되는 거지. 내가 빛나는 순간보다 자식들이 빛나는 게 더 기쁜 순간이 올 거야.
0: 우리 넷 중엔 누가 제일 키우기 힘들었어?
1: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은수가 조금 까다롭지? 네, 한 적이 없었으니까.
0: 맞아. 그래도 은수가 제일 잘 살 거야. 지 앞가림하면서. 어?
2: 저 왔어요.
1: 아이고, 벌써 왔네. 왔는가?
2: 어머니 아직 계셨네요.
1: 이제 가야지. 그 자네 저녁은 찌개 한번 끓여놓고 갈 테니까 냉장고에서 반찬이랑 꺼내 먹고.
2: 제가 할게요.
1: 그 저녁 잘 챙겨 먹고 푹 쉬게. 나 먼저 가네.
0: 엄마 고마워요. 씻고 누워. 힘들어?
2: 힘들어.
0: 저녁 차려줘?
2: 아니, 좀 있다.
0: 그래도 엄마한테 고생하셨다 한마디만 해주지.
2: 내가 안 했나?
0: 아직도 있냐는 듯이 말했잖아. 나 도와주러 온 건데. 왜 그래 정말? 씻고 와서 애들 좀 안아줘.
2: 아니 자고 있는 애들을 왜 안아?
0: 자기 애들이야. 봐 얼마나 똑같은지. 안 예뻐?
2: 분유를 좀 적게 따야 하나. 분유값이 너무 많이 드네.
0: 인성 씨.
2: 아니 아니다. 애들 먹이는 걸 줄일 순 없지.
0: 선배 회사에서 들어오라는데 왜 안 가는데?
2: 아이 거긴 좀 그래.
0: 뭐가 그래? 아무리 그래도 막내라는 것보단 낫지. 평생 몸 한번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뭐 하고 있는
2: 너
0: 거야?
2: 너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0: 가만히?
2: 그냥 좀 쉬자 집에서는.
0: 쉬고 있잖아.
2: 아이씨.

영수야, 난 매일 쌍둥이들과 같이 눈을 뜨고 같이 눈을 감는다. 내 생활이란 게 있었나? 앞으로도 있을까 싶어. 서울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네가 부럽다. 최대한 결혼은 신중하고 뒤로 뒤로 밀어야 하는 것 같아. 난 정말 우리가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가치관이나 성향,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인성 씨와 같이 있으면 내 존재가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어. 나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따뜻한 밥도 차려주고 싶었고.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우린 너무 비슷해서 서로 보완이 안 되는 것 같아. 잘 보살펴주고 싶었는데 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 사람의 어떤 면이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 가만 보면 나랑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책임감에 눌려서

지 인생은 한치도 못 보는 인간이. 아, 왜 이렇게 싫은 모습만 보이는 걸까?

0: 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채팅이 가능한 거죠?
1: 아, 네. 그동안 카페에서 몰래 하느라 양심에 찔렸는데 이제 칼퇴하고 집에서 노트북도 사고 싶었는데 일단 중고로 데스크탑 하나 드렸어요.
0: 와, 그럼 이제 진짜 작품 나오는 거예요? 아.
2: 노트북 안 쓰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1: 아니에요. 그냥 데스크탑도 쓸만해요.
2: 노트북 있으면 카페 같은 데서 글쓰기 진짜 좋아요. 갑자기 뭔가 쓰고 싶을 때 탁! 응? 노트북 열어서 쓰면 진짜 작가 된 것 같고 엄청 좋아요.
0: 우와, 이렇게 핸디캣님이 노트북을 득템합니다.
2: 다음 정모 때 꼭 갖고 올게요.
3: 넣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이게 닭똥집. 오, 저 처음 먹어봐요.
0: 그 닭똥집의 기능이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식감이 좋은가 씹는 데 집중하세요.
1: 아, 네. 이게 닭똥집 안에 닭똥이
0: 절대.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족발 먹을 때 발톱이 어디 꽂혀 있었나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맛있다.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2: 맛있죠?
1: 저는 소주로 삼킬래요.
0: 우와, 원샷! 핸디캣님, 오늘 취하시겠다.
2: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1: 근데 누구신데요?
2: 아, 이름을 말 안 했었나? 제 본명은 박상철이고요. 닉네임은 템페스트입니다.

자기나시들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 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듣고 계십니다.

0: 이름 양 만춘, 성별 남자, 신체 훤칠한 키에 조금 경도 비만.
1: 놈들이 산을 만들면 우리는 애들 집합 시키라.
2: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인공 태산.
3: 당나라가 아직 안시성을 뚫지 못했습니다.
4: 에이, 고수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구만.
5: 출동하라!

0: 어느덧 가을입니다, 페아.
1: 우리는 가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컴백한다. 패딩은 넣어둬.
0: 월동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이미 찬바람이 싸늘하게.
2: 게다가 준비한 군량과 화살 총알이 모두 바닥을 보이고 있어.

0: 안! 그래서 가야 한단 말이냐?
1: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지금이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만약 우리 군의 군량과 화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안시성에서 알게 된다면...
0: 그만! 토산만 뺏기지 않았어도...
1: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폐하.
2: 토산을 장악한 적들의 반격이 시작되면 살수대첩에 날리는 난리도... 폐하!
0: 그만!

0: 아,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다. 네 누구야?
1: 나 당태종 황제 폐하다.
0: 아이고, 도산의 전주인 아니십니까?
1: 그 거두절미하고 축하한다, 양만춘.
0: 야? 이 무슨 소리요? 아, 몇 달 동안 죽이겠다 달려들더니 전화해서 갑자기 축하를 한가?
1: 이번 안시성 전투는 양만춘 승, 나 당태종 이세민 패 인정.
0: 645년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 스스로 당나라의 패배를 인정한다, 그 말이오?
1: 그래. 고구려 님과 같은 장수가 있다니, 그 고구려 용사들의 기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겠구만.
0: 패배를 인정했으므, 어째 방부터 아이 빼고 말을 하오?
2: 그래서 그 다음날 출발! 안시성에서 철수하는 당나라의 군사들.
0: 음악 부탁하오.
3: 양만춘은 퇴각하는 당나라의 군사들을 위해

0: 분명히 양만춘이 직접 선곡한 곡으로 백뮤직을 깔아준다.
1: 양만춘과 같은 장수가 우리 당나라에도 있었다면.
0: 양만춘의 패기와 기백에 매혹된 당태종은
2: 뜨거운 택배가 왔다니 택배 왔어요.
0: 무사히 요화를 건너 철수한 후 안시성의 양만춘에게
3: 이 뭐니 이그 유명한
4: 비단이 장사 왕서방 민원이 한대 반에서
3: MADE made in 왕서방
0: 중국의 명품 비단 백피를 하사하며
1: 무료 이민에 무료 정착 서비스까지 기다린다 양만춘.
0: 양만춘을 칭송했다.

0: 그게 무슨 말이냐? 당퇴중이 요허를 건넜다면
1: 안시성을 포기하고 퇴각한 걸로 보입니다.
0: 당나라가 끝내 안시성을 뚫지 못하다니.
1: 형님, 우리 지원군도 빨리 복귀시켜야 합니다.
0: 빨리 연락해. 고구려 국경에 나가 있는 전군은 바로 복귀한다.
1: 예, 장군.
2: 제1차 고구려 당나라 전쟁에서 당나라가 스스로 퇴각하자 그동안 당나라를 지원했던 신라의 지휘부는
3: 우리 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냐?
0: 이번 출동의 피해는 크지 않으나
3: 무엇이 문제냐?
0: 우리가 당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이를 두고 혹시 고구려가
4: 상대가 연계 소문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3: 언제쯤 움직일 것 같은가?
0: 그리 빠르게 움직이진 못할 겁니다. 고구려는 이번 당나라의 공격으로 10여 개의 성을 잃고 4만의 군사가 전사했다고 밝힌 걸로 보아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클 걸로 추정됩니다.
2: 그러나
3: 연계 소문
4: 받으세요. 그래도 침착하게
3: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설아벌의 안주인 선덕 여왕입니다.
5: 나 평양성의 바깥주인 개소문이요.
3: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5: 아, 뭐 신라가 설처되는 바람에 우리 고구려가 얼마나 엿을 먹었는지 내가 임플란트가 다 필요할 지경이요.
3: 아, 엿이라뇨? 엿 보낸 적 없습니다.
5: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시오? 대형 엿공장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3: 난 모르는 일입니다.
5: 뭐 소비자 고문 센터에.
3: 고문 센터라뇨? 아직도 그런 센터가 고구려에 있다라는 그런.
5: 이게 내가 말이 헛나왔구만. 고발 센터에 고발 당하고 싶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하시든가.
3: 우린 힘센 당나라가 대포 한 발 쏘라고 하니까 한 발 쏘고.
5: 아, 됐고. 우리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신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3: 우리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수준에 어떻게 보상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5: 고구려은행 연계소문 110-486-590-590 고구려.
0: 아니, 대체 뭐라는 겁니까?
3: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좌번호를 이런 개소문이...

0: 야, 이거 귀여우시구만.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해결이 되나?
1: 연계 소문에 압박이 계속되자 얼마 전 완공한 황룡사 9층 목탑 탑돌이를 시작하는 선덕여왕.
2: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부디 우리 신라의 앞날에

0: 여왕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며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불심에 의지했던 선덕여왕은 아예 왕실 지정 황룡사로 출근해 근무 시간 내내
1: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0: 신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탑돌이를
2: 그저 오늘도 안 계셔?
3: 황룡사의 납시였습니다.
2: 침무실 나에 그쪽으로 옮기시든가.

0: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1: 정답!
2: 깡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0: 우리나라 국고의 소리예요. 텅텅 빈 깡통이 우리나라의 국고라 말이에요.
3: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비담.
0: 그동안 응? 여왕 배아님께서 선정여왕표 토목공사를 하시느라고 국고가 바닥나고 민생이 어려워진 마당에 응? 고구려는 당나라의 전쟁 피해 보상을 우리 신라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3: 이게 거품. 결국 개거품을 무는데
0: 여러분은 오늘의 이 사태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 담긴 양동이를 쓰러뜨리니 범인 말만 이것만은 뭐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0: 꼭 그리 하셔야겠습니까?
1: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0: 비담 그자는 반여왕 세력의 수장입니다. 그런 자를 상대등으로 임명하시면.
2: 상대등이란 신라 최고의 관직으로 국정을 돌보는 동시에 귀족회의인 화백회의의 의장을 겸임하는 자리다. 실질적으로 신라 넘버2의 자리?
0: 번번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서면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1: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고 하였다.
0: 대체 누가 그랬어요?
2: 정치적으로 다른 컬러를 띠며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고 나서는 비담을 포용하기로 결정한 선덕여왕은
1: 비담을 상대등으로 임명한다!
2: 서둘러 정적인 비담에게 신라의 넘버 2 자리를 내주는 선덕여왕.

0: 누가 넘버2래? 내가 넘버2야. 김유신, 이규찬.
1: 아이고 저 어떡하나. 김자연.
2: 비담씨 알죠? 잘해봐요. 자요.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찾아갑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산과 바다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명승지인데요. 이 같은 특성을 인정받아서 지난 1988년에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크게 내변산 지역과 외변산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찾으면 좋은 외변산 지역의 명소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여행의 출발지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매창공원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창공원은 조선시대의 여류시인인 이매창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한 문화공원인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변산반도 국립공원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 좋은 곳입니다. 매창공원을 들른 후에는 석정문학관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시의 거장이라고 불리던 신석정 시인은 이매창과 함께 부안을 대표하는 시인인데요. 신석정 시인과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석정문학관은 지난 201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신석정 시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사계절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부안읍을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명소는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사랑의 낙조공원입니다. 사랑의 낙조공원은 석정문학관에서 2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낙조공원에서 가장 먼저 찾아볼 명물은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입니다. 남녀 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하트 모양을 형상화한 이 조형물은 각각의 손에 동그란 금장식이 박혀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 금장식은 일종의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장식 사이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면 그 즉시 사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낙조공원에 있는 팔각정은 오래전부터 낙조 감상 포인트로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특별한 조형물이나 장식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진원회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낙조공원에서 9km쯤 떨어진 곳에는 그 유명한 격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격포해수욕장은 서해안의 해수욕장으로는 드물게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은 곳인데요. 고운 백사장이 길게 뻗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격포해수욕장의 남쪽 끝머리는 명승으로 지정된 채석강과 맞닿아 있습니다. 채석강은 마치 책을 쌓아놓은 것 같은 해식단회가 눈길을 끄는 명소인데요. 썰물 때는 해식단회의 아랫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서 직접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외변산 지역의 마지막 여행지는 변산반도 남동쪽의 능가산 기슭에 있는 내소사입니다. 내소사는 백제무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고찰인데요.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정각들이 소실되었지만 조선 인조 때 다시 중창이 되었습니다. 천년고찰 내소사는 그 입구부터가 남다릅니다. 일점은 바로 앞에 오래된 할머니 당산나무가 버티고 서 있고요. 이곳에서 천왕문까지 울창한 전나무 숲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약 600m 길이의 이 전나무 숲길은 내소사의 명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나무 숲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빛바랜 단청이 아름다운 내소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콩팥병으로 투석에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은 이식의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로 몸을 관리합니다.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의 방법에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컬러렌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렌즈와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패닉의 정류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Gott.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대부분 그렇지만 콩팥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콩팥 기능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사고체 여과율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능이 정상 기준의 15% 아래로 내려간 마지막 단계가 말기 콩팥병이고요. 이때는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대체 요법이 필요합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콩팥을 얘기할 때도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을 하지 않나요? 증상이 있어도 워낙 다양해서 다른 질환으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 콩팥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0: 네.
1: 뭐 증상이 또 나타난 시기도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잘 조절되던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쉽게 피곤하다든가 뭐 다리가 좀 붓는다든가 뭐 입맛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병 증상들이 다 애매하잖아요.
0: 그렇죠.
1: 또 다른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이런 애매한 증상들의 원인이 아 만성 콩팥병이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콩팥의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도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건가요?
1: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뭐 심지어 검사를 해보더라도 뭐 사고체가 한 절반 정도 떨어질 때까지 검사에서 얼핏 보면은 정상 범위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래도 조금 빨리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 이게 콩팥병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병들하고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0: 그런데 특히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은요 콩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1: 예, 그 투석을 필요로 하거나 뭐 신장 이식술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만성 콩팥병 중에서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당뇨병이 원인이었어요. 그 두 번째가 한 20% 정도 고혈압인데요. 이런 분들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좀 혈압 조절 잘하고 당 조절 잘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콩팥에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콩팥 기능이 말기 콩팥병 상태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이 방법인 거죠?
1: 네. 콩팥 기능이 점점 이렇게 병이 진행하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고 점점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본인의 콩팥 기능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닥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투석이나 신장 이식입니다. 이걸 다 신대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경우로 보통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신대체법이라고 하셨는데요. 투석 치료가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투석을 하는 중에 그 혈액 속에 이렇게 노폐물을 갖다 이렇게 좀 걸러주고요. 이렇게 정화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분을 조금 넣어주고 또 그리고 소변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 3일 동안 쌓아뒀던 물, 과량의 물을 갖다가 투석 중에 제거해줘야 됩니다.
0: 이식의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10년, 20년이 오래도록 투석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1: 예, 보통 투석 치료를 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데요.
0: 네.
1: 그동안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이식 받을 기회가 딱 오면은 그때 무사히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보통 뭐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20년 이상뿐만 아니고요. 30년 넘게 투석 중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십니다. 뭐 저희 병원 한대병원 투석실만 해도 30년 넘은 이렇게 투석하신 분들이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해도 한 7분 정도 생각나거든요. 최소 7분 이상이 있습니다. 30년 넘은 분. 저희 투석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도 그렇게 막 꽤 되거든요. 뭐 투석하시면서 잘 지내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10년, 20년 뿐이나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0: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1: 네, 네.
0: 투석의 방법으로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 차이가 가장 큰가요?
1: 네, 그렇죠. 뭐 보통 혈액 투석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한 세 시간씩 투석을 받고 귀가하는 집에 가는 방법이고요. 복막 투석은 집에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투석을 하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이렇게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고 또 필요시에 투석 처방을 좀 조정한 다음에 기과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 투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0: 네. 자, 그럼 먼저 혈액 투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투석용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1: 네. 그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렇게 혈액 투석실을 설치해 두고 환자들이 방문해서 투석을 받고 이렇게 기관하는 방법이고요. 혈액 투석실을 준비하려면은 상당한 크기의 공간하고 시설, 그리고 비용, 또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투석실을 준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석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주위에 있는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투석을 받고 기관하십니다.
0: 혈액 투석을 받는 분들은 하루 건너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 건데.

0: 네요. 시간도 꽤 길던데요.
1: 네, 그렇죠. 일주일에 3번 오는데 올 때마다 4시간씩 이렇게 투석 치료를 해야 되고요. 준비 시간을 빼고 투석 받는 시간만 그러니까 앞뒤 시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면은 거의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어쨌든 뭐 일주일에 3번 오시면 어떤 분들은 월, 수, 금요일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화, 목, 토 이렇게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십니다. 네.
0: 일주일에 3번 그렇게 일주일에 4일 이상 치료하는 건 이유가 뭔가요?
1: 아, 예. 그게 오랫동안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한테 가장 유리한 적절한 시간을 찾은 것이 주 3회 4시간씩 이렇게 투석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치료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물론 좀 더 오래 투석하면은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몸도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또 투석만 하고 지내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석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몸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그 부분을 찾은 게 일주일에 3번 4시간씩입니다. 뭐 그렇지만 뭐 드물지 않게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4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0: 그런데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계는 제한적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1: 예, 낮에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투석을 하길 원하죠. 근데 사실 저녁 시간에 투석하는 투석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밤에 집에 가고 싶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투석하고 가고 싶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은 뭐 낮에 활동을 꼭 해야 하고 투석실을 못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밤에 하는 투석실도 있지만 또 복막 투석을 하면은 집에서 밤에 잘 때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투석 방법이 있거든요. 복막 투석 방법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혈액 투석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일단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누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1: 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투석하지 않는 날은 2, 3일에 한 번씩 오니까 투석하지 않는 날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참 큰 장점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일주일에 세 번 약속된 시간에 투석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게 참 큰 어려움이고요.
0: 그렇죠.
1: 또 하나는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이나 수분 제한이 좀 심해요. 또 하나는 뭐냐 팔에다가 이게 동정맥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혈관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정맥들을 만들어둬야 되고 또 투석할 때마다 바늘로 찔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를 빼고 넣기 위해서요. 그런 고통도 좀 있고요. 또 투석을 막 모았다가 확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투석 치료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병원을 나설 수 있는 건가요? 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투석 직후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가끔은 혈압 떨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야 좀 나아진다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0: 하든지 확인을 수차례 몇 번 뭐 반복해서 확인하고 아 이번 잘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중간 중간 재교육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뭐 제 경험상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 그런데 하루에 서너 번씩 투석액을 교체를 해야 될 텐데요. 도관이 삽입된 부분의 감염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0: 예, 그렇죠. 복막 투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감염, 복막염이거든요.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복막 투석을 하는 도관이나 연결 부위 장비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또 환자분들도 감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잘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뭐 감염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와서 치료하면 대부분 금방 치료하시거든요. 뭐 감염 때문에 입원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좀 생기면 외래에 와서 이렇게 아니면 복막 투석실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집에서 본인 이어서 며칠 치료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1: 염증 관리가 잘 안 되면 복막염의 위험이 있는 건가요?
0: 네네, 그렇죠. 그 복막 투석 액을 이렇게 복강 안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환경이 좀 지저분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실수로 아차 이렇게 뭐 오염된 게 묻혔다든가 이러면은 그 연극을 그것들이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가끔은 복막염을 만드는데 또 그거 말고도 또 배 안에 예를 들면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배 안에 다른 염증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복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염돼서 이렇게 하다가 오염되거나 뭐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막 너무 지저분하고 밖에서 막 차에서 한다든가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이 높습니다.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위험이 높다는 거죠.
1: 혈액 투석은 탕에 들어가는 목욕이 가능한데 복막 투석은 좀 어렵겠네요.
0: 예, 복막 투석하시는 분들 또 뭐 샤워하는 건 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욕조에 잠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그냥 뭐 거기서 주무시거나 이런 오래 담그는 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목욕탕은 좀 저희들이 좀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균에 오염된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막염의 위험이 높아갖고 대중목욕탕에 가시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가신 경우에 그냥 제발 샤워만 하시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 집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병원 진료는 필요할 텐데요. 혈액투석처럼 자주 가는 건 아니죠?
0: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점검을 하고 처방을 받고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1: 혈액투석이 더 좋다, 복막투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두 가지 투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뭐 학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을 안 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선호도 좀 자립심이 강한 분들은 복막 투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동반된 질환이 있어가지고 복막 투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액 투석이 어려운 분들 그런 특성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하다가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0: 아, 물론이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도 바로 가능하고요. 뭐 가끔 혈액 투석하다가 이렇게 동정맥으로 만드는 혈관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복막 투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복막 투석하다가 예를 들면 복강 안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복막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위암에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면 수술을 하고 이게 바람을 한번 쐬면 좀 유착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복막 투석의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혈액 투석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방법을 바꾸기도 하죠.
1: 앞서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이식의 기회가 간절할 텐데요. 이식이 가능할 때 놓치지 않으려면 뭐 체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투석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투석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설명해도 아이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막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근데 투석은 그 정규 스케줄들 하더라도 본래 콩팥 기능이 한 10%도 밖에 못해요. 그것도 분자량이 작은 요동 물질에 한해서 그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0: 그래서 약도 잘 복용하시고 식사 조절도 이렇게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좀 권유하는 대로 좀 잘 하시고 그래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20개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1: 네.
0: 기회가 왔을 때 몸 상태가 건강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이식을 받을 수 있지. 그때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식으로 넘어가려면 항상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네. 오늘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석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범수의 위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렌즈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1: 아, 네. 여름철 되면 컬러 렌즈 사용이 늘어납니다.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이 이 휴가철에 선글라스를 쓰기 위해서 안경을 벗기 위해서 네, 렌즈를 안 쓰다가 쓰기도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전 요즘 학생들의 이 컬러 렌즈 사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0: 아, 그렇죠.
1: 네, 학교 가면은 막 눈빛이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렌즈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보통 컬러 렌즈라고 하면 이제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가 이 툴 네임인데요. 네. 주로 이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표면을 특수 처리로 착색한 렌즈를 보통 컬러 렌즈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이 눈의 색깔을 바꾸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0: 네.
1: 서클 렌즈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이제 렌즈의 테두리 부분에 색깔을 넣어서 눈동자를 또렷하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주로 검은색으로 해서 커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0: 예.
1: 요즘은 블루, 막 그레이, 바이올렛 이런 다양한 컬러 렌즈를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0: 그런데 조심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미용 목적이라서 기능보다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1: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0: 네.
1: 사실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는 의료용품이 아닌 이제 미용용품으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기도 하고
0: 네.
1: 무허가 업체에 이 조잡한 제품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기 때문에
0: 네.
1: 이 하나의 컬러 렌즈를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아이고.
1: 그래서 이게 전문가의 사용 안내 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 꼭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이게 아무리 미용용이라 하더라도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눈에 직접 밀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렌즈에 착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 산소 전달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각막에 손상을 줄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랜 시간 착용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이게 산소 전달률이 떨어지는데 오래 착용하면 이 각막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생 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각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각막 부종이라고 해서 이 각막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심한 경우에 그 시력에 영향을 주는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사용이 특히 많은데 예쁘게 보이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 건강의 관점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0: 미용보다 눈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또 안경을 대신하는 콘택트 렌즈는 어떻습니까?
1: 네, 콘택트 렌즈는 안경을 대신해서 시력을 교정하거나 아까 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0: 네.
1: 사실 안경보다 쓰기 편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장점이 많아요. 이제 이 안경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운동할 때 이 안경이 파손될 위험이 없어서 좀 안전하고
0: 네.
1: 그리고 안경은 이게 렌즈와 눈 사이 거리가 있어서 시야가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반면에 이 렌즈는 각막에 딱 밀착되기 때문에 실제 사물의 크기처럼 자연스럽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빛의 왜곡 현상이 적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에 더해서 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의 교정을 통한 시력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콘택트 렌즈의 종류도 참 많죠?
0: 네.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로 나뉘는데요. 네. 소프트 렌즈가 이 콘택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질감이 이렇게 딱 안구에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좀 크거든요. 눈동자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덮는 면적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산소 투과도, 산소 공급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 등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고요.
1: 네.
0: 난시 교정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드 렌즈는요, 소프트 렌즈와 달리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1: 네.
0: 그래서 참에 딱 넣으면 이물감이 심합니다. 아, 눈에 뭐가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단시간, 뭐 1시간, 2시간 착용했다가 빼고 그다음에 점점 시간을 늘리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네, 렌즈의 크기가 눈동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와 비교했을 때 산소 투과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부종이나 안구 건조증 같은 부작용이 적고요.
1: 네.
0: 또 난시가 있을 때는 또 하드 렌즈가 훨씬 교정 효과가 좋습니다.
1: 치료용 콘택트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아, 예.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요. 이건 이제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손상된 각막 표면에 일종의 이제 붕대처럼 작용하는 렌즈입니다.
1: 네.
0: 그래서 각막 표면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도록 사용하는 콘택트 소프트 콘택트 렌즈고요. 안약이 눈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도 보고되어서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1: 네.
0: 그래서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 심한 안구 건조증 또는 수포 각막경증, 외상에 의해서 각막 상피가 손상되거나 또는 이렇게 드물지만 열상이라고 각막이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때 딱 붕대처럼 사용하는 그런 렌즈고요.
1: 네.
0: 최근에는 굴절 교정 레이저 각막 절제 수술, 특히 라섹 수술 후에 이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도록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워낙 다양해서 참 선택에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각막 교정 렌즈도 있지 않나요?
0: 아, 네. 각막 교정 렌즈가 별명이 드림 렌즈입니다. 네. 네. 자고 일어나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렌즈인데요.
1: 네.
0: 수면 시간 동안 착용하면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교정하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를 드림 렌즈라고 합니다.
1: 네.
0: 주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이들이 안경 사용을 하면 불편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하는 그 운동 시의 위험, 또 얼굴 모양이 변형되는 걱정 때문에 이 안경은 사실 지속적으로 착용을 해야지 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런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아이들은 안경을 썼다 벗었다를 계속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눈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드림 렌즈를 권해드립니다.
1: 그럼 드림 렌즈의 목적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건가요?
0: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 렌즈와 반대로 이렇게 오목한 렌즈인데요. 각막을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줘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교정해줍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자기 전에 착용해서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눌러줘서 시력을 교정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밤사이에 렌즈에 눌린 각막은 다음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금씩 원상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 렌즈 없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살부터 가능해요? 물어보시는데 부모와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본인이 껴야 되니까요. 이게 억지로 끼워주고 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4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1에서 -4 디옵터 사이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게 고도 근시인 사람은 -4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드림 렌즈는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안과 의사의

0: 처방을 받아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드림렌즈 처방을 위해서 각막 지형도 검사와 시험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처방받기 전에 이제 착용 상태 및 교정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의사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1: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입니다.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0: 아, 네. 안구 건조증은 주로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사용돼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1: 네.
0: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본 재질이 하이드로겔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얘가 수분 함량이 감소합니다. 그 렌즈의 직경, 두께, 곡률 반경, 산소 투과성 등이 변화해서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좀 렌즈를 껴서 안구가 건조해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사실 렌즈 낀 채로 인공눈물 넣어도 되나요?
1: 아,
0: 입니다.
1: 네.
0: 워낙 인공눈물을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 낀 채로 넣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능하면 렌즈를 제거한 후에 인공눈물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근데 제가 제거하고 넣으세요 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번거롭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렌즈 빼고 다시 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 세정액도 있어야 되고 이게 손도 씻을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인데
1: 네.
0: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FDA에서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공눈물 전환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1: 아.
0: 이게 렌즈와 이 용액이 그 안약의 용액이 눈과 렌즈 사이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1: 네.
0: 렌즈가 눈에 각막에 달라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방부제 성분이 렌즈에 흡착되면서 이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아,
0: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 네.
0: 물론 흔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1: 네.
0: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안구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제거한 후에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 네.
0: 소프트 렌즈는 특히 이제 눈과 렌즈의 접촉 부위가 넓다 보니까 도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결국은 이제 렌즈와 그 렌즈의 흡착과 보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제거 후에 인공눈물을 넣고 렌즈를 재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인공눈물은 어떨까요?
0: 네, 이게 약국에 가면은요, 인공눈물 중에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딱 렌즈 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 보존제가 렌즈에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폴리소르베이트 80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가 됩니다.
1: 그러니까
0: 아무래도 이제 보존제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1: 네.
0: 사실 이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렌즈와 이 렌즈의 상태 그리고 나의 각막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렌즈를 정말 원칙대로 사용 기한만 딱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변성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사용 습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 네.
0: 항상 위험도는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1: 네.
0: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100%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안구 건조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안구 건조가 심해서 이게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넣으세요? 이렇게
1: 네.
0: 물어보면. 사실 그렇다면 이게 렌즈를 계속 써야 돼, 쓰는 게 좋은가 나쁜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1: 네.
0: 네. 렌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좀 찾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주변의 습도 조절 또는 내가 물을 잘 안 먹지 않는지 물 먹는 습관 같은 것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렌즈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또 각막 손상의 위험도 걱정이 되거든요.
0: 아, 네. 각막 손상은 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이 각막 상피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렌즈 착용 때문에 각막 상피가 저산소 상태가 되면 이 정상 상태에 비해서 자극에 약해지기 때문에 상피 손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렌즈 침착물에 의해서도 손상이 되고요. 렌즈를 꼈다 뺐다 할 때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써본 분은 아실 거예요. 눈이 살짝씩 이 각막이 닿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세척액에 의한 손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막 상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각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도 부작용인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렌즈를 20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끊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콘택트 렌즈, 이 하이드로겔 렌즈를 장시간 사용, 저는 20년 넘게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발생. 제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만성적으로 저산소증, 산소가 덜 들어온다고 각막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좀 더 공급해줘야 되니까 혈관을 좀 더 만들게 됩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조직인 각막 주변부에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좀 더 충혈이 자주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이거는 하루 중 렌즈 착용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한 사람일수록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때는 일단 렌즈 사용을 좀 계속할 건지 저처럼 끊을 건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하이드로겔 렌즈 말고 다른 재질의 재질의 렌즈, RGP 렌즈 착용자가 좀 더 덜하거든요.
1: 네.
0: 그런 거를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는 재질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너무 긴 시간 착용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겠네요.
0: 네. 사실 저도 좀 긴 시간 착용한 편이어서 일할 때도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1: 네.
0: 이 권장 착용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런데요, 8시간 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8시간은 일 시작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빼란 얘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1: 네.
0: 그래서 시간을 좀 준수, 너무 길게 사용하지 않도록 눈을 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주말에는 뭐 빼든지, 아니면 저녁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바로 뺀다라든지, 그런데 뭐 저녁에 일이 생기거나, 저 같은 경우는 회의가 생기거나, 뭐 그래서 10시 넘어 들어오고, 이런 막 10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1: 그렇네요.
0: 그런 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준수하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렌즈의 충혈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일 나쁜 게 사실 컨택트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드는 거 되게 나쁩니다. 네,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렌즈마다 뭐 원데이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오래 쓰는 것들도 있는데요.
1: 네.
0: 이 기간을 넘겨서 길게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각막에 신생혈관이 자랄 수 있고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늘어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1: 네.
0: 청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균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균을 관리하기 위해서 렌즈를 멸균 생리식염수와 그다음에 세척액으로 제일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수분이 떨어진 렌즈, 만져보면 이게 말캉말캉하지 않고 약간 딱딱해지는 렌즈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말랐을 때 억지로 렌즈를 제거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1: 네.
0: 물론 약 각막 상피가 그 주기가, 재생 주기가 7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서 약간 손상이 오더라도 일주일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지만 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도 올라가고
1: 네.
0: 이때 안약 있잖아요. 좋은 항생제 있잖아요. 아니 그걸로 안 되는 아미바나 곰팡이 감염 이런 것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 준수, 수분 유지, 감염 주의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렌즈 사용과 관련해서 조심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핑클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부사 중에는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의 내용이나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디어라는 부사는 긍정적인 표현과 같이 쓰고 뭔가 기대하던 것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 여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 쓸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사를 쓰느냐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생각이 어떤지를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찬 공이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에 맞았다. 내가 싸운 상대가 공교롭게 선배 동생이었다 라는 의문에서 나온 공교롭게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교롭다라는 말은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라는 뜻으로 대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기대를 동반한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라든가 빨리 가야 하는데 마침 빈 택시를 만났다 같이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마침 가진 돈이 없는데 내일 줘도 될까요? 같이 말할 때는 공교롭게 와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최근 일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안타까운 학대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장애인 학대 대응팀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임시조직이다 보니 학대 상황이 발생해도 깊이 있게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는데요.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장애인 학대 대응팀은 가장 먼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예방 활동부터 시작하고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던 거주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단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아닐까요? 새롭게 출범한 장애인 학대 대응팀이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조성민의 장애 칼럼, 소수자를 위한 법상식, 함께하는 일터, 긍정의 힘을 기릅시다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뇌성마비 복지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의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뇌성마비 장애인 실태를 분석한 자료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원이 오는 12월 4일까지 도내 9개 대학과 함께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와 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입시형과 체험형, 통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시형 프로그램에서는 입학사정관 1대1 멘토링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고요. 체험형 프로그램에서는 캠퍼스 투어와 대학 강의 참관, 대학생활 워크숍 등을 통해서 대학 환경 적응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올림재단이 스튜디오 피플과 함께 장애인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필 사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시와 공연, 공모전, 강의 등 다양한 활동에 필요한 전문 프로필 사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전문 촬영이 어려운 장애인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참여 예술가들은 자신의 개성과 작품 세계를 담은 프로필 사진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과 대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 띄워드립니다. 무한궤도의 여름 이야기.